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저소득 장애가정 청년들의 교육기회 확대와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이 두드림 투게더 대학생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장학금은 장애가 있는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정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 자기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서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진로를 이어갈 수 있게 준비를 했는데요. 최종 선발 인원은 모두 8명이고요. 본인 또는 부모, 조부모, 형제 등 가족 구성원 중에 장애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가정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입니다. 신청은 5월 17일 일요일까지고요.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서 최종 합격자는 6월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지원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꾸는 힘이 되길 바라고 대학생들에게 따뜻한 응원도 함께 전합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시청각장애인 이야기,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6월 5일까지 청각장애 학생 통합교육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비장애 학생을 위한 청각장애 이해교실을 운영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담당교사 연수도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청각장애 학생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학생 상담을 지원하고 학교와 가정을 연결하는 학부모 상담도 진행이 됩니다. 대전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서 장애인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종사자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5월 27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이 되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실무자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참여를 원하는 분은 상담소에서 안내하는 신청 링크에서 접수를 하면 되고요. 문의는 대전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전화 042-223-886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재활협회에서 도내 장애 청소년들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2026 전북특별자치도 장애 청소년 IT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올해 대회는 두 가지 종목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AI를 활용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겨루는 e스마트 챌린지와 참여와 협동을 중시하는 e스포츠 챌린지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도내 특수학교 재학 중인 장애 청소년은 5월 22일까지 재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에서 시각예술 전문평론지로 새롭게 단장한 솟대평론 18호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18호는 문학과 미술평론으로 나뉘어 각 분야별로 3편의 평론이 실렸는데요. 또 새롭게 신설된 코너에서는 장애문학인이 출간한 책을 소개하는 서평과 장애미술인의 전시회를 찾아서 소개하고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버즈의 겁쟁이.

0: 시청각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청각 장애인 이야기 미랄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 홍유미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지난 시간에는 농기반 시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오늘도 농기반 시청각 장애인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1: 네네. 농기반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에는 맹기반보다는 이제 그 자립하고 사회통합을 하기 위해서 재활훈련이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예, 자 그럼 농기반 시청각 장애인들이 재활훈련 과정에서 받게 되는 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이제 의사소통에 관련된 점자나 한 손의 교육 같은 것은 필수이고요. 예. 그 밖에도 보행훈련, 그다음에 일상생활훈련, 그다음에 이제 문해력 교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0: 제일 중요한 훈련은 아무래도 보행훈련이죠.
1: 네. 예. 보행훈련은 이제 그 걷는 거. 를 이제 자기가 혼자서 독립 보행을 어떻게 잘 하느냐 이제 요 훈련을 받는 건데요. 맹기반 시청각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보통 맹학교나 또는 이제 중도의 어른이 돼서는 복지관이나 이제 이런 곳에서 이제 보행 훈련을 기본으로 익히셔요.
0: 제일 먼저 하겠죠.
1: 네. 예. 그런데 이제 농기반 분들은 그런 것들을 배울 기회가 전혀 없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안 보이게 되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걷게 되면 이제 혼자서 이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0: 더 무섭겠죠. 네. 더 그렇죠. 두렵겠죠.
1: 네. 예. 그래서 집에서 혼자 다니는 것도 어렵고 특히나 밖에 나가는 거는 더 어렵고 또 예를 들면 누가 이제 함께 뭐 아들이나 딸이나 이런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나간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일단 바깥에 대한 외부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을 때 그 상대방의 팔을 꽉 잡고 걸어요. 그러면 자신의 체중이 상대방에게 완전히 이렇게 그 실리는 거예요.
0: 전달이 돼서.
1: 네. 예. 그러면 이게 인도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다음에 걷는 본인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외출을 거의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말 집에 있는 게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저도 정말 새로운 시청각 장애인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밖으로 나오시게 해서 이런 보행훈련을 해야 되겠다. 보행훈련을 일단 받으시면 걷는 데에 자신감이 생기시고요. 왜냐하면 어디에 위험인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걸어야 된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 걸을 때는 어떻게 걸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배우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인도를 해줄 때에도 그냥 손, 팔만 간단하게 이렇게 가볍게 잡고 이제 걷고요. 그 앞에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신의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바꿔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시게 돼요.
0: 헬렌 켈러 센터에서 그런 재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네. 저희가 이제 직접 그 보행 훈련 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뭐 그런 훈련들도 가능한 건가요?
1: 네, 그게 이제 일상생활 훈련인데요. 예. 이제 집에서는 뭐 세탁기라든가 또는 일상 가전제품 또 특히나 가스레인지 같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냉장고를 활용하신다든가 또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움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상생활 룸이라는 거를 저희 센터에 만들어 놓고
0: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처럼
1: 네. 실제 집처럼 이제 조그맣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최소한의 일상생활 훈련을 이제 이렇게 받으시고 집에 가시면 이제 그대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활동 지원사나 이런 분들이 없으시더라도 자기 혼자서 가장 기본적인 뭐 라면 끓이기라든가
0: 또는
1: 이제 요리 만들기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게 이제 도와드려요.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일상생활 훈련할 때 요리를 할 때는 라면 끓이기를 제일 먼저 기본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게 쉴 데도 없이 이제 수업을 할 때마다 라면 냄새가 이제 막 온 사무실을 풍기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아시겠지만 라면 냄새만큼 참기 힘들 일이 없잖아요. 네. 저도 다이어트 할 때 이 냄새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경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0: 역시나 훈련을 해야만 했던
1: 그렇죠.
0: 그렇군요. 네. 아니, 재활 훈련이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또 다른 특징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1: 네, 일단은 그 재활 훈련에는 이제 또 중요한 것들에 이제 우리가 시청각 장애 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활훈련을 할 때 자신의 목소리를 맹기반 분들은 국어를 사용하시니까 음성언어로 바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목소리를 자기 음성으로 낸다는 거. 그런데 이 농기반 분들은 통역사를 통해서 소리를 내야 됩니다.
0: 예.
1: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있어도 내가 100% 생각을 전달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사실은 농기방 시청각 장애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우울증 같은 이런 것들이 생겨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담을 할 때에도 수어통역사가 가운데에 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하셔서 상담을 잘 못하시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사실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수어를 배우셔서 수어를 알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좀 많이 잘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활동지원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농기반인 전농전맹 저시력 저청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지원사들하고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활동지원사가 수어를 알고 있는 활동지원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손바닥에다 간단하게 글씨를 써서 뭐 오늘 어디 간다? 또 이제 이렇게 간단간단하게만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기반 시청각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그날의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브리핑도 못 받고 또 어디에 간다라는 상세한 설명도 못 듣고 또 예를 들면 시장 같은 데를 가더라도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상대방한테 자세하게 설명 못하고 그다음에 또 상대방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듣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시청각장애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그러니까 어떤 그 공간에 갈 때 그냥 택배 물건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달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가 이런 활동지원사들도 많이 키워야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문활동지원사 외국에는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0: 시청각 장애인 분들과 의사 소통이 가능한 활동 지원사가 네. 더 많아져야겠군요.
1: 그렇죠.
0: 예. 네. 자, 그러면 전농 전맹 시청각 장애인과 저시력 전농 시청각 장애인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1: 일단은 그분들은 저시력 전농 시청각 장애인 분들은 일단은 이게 시력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거든요. 갑자기 확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본인들의 장애를 인정 안 하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0: 나는 장애인이 아니다.
1: 네, 나는 농인이다. 이게 굉장히 농인이다. 중요하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농사회에서 안 보이게 되면 그냥 거기서부터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래서 예. 끝까지 인정을 안 하시고 특히 젊은 분들은 그 잔존 기능이 더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나는 그냥 농인이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조금이라도 보일 때 예. 이 재활훈련을 하셔야 더 빨리 습득하실 수 있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희 센터에 오시는 연령은 거의 40대 후반 50대가 되셔야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평균 연령이 56세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그렇죠?
1: 근데 그때 배우려고 하니까 배우는 것도 늦고 속도도 늦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죠.
0: 그렇군요. 자, 오늘도 시청각 장애인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시청각 장애인 이야기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 홍유미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조성모의 다짐.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발달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발달장애 학생들의 통합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2: 네, 통합교육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말씀드릴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요. 요즘 발달장애 학생들, 그 부모님들께서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예요. 특히 발달장애인이 학교를 간다고 하면 먼저 특수학교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주변에서 마주치는 발달장애인은 특이한 행동이나 말을 하고 일상에서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초등학교까지는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통합교육을 지향해서이기도 하지만 특수학교가 적어서이기도 합니다. 특수학교가 우리 집 주변에 없어서 일반 학교를 보낸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교육의 본질은 장애가 있는 학생들끼리 배우는 특수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에 있다고도 말씀을 하세요. 일반 학교에서 비장애 아이들과 한 반에서 배워야 한다는 거죠. 완전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1: 예, 완전 통합 교육은 말 그대로 특수교육과 일반 교육이 분리되지 않고요. 장애아이와 비장애아이가 분리되지 않고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거죠.
2: 네, 아주 잘 알고 계시는데요. 우선 특수교육법에서 그 정의를 살펴보면요. 완전 통합 교육이라고 따로 장애인 등 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의된 것은 없고 통합교육에 대한 내용만 있는데요. 사실상 통합교육이 완전 통합을 포함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어요. 통합교육에 대한 정의를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 유형,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통합은 물리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장애 아동이 일반 교실에서 일반 아동과 함께 통합해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예, 완전 통합 교육이 이론적으로 보면 어렸을 때부터 비장애 아동과 장애 아동이 한 반에서 한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교육을 받으니까 좋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방법이 맞나요?
2: 이론적으로도 실제 경험 사례들로도 완전 통합 교육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반면에 장애 아동을 위해 정말 좋은 교육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1: 예.
2: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분리된 교육이 진정한 교육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완전 통합 교육을 하면 뭔가 다른 지원이 필요하고 때로는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어차피 다 다르거든요. 진정한 교육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알아가고 지원하고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개별화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동물학자 템플 그랜딩 박사라는 분께서 좋은 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1: 예, 자폐인으로 저명한 동물학자가 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본인이 자폐인으로서 박사까지 계속 공부를 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느꼈겠죠.
2: 네, 템플 그랜딘 박사도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고등학교에서 칼록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게 되거든요.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요. 모두 다 템플 그랜딘 박사가 바보다, 일상생활도 힘들 것이다 라는 평가를 할 때도 그 선생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템플 그랜딘이 스스로의 능력과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러한 선생님을 만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현실적으로 좀 드문 일이었거든요. 신경발달장애 중에서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ADHD를 가진 아이들도 일반 학교에서 적응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선 선생님이 ADHD나 자폐스펙트럼이나 이런 발달장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적절한 교육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한 사례를 전해드리면 자녀가 ADHD인데 호주로 이민을 가니 굉장히 만족스러운 가족이 있어요.
1: 예, 호주가 장애인에 대해서 다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포용력 있는 국가라고 알고 있거든요.
2: 네, 호주에 이민을 가서 직접 겪어보시니까 우선 자연환경이 다했다고 할 정도로 자연 속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었다고 해요. 사방에 널린 초록의 자연과 파란 하늘 덕분에 상대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일이 훨씬 수월해지고 부담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좀 심한 ADHD였거든요. 그래서 충동성과 산만함, 집중력의 문제,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나 사회성 문제, 한 과제에서 다음 과제로 전환이 어려운 것, 행동 조절 이런 문제를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1: 아이가 호주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궁금한데요.
2: 호주 학교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구성원들 간의 소통 창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교사와 부모, 학생 간의 민주적인 소통이 활발하다는 거예요.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에게 먼저 우선권을 제공한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실례를 들면 이민을 간 직후에 아이 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 교장 선생님이 우선 전혀 권위적이지 않으셨고 자원봉사해 주시는 어머님처럼 앉아 계셔서 전혀 교장 선생님인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느낌의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 아이가 ADHD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니까 새 학년 학급 반편성이나 아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담임 선생님을 배치하겠다고 먼저 말씀하셨다고 해요.
1: 예.
2: 학교 적응이나 발달상의 어려움이 있는 가족에게 가장 먼저 요구사항을 듣고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교사들 또한 이들의 특별한 요구에 맞게 교육 환경과 내용을 제공하는 역할, 즉 학생들의 개인별 특성에 맞춘 교육 지원을 아주 당연하게 교사의 책무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요, 톰에게 과제를 줄 때는 조금씩 여러 번 나눠주시고 시각적 자료를 제공하면 더 쉽게 따라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예 개별적인 지원을 요구하면 교사들은 교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혹시라도 톰을 지원하기 위해 내가 알아야 할 방법들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1: 예.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개별적인 지원을 요청하면 귀찮고 힘들다고 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으시군요.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2: 네, 그렇습니다. 호주 학교의 일반 교사들은 자동적으로 매년 자폐성 장애, 불안 장애, 지적 장애, ADHD 등을 진단받은 아이들을 그러니까 일상 다반사로 만나야 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호주가 완전 통합 교육이 일반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예.
2: 부모와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당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1대1 맞춤식 교육 방법들을 익혀나가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된 거죠. 따라서 완전통합 교육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사들의 장애 이해와 인식이 향상될 수밖에 없고 교사의 인식에서는 매년 수많은 일반 아동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다양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1: 예, 오늘은 완전통합교육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호주의 사례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발달 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둘다섯의 긴머리 소녀.

0: 아, 그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1: 아유, 좋습니다.
0: 예.
1: 네, 저에게는 정말 감사하고 존경할 만한 여러분의 스승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저의 오늘의 모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특별히 스승의 날을 기해서 그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0: 예.
1: 제가 이 물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또 물과 친해지게 만들어주신 정말 잊지 못할 감사한 두 분의 스승님들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한 분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 닥터 찰스 토마스라고 하시는 우리 인도계 그 물리치료학 박사님이셨는데요.
0: 예.
1: 그분의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분이 이제 환자를 다루시고 또 상담하시고 치료하시는 모습 속에서 또 그 당시는 이제 왕진도 다니셨어요. 그래서 왕진을 가시면서 저를 직접 데리고 가셔서 그 누워있는 환자들, 힘들어하는 환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정말 돌보아 주시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었습니다.
0: 예.
1: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이 워터 세미나, 물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면서 저도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0: 예.
1: 또 이분을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신 저희 친정아버지가 이제 두 번째 분이세요.
0: 예.
1: 보건교육자셨던 저희 친정아버지께서는 저희가 아주 어렸던 시절 저희가 사남매인데요. 남동생 막내 있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물을 마시는 것을 이렇게 습관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정말 정성을 들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정말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밥을 해먹던 시절이었는데 저희 집에 처음으로 아마 석유 골로가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0: 골로 기억납니다.
1: 그렇죠. 석유로.
0: 그런데 예.
1: 거기에 이제 물을 새벽에 일어나셔서 끓이셔서 물이 또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잘 식히시고 또 아이들이 물을 맹물을 잘 못 마시니까 거기다 꿀을 한 방울 떨어뜨리셔서 저희 딸들이 자는 방에다가 이렇게 들여주시면서 얘들아 물 마셔라 하고 새벽 6시면 이제 모닝콜을 해주신 거죠. 그 덕분에 그 온수를 마시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요.
0: 예.
1: 지금까지도 그 습관을 가지면서 저는 건강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20년이 되어가고 또 뭐 큰 재산을 주신 것은 없지만 저는 이 물 마시는 습관을 저에게 주신 이 아버지의 큰 유산을 가지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0: 큰 재산보다 정말 더 좋은 유산을 물려주셨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혹시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어떤 다른 유산들을 아이들에게 남겨주시기 위해서 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실 텐데 사실 그런 것보다도 평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 습관을 유산으로 남겨주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돈 안 드리고 큰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군요.
1: 그렇습니다.
0: 예.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1: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온수로 우리 인체를 깨우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밤새도록 이렇게 자고 나면 뭐 7시간, 8시간 뭐 그보다 덜 자더라도 자는 동안에 몸에 탈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0: 예.
1: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온수, 좀 몸 온도 정도보다 조금 따끈한 물을 마시게 되는 것은 우리 몸에 우리가 선물을 주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0: 체온처럼 따뜻한 물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1: 네, 우리 몸의 그 온도와 뭐 농도, 산도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아는 한 기관이 있어요. 기관이라기보다 한 장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0: 예.
1: 그것은 이제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그 사이에 있는 이 유문이라고 하는 밸브예요.
0: 유문.
1: 예. 네, 파이로릭 밸브라고 하는 이 밸브가 위안에 들어오는 특별히 액체들의 온도를 아주 잘 알아서 이 온도가 우리 몸 온도보다 낮게 되면 열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으로 차가운 물이 들어가면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거든요.
0: 예.
1: 그래서 몸 온도하고 같은 온도면은 유문이 이제 조금씩 열리면서 그것을 장으로 내려보내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유문은 열려 있어요. 저희가
0: 예.
1: 밤새도록 아무것도 먹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유문이 열려 있는 상황에 우리가 차가운 물을 마시면 찰칵하고 다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따뜻한 물, 우리 몸 온도에 36도, 37도 되는 조금 더 되는 그런 따뜻한 물을 마시게 되면 이 유문은 다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문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고 그리고 위에도 이 우리 체온 정도의 물은 또 자극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예. 유문을 빨리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내장도 샤워를

0: 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입부터 식도 위장으로 이렇게 통과되는 그거를 정말 샥 이렇게 방해 없이 내려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체온 정도 이상의 물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1: 그러면 병을 앓고 계신 투병을 하고 있는 분들은 특히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하겠군요.
0: 그렇죠. 하루 종일 뭐 꼭 따뜻한 물을 마셔라 하지는 않지만요. 최소한 아침에 일어났을 때만이라도 따뜻한 물을 마셔주시는 것은 이 물이 몸 안에 들어가서 위에서 그냥 장으로 쫙 청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몸 온도보다 낮은 온도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문이 닫혀버리잖아요.
1: 예.
0: 그러면 위는 이 차가운 물을 데펴줘야 돼요. 그러면 엑스트라 에너지가 사용이 되겠죠.
1: 예.
0: 특별히 환자분들은 지금 투병을 하시기 위해서 몸의 모든 에너지를 그 우리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문제를 회복하는 데 써야 하는데 그냥 따뜻한 물을 마셔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차가운 물을 마시시면서 그거를 데워야 하니까 좀 낭비되는 이 에너지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도 아침마다 따뜻한 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유가 있는 거군요.
0: 아유, 어머니께서 아주 아드님에게 큰 재산을 남겨주시려고 하셨네요.
1: 이미 재산을 받았군요, 저도. 그러면 제 몸에 선물을 주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따뜻한 물, 꼭 따뜻한 물 마시는 습관 꼭 실천을 해야겠군요.
0: 네, 꼭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물은 공복에 마실 때 유문을 통과하는 거죠.
0: 그렇죠.
1: 그러면 식사하고 속이 비고 나면 선물을 주는 느낌으로 물을 그렇죠. 마시는 게 굉장히 좋겠군요.
0: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식도도 이렇게 청결하게 청소를 해주면서 건강이 증진될 수 있고 위도 열심히 일을 하고 났기 때문에 깨끗하게 청소를 해준다고 하면 뭐 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뭐 위염부터 시작해서 위궤양이 묵으며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않겠어요?
1: 그러면 그렇게 해서 위가 비워지면 다음 음식을 먹기에도 굉장히 좋은 상태로 위가 준비가 되는 거군요.
0: 네.
1: 예, 공복에 물을 마셔주는 습관도 꼭 길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물에 대한 다른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0: 네, 물을 마시는 시간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위 안에 음식이 들어가 있을 때 이제 물을 마시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을 지난주와 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음식을 먹는 그 종류에 따라서 소화되는 시간이 틀립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보시면 참 재미있어요. 예를 들어서 달걀 후라이 하나 같은 경우도 뭐 3시간에서 3시간 반이 걸린다고 해요.
1: 예.
0: 그러면 이제 육류를 드셨을 경우 뭐 5시간 더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위 안에 음식이 아무것도 없을 때 물을 좀 마셔주시면 정말 가장 최상의 선물을 받으시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물의 효과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윤선미 보건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이미자가 부릅니다. 섬마을 선생님.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 전윤선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 무장애 여행지는 어디로 안내를 해 주실 건가요?
2: 네, 오늘 무장애 여행은 5월이면 네, 딱 좋은 축제장으로 갈 건데요.
1: 예.
2: 5월 꽃이 가득한 곳입니다. 5월은 계절의 여행이기도 하고 또 화려함으로 가득한 꽃들이 사방팔방으로 피어 있는데요. 혹시 무슨 꽃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1: 말씀하신 것처럼 5월에는 꽃들이 사방팔방으로 피어 있어서 네. 혹시 장미꽃 아닌가요?
2: 아, 맞습니다. 네, 장미꽃이 꽃의 여왕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저도 뭐 딱히 반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의 여왕 장미 축제가 열리는 전남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장미축제장에 다녀왔습니다.
1: 전남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장미축제장. 네. 장미축제가 한창이면 정말 볼만하겠군요.
2: 네, 맞습니다. 전국에 장미축제를 하는 곳이 여러 곳 있는데요.
1: 맞아요.
2: 네, 섬진강 기차마을 장미축제는 손에 꼽힐 정도로 화려하고 규모도 엄청납니다. 게다가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까지 다양해서요. 5월 축제꽃 여행지로는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1: 아, 그러면 장미의 계절을 만끽하러 한번 떠나볼까요?
2: 네, 곡성 여행할 때는요. 곡성 5일 장날에 맞춰서 여행하면 좋습니다.
1: 예.
2: 매월 3일과 8일, 뭐 13일, 18일 이런 식으로 장날인데요. 일석다조의 여행이 가능한 곳입니다.
1: 기억을 하면 좋겠군요. 매월 네. 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 자, 그러면 교통수단은 먼저 어떤 걸 이용하면 좋을까요?
2: 네, 기차를 이용하면 편리한데요. 저는 이번 여행에는 남도해양관광열차를 탔습니다.
1: 남도해양관광열차.
2: 네, 예. 남도해양관광열차인데요. 열차 안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가득해서요. 지루할 틈 없이 순식간에 곡성역에 도착했습니다. 네, 곡성역에는요. KTX와 무궁화 열차도 정차합니다.
1: 기차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열차 안에 다양한 볼거리도 있고 체험거리가 있군요.
2: 네, 그렇습니다.
1: 그러면 기차부터 여행의 시작인 셈이네요.
2: 그렇죠. 기차 타고 기차마을까지 가는 여행인 셈이
1: 예.
2: 네, 기차 마을 여행이 휠체어 탄 장애인에게 더욱 자유로운 건요. 기차역에서 내리면 장애인 콜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1: 예.
2: 곡성역 주변 500m 내외에 여행지가 다 몰려 있어서입니다.
1: 기차 타고 가는 기차 마을까지 가는 여행. 네. 왠지 느낌이 참 좋은데요. 곡성은 그러면 장애인 등 관광 약자에게는 참 좋은 여행지군요.
2: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요. 섬진강 기차 마을은 열린 관광지로 조성된 곳이어서 접근성이 양호하고요. 섬진강을 따라서 증기기관차를 타고 과거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저도 한번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2: 네.
1: 드는데 기차에 기차를 네. 더하고 꽃에 꽃 축제까지 더하는 여행지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딱 맞는 예. 말씀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은 곡성역에서 내리면은 오른쪽으로 500m 정도 가시면 되고요. 가는 길도 정말 예쁜데요. 기차 모형의 다리를 건너고 또 기차 펜션을 지나면은 장미 가득한 기차마을에 도착합니다.
1: 기차마을이라서 다리도 기차 모형이군요.
2: 네, 그렇습니다.
1: 예. 아니 근데 장미 축제를 하는 곳이니까 일단 뭐 장미 향기로 동네가 가득하겠군요.
2: 네, 물론입니다.

0: 입체마을에 들어서면 장미꽃 향기로 가득한데요. 장미공원에는 수만 송이의 명품 장미들로 가득했습니다.
1: 예.
0: 기차마을은 해마다 5월 중순을 넘어서면 온통 장미로 천지인데요. 네, 장미공원을 가득 채운 1004종의 세계 장미들이 일제히 꽃봉오리를 터뜨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1: 하필 또 장미도 1004종이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장미정원에는 그러면 어떤 종류의 장미가 있는 건가요? 궁금해지는데.
0: 네, 장미공원에는요. 붉은 장미, 하얀 장미, 노란 장미, 저는 초록 장미까지.
1: 초록 장미도 있어요.
0: 네, 색깔이 너무 다양했는데요. 예, 예. 그 자태가 어찌나 곱던지 자연의 위대함을 다시 느끼게 했습니다. 게다가요, 이름도 다양해서요. 서양 이름을 가진 장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또 장미공원 원예사는요. 아침 장미공원을 꼭 와보라고 일러줬는데요.
1: 무슨 이유인가요?
0: 네. 이른 아침에 보는 장미 색깔이나 향기는 낮하고는 확연히 다르다고 합니다.
1: 그럼 낮에 보는 것보다는 아침에 보는 게 더 좋다는 의미겠죠?
0: 네. 그렇습니다.
1: 근데 그렇게 볼거리가 많으면 간 김에 하룻밤 숙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0: 네. 그래서요. 하룻밤을 기차마을에서 숙박을 했는데요. 바로 옆에 로즈 유스 호스텔의 무장의 객실이 있습니다.
1: 유스 호스텔 이름도 장미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로즈 유스 호스텔. 네. 예.
0: 주변에 숙박 시설이 있어도 무장의 객실이 있는 곳 찾기가 힘들거나 또 아예 편의 객실이 없는 곳이 허다하거든요.
1: 맞아요.
0: 그런 면에서 로즈 유스 호스텔은 휠체어 탄 장애인도 하룻밤 묵고 다음날 아침에 장미 정원의 몽환적인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장미 정원을 둘러보고 나면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0: 네, 이번에는요. 사랑의 장미 조형물의 동전 던지기입니다. 분수대 가운데 노란 장미가 있는데요. 제 눈에는 황금 장미 조형물로 보였는데요.
1: 노란색이라서?
0: 네. 네. 장미꽃 속에 동전을 던져 들어가면요. 사랑이 이루어지고 가족의 행복이 영원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동전 장미 쪽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1: 혹시 대표님께서는 동전을 던지셨나요?
0: 네. 던졌습니다.
1: 사랑을 영원하며 던지셨군요. 보는 여행에서 체험 여행까지 더하면 정말 일석이조의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장미의 여신을 찾아뵀는데요.
1: 장미의 여신이요?
0: 네. 장미의 여신은 파란색의 긴 머리에 꽃으로 머리띠를 하고요. 또 붉은색 립스틱을 짙게 바른 여인입니다. 장미의 여신의 손에는요. 붉은 장미를 들고 또 향기를 맡고 있는 조형물인데요. 장미꽃도 아름답지만 장미의 여신 조형물도 정말 근사했습니다.
1: 곡성 기차마을 장미축제는 장미꽃을 주제로 정말 다양한 관광 자원을 만들어내고 있군요.
0: 네, 그렇습니다. 장미정원 한가운데는 또 소망정이 있는데요. 소망정은 연못 한가운데 있는 정자입니다. 소망정까지는 데크로가 있어서 접근하기 편리하고요. 또 작은 연못 분수가 솟고 있어서 옛 정자와 장미가 어우러지는 풍경에 베르사유의 장미와 들장미 소녀 캔디가 생각이 났습니다.
1: 애니메이션 아닌가요? 베르사유 장미, 들장미 소녀 캔디. 네. 정말 곡성 장미축제에 가면 장미꽃에 취해서 정원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겠는데요.
0: 네, 맞습니다. 예. 네, 정신 차리고요. 이번에는요. 100년 전으로 떠날 증기기관차를 타러 갔습니다.
1: 증기기관차도 있어요?
0: 네, 증기기관차는요. 칸이 총 4칸인데요. 3칸인데요. 휠체어 탄 여행객은 네, 전철처럼 마주보고 가는 그런 칸에 타야 합니다.
1: 예, 예.
0: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면 네, 기차 안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휠체어 좌석인데요.
1: 괜찮으셨나요?
0: 네, 넓고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1: 그렇군요. 증기기관차를 타면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0: 네, 맞습니다. 100년 전으로 점프한 것 같았는데요.
1: 예.
0: 기차 안도 100년 전 컨셉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창문은 위에서 아래로 열리고요. 또 천장에는 선풍기가 돌고
1: 선풍기가
0: 있습니다.
1: 선풍기가 돌고 있어요?
0: 네. 또 차창 밖으로는 섬진강이 유유히 흐르고 기차는 기적소리 울리면서 느린 화면처럼 천천히 달려갑니다.
1: 그런 분위기라면 분위기에 맞게 왠지 복장도 좀 옛날 복장, 뭐 교복을 입는다던가 개화기 때 옷을 한번 입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0: 네, 그런 컨셉은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기차 안에 교련복을 입고 간식 카트를 밀고 다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네, 이 학생은요 육성 예비를 못 내서 수십 년째 기차에서 알바를 한다고 합니다.
1: 컨셉이 그런 거죠?
0: 네, 네. 카트에는 기차 여행의 필수품 찐계란과 사이다도 있고요.
1: 예.
0: 또 쫀득이, 라면 땅, 별사탕 등 옛날 과자도 가득합니다. 됩니다.
1: 마치 좀 옛날 영화를 보는 느낌도 들 것 같고요.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이렇게 장면이 쫙 펼쳐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0: 네, 맞습니다. 천천히 달리던 기차는 어느새 섬진강 가정역에 도착합니다. 가정역에서 내리면은 섬진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데요. 역사가 높아서 전망대 역할까지 합니다. 또 섬진강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제첩국을 파는 식당이 있는데요.
1: 제첩국.
0: 네, 이 식당은 문턱이 없는 곳이어서 제첩국과 제첩 무침으로 섬진강 여행에 별미를 더하는 곳입니다.
1: 장미 축제도 보고요, 증기기관차도 타고요. 네.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여행지가 바로 곡성이군요.
0: 네, 그렇죠. 기차를 타고 다시 와서요, 곡성 5일장을 둘러봤습니다. 곡성 5일장까지 가는 길에는 뚝방 정원도 근사한데요. 곡성 여행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1: 곡성 5일장도 궁금해지는데.
0: 네, 곡성 5일장은요, 지역 농산물로 가득한데요. 할머니들이 잣반에다가 싱싱한 푸성기가 지갑을 열게 합니다. 또 직접 농사지은 작물을 착한 가격에 살 수도 있고요. 또 5일장만의 인심까지 덤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편의시설은 괜찮은 거죠?
0: 네, 물론입니다. 장애인 화장실 여행지마다 잘 마련되어 있고요. 또 무장애 객실이 있는 숙소도 로드 호텔에 있으니까요, 걱정 없습니다. 또 곡성역에서 500m 반경이 다 여행지 안에 있습니다.
1: 예,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오늘은 곡성 기차마을 장미축제 현장으로 함께 떠나봤습니다.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 전윤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JK 김동욱의 미련한 사랑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있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 일부 극성스러운 학부모 때문에 담임을 맡길 꺼리는 교사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선생님은 꼭 담임을 맡고 싶었다고 합니다.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시각장애인 김태연 선생님입니다.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아이들 생활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데 담임 역할이 가능할까? 이런 염려를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김태연 선생님은 담임을 맡았습니다. 수업시간 45분만이 아니라 하루를 함께 보내는 담임으로서 아이들의 고민을 듣고 이름을 불러주고 작은 변화를 함께 지켜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만난 아이들은 선생님의 눈이 되어주기도 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신학기에 시각장애인 선생님이 전근 오면 학부모들은 여러 가지 걱정을 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금방 적응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아이들은요, 사회가 미리 정해둔 기준보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데 더 익숙한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전국에 계신 시각장애인 선생님들,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편견 없는 교실 응원합니다. 5월 15일 금요일 우리 남가족, 첫 곡은 제임스 블런트가 부릅니다. You are beautiful.

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오케스트라 지휘자 권주용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한빛맹학교와 캠프와 음악활동을 같이 하였었는데요. 처음에 가서 이제 지휘를 해달라고 그래서 앞이 안 보신 분들하고 어떻게 하는지 좀 고민을 했는데 듣고 만들어가는 그 화면이 그 힘이 굉장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이제 오전 오후로 나눠서 저는 3, 4일 정도 간 것 같고 이제 계속 지휘를 하면서 뭐 두 곡, 세 곡 정도를 이제 어느 정도 마스터 숙련될 때까지 음악을 했고 간단하게 음악회도 했었고 그런 좋은 경험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오케스트라가 1년에 많으면 3번, 적어도 한 번은 장애인 음악가랑 비장애인 음악가랑 같이 하고 물론 이제 정말 프로 연주자들도 있고 준프로 또 학생들도 있고 그분들의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래도 또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 표현하는 마음이 이제 저도 되게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앞을 안 보이시니까 더 어떤 표현이라든지 물론 테크닉적으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아무래도 힘든 부분이 있어요.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그 표현력, 그런 화문을 만드는 과정, 그분들의 어떤 열성, 그리고 되게 많은 부분이 음악인으로서 같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1: 서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권주용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한빈 맹학교에서 진행하는 음악 캠프 등을 함께하면서 음악에 대한 시각장애인들의 열정을 알게 됐다고요. 악기를 다루는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음악인으로서 함께 나아간다는 점이 좋다고 하셨어요. 장애인은 무엇을 하지 못할 것이다. 장애인은 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맞는 말도 아닙니다. 장애인과 뭔가를 함께한 경험이 없다 보니 이런 편견이나 선입견이 생기는 건데요. 권주용 지휘자처럼 직접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장애보다는 그 사람의 열정 그리고 개성에 주목하게 되죠. 네, 장애인과 함께할 기회가 있다면요 망설이지 말고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태연이 부르는 해피, 10cm가 부르는 그라데이션.

0: 금요일에 편안한 음악과 함께합니다. 렛츠고 뮤직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하는데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5월은 진짜 기념일이 엄청 많잖아요.
1: 네.
0: 그중에서 우리 신세미 씨는 어떤 날을 제일 좋아하세요?
1: 마침 오늘이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저는 스승의 날이 좋은데 왜냐하면 어린이날은 좀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은 네. 좀 그 의무감에 챙겨야 되는 느낌이 있다면 스승의 날은 꼭 챙기진 않아도 되지만 진짜 감사한 마음에 생각나는 분들에게는 좀 연락하게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0: 그렇구나. 듣는 어린이와 그 부모님들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
1: 그러니까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린이날을
1: 좋아하세요.
0: 네.
1: 어떤 이유 때문에 좋아하세요?
0: 저는 이제 제가 아직도 어린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철이 없죠.
1: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았어요. 네. 마음껏 노셨나요? 어린이날에?
0: 저는 굉장히 억울한 게 네. 저는 어버이날을 챙겼는데 부모님은 저를 챙기지 않으시더라고요.
1: 직접 본인이 넘었는데. 챙기셔야겠네요. 그렇죠.
0: 자, 오늘은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1: 네, 오늘 진짜 5월은 말씀하신 대로 날씨도 좋고 또 휴일도 그쵸. 많고 해서 유독 좀 어린 아이처럼 놀고 싶은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뭐 친구가 오랜만에 놀러 오는 것도 좋고 또 그냥 날씨 좋은 날 나가서 산책하기만 해도 그게 또 그쵸. 노는 거기도 네. 하죠. 그래서 똑같은 일상을 보내도 좀 5월에 그 마음만큼은 축제처럼 놀이처럼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놀러와 그냥 놀러와 하는 제목으로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0: 아, 그래요. 놀러와 그냥 와라.
1: 네.
0: 마음 편하게.
1: 네.
0: 어렸을 때는 이게 됐는데.
1: 맞아요.
0: 그냥 갔거든요.
1: 네.
0: 나 가도 돼? 네. 와? 그러면 갔는데.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약간 그 어머니들 표정이 안 좋긴 했어요.
1: 맞아요. 먹을 게 또 없는데 네. 친구가 오면 또 해야 되고.
0: 그리고 저는 반대로 이제 어렸을 때 친구가 저희 집에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1: 어머.
0: 야, 뭐 해줘야 돼?
1: 이러는
0: 아, 그렇구나. 우리 부모님 일하는 부모님이었으니까.
1: 네.
0: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되게 부담스러웠겠다.
1: 맞아요.
0: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그 옛날 추억을 떠올려 보면서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불쑥 찾아가고 싶은
1: 네. 뭐
0: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첫 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첫 곡은 92년생 경기도 네. 성남시 분당 출신 친구들끼리 결성한 그룹 잔나비의 곡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0: 아, 이분들이 그런 친구들이었군요.
1: 네. 네. 사실 잔나비 음악이 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크게 두 갈래로 좀 분류해서 보자면 이제 좀 긴 제목과 감성적이고 문학적인 가사를 가진 곡들이 있고요. 반대로 좀 동화적이고 판타지 같은 그런 어린아이의 동심이 생각나는 곡들이 또 있는데 오늘은 판타지 같은 곡을 하나 골라봤습니다.
0: 그리고 그 보컬의 목소리도 그렇고
1: 네.
0: 굉장히 독특한 곡들이 많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잔나비가 이제 92년생 친구 밴드라고 말씀을
0: 네,
1: 드렸는데
0: 분당 출신.
1: 맞아요.
0: 네.
1: 이제 멤버들 모두가 이제 원숭이 띄어서 원숭이의 순우리말인 잔나비. 네, 그걸 이름으로 짓게 됐다고 하고요.
0: 네.
1: 근데 뭐 90년대생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제 국내 포크나 로그 음악으로부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2014년도부터 잔나비가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제 초창기 음악을 특히 들어보시면 좀 레트로적인 그런 느낌이 물씬 납니다.
0: 그렇군요. 야, 근데 데뷔한 지 꽤 됐네요.
1: 맞아요.
0: 2014년에 데뷔. 근데 그때 그 친구들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을 텐데.
1: 네.
0: 아,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음악을 들었을 때 되게 오래된 그룹인 줄 알았어요.
1: 맞아요.
0: 그 복고풍의 느낌이라 네. 그랬던 거군요.
1: 네.
0: 아.
1: 특히 이 잔나비 네. 분들이 그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 노력이 2019년에 이제 혼자 사는 예능에 이제 보컬이 출연하면서
0: 네.
1: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가 좀 보여졌습니다. 이 아날로그 시대의 감성을 유지하려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투지폰을 여전히 쓰고 있었고
0: 2019년에
1: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애잔한 반응도 좀 얻기도 했었는데요. 2021년에 한 그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는 보컬 최정훈 씨가 스마트폰에다가 스마트워치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네. 변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만큼 과거에 좀 순도 100%의 음악을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첫 곡으로 들어볼 곡은 Together라는 제목의 곡이고요. 데뷔 5년 만에 잔나비에게 처음으로 음원 차트 1위를 안겨줬던 그 주저하는 연인들이라는 네. 곡이 수록된 정규 2집의 수록곡이고요. 이 기다리는 거는 힘들지만 그 끝에 오는 보상은 좀 축제처럼 굉장히 달콤하고 신나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린 끝에 언젠가 마음의 축제가 열릴 거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곡이고요. 좀 동화 같고 축제가 진짜 열리는 것 같은 기분 좋은 사운드의 곡이어서 첫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0: 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잔나비가 부릅니다. Together.

0: 야, 진짜 뭔가 몽롱하면서도 되게 밝고 기분 좋게 느껴지게 하는 그냥 독특한 감성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예. 다음은 또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이번에는 두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0: 네.
1: 먼저 긱스의 랄랄라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패닉의 이적, 그리고 또 한상원, 정원영, 그리고 또 지금은 세계적인 음악 감독이 된 정재일 등이 이제 멤버로 활동했던 그런 슈퍼밴드였죠. 이제 긱스의 짝사랑이라는 곡이 좀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긱스 특유의 좀 우리 같이 놀아보자 이런 감성은 또 랄랄라라는 곡에서 잘 살아 있어요. 이 곡의 가사가
0: 네.
1: 하얀 눈이 내리면 이제 엄마, 아빠, 뭐 형아, 친구들 다 한마음이 돼서 노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참 놀기 좋은 곡이어서 들어보려고 하고요.
0: 네.
1: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 이제 세계적인 펑크 밴드인 얼스 윈드 앤 파이어의 부기 원더랜드라는 곡입니다. 이 영어에서 부기라는 단어가 좀 우리 열정적으로 춤추자 이런 의미로 쓰여서 춤추자고 할때 렛츠 부기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요.
0: 네.
1: 이 곡에서 부기 원더랜드는 이제 현실이 좀 고달프더라도 우리의 상상 속의 존재인 부기 원더랜드에서 춤을 추면 그곳에는 로맨스도 있고 좀 좋은 삶이 있다. 이런 약간 좀 현실 도피적인 그런 공간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이 힘들면 약간 현실 밖에 좀 상상의 세계에서 노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잖아요.
0: 네.
1: 그게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부기 원더랜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놀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면 이런 부기 원더랜드를 들으면서 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여러분 눈 감고 한번 놀아보시죠.
1: 네.
0: 긱스의 랄랄라, 얼스윈드 앤 파이어의 부기 원더랜드 두곡 이어서 듣습니다.

0: 아,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들. 다음 곡은 또 어떤 곡인가요?
1: 네. 네. 사실 오늘 선곡의 제목 놀러와 그냥 놀러와가 바로 이 곡의 가사에서 나왔는데요. 바로 러브홀릭의 놀러와입니다. 네. 이제 좀 잘 살다가도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좀 허탈하고 좀 허무한 마음이 드는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가사에서 그럴 때는 내게 전화해. 아니 그냥 놀러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이 가사에 담긴 마음이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이 곡이 또 2003년에 영화 싱글즈 OST로 쓰이면서 또 러브홀릭에게는 전성기를 또 만들어줬던 곡이기도 합니다.
0: 특히나 이제 방송 프로그램의 타이틀곡으로 인기 많았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예. 기억이 납니다. 다음 또 누구의 노래 들어보나요?
1: 네, 이어서 감상하실 곡은 미국 버전의 놀러와가 아닐까 싶어서 준비해봤는데요. 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Come on over 이란 곡입니다.
0: 똑같네요.
1: 네. 네. 사실 이거 제목 자체는 놀러와, 일로 넘어와 이런 얘기인데요. 이 곡은 이제 그 초대하는 대상이 친구라기보다는 좀 사랑하는 연인에게 이제 나에게 놀러와라 네. 이런 얘기인데 사실 가사가 이제 뭐 정확히 친구에게 놀러와라 이렇게 정확히 맞진 않아도 Come on over라고 시작하는 이 인트로부터 정말 기분이 확 좋아지고 경쾌해져서 선곡해봤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러브홀릭의 놀러와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Come on over 두 곡 이어서 듣습니다.

0: 금요일에 함께하는 Let's Go Music. 오늘은 놀러와 Come on over, Come on over 이 주제로 음악 듣고 있습니다. 다음 곡 좀 소개해 주세요.
1: 네. 네. 이제 영화 사운드 트랙을 두 곡 이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최고의 만화였다가 최고의 TV쇼로도 제작되고 이후에 영화로도 제작된 피너츠의 2015년 더 무비 버전의 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원작과 마찬가지로 이 피너츠 더 무비도 찰리 네. 브라운과 이제 절친 스누피의 우정이 이제 중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영화 속에는 이제 연말에 댄스 파티가 열리는데요. 이제 모든 친구들이 거기에 모여서 각자 자신의 이제 춤솜씨를 뽐내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귀엽고 또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제 친구랑 함께 놀고 춤추다 보면 너의 그 안 좋은 기분도 나아질 거다 이런 주제곡의 메시지도 너무 귀여워서 선곡을 해봤는데요. 네. 이 곡은 메간 트레이너가 불렀고요. 제목은 Better When I'm Dancing입니다. 이어서 들어볼 곡은 애니메이션 주제곡으로 쓰인 샤키라의 주라는 곡입니다. 주토피아2의 사운드 트랙인데요. 주토피아의 첫 번째 영화 예, 예. 주제곡 역시도 이제 샤키라가 불렀고요. 제목은 Try Everything이었는데요. 이 1편은 토끼인 주디 홉스가 이제 경찰관에 도전하는 그런 얘기였다면 2편에서는 경찰관이 된 주디가 이제 여우인 친구 닉과 함께 이제 주토피아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둘의 또 우정이 중심이 되는 영화여서 그런지 이 곡을 들으면은 좀 친한 친구랑 함께 모험을 떠나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놀이동산에 갈 때 들어도 좋을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0: 저는 이 영화를 아직 못 봤는데 추천하십니까?
1: 네, 추천합니다.
0: 알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메간 트레이너가 부른 Better When I'm Dancing, 샤키라의 주 이어서 듣습니다.

0: 네. 좋네요. 역시 샤키라 나왔다. 예. 자, 다음은 어떤 사람의 누구의 노래를 들어볼까요?
1: 네, 이번엔 노브레인의 미친 듯 놀자라는 곡 들어보겠습니다. 제목부터 놀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노브레인의 다른 유명한 곡들, 뭐 넌 내게 반했어나, 뭐 라디오 라디오, 비와 당신 같은 곡들도 뭐 메시지는 다를지어도 그 사운드 자체는 좀 놀자는 느낌이 강하게 그렇죠. 드는 노래들이었는데 네. 이 제목부터 미친 듯 놀자라는 이 곡에서 이제 스트레스 다 풀면서 좀 함께 잘난 척도 내려놓고 이쁜 척도 내려놓고 같이 놀자 이렇게 대놓고 권유를 네, 하고 있고요. 네.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 이 노래 틀어놓고 잠시 미친 척 좀 놀고 나면 기분이 한껏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곡입니다.
0: 네, 노브레인이 부릅니다. 미친 듯 놀자.

0: 놀러와 놀러와 라는 주제로 함께 보고 있는데요. 정말 놀러가고 싶습니다. 진짜 놀러와가 아니라 제가 가고 싶어요.
1: 네.
0: 네, 마지막 곡 어떤 곡인가요?
1: 마지막 곡은 지난해 내한도 했던 총 6차례나 공연을 펼치면서 이제 30만 명과 함께 뛰어놀았던 밴드 예. 콜드플레이의 음악 준비해봤는데요. Every Teardrop is a Waterfall이란 곡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곡은 정말 전주부터 굉장히 환상적인 어떤 세계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요. 좀 가사 내용 자체도 네. 바깥 세상과는 단절돼서 너가 좋아하는 노래에 귀 기울이면 어떤 천국에 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놀러 나가고 싶지만 저희가 나갈 수 없을 때가 더 많잖아요.
0: 네네.
1: 그럴 때 이 곡의 내용처럼 좀 바깥 세상과는 잠시 차단이 되어서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어떤 이제 분리된 느낌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곡이 참 그 폭포처럼 쏟아지는 소리들이 많은데 이 곡만 듣고 나셔도 도파민 충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다음 주에도 멋진 선곡으로 우리의 도파민 충족시켜주세요.
1: 네.
0: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했고요. 마지막 곡으로 콜드플레이의 Every Teardrop is a Waterfall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사랑이라는 세계. 시라토리 하루이코 지음, 성우 김시우 읽음. 이것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다. 세상에는 불특정 다수의 시선을 끌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만 정작 진정한 의미의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실은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는 한 방식일 뿐입니다. 겉으로는 나는 사랑받고 싶다 라고 말하는 듯하지만 그 속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해라 라는 요구, 어쩌면 명령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타인을 도구로 바라보는 시선에 불과합니다. 칭찬받고 싶다는 욕망에 가득 찬 그들은 스스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인정받아 마땅한지를 말과 행동으로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타인에게 칭찬을 끌어내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과한 화장, 눈에 띄는 옷차림, 튀는 행동, 특이한 말투나 발성 등이 동원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시선을 끌고 원하는 반응을 얻으려 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원하는 바를 얻으려는 과시적 연기에 지나지 않지만 자신은 개성과 노력의 산물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연기를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허영심이라 부릅니다. 허영심이 강한 사람은 그것이 허영, 곧 실체 없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야만 사랑받고 인기를 얻는다고 믿죠. 인간의 가치란 오직 다수에게 인정받는 데 있다고 여기기에 인정받는 순간에 자신을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에게 타인이란 자기 가치를 확인하고 보증하는 장치일 뿐입니다. 그도 가끔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칭찬은 늘 자기가 아래로 보는 사람에게로 향하며 대체로 알맹이 없는 빈말에 그칩니다. 오직 자신만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라고 믿으니까요. 겉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애가 지나치게 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감탄하고 존경하는 실체는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도 아닙니다. 정작 무언가를 이뤄낼 힘은 없으면서 단지 인기가 많다는 허상 속에서 가짜 충만감을 느낄 뿐입니다. 게다가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애가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인식하는 자기 모습은 칭찬받을 때의 이미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미지를 진짜 자기 모습이라고 착각할 따름이죠. 그렇기에 그들은 애초부터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자아가 없으니 평판, 지위, 직함, 수입처럼 외부에서 주어진 요소로 지탱합니다. 철학과 멀어진 사람들. 자아가 없다는 말이 다소 낯설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정작 당사자는 자아가 없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매우 개성적인 인간이라고 여깁니다. 그가 말하는 자아란 기껏해야 습관이라 버릇, 아직 드러내지 않은 취향과 욕망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아가 없는 사람은 철저히 세속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야말로 올바른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자신이 속한 조직과 집단의 규범에 충실히 따르고 그 기대에 맞춰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이라 믿는 것을 성실히 수행하고 어디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사회인으로서 착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들은 왜 이런 삶을 모범이 된다고 믿을까요? 자신이 속한 조직과 조직 안에서의 서열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절대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자아가 없는 사람은 철학과 거리가 가장 먼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돌이켜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사유를 길어올려 자신만의 견해를 드러내는 일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신문이나 주간지, 가벼운 대중서만 읽고 지연이나 학연, 취미로 연결된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으며 피상적인 세상사나 뻔한 이야기에 안주합니다. 온갖 사회적 관습에 젖어 그 너머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아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세계와 인생은 지위와 욕망으로 얽힌 복잡한 만다라와 같습니다. 인생이란 자신이 세상이라 부르는 고정된 질서 속에서만 재생된다고 느끼죠.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이나 성적 매력을 키우면 사랑받을 거야. 과연 그럴까요? 이러한 생각은 세속적 삶의 방식에 뼛속 깊이 물들어버린 결과입니다. 그들은 사랑받는 조건을 갖추려는 과정에서 자신이 상품화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노력해서 이제야 사랑받을 수 있겠다라고 안도한들 실제로는 연애 시장의 욕망에 부합하는 상품이 될 뿐이죠. 문제는 연애 시장의 욕망이 늘 변한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새로운 매력을 원하고 지금 가진 매력은 금세 빛을 잃고 맙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또 새로운 매력을 갖추면 되지. 그러나 이는 낡아버린 자동차 겉면을 여러 겹 덧칠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겉모습이 잠시 새로워 보일지라도 본질이 조금씩 마모되어 간다는 사실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사랑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가 맛있는 오디오북을 완성하였습니다.
0: '철학자들의 사랑 수업 1' 각 장이 끝날 때마다 역사 속 인물들이 사랑에 관해 남긴 말들을 골라 이 책의 주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짧은 해설을 덧붙이려 합니다. 이 언어들은 선인들이 자기 삶 속에서 오랜 진통과 깊은 사색을 겪으며 길어올린 결정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서로 다른 시대와 환경에서 전혀 다른 운명을 걸어간 인물들이 남긴 생각인데도 지금 우리와 공통점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사랑의 모습이 시대와 문화, 개인의 차이를 뛰어넘어 언제나 변함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사랑이란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진리라고 말입니다. 니체는 선악의 저편에서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에서 비롯되는 행위는 언제나 선악의 저편에서 일어난다. 선악을 가르는 기준은 언제나 법이나 풍습 또는 세상의 가치 판단에 기대어 있습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행위는 처음부터 그런 기준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늘 저편, 곧 세속의 잣대를 훌쩍 넘어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니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 안에 숨겨져 있던 고귀한 성질을 드러나게 한다. 그렇기에 남들에게 천박하고 하찮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사랑을 받는 순간에는 놀라울 만큼 고귀한 빛을 발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존재와 고통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열정이 충족되더라도 행복보다 불행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성적 관계를 제외하면 혐오스럽고 경멸스러우며 원래는 싫어했어야 할 이성에게 빠져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의 이 냉혹한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본다면 어떤 결론에 닿을까요? 인기를 얻으려면 인간관계에는 불성실하고 성격은 불친절하며 행동은 비열한 사람이어도 성적인 매력만 있으면 충분히 인기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과연 행복이 깃들 수 있을까요? 잠시 쾌락을 누린다 해도 자기 일 하나 성실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제대로 된 인간으로 거듭날 리 만무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역설적으로 진정한 행복이란 책임과 성실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회학자 게오르크 짐멜은 너무도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사실을 사랑의 단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이 사랑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생명에서 태어난다. 흔히 악인은 두 사람이 사랑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과가 거꾸로 된 설명입니다. 생명이 있기에 사랑이 시작되고 사랑이 있기에 다시 새로운 생명이 이어지죠. 짐멜의 이 말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에리히 프롬은 사랑에 대해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자기의 온전함과 개성을 지닌 채 맺어지는 결합이다. 사랑을 통해 인간은 고립과 외로움을 넘어서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남고 자기의 전체성을 잃지 않는다. 사랑에서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지만 동시에 둘로 남는다는 역설이 일어난다. 많은 관계가 주종관계나 의존관계에 묶여 있으면서 이를 사랑이라 착각합니다. 드라마와 영화가 그런 관계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기에 쉽게 환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랑이 아니라 환영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릅니다. 서로가 녹아드는 순간이 있더라도 열정에 도취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면으로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맞섬조차 사랑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 될 뿐입니다.
2: 자, 스탠바이! 큐!
3: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입니다.
0: 2장. 감정이 아닌 사유로서의 사랑.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해와 좋아해는 어떻게 다를까? 사랑이란 대체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우리가 원한다고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잠시 외로움을 달래줄 수단으로 쓴다면 얻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사랑이라 말하기엔 부족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랑이란 가까이 다가서려 할수록 점점 멀어지는 신기루처럼 관념에서만 빛나는 환영처럼 느껴집니다. 인류가 무언가를 기록한 이래 사랑을 완벽하게 정의하거나 설명한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저마다 체험하고 사유하며 길어올린 단편적 견해로만 전해질 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의 한 편지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이 편지에서 눈여겨볼 점은 사랑이란 이것이다 라는 개념적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타인을 대하는 여러 태도로서 사랑을 묘사합니다. 사랑이 간단한 설명이나 정의로는 담아낼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주목할 점은 여기서 묘사하는 사랑이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순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때 그 안에 사랑이 깃드는지를 묻습니다. 철저히 내가 주체가 되는 이야기죠. 사랑은 내가 타인에게 받는 수동적인 경험이 아니라 내가 타인에게 행하는 능동적인 실천으로 드러납니다. 사랑은 스스로 피어나는 것. 이처럼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 사례들로 보여주는 방식은 곧 사랑이란 스스로 사랑하는 일이라는 분명한 명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관점은 성경만의 독창적 견해가 아닙니다. 독일 사회학자 게오르크 짐멜은 그의 저서 사랑의 단상, 일상의 단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한다. 기원전 4세기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사랑받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데 있다. 20세기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 역시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독일 철학자 막스 셸러도 인간성의 가치를 찾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자발성으로 드러난다. 결국 이들의 견해가 모아지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사랑은 능동적인 행위라는 점입니다. 이런 생각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잖은 놀라움을 줄지도 모릅니다. 세상 곳곳에서 전해지는 사랑에 대한 메시지들을 보면 사랑은 두 사람 사이에서 싹트는 감정처럼 보이니까요. 스스로 먼저 건네는 일방적인 행위가 사랑이라는 생각은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초영 니체의 말 작가 시라토리 하루이코의 사랑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김시우였습니다.

원작 고요한, 극본 서현희, 연출 이주영, 장엄마 정세연.

0: 차는 5번가를 지나 32번가로 들어갔다. 아리랑에서는 한국 관광객들이 국밥을 먹고 있었고 고려서적 앞에서는 한인 남자가 비둘기에게 빵 조각을 던져주고 있었다. 노천 카페에는 여전히 뉴요커들이 햇볕을 쬐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작은 아파트 입구에 멈춘 차에서 내려 마거릿과 출입문으로 걸어갔다.
1: 데이비드?
2: 아휴, 예. 마거릿이 걸으면서도 기대니까 힘들어 죽겠네.
1: 데이비드가 잡아줘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
2: 아, 그만큼 저는 죽겠거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참아야지. 데이지가 홍배나무 아래 서 있네? 마거릿. 아니, 죄송한데 저 볼일, 아니 저기 저, 아니 잠깐 친구 좀 만나고 갈 테니까 먼저 들어가세요.
1: 친구 누구?
2: 아, 예, 저기 그 스너글러 하면서 알았던 친구가 있거든요.
1: 알았어, 빨리 와.
2: 예, 예. 아니, 마거릿은 왜 안 들어가는 거야? 아이, 어쨌든 데이지를 빨리 돌려보내야 돼. 아유, 저 화상 저씨. 야, 데이지. 야, 여기 어떻게 알고 온 거야?
3: 간밤에 네 뒤를 따라왔어.
2: 그럼 미행하는 사람이 데이지였어? 야, 데이지, 집으로 돌아가. 빨리, 어서. 어?
3: 아파트 앞에서 이쪽 보고 있는 저 할머니 맞지? 일 더 커지기 전에 여기서 그만둬. 네가 저 여자 이용하는 거 들키면 어떡하려고 그래.
2: 이용하는 게 아니라 거래야.
3: 아무리 그래도 이건 불법이야. 죄라고.
2: 서로가 원하는 걸 하는데 그게 무슨 죄야. 아,
3: 설마 존 때문에 이러는 거야?
2: 그 자식 얘기 꺼내지도만. 그 자식 때문에 내 인생 꼬였어.
3: 네 인생 꼬인 게 왜 존 때문이야.
2: 야, 그 자식 아니면 누가 날 경찰에 신고했겠어. 마이클이 했겠어, 사무엘이 했겠어, 어? 아니면 킴이 했겠어.
3: 존이 신고한 건지 확실치 않잖아.
2: 그 자식한테 전화라도 온 거야? 아니면 혹시 짐작가는 거라도 있어?
3: 없어.
2: 야야, 데이지, 돌아가. 어? 다시 찾아오지 말고. 야, 나 간다. 가.
0: 장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마거릿에게 뛰어갔다. 마거릿이 데이지에 대해 물을 줄 알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까지 데이지는 마네킹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0: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마거릿은 숄과 외투를 벗어 옷장에 넣고 침대에 누웠다. 폴로가 침대로 뛰어올라가 마거릿의 겨드랑이 속으로 머리통을 들이밀었다. 장은 폴로가 자신의 베개에 오줌을 싼 걸 발견하고 머리통을 쥐어박은 뒤 방향제를 뿌렸다.
1: 아유. 야, 폴로. 너 한 번만 더 내 베개 오줌 싸면은 그때 진짜 가만 안 둬.
2: 방향제 냄새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 아, 베개를 버리라니까 왜 말을 안 들어?
1: 알았어요. 예. 아유. 아유.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리면. 근데 이 베개는 아버지 최치가 담긴 건데.
3: 이 베개 내가 미국 와서 끙끙 앓았던 적이 있었어. 이 감기 몸살에 향수병까지 돋았던 거지. 근데 여기서는 아무리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잖아. 불법 체류자라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그날도 끙끙 앓다가 콩나물국밥 한 그릇 먹고 집에 와서 눕는데, 아유, 누가 내 목을 싹 감싸 안아주는 것 같은 거야. 편했어. 포근했고. 이 베개 때문이었지. 이 푹 자고 일어나니까 언제 아팠었는가 싶을 정도로 거뜬했어.
1: 그래. 이 베개는 다시 빨아서.
2: 그 베개 당장 버리라니까!
1: 알겠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0: 장은 다시 베개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복도 끝에 있는 쓰레기 슈터 안으로 던졌다. 시커먼 어둠 속으로 베개가 떨어졌다.
1: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미래를, 새 인생을 살 겁니다.
2: 데이비드, 게리 베개 꺼내놨어.
1: 예.
2: 저기, 나 우유 한 잔만 부탁해.
1: 예. 컨디션이 안 좋아요?
2: 오랜만에 외출을 해서 그런가 좀 피곤하네.
4: 그나저나 데이지는 갔겠지?
1: 아니, 뭐야, 아직도 저기 있으면 어떡해. 저러다 마거릿한테 들키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2: 그 여자는 아직도 안 갔어?
1: 아니, 갔어요. 예. 아이, 근데 마거릿 안색이 안 좋아요. 쉬는 게 좋겠어요. 아유.
2: 그 여자가 데이비드를 사랑하나 봐.
1: 아유, 아니요. 사랑은 무슨. 아니, 그 스노글러 하면서 만난 여잔데요. 아유, 뭐 또 가끔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여자들이 있어요.
2: 그럼 다행이고.
1: 예.
2: 근데 왜 이렇게 춥지? 밖에서 너무 떨었나 봐. 나 좀 안아줄래?
1: 예? 예. 아휴. 마거릿, 왜 이렇게 떨어요? 아유, 정말 많이 추우셨나 보네.
2: 벗고 안아줄래?
1: 예?

0: 벗고요?
1: 살이 닿으면 덜 추울 것 같아서.
2: 장이 머뭇거리는 사이 마거릿은 상의를 벗었다. 빨간색 캐시미어 폴라티를 벗자 브래지어가 보였다. 데이지의 윤기나는 몸과 달랐지만 쭉 뻗은 두 다리는 너무 하얗고 길었다.
0: 아유, 마거릿, 이리 와요. 자, 짜장, 짜장, 우리 마거릿. 아유, 잘도 잔다, 우리 마거릿.
1: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0: 아유, 다행이네요. 아유.
1: 저기, 데이비?
0: 예,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어, 우유 따뜻하게 한 잔 데워올까요?
1: 하고 싶어.
0: 예? 뭐, 뭘?
2: 이제껏 장은 그런 일이 둘 사이에 가능하다고 생각지 않았다. 일은 세신 여자에게는 욕망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다.
0: 어떻게든 이 순간을 벗어나야 돼.
1: 게리는 왜 날 혼자 두고 먼저 간 걸까?
0: 잠깐, 어쩌지? 어쩐다? 영주권? 그래, 영주권만 생각하자. 지금 마거릿이 원하는 건 게리야. 괴리가 돼야 돼. 진짜 괴리가 되어야만 마거릿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일 수 있어. 마거릿, 사랑해요.
2: 눈을 감은 채 장은 데이지를 떠올리며 두 팔로 마거릿을 끌어당겼다.

0: 잠시 후 마그릿은 두 손으로 창을 밀어냈다.
1: 그만. 그만해도 돼.
2: 예.
0: 장은 무사히 이 시간을 건너온 것 같았으나 어딘가 허전했다.
2: 스너글러 단골 줄리아가 전화를? 참, 중요한 순간이니까 받지 말자.
1: 게리가 죽기 일주일 전 이 침대에서 같이 잤었어. 이제껏 살아오면서 그런 밤을 보낸 건 처음이야.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느낌? 게리가 하던 독서 모임을 다시 연 것도 그 밤 때문이야. 그 밤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서.
2: 예, 게리는 참 다정한 남편이었나 봐요. 결혼식 올릴 때까지 게리 이야기가 나올 때는 더 크게 호응해주자.
1: 내가 첫 번째 남편 얘기한 적 없지?
2: 예.
1: 오늘은 데이비드한테 내 사랑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 첫 번째 남편은 미용사였어. 어느 날 커트를 하려고 헤어샵에 갔는데 남편이 없는 거야. 밤이 될 때까지 그는 오지 않았고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 근데 가게를 비우는 일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참다 참다 여자를 만나느냐고 물었지. 그는 순순히 인정했어. 근데 기가 막힌 건 그의 대답이야.
3: 내가 만나는 여자 유부녀야. 근데 난 그녀가 결혼한 걸 알면서도 만날 때마다 설레. 난 설레는 여자와 살고 싶어.
2: 설레는 여자와 살고 싶다니 미국이라 그런가? 아유, 바람 피운 사람이 참 당당하네요. 아유, 나쁜 놈. 그래서 첫 번째 남편은 그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1: 나하고 이혼한 후 그 여자 데리고 알래스카로 떠났어. 그곳에서도 헤어샵을 차렸대.
2: 이야,

0: 저도 읽어보고 싶네요.
1: 그래? 데이비드도 분명 좋아하게 될 거야. 아휴, 이제 따뜻해졌어. 나 좀 잘 테니까 하고 싶은 일 해.
2: 마거릿의 숨소리가 고르게 퍼졌다. 엠파이어 빌딩의 그림자가 유리창을 뚫고 거실까지 들어와 있었다.

0: 켄트 하루프의 밤에 우리 영혼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내가 좋아하게 될 거라고 한 걸까?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빗소리를 들었다. 그가 말했다.
1: 우리 둘 다 인생이 제대로 뜻대로 사라지지 않은 거네요.
2: 그래도 지금은 이 순간은 그냥 좋은 애예요. 이렇게 좋을 자격이 내게 있나 의심스러울 정도로요.
1: 아니 무슨,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아, 그렇게 안 믿어요.
2: 지난 두어 달 그리 된 것 같아요. 이유는 뭔지 몰라도요.
1: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여전히 회의적인 거죠.
2: 모든 것은 변하니까요.
0: 모든 것은 변하니까요. 아유, 좋다. 내가 뉴욕 최고급 아파트 29층 소파에 누워서 한가하게 책을 읽고 있다니.
3: 장은 소파에 앉아 켄트 하루프의 책을 읽다 다리를 뻗고 누웠다.
0: 요즘 한국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엄마가 왜 전화를...
3: 한국 기사를 검색해 읽고 있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는 가족보다 일이 먼저였고 보험을 그만둔 뒤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피치 학원을 차렸다.
4: 자, 우리 학생들 말 잘하고 싶죠?
5: 네. 네.
4: 에이, 목소리가 작습니다. 잘하고 싶죠?
5: 네.
4: 발표도 똑소리 나게 잘하고 대학 입시에서 면접도 잘 보고 특히 말빨로 상대방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나요?
5: 네. 네. 네.
4: 그렇다면 소리 질러!
3: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말을 잘하는 훈련을 시키는 게 엄마의 일이었다. 아버지와 이혼 후 다른 남자와 사는 엄마는 잊을만 하면 전화를 걸어 속을 뒤집어 놓았기에 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전화를 받지 않자 5분 후 또 왔다.
0: 아이, 엄마가 전화를 다 하시고 무슨 일이에요?
4: 꿈이 하도 요상해서.
0: 아이, 꿈이 왜요?
4: 글쎄, 그게 눈구렁이 한 마리가 너를 칭칭 감더니 너한테 퍽 안기는 거야.
0: 예?

0: 프롤로그.
1: 그날 정부는 초인들이 대형 라투스를 진압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모든 시민이 그 말을 믿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히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더. 2026년 1월 어느 주말 오후, 하늘은 맑았고 공기도 기분 좋은 정도로만 차가운 날이었다. 나는 엄마 아빠와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따뜻한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공원에는 산책하거나 벤치에 앉아 풍경을 즐기는 사람이 몇몇 보였다. 그 광경이 피비린내 나는 아수라장으로 변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차가운 한강물 위로 설치류의 거대한 앞발이 슬그머니 솟아올랐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잔인한 사육전이 시작되었다. 커다란 몸집, 사람의 몸 따위는 우습게 찍는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 온몸에 난 굵은 털과 그곳에서 풍기는 썩은 냄새, 검붉은 눈빛. 쥐와 엇비슷하지만 덩치가 대형견만한 크기에서 사람의 두 배만한 크기까지 다양하고, 중형과 대형종은 이족보행을 하며 사람을 공격해 잡아먹는다는 점에서 일반 쥐와는 완전히 다른 변종, 라투스. 하수구에서 이어지는 강변을 타고 기어올라온 대형 라투스들은 순식간에 근처의 사람들을 덮쳤다.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0: 범국가 초능력관리본부, 이른바 범초본에서 훈련받은 초인들이 도착하기 전, 때마침 한강공원에 있던 몇몇 초인이 라투스를 잡고 시간을 벌려 애썼다. 훗날 언론은 그 덕에 그나마 피해가 줄어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훈련받지 않은 초인 몇 사람의 힘은 라투스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람들의 끊임없는 비명과 라투스들의 으르렁대는 소리, 옷과 살이 찢겨나가는 소리에 정신이 혼미해질 무렵이었다.
1: 뛰어! 뒤돌아보지 말고 아빠랑 집까지 뛰어가! 빨리 와라!
0: 엄마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나와 아빠의 등을 떠밀었다. 아빠는 엄마의 뒤를 따라가고 싶어 하는 듯이 보였지만 이내 내 손목을 잡아끌었다. 내 두 눈 역시 엄마를 쫓았으나 발은 아빠가 이끄는 대로 끌려갔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다. 네 발로 기고 두 발로 뛰며 사람들을 낚아채고 공격하는 라투스들과 사방에 낭자한 피, 다친 사람들의 신음과 피비린내에 정신이 혼미해졌다. 주차장으로 달려가다가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초인 슈트를 입은 사람들이 한 무더기 달려오고 있었다. 곧 엄마도 그들 틈새에 끼어들었다. 범초본에서 나온 초인들이 드디어 도착한 듯 싶었다. 그중 한 명, 회색머리 남자에게 눈길이 갔다. 내 또래로 보이던 사람. 다른 초인들이 흩어져 라투스들과 싸우는 사이 그는 단발머리 여자에게서 붉은 액체가 든 팩을 건네받았다. 내용물을 쭉 마시자 그의 몸집이 순식간에 대형 라투스만한 덩치로 불어났다.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한 마리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주변의 라투스들을 닥치는 대로 쥐고 찢어발겼다. 믿기지 않는 광경에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아빠가 내 팔을 계속 잡아당겼지만 눈앞에 생소한 광경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길어진 팔다리와 손, 날카로워진 손톱과 보통 인간의 두세 배쯤으로 커진 몸집, 얼핏 초대형 라투스 같은 모습. 이제 더는 사람이 아닌 그것은 너무나 위험해 보였다. 그리고 그건 옆에 엄마가 있었다. 엄마는 그것이 라투스를 잡아 물어뜯고 집어삼키는 모습을 보면서 단발머리 여자와 함께 그것의 옆을 지켰다. 그것은 엄마와 단발머리 여자에게도 매우 공격적이었다. 하지만 단발머리 여자가 손에서 투명한 막을 만들어 그것의 공격으로부터 엄마와 다른 요원을 지키는 듯했다. 엄마의 일이 어떤 것인지는 대충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막상 눈앞에서 실상을 보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라투스를 잡으면 잡을수록 광포해졌다. 일반 시민과 라투스를 구별할 의식은 남아있는 걸까? 엄마는 그건 옆에서 안전한 걸까? 계속 나를 잡아끌던 아빠조차 멈춰섰다. 아빠도 그것이 하는 일과 그 곁을 지키는 엄마를 그저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또 한 마리의 라투스를 찢어발기고는 라투스 앞발에 들려있던 사람의 팔을 초점 없는 눈으로 쳐다보았다. 피냄새를 맡던 그것은 누가 말릴 새도 없이 그 팔을 자기 입에 넣었다. 엄마,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가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뜯겨나간 사람의 팔에서 피를 마시고 있었다. 피를 마시자 그것의 덩치가 더 커졌다. 그것의 눈은 흰자가 없는 라투스의 눈처럼 변해 검붉게 빛났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강공원을 달리기 시작했다. 엄마와 단발머리 여자가 따라잡지 못할 속도였다. 그때였다. 나와 아빠가 멈춰서서 그 모든 사태에 넋을 빼앗기고 있던 순간 거대한 라투스 한 마리가 우리 뒤에 나타났다. 뒤늦게 라투스를 보고 도망가려던 나는 다리가 풀려 넘어졌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라투스는 내게 달려들었고 그 앞을 아빠가 막아섰다. 날카로운 이를 드러낸 라투스가 목구멍에서 뭔가 끓는 듯한 소리를 냈다. 지독한 악취가 풍겨왔다. 어느새 우리 코앞까지 다가온 라투스는 천천히 두 발로 일어섰다.
2: 어디서 도망가! 뭐 하는 거야!
0: 아빠가 소리쳤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라투스는 아빠를 쳐들었고 내가 본 것은 거기까지였다. 아빠의 비명에 질끈 감았던 눈을 뜨자 저 멀리 나가 떨어진 아빠의 모습이 보였다. 아빠는 부상당한 몸으로 계속 라투스의 주위를 끌려 있으나 라투스의 시선은 오롯이 내게로 향해 있었다. 라투스가 나를 덮치기 직전 거대하고 날쌘 무언가가 라투스를 낚아챘다. 그것이었다. 곧이어 엄마와 단발머리 여자가 멀리서 내게로 뛰어왔다.
1: 조선의 사랑님! 어택크의 흥분도가 너무 높아팍지하고 있어요! 진정이 필요해요!
0: 단발머리 여자의 외침에 우리는 모두 어택커라 불린 그것을 쳐다보았다. 그것은 어느새 라투스를 조각내 씹어먹으면서 아빠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의 찢어진 팔과 거기서 흘러내리는 피를.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그것은 아빠에게로 뛰었고 엄마는 몸을 날려 그것의 팔에 매달렸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그것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엄마의 몸을 공중으로 날려버렸다. 단발머리 여자도 마냥 보고 있지만은 않았다. 여자는 또 한 번 손바닥에서 투명한 막을 만들어 아빠와 그것 사이를 막았다. 머리에서 피를 흘리던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그것과 우리에게로 달려왔고 그것의 팔에 손을 댔다. 그것은 더 흥분한 듯 거칠게 숨을 내쉬며 엄마의 목을 졸랐다. 달려드는 단발머리 여자를 한쪽 팔로 가볍게 뿌리쳐 날려버린 그것은 엄마의 목덜미를 물어뜯었다. 엄마의 눈은 이미 초점이 흐렸다. 엄마의 상처에서 나온 피를 뒤집어 쓴 그것은 이제 엄마의 다른 부분을 물어뜯고 있었다. 나는 일어서서 그것에게로 달려갔다. 그것의 팔에 매달릴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나보다 훨씬 빨랐다. 그것이 팔을 휘둘렀고 나는 그것에게 닿기도 전에 힘없이 나가 떨어졌다. 어딘가에 구조 요청을 보내던 단발머리 여자가 내게로 달려왔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온몸이 욱신거렸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서 본 엄마의 모습은 내가 알던 모습과 이미 너무 달랐다. 다시 엄마에게로 달려가려던 나와 아빠는 단발머리 여자의 손에서 나온 투명한 막에 저지당했다. 여기저기서 다른 초인들이 몰려드는 모습이 보였다. 초인들은 계속 그것에게 맞아 나가 떨어지면서도 공격을 감행했다. 누군가는 염력을 써서 그것을 묶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다른 초인들이 합세하기 시작하자 그것은 자신이 불리해졌다는 사실을 금세 깨달은 듯 보였다.

0: 조선영 제로님 현장 사망으로 보입니다.
1: 넋을 잃고 앉아있는 우리 곁에서 단발머리 여자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나는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로 엄마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계속 눈물이 흘러 자꾸만 눈앞이 흐려졌다. 그것은 계속 덤벼오는 초인들과 라투스들 때문에 몸에 많은 상처를 입어 조금은 지친 듯 보였다. 그러나 초인들은 그것을 죽이지 않고 어쩐지 생포하려는 것 같았다.
2: 왜 저 괴물을 안 죽이는 거야?
3: 저게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을 보라고! 왜 안 죽이는 거야!

0: 단발머리 여자는 대답이 없었다. 애뛰어 보이는 얼굴이 내 나이 또래로 느껴졌다. 왜 죽이지 않는 거냐고 단발머리 여자의 팔을 잡고 흔들며 거듭 물었지만 여자는 계속 묵묵부답이었다.
1: 안 돼! 도망간다!
0: 고개를 돌리자 그것이 엄마를 입에 물고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아빠는 괴성을 지르며 그것에게 달려들었다. 단발머리 여자가 손으로 투명한 막을 만들어 아빠 앞을 막자 아빠는 벽에 부딪히듯 뒤로 넘어지고 말았다. 뛰어가려던 나 역시 단발머리 여자가 만든 투명한 막에 부딪혀 뒤로 넘어졌다. 전기가 통하는 듯 온몸이 따끔거리고 찌릿했다. 하지만 엄마를, 엄마의 몸만이라도 구해야 했다. 나와 아빠가 아무것도 못한 채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사이 그것은 엄마를 물고 높게 뛰었다. 그것은 한강변을 달리다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어느새 자취를 감추었다.

그날 나는 엄마의 몸이 그것에 이끌려 물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현장에 남아있던 엄마의 왼쪽 팔,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엄마의 전부였는데 범초보는 마지막 남은 엄마의 일부마저도 우리에게서 가져가 버렸다. 연구. 초인에 대한 연구가 그 목적이었다. 정부에서 내린 명령이라는 말에 아빠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엄마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그날을 성공적인 대형 라투스 진압의 날로 선포하며 자축했다. 그날 이후 대형 라투스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자축의 이유였다. 나와 아빠는 그렇게 엄마를 떠나보냈다. 라투스가 아닌 초인에게.

0: 종이 울렸다. 연희는 준이를 향해 성큼 스텝을 밟으며 잽을 날렸다. 준이는 잽을 쳐내며 역으로 훅을 걸어왔다. 연희는 고개를 숙여 훅을 피했다.
1: 연희야, 완벽히 초인이 아니라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활동하면 되잖니.
2: 코치님, 초인 검사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동안 대회는 어떡해요? 연습만이라도 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저 진짜 초인 아니에요. 거짓말 아닌 거 아시잖아요.
1: 하지만 다른 학생들 항의가 좀 있어서.
0: 양궁부 코치의 난감한 표정이 떠오르자 연희는 준이에게 보디블로를 날렸다.
2: 항의라니,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도움을 줄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시 주석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원한다. 그가 어떤 식으로든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다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 주석은 이란에 군사 장비를 주지 않을 거라고 강력하게 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 주석이 미국산 대두와 석유 등을 구매하기로 했고 보잉 항공기 200대도 사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배석한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만 정책에 변경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어제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여러 미국 행정부에서 꽤 일관적이었고 지금도 일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 우리의 관점에서 어떤 강제적 현상 변경도 양국에 나쁠 것이라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9일과 20일 1박 2일간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을 방문합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올해 1월 이 대통령의 일본 나라현 방문 후 약 4개월 만에 다카이치 총리가 안동 방문으로 화답함으로써 한일 양국은 처음으로 정상 간 상호 고향 방문을 실현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오는 19일 소인수 확대 정상회담을 차례로 열고 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잘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또 상반기 중 사업자 대출의 용도의 유용 점검 체계를 개선해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을 법인으로까지 확대하고 모든 주택담보대출 소액 대출까지 촘촘히 점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배우 손승원 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 씨는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 상태로 사고를 낸 바 있습니다. 치매를 앓는 70대 노인을 포함한 일가족 3명이 이웃집 개에게 물려 다쳤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주택에서 이웃집 개로부터 70대 남성이 목뒤를 물려 크게 다쳤고 이 남성을 구하려던 40대 딸과 10대 손녀도 팔을 물렸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내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 260개 보건소와 함께 202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진행합니다. 올해는 전국 19살 이상 성인 23만 명을 대상으로 모두 17개 영역에 168개 문항으로 건강상태를 살핍니다. 흡연이나 음주 등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유병, 보건기관 및 의료이용 등에 대한 지역단위 건강통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부는 오늘 오후 충북 청주에서 제45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열고 교육에 헌신한 교원들에게 정부 포상과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비슷한 시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총회관에서 교육부 행사와 별도로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올해는 스승의 날 행사를 교육부와 따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건강에 유해한 수준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KBS 3라디오 정오 뉴스 아나운서 시민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배우면서 삽니다. 힘들 땐 괜찮아 웃어주던 친구의 위로를 배우기도 하고요. 또 묵묵히 가족을 위해 애쓰는 부모님의 뒷모습에서 책임감을 배우기도 합니다. 뭐 그뿐인가요? 나이 들면서는 지하철 할인카드 쓰는 법, 또 키오스코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법, 동네 숨은 산책길까지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알아야 사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해지죠.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은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끝없이 배우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좋은 가르침을 남겨준 인생의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 첫 곡 조규찬입니다. Thank you for saving my life.

라면으로 근사한 요리를 만드는 법, 또 음치지만 회식 자리에서 박수 받는 법, 영어를 못해도 해외여행 당당히 하는 법,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판매왕이 되는 법, 이런 것들 학교에서만 가르쳐주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살면서 배워야 할 건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스승의 날,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사는 사람인지도 한 번쯤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강원래 노래 선물 매주 금요일에는 코러스계의 여왕이자 국민 코러스 김연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딱 어울리는 테마 음악과 제작 현장의 생생한 뒷이야기까지 유쾌한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잠시 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세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더더가 부르는 내게 다시 이 노래 듣고 코러스 라인 함께 하겠습니다.

0: 스라인코러스계의여왕이자다정다감한이웃집언니처럼무슨말을해도다들어줄것같은가요계데모국민코러스김연아씨와함께합니다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김연아입니다
0: 자오늘이5월15일금요일
1: 네
0: 스승의날입니다
1: 네
0: 오늘이왜스승의날로정해졌는지
1: 모르는데요
0: 가벼운상식하나
1: 네알려주세요
0: 사실오늘이세종대왕태어난날이라고
1: 탄신일이에요、네、세종대왕탄신이
0: 세종대왕이워낙많은걸우리에게가르쳐줬기때문에스승의날로지정했다
1: 에이가르쳐준게아니야가르쳐준거
0: 가르쳐
1: 가르쳐는이렇게방향을
0: 손가락으로
1: 그렇지이거말잘못하면그김종국씨있잖아요、네그약간무슨그국어학자처럼그렇게지적을하거든요
0: 근데、네、우리 KBS 간혹가다보면엘리베이터에、네、우리가잘못쓰고있는그한글같은게많거든요 、네、 근데대부분은다틀리더라고우리가그래서제일많이고쳤던것중에하나가제가라디오진행하면서여러분들여러하고들하고같은거예요
1: 아
0: 그냥여러분으로끝내도되는데우린여러분들이라고
1: 아여러분들그렇지
0: 복수가한번더들어간다
1: 역전앞이랑똑같네
0: 역전
1: 이미역앞인데 역앞에앞에이렇게되고역전앞 그런거네
0: 부분도이걸또가르쳐주는게다어떻게보면
1: 가르쳐
0: 가르쳐가르쳐쳐쳐쳐쳐쳐쳐쳐가르쳐주는게 、
1: 네、
0: 또하나한분이또스승이아닌가
1: 맞아요그렇죠
0: 이렇게、네、 조금씩조금씩아는걸얘기예전에지금고인이되셨던고인이되신전유성선배가
1: 아
0: 배워서남줘라
1: 전봇대선배
0: 네, 네전봇대배워서남줘라는얘기가정말맞는것같아요내가갖고있는거아무리내가뭐이거아이거누구가르쳐주지말아야지가르쳐해도그냥남들가르쳐줘도상관이없는건데그러니까남들에게많이가르쳐주고、네、 배우는그런하루가
1: 아니근데저는、네、 그전유성씨얘기하니까지금생각이났는데요、네、 요즘에그다이어트를진짜많이해서완전뼈말라가됐던개그맨김신영씨라고있거든요
0: 아그래요
1: 다시그옛날의몸매를다되찾았더라고요후덕하게근데모방송에나와서전유성씨임종할때그자리에있었대요김신영씨가근데전유성씨가김신영씨를보면서돌아가시는그때까지굉장히좀유머를날리고가셨나봐요
0: 어떤유머를보여줬을까
1: 야신영아그그냥사는동안먹고싶은거다먹고살아 이렇게하셨대요 자기가그래서그얘기를듣고그래내가뭐이렇게이응몸매를관리하려고이렇게힘들게살고있나그래서그때부터막맛있는거다먹기시작했었다고그러더라고요、
0: 네、 아무튼맛있으면0칼로리라다라는말이있듯이
1: 맞아맞아
0: 우리가좀더행복하고재밌게살수있도록많은사람들에게알려주고、
1: 네、
0: 또배우기도하고그런、네、 하루가됐으면좋겠는데그래서오늘주제를이걸로정했군요
1: 네오늘은제가이제학교를출강하면서부터、
0: 네、
1: 그배출이된또이가요계에또스타분들이좀계시거든요그리고이제스타가되고싶은분들
0: 맞아요
1: 그런분들김연아의제자들
0: 아
1: 한번스승의날을맞이해서네
0: 스승의날을맞아서스승님들얘기도하지만
1: 네
0: 그래도제자들얘기를하면서나에대한또책임감을또한번좀되새겨보는
1: 그래사실은제1호제자가제가이제그보컬트레이닝을처음으로해준제자가봄날 OST 를부른아이라는분이에요근데그분이제제가맨날녹음만하러다녔지누구를가르쳐보거나이런경험이없잖아요、네、 뭐학원을나가본적도없고그래서아니내가뭘을하냐나도아는게없는데근데또그게시간이지나다보니까원래씨도이제이프로그램진행하면서처음엔되게뭐좀어설프잖아요
0: 그,
1: 그러다이제지금은이제연륜이쌓이고쌓이고완전그쟁이가되신건데
0: 아직도좀부족한게많아요
1: 그때는굉장히제가좀당황스러웠거든요근데재밌더라고요그래서시작을하게됐어요
0: 그래서、
1: 네、
0: 누군가를가르
1: 치는게네네
0: 그래요자그럼첫번째로만나볼김연아의제자어떤분만나볼까요
1: 이분은요즘에제가가장공을들이고있는제자입니다성악을전공하는친구인데요트로트가수이수호씨입니다
0: 아이수호씨
1: 네네
0: 얼마전에앞으로발표했죠
1: 맞아요그리고우리원래씨가또안무짜주셔서
0: 안무까지야뭐내앞으로아가사에안무가써있어요 앞으로가라고
1: 네
0: 근데그렇다고해서앞으로가사에뒤로갈수도없고옆으로그렇죠갈수도없고그냥앞으로갈수있는
1: 그래서그친구가너무몸치고춤도못치고그래서、네제가원래씨한테아주쉽게쉽게짜주세요포인트만넣어서했죠감사합니다진짜
0: 그또이수호씨생각해보니까춤못춘친구어떻게보면저에게있어서또제자가될수있는 T TJ라고 있었어요.
1: TJ 장혁?
0: 장혁 씨. 네.
1: 장혁.
0: 장혁 씨의 안무를 제가 한번 맡은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정말 손꼽히는 안무가 3명이서 네. 저를 포함해서 2명 더 해서 네. 했는데도
1: 안 돼?
0: 이 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김연아 씨가 네. 아, 발라드 곡, R&B 곡을 굉장히 좋은 곡을 받았는데 네. 그걸 강울래 씨에게 취입이라고 하나요? 그걸 한다고 그러면 그게 정말 힘들지 않을까요?
1: 아니 그냥 시도를 안 하죠. 그걸 뭐 시도를 해요.
0: 근데 그 네. 시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수호 씨도 약간 좀 뻣뻣한 그 몸을 조금 그래도 움직이게 하려고 안무를 최대한 좀 단순하게 네. 단순하게
1: 굉장히 뻣뻣합니다.
0: 단순하게 했는데 어떻게 처음 만났나요 이수호 씨랑은?
1: 그 이수호 씨를 안 지는 한 2년 정도 됐고요. 네. 이수호 씨가 이제 그 경연 프로에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으면서 네. 이제 소속사를 계약을 해서 그 소속사에서 이제 앨범을 나오게 됐는데 이미 앨범을 다 내놓고 앨범 나오기 전에 저를 만났어야 되는데 네. 앨범을 다 내놓고 그 이제 대표가 저랑 굉장히 친한 30년 된 친한 동생인데 네네. SOS 전화가 왔더라고. 오. 누나 아니 얘가 얼굴도 그냥 귀엽고 뭐 목소리도 묵직하고 한데 그 트로트 하면 흔히 저희가 이제 그 트로트의 맛이라고 있잖아요. 네. 맛을 너무 못 살린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누나가 좀만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그때 연을 맺은 거예요.
0: 그래서 트레이닝이 된 건가요?
1: 네, 트레이닝 돼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전라도 광주 출신의 친구인데
0: 광주 광역시.
1: 네. 오, 예. 서울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서초동 어느 쪽에 이제 있었거든요. 숙소를. 네. 아,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온 거예요. 오. 아시잖아요. 저희 집에 애들, 학생들 많이 드나들었던 거. 코로나 이후로 딱 못 오게 했는데, 이제 이수호 씨가 하루에 매일 옵니다. 네.
0: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방법, 특별한 팁이 있을까요?
1: 없습니다.
0: 없어요.
1: 그 노래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천성하고 똑같아요. 약간 타고나는 게 거의, 이건 제 생각이에요. 물론 트레이닝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발전을 할 수 있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음치, 음정 박자를 못 맞추시는 분들을 데리고 하면 음정 박자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강원래 씨 같은 목소리를 타고 났는데 김범수 씨처럼 노래를 해라. 나얼 씨처럼 고음을 막 불러라. 안 되잖아요.
0: 안 되죠. 저도 힘들죠.
1: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나도 100m로 우사인 볼트처럼 뛰고 싶다. 연습한다고 됩니까?
0: 안 되죠. 안 됩니다. 타고 나야 되는데. 네.
1: 신체는 어느 정도,
0: 어느 정도 타고 나야 돼요. 네. 한 0.5초 정도는 땡길 수 있지만
1: 그렇지, 그렇지.
0: 10초 이상은 땡길 수가
1: 그렇지.
0: 없다.
1: 그렇죠.
0: 아, 그렇구나. 네.
1: 한계가 있죠.
0: 그런데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수호 씨라든가 이런 제자들 같은 경우는 네. 김현우 씨가 연습을 시키는 이유는 아, 이 친구는 발전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1: 그렇죠,
0: 있으니까.
1: 그렇죠. 네.
0: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김연아 씨가 인정한 제자들은 실력도 있고
1: 아, 그럼요.
0: 노력해서도 된다라는.
1: 그럼요.
0: 그래요. 네. 자, 이수호 씨와 함께 만나볼 김연아의 제자 한 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이분은 저랑 가장 오랜 연을 맺고 네. 오랫동안 저희 집에서 거의 기숙을 한 나상도 씨입니다.
0: 아, 나상도 씨는 네. 또 김연아 씨 집에 기거를 하시면서 가끔 노래 선물에 네. 또
1: 따라왔죠. 많이.
0: 음식 사들고
1: 맞아.
0: 운전해 주러 몇 번 왔던 네. 친구인데 네. 나상도란 이름 자체도 김연아 씨가 지어줬다고요?
1: 네. 제가 지어줬어요.
0: 어떤 의미가 있나요?
1: 그 원래 이름이 김성철이거든요.
0: 네. 김성철.
1: 그래서 저희는 그 친구가 뭐 이렇게 몰입을 하면 혓바닥을 내밀어. 이렇게. 그래서 땡칠이라고 불렀었어요. 별명이 땡칠이에요. 그래서 야 땡칠아 너는 가수를 누굴 좋아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를 좋아했는데 네. 나훈아 선생님이랑 박상철 선배님이랑 서른도 님을 좋아한다고 해서 야 그러면 너 김성철은 좀 이름이 약간 축구선수 이름 같다. 운동하는 이름 같으니까 이렇게 딱 떨어지는 이름으로 한번 예명을 지어보자. 그래서 제가 나훈아의 나, 박상철의 상, 그리고 서른도의 도를 합쳐서 나상도 이렇게.
0: 나상도.
1: 그랬더니 그랬지. 잘 지었죠.
0: 아, 좋네요. 네. 예전에 우리 아마 김연아 씨하고 제 또래들은 기억할 텐데 그 드라마 그 연속 드라마 중에 암행어사가 있었어요.
1: 암행어사.
0: 그때 그 암행어사를 지켜주는 사람이 상도였어요.
1: 아 그랬나?
0: 사과 쓰고.
1: 아.
0: 그래서 나 상도요. 딱 이렇게. 아. 아 이런 느낌의 아유 뭔가 좀 강한 이미지면서도. 뭔가 좀 매력이 있고 네. 약간은 좀 시골틱한 풋풋함이 느껴지는.
1: 그리고 상도동 살고 있어서 나 상도동 살아요 이렇게도 뭐 하더라고요. 네네.
0: 그래요. 근데 또 나상도 씨가 한동안 또 무명했다가 네. 최근에 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1: 네. 요즘에 아주 뭐 행사의 신이 되셔가지고 네 지금은 뭐 아주 부귀 영화를 잘 누리고 있습니다.
0: 부귀 영화를?
1: 네네.
0: 요즘 부귀 영화를 누려서 그런지 지금 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1: 많이 힘듭니다.
0: 네. 연락하면 연락은 받습니까?
1: 연락을 뭐 잘 되지가 않습니다. 네. 너무 바쁘셔서.
0: 그 어때요? 연락 잘 되는 이렇게 좀 집에 오래 있는 제자가 낫습니까? 아니면 연락이 없더라도 그래도 바쁘게.
1: 바쁘게 하는 게 낫죠.
0: 그렇죠. 바쁘게 지내는
1: 그럼요.
0: 친구들이 낫죠.
1: 잘 되면 그게 보람이죠. 네네.
0: 그래요. 자,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 김연아의 제자들 만나보는데요. 두 곡 만나볼게요. 소개해 주시죠.
1: 네. 라이징 스타 이수호 씨의 앞으로 그리고 이미 뜬 스타입니다.
0: 네.
1: 나상도 씨의 벌떡 일어나.

0: 금요일엔 국민 코러스 김연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스승의 날을 맞아서 김연아 제자들이란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1: 네.
0: 방금 두 분 만나봤죠. 네. 이수호, 나상도.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만나볼 김연아 씨의 제자. 또 어떤 분 있죠?
1: 이분은 본명은 박혜원 씨고요. 네. 활동명 흰. HYNN으로 활동하시는.
0: 네. 네. 이 친구도 노래 잘 부르는 걸로 아주 유명하죠.
1: 노래를 이만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친구 만났을 때, 야, 너는 노래를 어디 배웠니? 그랬더니 아니래요. 학원 한번 다녀본 적이 없대요. 타고난 사람이죠.
0: 이름이 흰. 흰색을 뜻하는 흰일까요?
1: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의미가 있대요. 되게 이렇게 투명하고 맑고 그다음에 이 친구가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피부도 굉장히 하얘요.
0: 네.
1: 그래서 아마 흰이라고 짓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야 혜원아 흰이 뭐냐 흰이 그랬더니 회사에서요 그렇게 하자고 하셔서.
0: 흰.
1: 네네.
0: 저처럼 좀 시커먼 친구들은 껌.
1: 껌이야 껌.
0: 껌. 흰, 청, 빨. 여러분들 이름도 괜찮네요.
1: 그럼 나는 끼리 해야 되겠다. 끼리.
0: 끼리는 또 뭐.
1: 누리끼리야.
0: 아, 누리끼리.
1: 누리끼리야. 끼리.
0: 이 고음 보컬도 김연아 씨의 지도와 또 훈련 덕이 아닐까.
1: 근데 이 친구는 네. 처음부터 잘해가지고.
0: 아 그래요?
1: 제가 이제 말을 해준 거는 혜원아 여기서 조금만 네가 중저음 때는 약간 약하니까 거기서 음을 내지. 예를 들어서 저희는 충분히 나오는 음역이 또 네. 고음을 잘하는 사람들은 또 음폭이 저음 쪽은 또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제 이거면 이제 혜원 씨는 이, 제 안 나와요. 목소리.
0: 아.
1: 음정이 안 나와서 혜원아 그냥 음정을 내려고 하지 말고 말하듯이 툭툭 던져서
0: 이,
1: 해라.
0: 제 이렇게.
1: 이, 제 말하듯이. 뭐 그런 정도 팁? 네.
0: 오늘 들어볼 곡이 시든 꽃의
1: 물을 주듯.
0: 네. 아우, 어떻게 보면 김연아 씨가 흰에게 네. 가르친 그런 게 아닐까.
1: 가르친이 아니고 가르친.
0: 가르친.
1: 가르.
0: 가르친.
1: 가르친.
0: 아, 오늘 많이 배웁니다.
1: 가르친이 뭐야, 가르친이.
0: 아, 진짜 이런 거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닐 때 제대로 배웠어야지 돼요. 그때 다 배웠는데 그때는 그냥 딴 생각만 하고 있고.
1: 그때 뭐 춤추러 갔겠지.
0: 춤추러도 가고.
1: 땡땡이 치고.
0: 뭐 학원도
1: 딴 데
0: 가고.
1: 갔죠?
0: 뭐 그림도 그리고 막 그랬는데. 그런 하나하나가 인생이 쌓이면서 또 실패도 있고 또 아픔도 있고 또 아, 이게 또 정답이구나를 배워가는 그런 게 하나의 정말 가르침이 아닌가.
1: 맞아요.
0: 네, 그래요. 네. 자, 이 흰과 함께 만나볼 여가수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아 씨의 제자.
1: 이분은 네. 유성은 씨입니다.
0: 유성은 씨.
1: 네.
0: 유성은 씨도 노래 잘 부르기 아주 유명하잖아요.
1: 아주 유명하죠. 네. 그 경연 대회 나와서 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그 본인을 소개하거나 할 때 가수로 데뷔하기 이전에 뭐 코러스 출신으로 여러 유명 가수들의 뭐

0: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김연아 씨가 나한테 코러스를 부탁해 말고 다른 친구를 소개해 줄게죠. 아무나 해줘야겠다라는 생각 말고 정말 잘하는 친구를 소개해 주기 때문에 네. 믿고 김연아 씨에게 그렇죠.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저는 그리고 사람 소개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수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데뷔를 도와준 가수들도 데뷔할 만하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이제 회사도 소개시켜주고 막 흰 씨도 그렇고 유성훈 씨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소개시켜줬죠.
0: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내가 믿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네네네. 제자들이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렇죠. 어서 그런 애들을 보내서 이런 소리는 안 들으니까. 네네.
0: 자, 오늘은 스승의 날을 맞아서 김연아의 제자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여가수 두 분 만나볼게요. 소개해 주시죠.
1: 자, 흰 박혜원 씨의 시든 꽃에 물을 주듯 그리고 유성은 씨의 비 오케이.

0: 국민 코러스 김연아 씨와 함께하는 코러스 라인. 오늘은 스승의 날을 맞아서 김연아의 제자들이란 주제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김연아의 제자 또 어떤 팀이 있을까요?
1: 자, 이분들은 3인조 남자 보컬 그룹 보헤미안입니다.
0: 보헤미안. 네. 아유. 보헤미안이라는 친구들이 데뷔한 지 꽤 됐죠.
1: 꽤 됐죠.
0: 꽤 됐고. 10년 이상 됐는데.
1: 그 제1호 제자였던 아이 김용진 씨.
0: 네.
1: 그리고 이분은 그 불후의 명곡의 왕중왕전에 막 우승도 하고 그랬어요. 김용진 씨 그리고 박상우 씨.
0: 네.
1: 박상우 씨는 지금 쇼핑 호스트로 활동하고 있고요. 유규상 씨. 유규상 씨는 지금 천안에서 카페합니다.
0: 네, 그래요.
1: 네.
0: 지금은 그럼 보헤미안이란 팀으로는 활동을 안 하고 있는.
1: 이미 해체됐죠.
0: 아, 해체됐다.
1: 네, 이미 해체됐고 이 친구들 만들 때 제가 프로듀싱을 직접 했는데
0: 네.
1: 진짜 정말 고퀄리티 음반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해서 만들었어요.
0: 네.
1: 막 작품자도 막 김도훈 씨, 조영수 씨 막 이런 사람 그리고 막 연주도 다 리얼로 올 스트링 그 오케스트라 다 넣고.
0: 네.
1: 근데 안 됐어.
0: 아쉽다.
1: 그러니까요.
0: 그래도 스승과 제자 사이는 계속해서 네. 유지를 하고 계신
1: 그렇죠.
0: 거죠.
1: 그렇죠. 네.
0: 언젠간 또 다시 또 빛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1: 그렇죠. 근데 이 김용진 씨 빼고는
0: 네.
1: 상우 씨랑 규상 씨는 장가가가지고 애기도 낳고 요즘 잘 살고 있습니다.
0: 근데 또 그게 네네. 우리가 너무 하나의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총각이어야 된다.
1: 아이, 그럼.
0: 어려야 된다.
1: 그럼요.
0: 잘생겨야 된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네. 어떻게 이렇게 계속 그쪽 분야에서 살다 보면
1: 네.
0: 언젠간 또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그런
1: 그렇죠.
0: 생각도 들고
1: 네네.
0: 그래요. 보헤미안.
1: 그 타이틀곡은 아프지마였는데요.
0: 네.
1: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는 태양은 없다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조용수 씨 거예요.
0: 네. 근데
1: 조용수 씨가 이런 남자 보컬 그룹에 준 곡 중에 유일하게 안 뜬. 정말 미안한 네, 그런 노래입니다.
0: 그래요.
1: 네.
0: 자, 김연아 씨의 제자들 보헤미안의 노래 만나볼 텐데요. 이 노래와 함께 들어볼 강원래 원래 강원래의 첫 번째 제자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 원래 씨도 제자가
0: 저도
1: 네.
0: 저도 사실 아까 고인이 되신 전윤성 씨 얘기를
1: 네네.
0: 했지만 배워서 남준 적이 별로 없었는데
1: 아.
0: 처음으로 남을 줬던 배워서 남줬던 친구가 바로 듀스의 멤버였던
1: 아.
0: 김성재 씨.
1: 춤을 가르쳐 준 거.
0: 네, 춤을 가르쳐 줬죠.
1: 아,
0: 그때 김성재 씨를 제가 처음 봤을 때가
1: 네.
0: 김성재 씨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고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인데
1: 네.
0: 동네 친구의 소개로
1: 네, 네.
0: 형 우리 반에 춤을 되게 추고 싶어 하는 친구 있는데 일본에서 전화가 왔는데 형한테 하면서 소개시켜 주고 싶다고 왔는데 그때부터 저랑 아주 그냥 뭐랄까 단짝이 돼서.
1: 근데 그때도 그렇게 몸매가 예쁘고 그랬나요?
0: 아유, 아니죠.
1: 그렇죠. 다듬어진 거죠.
0: 아니 똑바로 네. 서 있지를 못해 친구가
1: 왜?
0: 뭔가 삐딱해가지고.
1: 아 그렇구나. 뭔지 알 것 같아.
0: 이게 갑자기 큰 친구도 있잖아요. 사춘기 지나가지고 막 이게 한 친구인데 그래서 뭐 옷 입는 법이라든가 뭐 하나부터 한 몇 가지 계속 형 이건 어디 샀어요? 아 이거 야 뭐 사냐? 내 거 줄게. 이런 식이었고.
1: 달라 소리네. 네.
0: 그래서 듀스 자리를 정할 때도. 이현도 씨가 우리 화면상으로 이현도 씨가 화면의 왼편, 김성재 씨가 화면의 오른편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현진영과 와와 활동할 때 화면의 오른편이 있어서 자기는 원령 따라서 자리도 저기 앉을 거야. 막 이렇게 하고 그 김성재 씨 같은 경우는 뭐 노래뿐만이 아니라 다재다능하게 뭐 패션이라든가 또 연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끼가 있었는데 없어서 좀 아쉽고 지금도 네. 가끔 생각하면 이렇게 좀 뭔가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제자인데
1: 혹시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인가요?
0: 그렇죠. 가장 보고 싶은 네. 친구 중에 한 명이고
1: 네.
0: 또 우리가 함께했던 뭐 명동 길거리라든가 네. 이태원이라든가 이게 지나갈 때마다 이 친구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들리는 항상 웃던 친구라서 더 기억에 남는 그런
1: 네.
0: 친구입니다. 그래요. 그 친구의 유일한 솔로곡이죠.
1: 네.
0: 말하자면 그 노래 만나보도록
1: 그렇죠.
0: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스승의 날을 맞아서 김연아 제자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봤습니다. 보헤미안의 태양은 없다. 그리고 김성재의 말하자면 전해드리면서 김연아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1: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방금 들으신 곡 김레전드의 이별을 노래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였습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 인순이가 부르는 거위의 꿈 전해드리면서 클론의 원래 원래 강원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 꿍 때리셔봐라 힘나는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복지부가 2025년 지역보조기기센터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무려 90.6%로 2년 연속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보조기기센터는 장애인보조기기법 제14조에 따라 보조기기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하면서 맞춤형 제작을 하고요. 장애인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보조기기를 빌리거나 수리를 하려면 센터가 있는 큰 기관으로 가야 해서 대여를 포기하거나 수리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지역별로 센터가 생기면서 새로운 제품이나 정책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부분이 바로 접근성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가까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면 좋겠고요. 인공지능을 접목한 차세대 보조기기 시스템도 갖춘다고 하니까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장기하와 얼굴들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고 그런 사이.

장기하와 얼굴들이 부른 그렇고 그런 사이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금요일 방송 내용 소개해드리죠. 장애 영화와 만나다에서는 선생님과 기숙사를 배경으로 한 바튼 아카데미 준비하고 있고요. 발달장애 희망찾기에서는 대구 발달장애인 마을 공동체인 안심마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주말엔 떠나요에서는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문화진 활동가와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힙한 명소들로 떠나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화상장애인 복지관 평생학습팀 팀장을 맡고 있는 조현자입니다. 저희 평생학습팀은 시각장애인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지원하고 있는 팀입니다. 주로 저희는 이제 학습지원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학업 성취나 아니면 직업 활동 이 이제 좀 더 많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올해부터 저희 팀에서 좀 하고 있는 사업은 기존에도 저희 복지관에서는 해왔었는데 그 점역교정사 시험 대비반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국어 과정이랑 영어 과정을 집중적으로 했었다면 올해는 좀 신설을 했어요. 수학과학 과정을.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시험 대비반에서 공부하시고 모두 분들이 다 자격증 취득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시각장애인을 저희 복지관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그게 약간 소명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임용시험 준비하는 학생을 도움을 드렸는데 사실 그거는 학생의 노력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뭐 선생님 저 이번에 합격해서 학교 발령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큰 감동이죠, 저한테는. 연락을 해줬다는 것 자체도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김동률의 출발입니다.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를 주제로 한 영화와 다양한 개봉 영화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장애 영화와 만나다.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바튼 아카데미라는 영화를 준비하셨는데 이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을 그렇네요. 하고요. 네. 이 영화의 배경은 1970년 겨울 미국 동부 뉴 잉글랜드주의 한 사립 고등학교 기숙사입니다. 주인공은 완고한 고집불통 교사 폴 허넘이라는 사람인데요. 그와 이제 좀 사사건건 티격태격하는 머리는 좋지만 반항기가 심한 학생
0: 있죠, 그런 친구들.
1: 네, 앵거스 털리라는 학생이 있고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자식을 잃은 학교 급식실 주방장 메리 램.
0: 이 세 명이
1: 네, 주인공입니다. 폴 허넘은 명문 하버드대에 입학했지만 부자 친구들 틈에서 오해를 받고 졸업도 못한 채 말하자면 쫓겨났어요. 그래서 모교인 바튼 아카데미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그는 낮부터 술을 찾고 시도 때도 없이 로마사를 인용하며 학생들을 무사하게 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상처가
0: 그렇네요.
1: 많은.
0: 예. 졸업을 못했으니까.
1: 네. 앵거스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입니다. 존경했던 아빠는 정신병원에 감금됐고 예. 부모는 이혼했습니다. 엄마는 부자 새아빠와 신혼여행을 가야 한다며 크리스마스 방학을 맞은 아들을 내칩니다. 오지 말라는 거죠. 네. 매번 가시돋친 말을 내뱉는 그 주위에는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방장인 메리는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 커티스가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하고 네. 그 상실감과 비통함으로 이제 슬픔을 사귀면서 지내고 있어요. 꼬장꼬장한 성격 탓에 학생은 물론이고 동료 교사들에게도 좀 사랑받지 못하는 이 허넘이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 숙직을 하면서 집에 가지 못하는 학생을 관리하는 역할을 떠맡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사람은 약간 떠맡게 되잖아요. 혼자 학교에 남아야 되는 거죠. 크리스마스 연휴에.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로 남은 학생이 다섯 명이 되는 거예요. 뭐 부모가 뭐 연락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0: 어쩔 수 없이.
1: 네. 그야말로 이 아이들이 허넘에게 붙잡힌 꼴이 되지만 극적으로 이 중 한 명의 집이 연락이 닿아서 나머지 친구들을 다 데리고 갈 수 있다고.
0: 그래요?
1: 연락이 왔어요.
0: 예.
1: 그런데 이제 부모들한테 허락은 받아야 되니까 자신 각자의 부모들한테 이제 이 집에 가도 되냐 이제 허락을 다 받아서 갔는데 앵거스는 부모랑 통화가 안 돼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성년자니까 이제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졸지에 혼자 이 학교에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튼 아카데미에는 허넘과 앵거스 그리고 메리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0: 숨 막힌다.
1: 2주간의

0: 벌써 숨막힌다.
1: 네, 예. 진행합니다.
0: 이렇게 기숙, 예. 네,
1: 악연이 있는 허넘과 앵거스 그리고 뜬금없이 두 사람과 함께 하게 된 메리가 이제 서로 어떻게 지낼 수 있을지 네 보시면 합니다.
0: 기숙사에 남겨진 세 명이 2주 동안 함께 지내야 한다니까 아 갑자기 막 저는 여러 장르가 막 떠오르거든요. 인물 소개 들어보니까 그 스스로 나고자라고 느끼는 사람들 보면서 뭐 위로를 건네고 혹은 또 뭐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1: 네, 이 영화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슬프지만 따뜻한 얘기예요. 그 세 명이 막 기숙사에 남아 있다고 하면 보통 공포 영화도 많이 생각하시지만
0: 예, 큰 학교예요.
1: 예, 전혀 이런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제 이들이 서로를 보듬어 안게 되는 아유, 과정을 다행이다. 그리고 예. 있어요. 스스로 낙오를 택해 자신을 유폐한 듯한 중년 남자 그리고 가족에게 버림받아 외톨이가 된 소년 아들을 떠나보내고 삶의 이유를 잃은 여성 이 세 명을 통해서 이 영화가 보여주려는 인간은 각자 정말 우울 속에서 허덕이는 존재고 삶은 그럼에도 견뎌내야 하는 비루한 시간입니다.
0: 네.
1: 그렇지만 이 영화는 허무주의에 빠지지는 않아요. 인생이란 필연적으로 외로운 것이지만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허넌과 털리와 램이 결국 세 명이 있어야 되니까 얘기를 조금씩 하게 돼요. 이렇게 각자 내밀한 속내를 꺼내 보일 때 그들의 크리스마스의 온도는 올라갑니다. 털리가 우울증 약을 먹는다는 것을 알게 된 허넘은 자기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좀 슬프게 미소를 짓습니다. 아, 이 세상 나만 불행한 건 아니구나. 이렇게 그렇죠. 어린아이도 이런 약을 먹고 있구나. 이렇게 누구나 나만큼은 슬프다라는 어떤 겸손의 태도가 이 영화의 태도입니다.
0: 그렇죠. 예.
1: 바튼 아카데미는 위로의 영화이면서 동시에 격려의 영화입니다. 물과 기름 같은 교사와 학생의 이야기에서 대개 주인공은 학생 쪽에 있잖아요.
0: 예.
1: 하지만 이 작품의 주인공은 기성세대인 교사입니다. 허넘이 털리에게 건네는 조언이나 충고는 사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자신을 향한 질책이나 다름없습니다. 허넘에게 명상록을 선물 받았던 메리 램은 보답으로 빈 노트를 건네죠. 허넘이 사실 글을 쓰고 있어요.
0: 네.
1: 소설을 쓰고 있는데 너무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 쓰고 있거든요.
0: 네네.
1: 메리가 이렇게 빈 노트를 건넨 것은 다른 이들이 쓴 책을 읽는 삶에서 금방 빠져나와서 자기만의 책을 완성하라는 네,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스스로 고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바튼 아카데미는 잠시 막혀버린 인생을 다시 흐르게 할 힘이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 네.
1: 영화가 끝날 때쯤 바튼 아카데미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털리도 램도 아닌 교사 허넘입니다.
0: 아 그래요?
1: 그는 인생에서 낙오된 게 아니라 잠시 유임됐을 뿐인 것이죠.
0: 이 바튼 아카데미의 감독이 알렉산더 페인인데 감독의 필모그래피에 하나의 분기점이 될 만한 영화라도 봐도 될까요?
1: 네. 알렉산더 페인 감독의 영화가 항상 굉장히 일관적인데요. 거의 모든 작품이 남성 그것도 대개는 중년 남성의 자아찾기거든요. 이 영화 속 페인의 영화 속 남자들은 옥신각신하는 그 항상 그런 사람이 있어요.
0: 네. 네,
1: 그런데 그 상대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좀 못난 모습을 보거나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영화들에서 아내가 떠납니다. 그러면서 위기가 오는 건데요.
0: 예, 예, 예.
1: 그게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는 거죠. About Schmidt라는 잭 니콜슨 주연의 영화가 있었고
0: 네네네.
1: Descendants 조지 클루니가 주연이었고 그리고 그 미래 배경의 다운사이징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맷 데이먼이 나오는 공상과학
0: 다운사이징. 예.
1: 영화가 있었죠. 굉장히 영화를 잘 만드는 예. 감독인데 바튼 아카데미를 이러한 영화의 연장선에서 바라본다면 사실 영화의 포장만 보는 셈이고요. 전작들에서는 남자 주인공의 정말 심정에 엄청난 비중이 있었어요. 그런데
0: 네.
1: 이 영화의 주인공은 세 명이고 극중 동등한 비중을 갖고 감독으로부터 각각 배려를 받는
0: 아하.
1: 똑같은 캐릭터로 등장을 하고 있고
0: 예.
1: 윗세대는 자신에게 그 아이들에게 배움을 나눈 뒤에 자아를 내려놓고

0: 내줌으로써 아래 세대 앞길을 터준 다음에 길을 떠납니다.
1: 네.
0: 이 헌엄이 이제 교사를 그만두게 되는 이유가 이 털리의 약간의 그 교칙 위반을 감싸주고 자신이 제일 대신 떠하고 가거든요. 아이고. 거기에도 뭐 당연히 이유가 있었긴 하지만요. 중장년 백인 남성이 아닌 수많은 젊은이들이 미래가 없다고 여기는 시대에 세상을 품는 그릇을 넓히려는 감독의 고민이 담겨 있는 작품입니다.
1: 예. 영화의 원제가 The Holdovers, 남겨진 자들 정도로 이제 번역할 수가 있는데 그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0: 네, 표면적으로는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에 집이든 어디든 가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이잖아요.
1: 네네네.
0: 이렇게 그냥 소재적으로는 그런 직관적인 의미로 그런 제목, 남겨진 자들이라는 제목이 있지만 사실 이 세 주인공이 인생사가 영화 속에서 펼쳐지면서 이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궤도에서 조금씩 이탈해서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또 받게 돼요.
1: 예.
0: 메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인 아들을 베트남전에서 잃었는데 사실 아들이 참전을 할 이유가 없었는데 가난하다 보니까
1: 그 자원입대 뭐 이런 거 했구나.
0: 그렇죠. 아이비리그에 진학할 만큼 똑똑한 아이였지만 너무나 이제 학비가 비싸고 그 부잣집 자제들은 뭐 그 징집이든 뭐든 좀 피해 가면서 이제 가는데
1: 그랬죠, 예전에.
0: 예, 70년대니까요. 이들은 그래서 아들은 제대하면 받을 수 있는 군 보조금으로 대학에 진학하기
1: 그러니까,
0: 위해서
1: 그런 경우 많죠.
0: 참전을 했다가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정말 찢어졌을 것 같아요.
1: 그럼요.
0: 하지만 메리는 이제 슬픔을 밖으로 내보이진 않고요. 좀 까칠하긴 하지만 덤덤하게 주변을 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나머지 털리나 헌엄이 너무 뭐랄까요. 막 감정을 드러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녀의 슬픔은 그 두 사람보다 훨씬 더
1: 그럼요.
0: 큰
1: 자식을
0: 것이죠.
1: 잃었는데.
0: 네. 메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커다란 슬픔과 담담한 희망을 한 몸에 담는 굉장히 현명한 캐릭터로 등장하고 있고요. 유머와 비통함 사이에서 이 영화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1: 예.
0: 이 영화의 유머 안에서 이게 유머러스예요. 이 영화 굉장히 재밌거든요.
1: 그래요.
0: 이 유머 안에서 누릴 것은 인물의 깊은 슬픔을 충분히 전달받고 공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 바튼 아카데미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4월과 5월이 부릅니다. 장미.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와 발달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돕는 발달장애 희망찾기 보내드리고 있죠.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지난번에 그 발달장애인 청년 공동체로 서울시의 사부작을 소개해 사부작. 주셨는데 네네. 오늘은 두 번째 발달장애인 공동체로 대구의 안심마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1: 네. 사부작 못지않게 발달장애 영역에서는 이제 대구 안심마을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안심마을은 뭔지 왠지 안심할 수 있는 동네에 가시고 네. 네. 안심이라는 게 이제 동네 지명에서 유래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네. 이 안심마을은 대구시 지도를 보면 동쪽 끝에 위치해 있고요. 안심 1동부터 안심 4동까지 걸쳐 있는 마을 공동체입니다.
0: 아, 동네 이름이군요.
1: 네. 근데 이 대구시 동구가 보통 이제 저소득 층과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거주하고 그래요? 계신다라고도 해요. 네. 올해 이제 2026년 올해 3월부터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통합 돌봄 제도가 시행되면서 특히 이 대구의 안심마을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대구 안심마을은 발달 장애인 자립과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통합적 생활을 굉장히 잘 실현했다 이런 공간이다라고 네,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서울시 사부작보다도 대구 안심마을이 먼저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곳에는 아동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 특히 이제 발달장애인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 안심마을이라는 곳에서 교육도 받고 치료도 하고 취미활동도 하고 일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가장 큰 특징은 발달장애인이 본인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있는 동네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쭉 평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대구 안심마을은 이런 점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게 가능한 구조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안심마을이 그 발전하게 된 계기는 2003년에 이제 한사랑 어린이집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이게 원래는 다른 지역에 있다가 2003년에 안심지역으로 이사 오면서 네, 이게 이제 점으로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는 파급 효과가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2008년에 이제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이때 당시 대구 동구의 아이들이 도서관을 가려면 차를 타고 40분이나 가야지 도서관이 있었다라고 해요. 예.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동네 도서관 있었으면 좋겠다. 돈이 있든 없든 아이들이 편히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어머님들이 그냥 우리가 그럼 만들자 하고 2008년에 도서관을 만드신 거죠.
0: 예. 네. 그 안심마을이라는 마을 공동체는 또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을까요?
1: 네. 안심마을이 이렇게 활성화되게 된 배경에는 사회복지법인인 한사랑을 중심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 이 사회복지법인 한사랑이 누가 만들었냐면 1992년에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졸업생들이
0: 네,
1: 대구 동구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이제 중증 장애인, 발달 장애인들을 포함한 이런 중증 장애인들의 저소득 장애 유아들을 좀 조기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만들어 보자고
0: 역시 특수교육을 받으신
1: 네,
0: 분들이기 때문에
1: 역시 뜻깊은 한사랑을 만들게 됐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중 중의 장애 유아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기능들이 더 떨어진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특수 교육 영역에서 출발을 했었고요. 장애 전담 어린이집으로 이제 인가를 받아서 운영해 오다가 네. 네,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 영유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한사랑 어린이집에 있는 영유아들이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이들이 청소년기 성인기가 되면서 부모님들이 추가적인 서비스가 이제 요구가 됐겠죠. 예, 예. 그러면서 복지법인 한사랑이 다양한 여러 기관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취학 아동은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같이 가는 한사랑 어린이집. 예. 그다음에 초중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들이 만든 방과후 학교 둥지라는 곳에서 수업 끝나고 와서 놀이도 하고 체험도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성인들한테는 한사랑 주간지원센터나 자립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하고요. 또 일을 하고 싶다 하는 발달장애인한테는 마을 안에 있는 가게나 센터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한 거죠.
0: 네.
1: 그래서 그때 당시 대구 안심마을에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단체가 30여 개 정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0여 개의 단체를 결집시켜서 한 사랑을 주축으로 마을 공동체가 촘촘하게 형성된 거죠. 특히 이제 안심마을로 불리우는 안심 1동부터 4동 중에 안심 1동에는 일하는 발달장애인분들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반찬가게에서 판매 일을 한다거나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그리고 도서관 청소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래서 이제 안심마을이 만들어진 직후에 지금까지 3천 명이 넘는 분들이 방문하고 현재 뭐 작년 올해 이어서도 여러 곳에서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0: 그 여기에 있는 장애아동 어린이집에는 특별한 점이 있다고요?
1: 네. 보통 이제 통합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이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들이 함께 다니는 곳을 우리가 통합 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비장애아동들의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랑은 장애아동이 3대 1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장애아동이 3명이면 비장애아동이 1명. 일반적인 통합 어린이집은 그 반대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장애아동들의 상황과 여건에 더 맞추는 맞춤형 지원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 원장님은 통합 어린이 중에서 장애아동이 더 많은 거는 전국에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네. 1992년에 근데 처음 이 장애아동 보육 전문기관인 한사랑 어린이집이 문을 열 때 그렇게 지역분들이 호의적이지는 않으셨다라고 해요. 네네. 네. 처음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선다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어려움이 이제 불편을 많이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집으로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초대해서 같이 축제도 하고 특히 이제 학부모 어린이집의 장애아동 학부모님들과 함께 동네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이런 노력을 계속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20여 년이 지나니까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혹시나 장애 발달장애 아동이 가게에서 물건을 그냥 가져오는 경우도 어쩌다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가게 주인들이 화내지 않고 어린이집에 전화해서 뭐 가져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신뢰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장애 아동들이 마음 편히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동네라서 자부심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진짜 안심마을 공동체가 얼마나 끈끈한지 보여주는 아주 사례가 됐나 봐요. 또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1: 네, 다른 사례는 좀 디테일한 사례를 말씀드리는데요. 이란성 발달장애 아이를 둔 이제 쌍둥이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셨어요. 이 부부가 이제 젊은 부부인데 평소에 아이들을 데리고 안심마을 동네에 있는 카페를 굉장히 자주 오셨다라고 해요. 이 카페는 이제 발달장애 아이들이 떠들어도 누가 뭐 면박 주거나 그러지 않고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공간이므로 부모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없으셨겠죠. 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차를 마시면 아이들은 이제 돌아다니다가 주변에 이제 바로 옆 집에 카페 옆에 횟집이 있대요. 여기 이제 수족관 물고기 있으니까 애들이 구경하기에 너무 좋겠죠. 네, 그렇게 구경하면서 보통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이제 사건이 생긴 거죠. 부모가 음료를 마시는 동안 아이가 돌을 던져서 수족관 유리를 깬 건데 아이 입장에서는 이 물고기들을 넓은 데로 보내주고 싶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깼는데 문제는 이제 횟집

0: 들어오시게 이렇게. 네. 그래서 그날 마을 사람들이 100여 분이 다녀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분들이 차를 그 술을 마시고 회를 먹고 가시면서 각자 조금씩 돈을 내신 거죠.
1: 아.
0: 그래서 실제로 이날 횟값은 70만 원이 나오고 술값 50만 원으로 120만 원이었는데
1: 네네네.
0: 정작 이 쌍둥이 아빠가 부담한 돈은 1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1: 아, 예.
0: 네,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 사람이 나누면 부담이 줄어드는 건 이 안심마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1: 마을 이름처럼 정말 안심
0: 네, 그렇죠. 네.
1: 이 안심마을의 특별한 공간과 의미가 있는 부분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0: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집, 도서관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그 외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특별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요.
1: 네.
0: 예를 들면 뭐 어린이집, 방과후 교육, 어린이 도서관, 가게, 카페, 식당, 도시락 배달점, 공연 기획, 마을 방송국. 이것도 굉장히 멋있죠. 마을
1: 네,
0: 방송국. 그다음에 책방, 그다음에 햇빛 발전소.
1: 어.
0: 발전소 이름도 너무 예쁘잖아요. 태양광 발전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곳은 안심마을은 20여 개의 사회 경제적 조직이 있고 10여 개의 시민 단체, 그래서 30여 개가 넘는 조직들이 굉장히 협업을 잘하면서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심마을의 가게 이름도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다정하게 만들어졌는데요. 대구 안심마을에 있는 로컬 푸드 마켓 이름은 땅과 사람 이야기.
1: 어.
0: 네, 그러니까 이제 로컬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품 파는 곳의 이름은 땅과 사람 이야기인데 이 로컬 푸드 마켓의 배달 서비스 이름은 느린 배송 언젠간 가겠지.
1: 언젠간 가겠지.
0: 네. 왜 지금은 사실 이제 총알 배송이고 빠른 배송을 모두가 선호하시잖아요.
1: 예.
0: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느린 배송 했냐면 발달장애인 직원들이 동네를 걸어서 상품을 배달한다라고 합니다.
1: 예, 예,
0: 네.
1: 예.
0: 그 요즘은 총알 배송은 차나 오토바이로 하는데 우리 발달장애인 분들이 걸어가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1: 네. 네.
0: 보통 발달장애인 직원분들이 동네 출신 토박이라서 길을 잘 아니까
1: 아유, 골목 잘 알겠네요.
0: 기다리면 언젠가 받게 된다라고 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 마을 문화기획 단체인 마을 공작서 와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도 이제 발달장애인 부모님이 대표를 하고 계십니다.
1: 네.
0: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은 비장애인은 장애를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장애인인 사람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안심마을 사람들이 성격이 느긋해서 느린 배송을 참아주는 게 아니다.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을 자주 보고 같이 밥을 먹고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 발달장애는 아니까 기다려주고 이해해 주는 거다 이렇게
1: 그럼요.
0: 얘기를 하셨어요.
1: 네.
0: 그리고 협동조합 공터라는 곳의 4층짜리 건물에는 안심마을의 랜드마크인데 이곳은 이제 마을 주민들이 출자해서 만든 공간을 만들고
1: 네.
0: 누구든지 부담 없이 임대료 걱정 없이 필요하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 네.
0: 이 공간이 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발달장애 희망찾기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이었습니다. 김현철의 노래 이어드리죠. 동네.

0: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인이 알아두면 좋은 곳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주말엔 떠나요.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문화진 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1: 오늘은 5월의 싱그러운 햇살과 가장 잘 어울리는 동네. 바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을 무장애 시선으로 훑어보려고 합니다.
0: 아유, 좋네요. 예.
1: 과거 수제화 공장과 인쇄소가 가득했던 이 거친 붉은 벽돌의 거리가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팝업 스토어와 또 카페의 성지로 변모했는데요.
0: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1: 네, 특히 예. 성수동 하면 낡고 좁은 골목을 떠올려서 보행약자에게는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시지만 네네네. 최근 성수동은 대대적인 보행 환경 정비와 또 이 배리어프리 매장들이 늘어나면서 네. 누구나 힙한 감성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아하. 되었습니다.
0: 저는 성수동 하면 일단 서울숲을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는 보행약자들에게 이미 정평이 나 있는 무장애 휴식처죠?
1: 맞습니다. 서울숲은 성수동 나들이의 시작이자 중심입니다. 이곳은 설계 단계부터 경사가 거의 없는 평지로 조성이 되어서요. 휠체어나 유아차를 동반한 가족들에게는 천국 같은
0: 맞아요.
1: 곳인데요.
0: 예.
1: 특히 5월 중순인 지금은 튤립빛이고 푸른 녹음이 우거져서 산책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0: 잔디 좋죠 지금. 예.
1: 거대한 거울 연못부터 가족 마당까지 모든 산책로가 매끄럽게 포장되어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갈 때 흔들림도 거의 없습니다.
0: 맞아요. 예.
1: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과 무장의 화장실이 곳곳에 화장실. 배치되어 있어서 보행약자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편안하게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0: 예.
1: 단순히 공원을 걷는 것을 넘어서 도심 속에서 완벽한 평지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이 보행약자들에게는 아주 큰 위안이 되거든요.
0: 예, 올해 가정에 대해서는지 정말 그 서울숲 쪽에 사람들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가족 단위로.

0: 그 서울 숲 안에서도 특히 휠체어 사용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뭐 이색적인 코스가 있다면요?
1: 저는 나비 정원과 곤충 식물원을 추천합니다.
0: 오, 예, 예.
1: 보통 식물원은 입구가 좀 좁거나 턱이 있기 마련인데요.
0: 그렇죠.
1: 서울숲 곤충 식물원은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입구와 통로가 아주 넓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눈높이에서도 화려한 나비들의 날개짓과 이국적인 식물들을 아주 가까이서 관람할 수가 있죠.
0: 네.
1: 또 한강과 연결되는 바람의 언덕 쪽으로 가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보행교가 있습니다. 이곳에 오르면 성수동의 고층 빌딩 숲과 한강의 물결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
0: 네.
1: 휠체어를 탄 채로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감상하는 기분은 정말 특별합니다. 5월에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면서 지상에서 떨어진 높이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경험은 이 보행약자들에게 아주 새로운 시야를 또 선물하거든요.
0: 네. 이제 서울숲을 나와서 진짜 성수동 골목을 한번 들어가 보죠. 낡은 공장지대였던 곳이라 이게 조금 노면 상태가 걱정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1: 네. 성수동 카페거리와 연무장길 일대는 최근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울퉁불퉁한 돌길이나 깨진 보도블럭이 아니라 휠체어 바퀴가 아주 부드럽게 구를 수 있도록 이 매끈하게 재포장된 구간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물론 여전히 좁은 골목도 존재하지만 주요 팝업스토어가 몰린 메인거리는 단차를 없애고 보도를 확장해서 휠체어 이용자가 보행자들과 섞여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0: 네.
1: 5월에 따뜻한 공기를 느끼며 붉은 벽돌 건물 사이를 지나는 경험은 그 자체로 이 성수동만의 독특한 정취를 선사하고요. 특히 최근에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를 허문 공유도로 개념이 도입이 되어서 이 이동이 훨씬 안전하고 수월해졌습니다.
0: 그렇군요. 앞서서 그리고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성수동 하면 요즘 뭐 팝업 스토어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1: 네.
0: 혹시 이런 임시 매장들은 휠체어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1: 네, 최근 성수동에 들어서는 대형 브랜드들의 이 팝업 스토어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해서 배리어 프리 설계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구에 세련된 디자인의 경사로를 상시로 설치하거나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전용 대기 라인을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모든 팝업이 완벽하진 않지만 대형 문화 공간인 디올 성수나 LCDC 서울 같은 거점 공간들은 엘리베이터와 평지 동선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0: 네.
1: 휠체어를 타고도 최신 트렌드를 직접 경험하고 이 인증샷을 남기는 것이 이제 성수동에서는 낯설지가 않은 풍경이 되었습니다.
0: 예.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1: 네, 이 유행의 중심지에서 장벽 때문에 소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보행약자들에게 문화적 주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0: 예. 자, 우리가 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성수동 하면 또 워낙 맛집도 많잖아요. 휠체어 진입이 쉬운 식당이나 카페를 고르는 어떤 팁 같은 게 있을까요?
1: 성수동에서 무장의 식당을 찾으신다면 공장을 개조한 대형 카페나 신축 주상복합 상가를 공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옛 공장 건물을 리모델링한 카페들은 층고가 높고 내부 공간이 아주 넓어서 휠체어가 이동하기에 아주 쾌적하거든요. 문턱을 없앤 넓은 입구가 특징인 곳도 많습니다. 식당의 경우에는 최근 지어진 건물의 1층에 입점한 곳들은 대부분 문턱이 없는 편이고요.
0: 네.
1: 건물 내 장애인 화장실을 공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방문 전에 이동약자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서 미리 확인하시면 휠체어를 탄 채로도 이 성수동의 세련된 미식을 마음껏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입식 테이블이 기본인 성수동의 세련된 공간들은 이 보행약자들에게도 매우 친절한 환경이기도 합니다.
0: 네. 성수동만의 특별한 무장의 문화 공간 있으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복합 문화 공간인 성수 연방을 추천합니다. 이곳은 과거 화학 공장이었던 곳을 개조했는데요.
0: 네.
1: 중정이 넓은 평지로 되어 있고 각 매장으로 연결되는 통로에 경사로가 아주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양한 소품샵과 서점 그리고 식당 등을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 성수동의 대표적인 무장의 랜드마크입니다. 또 서울숲 주변의 언더스탠드 에비뉴는 컨테이너 박스로 조성된 문화단지인데요.
0: 예, 예, 예.
1: 전

0: 구간이 평지이고 야외 공연장과 전시관 모두 휠체어 접근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네. 날씨 좋은 날 야외 벤치에 앉아서 자유로운 분위기 만끽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또 이 컨테이너 특유의 감각적인 배경은 휠체어와 어우러지면서 더욱 멋진 사진을 만들어냅니다.
1: 네. 근데 이제 또 성수동 하면은 주차가 정말 힘들기로 또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중교통들 많이 사용하시긴 하는데 보행 약자 가족이 이 자차로 방문을 하실 때 좀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0: 성수동 나들이의 최대 난관이 주차인 게 맞습니다. 네. 하지만 성동구청이나 이 서울숲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숲 공영주차장은 서울숲 무장애 동선과 바로 연결이 돼서 이동도 편리하고요.
1: 네네.
0: 만약 골목 안쪽 카페를 가고 싶다면 주차가 가능한 대형 오피스 빌딩의 주차장을 앱으로 미리 예약하고 이동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요즘 성수동에는 신축 오피스들이 많아서
1: 네네.
0: 주차 공간이 쾌적하고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1층으로 나오면 바로 핫플레이스들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래요?
0: 또 서울역, 서울숲역이나 성수역이 가까운 편이거든요. 예.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1: 맞아요.
0: 것도
1: 대중교통.
0: 추천합니다.
1: 네. 성수동 하면은 그 수제화 거리, 구두 그 거리 상징적인데 보행 약자들을 위한 기능성 신발이라든가 뭐 배려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0: 네, 이 성수동 수제화 거리에는 오랜 숙련공들의 기술력이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1: 예.
0: 이곳의 일부 장인들은 발이 불편하거나 모양이 특수한 보행 약자들을 위한 맞춤형 기능성 슈즈를 신발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1: 네.
0: 휠체어 이용자는 신발의 무게나 착화감이 아주 중요한데요. 성수동 수제화 거리를 돌면서 나만의 편한 신발을 상담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1: 맞아요.
0: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수제화 거리의 주요 전시장인 희망 플랫폼 등은 휠체어 진입이 가능하도록 정비되어 있어서 이 수제화의 역사와 제작 과정을 장벽 없이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1: 예.
0: 5월에 산책을 더 편안하게 해줄 신발 한 켤레를 맞추는 여행은 이 보행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또 심미적인 만족감까지 동시에 제공하겠죠.
1: 예, 저도 여기서 구두를 한번 맞춰봤는데 양발 사이즈가 다르다는 걸 처음 알았었거든요. 예. 성수동 나들이를 하다가 갑자기 휴식이 필요할 때 휠체어를 타고 편하게 쉴 수 있는 비밀의 장소가 있을까요?
0: 성수동의 숨은 명당은 바로 성동구립 성수도서관입니다.
1: 도서관이요? 오.
0: 네. 성수역과 가깝고 무장애 건축물로 지정된 이곳은 휠체어 이용자가 조용히 책을 읽으면서 열기를 식히기에도 최적입니다.
1: 예.
0: 특히 도서관 내부에 마련된 장애인 열람석과 카페는 공간이 넉넉해서 휠체어를 곁에 두고도 편안하게 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숲 근처의 갤러리들인데요.
1: 네네.
0: 최근 성수동에는 엘리베이터를 갖춘 이 소규모 갤러리들이 늘고 있는데 쾌적한 실내 환경에서 수준 아주 높은 현대 미술들을 감상하면서 이 잠시 숨을 고르고 쉴 수가 있습니다.
1: 아하, 예.
0: 작은 미술관들 가보기 힘든데 최근에
1: 네.
0: 많이 환경이 좋아진 편입니다.
1: 이
0: 5월에 햇살이 너무 뜨거울 때는 이런 무장의 실내 공간을 적절히 섞어서 동선을
1: 맞아요.
0: 짜보시길 추천합니다.
1: 예, 성수동 하면 뭐 나뿐만 아니라 저녁 풍경도 아주 매력적이잖아요. 야간 나들이를 할 때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0: 성수동의 밤은 조명과 네온사인이 어우러져서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을 뽐냅니다.
1: 예.
0: 하지만 골목 안쪽은 노면이 다소 어두울 수 있거든요. 전동 휠체어 이용자는 이 전조등을 켜고 이동하시면 안전할 것 같고요. 다행히 성수동의 메인 거리들은 야간에도 보행자가 많아서 밝고 안전하니까요. 야간 풍경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서울숲의 야간 산책로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밤 산책을 즐기기에도 아주 낭만적입니다.
1: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성수동 코스 중에서 가장 SNS 감성이 넘치는 무장애 스팟 딱 한 곳을 꼽는다면요.
0: 저는 서울숲의 메타세콰이어 길을 꼽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하늘 높이 뻗은 나무 사이를 지나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 같죠.
1: 그렇겠네요.
0: 이곳은 바닥이 고른 흙길과 데크로 되어 있어서 휠체어 이동도 아주 쉽고 사진이 또 정말 잘 나옵니다. 5월 중순에 푸른빛이 가득한 메타세콰이어

0: 길에서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은 이 SNS에서도 큰 주목을 받을 만큼 힙하고 아름답습니다.
1: 최근에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 네. 사진들을. 자, 오늘 소개해 준 곳만 가봐도 뭐 성수동을 정말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진 활동가와 오늘은 성수동의 명소들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내일은 푸른하늘 방송시간 안내해드리죠. FM 104.9MHz로 오후 1시와 저녁 7시에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소라가 부르는 바람이 분다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다카이치 이사나 일본 총리가 오늘 19일과 22일 1박 2일간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을 방문해 이 대통령과 소인수 확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올해 1월 이 대통령의 일본 나라 방문 이후에 약 4개월 만에 다카이치 총리가 안동 방문으로 화답함으로써 한일 양국은 처음으로 정상 간 상호 고향 방문을 실현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 가운데 세계 각국 정상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고 CNN 방송이 현

현지시각 14일에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등 26개 나라 정상들은 공동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 경제, 군사적 역량을 공동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달 서울의 집값 상승폭이 석 달 만에 확대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아파트와 단독을 포함한 서울의 주택가격은 전달보다 0.55%가 올랐습니다. 이는 3월의 0.39%에 비해서 상승폭이 0.16%포인트가 확대된 것입니다. 지난달 서울 전셋값은 0.66%가 오르면서 역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내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 260개 보건소와 함께 202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진행합니다. 올해는 전국 19살 이상 성인 23만 명을 대상으로 모두 17개 영역에서 168개 문항을 통해 건강상태를 살핍니다. 흡연이나 음주 등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유병, 보건기관 및 의료이용 등에 대한 지역단 이 건강통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와 교실에서 땀 흘리고 계실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선생님들이 교육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국 군무원대 연대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등은 오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무원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특정직 국가 공무원이자 노동자라면서 정부가 노동단체 활동과 단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국제노동기구인 ILO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군무원은 국군의 구성원으로서 안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에 의해 노동단체 단체 결성과 노조 활동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실형 복역까지 한 뒤에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배우 손승원 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손 씨의 음주운전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지 시간 14일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이 흑인과 히스패닉 지원자들에게 유리한 입학 관행을 편향적으로 적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예일대 의대가 이처럼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은 다양성 정책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대학 측과 자발적 시정 합의를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은 보도했습니다. 법무부는 예일대가 지원자 인종을 판단하기 위해서 대리지표를 활용해 2023년 연방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판단입니다. 전국적으로 일요일인 모레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건강에 유해한 수준으로 치솟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고온 현상은 다음 주에 누그러지겠습니다. KBS 제3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변희영이었습니다. 2시 5분입니다. KBS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가만 보면 5월은 우리 인생을 집약적으로 나타내주는 달인 것 같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어린이가 자라나 성년이 되고 부부의 연을 맺어 또 자식을 낳아 어버이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그런 가족의 인연만큼 소중한 인연이 하나 더 보태지죠. 바로 스승의 인연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회인으로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지식과 지혜를 알려주시는 분이죠.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 가사에도 있듯이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십니다. 그리고 꼭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인연, 그래서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연, 이런 인연도 참 대단한 스승의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오늘 만학도들은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나를 배움의 길로 잘 인도해준 선생님과의 인연이 운명적이라고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또 취미활동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그렇고 직장에서 나를 깨우쳐주는 선후배도 그렇습니다. 문득 나도 이 세상에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스승의 인연이 돼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조금 긴장하게 되네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전문 의학 정보로 건강을 챙겨드리는 건강백세에서 노화와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유혜진 리포터와 KBS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의 화면 해설 방송부를 들어보는 황금연못 스페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가 1억 8천만 원 미만의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고 가입 시 실거주 의무도 완화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연금 제도가 개선돼서 구체적으로 77세 가입자가 1억 3천만 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연금 수령액 우대율이 기존 14.8%에서 20.5%로 높아집니다. 또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입원이나 자녀 봉양, 노인 주거 복지시설 입주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고 만 55세 이상 상속자가 연금을 상환해야 할 경우 개별 인출로 미리 받아 갚을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됩니다. 노인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우려가 컸지만 최근에는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시니어들이 오히려 젊은 세대의 빈틈을 메우고 있습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 115만 개 가운데 사회 서비스형과 민간형 비중은 38.5%로 정부는 내년까지 41%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령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인 고용은 사회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74세 이하 노인들의 민간 기업 취업 의지가 높아지면서 노인 일자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햇살 에너지 농사 사업이 농어촌의 노후 소득원으로 자리 잡으며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평가위원회를 열고 도내 농어가 95곳에 총 79억 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축사나 창고 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사업은 2016년 전국 최초로 도입돼 지금까지 698곳에 78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100kW 규모 설비를 설치하면 대출 상환 기간에는 월 110만 원, 이후에는 최대 210만 원의 수익이 기대됩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강인원이에요. 영어 선생님.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전문 의학 정보로 건강을 챙겨드리는 시간 건강 100세입니다. 오늘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의 오광섭 교수를 모시고 우리들의 마음 건강, 정신 건강 챙겨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노화와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2: 네, 나이가 들면서 자율신경의 기능이 떨어졌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네.
2: 실제 자신이 자율신경 실조증에 걸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1: 네.
2: 오늘은 노화에 따른 자율신경계 기능 저하에 의한 다양한 문제점과 그리고

0: 각종 자율신경계 증상들을 줄이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네,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우리 몸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신경이죠.
0: 그렇습니다. 자율신경은 문자 그대로 자율적으로 작동해서 네. 신체의 가장 중요한 장기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생명 유지에 매우 중요한 신경입니다.
1: 네.
0: 그러나 작은 변화 또는 스트레스에도 쉽게 균형을 잃고 그 기능이 저하되기도 하는데요.
1: 네.
0: 일본의 준텐도 의대 교수인 고바야시 히로유키 교수는 자율신경계에 대한 연구를 아주 많이 하신 분입니다.
1: 네, 네.
0: 고바야시 교수에 의하면 노화가 진행될수록 자율신경의 기능 저하가 나타나고 그에 따라 각종 증상들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노화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를 통해 자율신경계의 노화도 늦출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1: 네. 저속 노화의 노력이 자율신경계의 기능 저하도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대단한데요.
0: 그렇습니다. 고바야시 교수는 자율신경의 작용이 노화와 건강에 미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50대 이후에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지기 쉬워 일상생활에서 자율신경계 실조 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1: 네네.
0: 이는 노화와 건강관리의 핵심이 자율신경의 균형과 연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1: 네.
0: 고바야시 교수에 의하면 자율신경계의 상태는 개인차가 있지만 대개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1: 네.
0: 그중 첫 번째는 운동선수형입니다. 이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모두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형으로 이는 교감신경은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부교감신경이 극단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1: 네.
0: 세 번째는 여유형으로 이 경우 교감신경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부교감신경이 극단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피곤형으로 이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모두 비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1: 네. 일단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모두 활성화되어 있는 운동선수형이 건강한 상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운동선수형이 가장 건강한 상태이지만 반대로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서는 스트레스형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1: 아, 네네.
0: 즉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교감신경은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이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1: 네.
0: 특히 부교감신경의 기능은 남성들의 경우 30대부터 여성들은 40대부터 급격히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1: 네.
0: 매 10년마다 약 15%씩 저하된다고 합니다.
1: 아.
0: 따라서 남성들은 60대가 되면 약 45%의 부교감신경 기능이 저한돼요. 각종 증상들이 나타나기 쉽다고 합니다.
1: 아, 어떤 증상들인가요?
0: 이들 자율신경계 기능 저하로 인한 대표적인 증상들은요. 그중에서 첫 번째로 혈관의 경우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저하되면 혈관이 수축해서 가늘어지게 됩니다.
1: 아.
0: 그로 인해 찌그러진 적혈구는 혈관을 잘 통과하지 못하고 한 곳에 머무르거나 심지어 혈관을 손상시키기도 하는데요.
1: 네.
0: 그 결과 세포에 공급되어야 할 산소가 감소하게 됩니다.
1: 네.
0: 또한 혈류의 정체로 인하여 혈관벽에 상처가 생기면 그 부위에 적혈구나 혈소판이 달라붙어 혈전이 생기기도 쉽다고 합니다.
1: 네네.
0: 따라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는 물론 혈액을 내보내는 심장에도 부담이 생겨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1: 그렇군요. 흔히 노화로 생기는 질병들이 자율신경계의 기능 저하로 생기는군요.
0: 그렇습니다. 자율신경계 기능 저하로 인한 두 번째 문제는 당뇨병과 고지혈증이라고 합니다.
1: 네네.
0: 이들 환자들을 조사해 보면 특히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1: 네.
0: 이 경우 단순히 당뇨병 치료제나 고지혈증 치료제로 치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지나치게 수축되어 있던 혈관이 이완되고 혈류가 개선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즉 자율신경의 균형이 맞춰져야 증상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1: 네.
0: 고혈압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1: 그렇군요. 당뇨병과 고지혈증의 경우 치료제로 증상만 완화시켜봤자 그때뿐일 텐데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원인을 개선을 하면은 당뇨병과 고지혈증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0: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장의 기능입니다.
1: 네.
0: 자율신경계 기능은 장과도 관련이 많은데요. 준텐도 대학 연구팀은 변비가 나으면 자율신경계 기능도 회복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1: 아, 네네.
0: 변비는 여성에서 흔하지만 남성의 경우에도 50대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60대가 되면 여성만큼 많아지고 80대가 되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1: 네.
0: 이는 나이가 들면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고 특히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 기능이 저하되면 장의 연동운동이 약해져서 변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1: 네.
0: 따라서 이 경우도 자율신경의 균형이 맞춰져야만 회복이 빠르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변비도 자율신경계와 관련이 있군요.
0: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의 경우에도 자율신경계 기능 저하가 관련된다고 합니다.
1: 네.
0: 이는 뇌에 공급되는 혈액이 1분에 평균적으로 약 4.5리터가 되는데 그중 5분의 1에서 6분의 1이 뇌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1: 네.
0: 이때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저하돼서 부교감신경의 과활성화로 혈관이 지나치게 이완되거나 교감신경의 기능이 과도하게 억제되면 심장에서 혈액을 내뿜는 힘이 약해져서 산소와 영양분이 뇌세포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고 그 결과 뇌세포의 노화가 촉진되어 치매의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1: 네, 네. 교감신경이든 부교감신경이든 기능이 저하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군요.
0: 그렇습니다. 구바이시 교수는 이러한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아침 기상 후 누워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1: 네.
0: 이는 아침에 눈을 뜨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반쯤 잠든 상태라고 합니다.
1: 네네.
0: 이때 갑자기 몸을 움직이면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몸을 서서히 움직이면서 스트레칭을 3분에서 5분 정도 하라고 합니다.
1: 네.
0: 이 경우 장의 연동운동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서 배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 네.
0: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커튼을 열고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천천히 심호흡도 하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하여 자율신경이 조절된다고 합니다.
1: 네, 네. 흔히 아침에 일어나면은 모관 운동을 하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누워서 하는 스트레칭이 참 중요하군요.
0: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 기상 후 물을 한 잔 마시는 것입니다.
1: 네, 네.
0: 이는 위 대장 반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장의 연동 운동이 촉진된다고 합니다. 이는 자는 동안 느려져 있던 장의 활동을 깨우는 것입니다.
1: 네.
0: 물을 마시기 전에는 입안을 헹구어 입안에서 번식하는 세균을 씻어내고 물을 꿀꺽 들이키면 쉽게 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네네.
0: 물의 온도는 상온이나 미지근한 정도가 좋다고 하는데요. 특히 아침은 부교감신경의 활동이 저하되기 쉬운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때 부교감신경의 지배를 받는 장을 활성화시켜 결과적으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1: 네.
0: 그 외에도 매일 몸무게를 확인하고 변과 소변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고 매일 아침 30분 먼저 일어나서 뇌를 쓰는 활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 네, 네.
0: 또한 낮에는 매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새우등을 펴고 허리를 곧게 세우고 심호흡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 네, 네. 건강백세 오늘은 노화와 자율신경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의 오강섭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소방차입니다. 그녀에게 전해주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유혜진 리포터의 황금연못 스페셜입니다. KBS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화면 해설 방송분을 들어보는 시간. 오늘도 유혜진 리포터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1: 네, 오늘은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제471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네. 이 회차는 황금연못 자문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생톡 공감톡. 채팅창을 통해 시니어들의 고민을 상담해 주는 톡톡 상담소 코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이 회차의 주제는 신기한 우리 집이었습니다. 네네. 최근에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AI가 장착된 냉장고, 인덕션 등 다양한 가전제품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기술 발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 시절에 신기했고 귀했던 가전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볼 텐데요. 네. 이날은 가전제품의 순위를 매긴 다음 3위부터 공개하면서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네. 김승희, 박지연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패널로 국악인 남상일 씨와 이승현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네. 그럼 김정옥 성우의 화면 해설로 내용 들어보시죠. 네.
2: 먼저 3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3: 70년대 광고.
4: 영상 4도, 신선도 100%. 여기는 냉동실, 서리는 높고 영하 25도.
5: 10년 만에 혁신, 폴리우레탄 냉동 냉장고.
6: 3위는 냉장고입니다. 사실 저희 세대만 해도 어렸을 때 집에 냉장고가 있으니까 그쵸. 당연하게 사용을 해왔었는데 냉장고가 없었던 시절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7: 궁금합니다.
6: 그때 그 시절 어떤 분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8: 김순자 78세.
9: 80년 정도 초에 혼자 서울에 와서 이제 조그만한 방을 얻어가지고 새빵살이 할 때였어요. 네. 근데 엄마가 이제 시골에서 서울에서 고생한다고 반찬을 이제 가일하고 네. 보내주시면은요 그것을

0: 보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로 내비두면 금방 상해가지고 식중독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애를 먹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항상 생각해서요 냉장고가 너무 갖고 싶다고.
1: 아니 해널 아나운서 이승연.
2: 과거에는 굉장히 더 비쌌다면서요 지금보다. 어느 정도였나요?
0: 냉장고를 가지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형편이. 네,
3: 네.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있다가 어느 날 그 명동에 이제 친구들하고 놀러를 갔는데 예. 거기에 이렇게 축제 노래자랑에 뭐 2등 금상에 냉장고 이렇게 붙여있는 거예요.
2: 2등에?
0: 어머나 야 이제 찬스가 왔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노래에 이제 제가 이제 신청을 했지요. 아~ 그러고는 이제 본선 날이 와서 예. 이제 갔지요.
3: 궁금하다.
0: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그 가수 패티김 노래 사랑의 냄새라고 있어요. 예. 그 노래를 열창으로 불렀습니다. 아,
2: 이쯤에서 노래를 사실 안 들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4: 1등 노래.
2: 맞아.
0: 네, 끝자리만 불러볼게요.
2: 네.

0: 와.
1: 이야.
0: 제가 심사위원님은 냉장고 드렸다 나는.
2: 시상식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0: 아, 드디어.
2: 네. 그런데 기대를 걸고 다 이렇게 있는데 장려상, 그다음에 동상, 은상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순서대로 시상을 하고 있는데, 네. 아우 조금 있으니까 이제 금상.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냉장고를 탈 수 있는 그 시간 타임이 온 거예요.
0: 그러니까 냉장고를 네. 타느냐 못 타느냐가 지금 호명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2: 네?
0: 지금 저희도 지금 이미 과거지사지만 이렇게 떨린데 얼마나 떨리셨을까요?
2: 네, 네 손이 발발 떨리고 목이 타고요.
0: 네.
2: 그렇지만은 마음속으로 제발 김순자를 불러주세요.
0: 어떡해.
2: 제발 부탁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3: 모두 궁금한 표정과 물음표 CG.
2: 그런데 아니에요.
4: 못하셨어요? 어머.
2: 바로 제 앞에 젊은 남자가 호명이 된 겁니다. 금상 그 젊은 남자가 쫓아나가는 거예요. 엄마야 내 냉장고 그러면서 탁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넉없이 집에를 이제 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앉아 돌아서 가는데 아가씨 이제 막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유 빨리 묻으러 나가봐.
1: 왜요?
2: 자꾸 그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보니까요. 수상자 1등 최우수 김순자 그런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너털 웃음으로 하하 그러면서 웃으면서 나갔습니다.
1: 궁금한 게 2등은 냉장고, 1등은 뭐 자동차 뭐.
2: 그렇지, 그렇지.
0: 아 그러니까요. 좋은 거를 받았어야지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2: 바로. 제가 탄 상품은
0: 예,
1: 네. 네? 어머,
0: 갖고 나오셨어요?
1: 갖고 오셨어요?
0: 조그만 건
3: 자막 김순자 시니어가 받은 1등 상품은?
0: 뭐야? 아니 웬 가방?
1: 핸드백
4: 어머나 좋아 보이는데요? 저 가죽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0: 그게 어떤 가방?
2: 이 핸드백은 그때 당시로는 100만 원 단위였어요. 상품이
0: 오.
2: 좋은 아주 이름 있는 곳에서 나오는 핸드백인데 예. 저는 이 핸드백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냉장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4: 예.
2: 나는 냉장고 가지고 싶어 하면서 이거를 들고 그 남자분
1: 그렇지 그렇지
2: 2등 타신 분인데 갔어요. 서재에
0: 아,
2: 가서 혹시 애인 있으세요? 이 핸드백 굉장히 좋은 건데 애인인데 주면은 굉장히 애인이 좋아할 거니까
0: 그치.
2: 저랑 냉장고 좀 바꿔주세요.
0: 누가?
2: 그랬는데 그분이 우리 애인도 꼭 냉장고를 타오라 그랬습니다. 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쌩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네.
1: 아유. 아,
4: 냉장고 아유. 인기가 대단했네요.
0: 그러니까요.
4: 세상에.
2: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모아가지고
0: 네.
2: 한 10년 세월이가 흘러서 냉장고를 샀습니다. 그래서 원 없이 썼답니다.
0: 아유.
2: 네, 감사합니다.
5: 신기했던 가전제품 3위는 냉장고였군요.
6: 네.
5: 아니 근데 냉장고보다 더 비싼 핸드폰

0: 하셨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이렇게 특별한 사연을 가진 냉장고가 신기한 가전제품 3위에 랭크가 됐고요. 네. 이어서 2위는 세탁기입니다.
1: 네.
2: 2위는 세탁기인데 또 세탁기에 대해서도 추억 많이들 갖고 계시죠. 어떤 분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3: 그 이춘반 90세.
4: 여기서 내는 옛날에는 그 빨래를 하려면 양잿물로 세탁기를 만들어서 그 찌든 때를 빼려면 비비고 주물 넣고 방맹이로 두드리고 헛니불 같은 큰 거는 그냥 발로 비비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탁을 하는데 맑은 물이 날두르고 쥐어짜고 그냥 하려면 굉장히 어렵게 빨래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빨래를 하고 나면은 손목도 시큰시큰하고 무릎도 시큰시큰하고 그래서 그 빨래 노동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마침 1969년에 세탁기가 나온 거예요. 네. 세탁기가 나오는데 저의 남편은 그런 데는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뜸 세탁기를 산 거예요.
2: 69년에 네. 나오자마자?
4: 나오자마자.
5: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오현승 선생님하고는 많이 다르셨네요. 아내를 생각하니까 아마 사랑뿐이셔서 아닌가 아내 뱉을까봐 이렇게 또 세탁기를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바로 얼마나 고마우셨을까요. 그러니까 세탁기 맘 놓고 이제 그때부터 쓰셨겠네요.
4: 근데 그랬어야 되는데
5: 안 쓰셨어요?
4: 아니 이 비싼 거를 돈을 아껴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도 다 손빨래 하는데 나도 손빨래 할 수 있는데 왜 이 비싼 걸 샀냐고 그리고 볼멘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왜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하냐. 당신 편하라고 사줬는데 그러더니 조금 안색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왕 산 거니까 한번 써보라고 그러더니 방으로 획 들어가요.
5: 오,
4: 그래서 그러게나 말게나 방에 들어가 보니까 남편이 잠이 들었어요. 아, 이럴 때 됐다. 그리고 살구머니 나와가지고 그냥 세탁기를 돌려봤죠.
2: 아니 그렇게 돌리실 거면요 선생님.
4: 아 근데
2: 남편하고 기분 좋게 돌리시지 그치, 그치. 왜 오밤중에 혼자서 남들 다 자는데 세탁기를 돌리세요.
4: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해놓고 거기서 콤방 세탁기를 돌리면 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자는 걸 확인했으니까 일단 마음 놓고 그냥 있는 세탁물을 다 갖다가 세탁기 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이렇게 보니까는 그 스위치가 있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스위치를 딱 눌렀더니 그냥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잖아 그냥. 아 그러더니 물이 어느 정도 차니까 세탁기가 좌우로 막 빙글빙글 돌면서 그냥 막 윙윙 소리를 내는데 아 이건 진짜 이건 요술이야 요술이야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어머 이럴 수가 어머 이럴 수가 이러면서 막 박수를 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세탁기 돌아가는 걸 구경하는 하고 얼마나 좋은지 이건 또 요술이고 나만 혼자 이제 세상에 행복한 것 같은 거예요. 그 빨래 안 할 생각을 하니까
2: 그 행복을 남편분이 주신 거다.
4: 그로는 그 세탁기가 신기한 나의 보물 1호가 되었어요.
1: 남편이 아내를 생각해서 사다 준 세탁기를 안 쓰고 있다가 한번 써봤는데 정말 요술처럼 신기하고 좋았다. 아 이해가 가요.
0: 정말 그 시절엔 그랬나요?
1: 근데 도시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네. 아주 시골에서는 그냥 수돗물도 나오지 않으니까 냇가루 머리에 광주에 이고 가서 또 도료에 놓고 다
0: 두들겨서
1: 빨고 그 무거운 것도 이고 와서 널어서 한겨울엔 또 쩍쩍 얼어붙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0: 근데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탁기가 생기면 네. 이 주부들의 가사노동이 줄어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생각보다 줄지 않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1: 그러게요.
0: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접했을 때
1: 네.
0: 아니 세탁기가 빨래 해주는데 당연히 이거 줄어들고 강도도 네. 덜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1: 네네.
0: 근데 제가 독립해서 이제 직접 살림을 하고 있잖아요.
1: 네.
0: 해보니까 이게 세탁기가 해줘도 할 일이 많더라고요. 일단 색깔별로 용도별로 분류해야죠.
1: 네.
0: 양에 맞춰서 세제 넣고 돌려야죠.
1: 네.
0: 끝나면 다시 꺼내서 건조대에 널고 마르면 또 하나하나 정리해서 서랍장에 넣고
1: 네.
0: 이게 상당한 노동이더라고요. 빨래라는 게.
1: 네네.
0: 그래서 저 이 자리를 빌려서요. 소중한 딸 세탁기 버튼 한번 안 누르게 하신 저희 어머니 이춘지 여사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네네 우리 유혜진 리포터가 황금연모 진행하면서 점점 더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노래 한 곡 듣죠.

0: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하는 황금연못 스페셜입니다. 다시 황금연못 이야기 이어가죠.
1: 네. 이제 1위를 공개할 텐데요. 네. 신기했던 가전제품 1위는 바로 전 국민의 친구 텔레비전입니다. 네. 사연 들어보시죠.
2: 1위 뭘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1위? 1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공개합니다.
3: 1970년대 경쾌하게 춤추는 로봇의 가슴판이 열리자 안에 들어있는 TV.
4: 색별은 화면이 선명합니다.
5: 1위는 바로바로 텔레비전입니다. 아마 텔레비전이 처음 나왔을 때 요술상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셨을지 궁금한데 텔레비전과 관련된 추억 얘기해 주실 분?
3: 김용숙 70세.
6: 다 표현을 못할 정도로 아주 신기한 진짜 텔레비전이었어요.
7: 예, 예.
6: 저희 할머니께서는 텔레비전 처음 보실 때 텔레비전 그 상자깍 속에 사람이 들어있다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텔레비전 속에 뒤로다가 사람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해갖고 텔레비전 앞면을 보는 게 아니라 뒤에만 정말 사람이 들락날락거리나 그것만 주시했던 적이 있었어요.
7: 아 진짜요?
6: 예, 정말 신기했던 그 텔레비전이었어요.
7: 그러니까 그야말로 요술상자처럼 네.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 댁에는 언제 처음 텔레비전이 생겼어요?
6: 아 1960년도에 네. 저희 언니가 서울에서 텔레비전을 시골로 이제 보내주셨어요.
7: 네.
6: 그런데 이제 우리 동네에서는 제일 먼저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 집에 그냥 텔레비전이 있어요.
7: 이야.
6: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해만 지면은 저희 집에 그냥 다 모이세요.
7: 네.
6: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여요. 그런데 그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냥 감자전 같은 거 이런 것도 막 이렇게 붙여갖고 대접을 하시고
7: 네.
6: 또 감자 이런 것도 삶아서 드리고 또 옥수수 같은 것도 이런 거 막 이렇게 대접을 하세요. 이 테레비 때문에 저희 동네는 맨날 잔치예요.
5: 테레비가 아무래도 귀하던 시절이니까 네. 모든 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7: 그럼,
5: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TV를 봤던 이 재미난 추억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윤보현 선생님.
3: 70세.
8: 교사 시절 제가 첫 발령지에서 네. 결혼을 하고 네. 사택에서 잠시 살게 됐어요.
7: 네.
8: 그때는 이제 70년대고 또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텔레비전이 저희 집에만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좀 이렇게 흥미 있는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는 선생님 계시유? 이러면서 동네에 살고 있는 학부모, 학생, 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전부 저희 집으로 모였었죠.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네.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텔레비전 보는 거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5: 그래서 직장 상사잖아요.
8: 네. 저희 집에 이제 텔레비전을 보러 오시면은 밤 10시가 돼도 하실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니까.
7: 선생님이 눈치가 너무 없으시다.
8: 네, 제가 들어 누울고 싶어도 누울 수도 없고 또 가시라고 그럴 수도 없고
7: 그러니까요.
8: 이래가지고 난감할 때가 있었어요. 그랬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도 그 시절이 정말 인간미가 있었던 것 같고 정겨운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0: 일반 교사의 집에 교장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TV를 본다는 건 가장 높은 직장 상사가 함께 했다는 거잖아요.
1: 네.
0: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1: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0: 네.
1: 제가 이제 비싼 상황을 생각해봤는데 KBS 사장님이 저하고 같이 TV 보시는 뭐 그런 건 거잖아요. 그래서
0: 네, 네.
1: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 그 당시에는 이렇게 TV 같이 볼 때면 음식을
0: 네.
1: 만들어서 또 대접도 하고
0: 네,
1: 같이
0: 네.
1: 대화도 나누고
0: 네.
1: 이런 모습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더 가시지 않았을까.
0: 그러니까
1: TV를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0: 네, 네.
1: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시간이 좋아서
0: 네.
1: 그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0: 네네.
1: 지금은 이게 볼 수 없는 또 추억의 풍경이 됐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네.
1: 네, 마지막 코너는 톡톡 상담소입니다.
0: 네.
9: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재무 설계 전문가 김태우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5: 네, 그럼 첫 번째 사연은 어떤 내용인지 두 분께서 소개해 주시죠.
10: 60대 후반의 여성분께서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채팅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11: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남편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톡을 남깁니다. 저희 남편이 최근 몇 달 동안 꽂혀 있는 게 있는데요. 보험이에요. 주변에서 좋다는 말만 들으면 무턱대고 가입부터 하는데요. 우리 남편 좀 말려주세요. 하셨습니다.
7: 그러니까 무작정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하는 남편 때문에 노후가 걱정된다는 아내분의 사연인데 이 정도면은 좀 많이 걱정이 되시겠어요, 진짜. 네.
5: 현재 의뢰인의 상황 어떻습니까?
12: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에요.
5: 난감한.
12: 이게 60대 이후에 뭔가를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자산을 늘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사실은 60대 이후에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해서 잘 쓰느냐가 되게 더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들을 좀 조정할 필요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그 보험이 내 경제 상황과 내 나이와의 가장 적합하냐, 내가 지금 가입할 여력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고려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7: 같은 시니어 입장에서 우리 자문단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혜를 좀 모아.

0: 볼까요? 보험이 많으면 도움이 될까 아니다. 보험 너무 과하면은 또 무리가 된다. 예, 우리 자문단 선생님들의 의견은 어떨지 어느 정도인지 다 누르신 것 같은데 결과를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
1: 궁금하다. 네.
0: 아. 남편분의 보험 가입을 말려야 된다. 아내분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이 9분. 아니다. 보험은 들어두면 도움이 된다. 남편분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이 7분. 아, 박빙인데요. 팽팽하게 네. 의견이 갈렸어요.
2: 그래서 더욱더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싫어요? 어떤 이유에서 좋아요를 누르셨는지 네. 선생님들 앞으로 모셔서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톡톡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0: 남편분 의견에 찬성하시는 박종섭 선생님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72세
4: 남편분이 보험을 드는 것이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보험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제가 철인경기에 100번 우승하는 동안 사고를 많이 당했습니다. 실제 전신마취 수술만 11번을 했고요. 또 5번 응급실을 갔습니다. 만일에 제가 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아마 수술비나 진료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폐가 망실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분이 보험 가장으로서 보험을 들므로써 앞으로도 그 가정이 평화롭고 보험은 그래서 꼭 들어야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3: 반대 김삼덕 65세
5: 분이었어요. 그런데 직원이 보험 좀 드세요 그러니까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연금 보험이었어요.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연금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기본 20년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황이 계속 그렇게 좋을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도중에 하다가 못 내게 되면 그 약관에 있어요. 중간에 해지하면 제로 아니면 거의 없을 수 있다. 이런 거 생각하니까 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은행에다 저금을 해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받고 그때그때 생활에 도움이 되면 그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0: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희 자리로 돌아가서 마저 네.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발언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2: 저희가 이 의뢰자의 사연에서 볼 수 있는 건 60세 이후에 드는 맞습니다. 노후를 위한 이 보험 가입이 괜찮은가 그것이 핵심이 네, 아닐까 싶거든요.
6: 네. 사실은 60세 이후에 가입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60세 이후에 가입을 한다는 것은 10년,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소득이 중단된 상태에서 줄어든 상태에서 그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를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그 보험을 중도 해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중도 해지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보장을 또 받을 수도 없고 맞죠. 또 내가 납입한 보험료를 원금을 회수할 수도 없는 경우가 네. 많이 있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니어님들이 선생님들이 보험 가입을 할 때 뭐 커피 한 잔 값에 평생 보장 뭐 이런 문구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0: 하잖아요.
6: 그런데 사실은 그 커피 한 잔 값이라는 것이 진짜 내년에도 커피 한 잔 값이 될지 이것도 따져봐야 되죠. 그 커피 한 잔 값이 또 뭐 햄버거 값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소고기 값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 보험료인지 오르는 갱신형 보험료인지 이런 걸 잘 따져봐야 네.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7: 그러면 60세 이상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떤 점을 좀 신경 써서 봐야 될까요?
6: 사실은 이제 60대 이후에는 조금은 이제 저축성 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들은 좀 지양하시고 이제 가급적이면 중대한 질병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보험들을 좀 가입을 가능하다면 그런 보험들을 위주로 그렇구나. 우리가 구성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중대한 질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여러 질병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대표적인 게 암, 내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심. 암, 내심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로 우리가 구성하고 조정하는 것이 60대 이후에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8: 네. 네, 암뇌심을 보장한다. 어떤 말이지? 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9: 네네.
8: 암과 또 뇌 관련 질환, 심장 질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9: 네.
8: 대한민국 사망 원인 1, 2, 3위를 다투는 3대 주요 질병이기 때문에 60대 이후 보험에 가입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 네, 좋은 공부했네요. 황금 연못 스페셜 오늘도 유혜진 리포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8: 고맙습니다.
9: 옛날에는 정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 그 옛날의 스승을 한번 떠올리는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우연히의 우연히 끝 노래 들려드리고요. 내일은 2시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근대식 학교가 문을 연 게 1883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말과 글을 빼앗겼던 일제강점기에도, 보쯤을 사서 피난을 다니던 전쟁통에도, 배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은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도 학교란 울타리를 지켜주신 선생님들 덕분이었겠지요. 학창시절을 떠올려보면 혼난 기억이 참 많습니다. 허리 펴고 똑바로 앉아라, 연필 바르게 잡아라, 이런저런 잔소리가 그땐 참 듣기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런 잔소리 덕분에 지금 이만큼이라도 바르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인 오늘,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바리톤 문병인의 노래입니다. 스승의 은혜.

네, 오늘은 미국의 청소년 상담가 제인 블루스틴의 글 내 안에 빛나는 1%를 믿어준 사람 중에서 한 구절 소개합니다. 교사는 영원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의 영향력이 어디에서 중지될지 결코 우리는 말할 수 없다. 넌 누구보다 중요한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있어. 이 말을 들은 학생들은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되어서 더욱 훌륭히 무언가를 해낼 수 있었다. 물론 모든 교사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한 사람만 관심을 갖고 도와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교사다. 교사는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여기엔 마법이 있을 수 없다.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으며 바다를 가를 수도 없다. 다만 아이들을 사랑할 뿐이다. 한스 밴드의 노래입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네, 기념할 날, 특별한 날이 참 많은 5월입니다. 스승의 날이 5월 15일인 이유는 결의의 스승으로 꼽히는 세종대왕의 탄신일에 맞춰서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한 여행지도 시간에는 세종대왕의 발자취와 숨결을 조금 느껴볼 수 있는 곳들을 몇 곳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볼 곳은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에 있는 세종대왕 기념관인데요.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지요. 복잡한 서울 도심 안에서 차분하게 우리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기념관에 들어서면 먼저 바깥 마당부터 천천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야외 공간에는 세종대왕의 업적을 떠올리게 하는 동상과 물시계, 측우기 모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산책하듯이 천천히 둘러보고 나서 실내 전시실로 들어서면 세종대왕의 일대기와 훈민정음을 반포하는 모습 등이 한국화로 잘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기념관이면서 전통 홀례 예식장으로도 인기가 많은데요. 야외 홀례식장이 아주 근사하게 꾸며져 있어서 이곳에서 궁중홀례, 전통홀례 등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영휘원과 홍릉 근린공원까지 둘러보시면은 아주 기분 좋은 산책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다음 여행지로 떠나보지요. 나훈아의 노래 애정이 꽃피던 시절, 눈두렁 밭두렁의 젊은 길손,

나훈아의 애정이 꽃피던 시절, 그리고 논두렁밭두렁의 젊은 길손이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세종대왕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여행지 몇 곳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이고 또 세종대왕 탄신일이지요. 앞에서 서울 도심의 기념관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세종대왕께서 잠들어 계신 경기도 여주의 영릉으로 가보겠습니다. 세종대왕과 소원왕후 부부를 모신 조선왕조 사상 최초의 합장릉이라고 하지요. 여주 영릉은 그 역사적인 의미도 크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힐 만한 걷기 좋은 아름다운 숲길이 있습니다. 매표소를 지나서 능으로 향하는 길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하늘 높이 곱게 뻗은 울창한 소나무가 반겨주는데요. 맑고 청량한 솔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이곳은 세종대왕 부부의 영릉과 17대 임금 효종대왕 부부의 영릉이 붙어 있어서 영영릉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곳은 두 갈래 산책로가 유명합니다. 먼저 세종대왕릉에서 효종대왕릉으로 이어지는 왕의 숲길인데 길이 700m 정도 되는 흙길이지요. 그리고 효종대왕릉에서 다시 주차장 쪽으로 들어나갈 때 가티길이라는 예쁜 이름의 길을 만나게 되는데 누군가와 가티, 즉 같이 걷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길은 나무 데크길로 잘 조성되어 있지요. 여유있게 산책을 마치셨다면 여주까지 오셨으니까 여주 쌀로 지은 돌솥밥과 제철 반찬이 한상 가득 나오는 한정식이나 일반 막국수보다 면발이 쫄깃하다는 천설이 막국수를 맛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세종대왕 탄신일을 맞아 세종대왕의 숨결을 느껴볼 수 있는 여행지 두 곳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과 함께하는 선곡 추천 만나보시죠. 이영화의 노래 멋진 주말, 박상규의 즐거운 일요일.

0: 네, 꼭 학교에서 만난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에는 참 훌륭한 스승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이끌어준 직장 선배일 수도 있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친구일 수도 있지요. 그러고 보니 이분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스승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재동 단장의 선곡수첩, 전국노래자랑의 터줏대감이죠. 신재동 악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저희는 항상 뭐 단장님 혹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선배님이라고 부르고 싶기도 하지만 네. 실제로 선생님으로 불리기도 하시죠.
1: 그렇죠. 뭐 제가 이제 곡을 준 우리 가수들이나 뭐 예. 그 밖에 또 이런저런 제가 또 음악 활동을 하니까 그쪽에 뭐 까마득한 자식보다 어린 뭐 이런 친구들은
0: 선생님이라고
1: 또 하죠.
0: 예. 네. 거기엔 좀 이제 어려워하는 그런 느낌도 배어 있지만 존경의 의미도 또 들어 있는 것이거든요.
1: 글쎄 그렇긴 할 것 같은데 예. 사실 뭐 제가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좀 저는 선생님 그러면 약간 제가 오히려 조금 개면 척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예. 뭐 제가 뭘 가르친 게 없는데 선생님 선생님 하니까.
0: 아니 노래 지도하시는 게 예. 가르치는 거죠.
1: 아, 뭐 그 예. 정도 같군 뭐.
0: 아이. 그래서 그 가르치실 때니까 노래를 지도하실 때는 어떤 모습이실까?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서 항상 인자하시고 너그럽지만 또 뭔가 그 녹음 현장이나 방송 현장 이럴 때는 좀 칼같이 좀 자르고 또 혼도 내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1: 저는 그래요.
0: 아
1: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이제 작곡가가 곡을 써서 주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그 작곡가 같은 느낌이 들어요.
0: 아.
1: 작곡가가 부르는 그 창법이나 틀이나 예. 이걸 따라 부르는데
0: 오.
1: 저는 반대로 가요.
0: 어떻게 해요?
1: 그러니까 그 가수의 노래를 들어보고
0: 네.
1: 이 친구가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 친구는 이런 게 되게 매력이 있구나.
0: 예.
1: 그러면 그걸 극대화 시켜주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0: 그게 또 필요한 거죠. 어찌 보면.
1: 네. 왜냐하면 이제 재화, 저 뭐 신재동화를 해서 해봐야 그 친구의 그 매력이 안 사는
0: 맞아요,
1: 거니까.
0: 맞아요,
1: 그건
0: 맞아요.
1: 뭐 제 뭐 이미테이션도 아니고.
0: 예.
1: 그래서 물론 이제 기본적인 거는 뭐 창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0: 네.
1: 거기에 그 주안점을 두어요. 저는.
0: 아, 그러니까 정말 신인 가수를 볼 때도 뭔가 노래를 그냥 잘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떤 개성을 갖고 있느냐 이걸 눈여겨보시겠군요.
1: 그래서 곡을 이제 작업에 들어가면 저는 그 친구 곡을 많이 들어보고 뭐 그 친구 일상에 대한 뭐 이 전후 얘기를 많이 좀 들어.
0: 아, 뭐 성장 배경이라든가
1: 그렇죠.
0: 이런 것도.
1: 글이나 가사를 제가 직접 쓸 때는
0: 아,
1: 또 그렇게 하고.
0: 그렇군요.
1: 왜냐하면 저는 뭐 나하고 관계 없는 그런 얘기의 소재를 주면
0: 예.
1: 좀 그렇잖아요. 와닿는 것도 좀 그렇고.
0: 맞아요.
1: 가수 입장에서 딱 들었을 때, 어 이거 내 얘기야라든가 뭔가 이건 내 곡이야 해서 어떤 애정을 갖고 푹 빠져서 불러도 될까 말까인데
0: 예.
1: 그냥 뭐 이게 누구 얘기야? 뭐 이래갖고는 쉽지 않으니까.
0: 정말 올바른 생각이십니다. 아, 네. 올바른 작곡가세요.
1: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훌륭하십니다. 예. 그나저나 저희 청취자들께서 단장님을 참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예. 예, 이 시간만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1: 아.
0: 특히 콩 게시판에 김정숙님께서 신단장님이 영국 신사 같다고 하셨어요.
1: 영국 신사.
0: 그러니까 TV에 비친 모습을 또 보신 거죠.
1: 네.
0: 옴냅시도 있고
1: 네네.
0: 비주얼이 이렇게 하면서
1: 아,
0: 영국 신사 같다. 아, 종종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1: 영국 신사는 처음 듣는데
0: 신사는 들어보셨군요.
1: 아니, 그거 아니고
0: 한국 신사.
1: 저는 그러니까 아, 슈트가 되게 잘 어울린다. 뭐 그 얘기는 들어봤어요.
0: 정장, 슈트가 잘 어울린다.
1: 에, 에, 에.
0: 그게 이제 이 비슷한 맥락이죠.
1: 그게 그건가요?
0: 예.
1: 아, 그랬구나.
0: 영국에 가신 적이 있으세요?
1: 없습니다. 제가 미국은 가봤는데 영국은 안 가봤네.
0: 갔다 오셔야겠네요, 한번.
1: 그러면.
0: 예.
1: 그러면.
0: 영국이 또 워낙에 그 테일러 양복점이 유명하니까.
1: 맞아요. 케임브리지 그쪽 뭐, 예. 뭐 대학 그쪽이.
0: 한번 더 맞추러 한번.
1: 네.
0: 멋지게. 예. 자, 선곡수첩 오늘 스승의 날인데요. 좀 특별한 주제로 선곡을 하셨더라고요.
1: 네네. 오늘은 그래서 그동안 쭉 신재동 사랑한 가수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스승으로 삼고 싶은
0: 아.
1: 그런 음악인들 그런 분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신재동 단장님이 스승으로 삼고 싶은
1: 그렇죠,
0: 음악인들의
1: 그렇죠,
0: 그렇죠. 노래.
1: 네, 네.
0: 아, 신재동 단장의 음악적인 스승들 어떤 분들일까요?
1: 네.
0: 궁금한데 먼저 어떤 분이죠?
1: 우선 뭐 저는 뭐 일단 1초도 안 걸리고 저는 조용필 씨를 꼽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뭐 의외인데요?
1: 이게

0: 가수로서도
1: 예. 예, 완벽하시죠. 예.
0: 뭐 그냥 감히 1초도 안
1: 걸리고 최고죠. 예, 그럼요.
0: 예, 그분이 이제 특히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라는 노래 있어요. 이 노래 제가 엄청 좋아했거든요.
1: 아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0: 이게 그냥 뭔가 잔잔하면서도 이 노래만 딱 들으면 예. 그냥 쑥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 이게 굉장히 차분해지고
1: 예.
0: 아, 난 이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
1: 그러니까 잠시 눈 감고 사색하게 해도 좋고
0: 아, 좋아요.
1: 옛날 추억에 빠지기도 좋고 술 한 잔 곁들이기도 좋고
0: 좋아요.
1: 아, 참 최고의
0: 이 노래를 부르실 때 어떤 발음, 발성, 아. 성량 이건 뭐 정말 교과서 같은 분이에요 이거는.
1: 그러니까 네. 조용필 씨에게서는 그런 어떤 노래하는 능력 이런 그렇죠. 것도 담고 싶고 배우고 싶은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런
0: 전 것이고. 지금도 예를 들면 노래가 좀 잘 안 된다 이럴 때는
1: 네.
0: 조용필 씨 노래 들어요. 그러면 또 어, 맞아,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와. 노래는 이렇게 해야 돼. 소리는 이렇게 내야 돼.
1: 예. 뭐 노래하는 능력이야 뭐 대한민국 최고니까
0: 최고죠.
1: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도 작곡 능력이라든가 아. 프로듀싱 능력, 기획 능력, 쇼 그 무대 기획 능력도 뛰어나시잖아요.
0: 그래서 제가 스승님을 모시는 거예요.
1: 예.
0: 근데 뭐 어찌 됐든 곡을 만드는 그 능력이 아, 어떻게 이런 곡을 이렇게 만들까? 그렇죠. 글도 그렇고
1: 예.
0: 기가 막힙니다. 편곡도 마찬가지고.
1: 그런데 예.
0: 끊임없는 지금도 뭐 그렇게 하루에 한 번은 꼭 연습을 하신대요.
1: 노래 연습을요.
0: 네, 노래 아. 연습. 이렇게까지 이렇게 연세 드셨는데 이렇게까지 지금도 이렇게 잘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연습밖에 없죠. 그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1: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장들은 다 똑같은 습관을 갖고 계시네요. 송창식 씨도 그렇다고 알고 있고 매일 똑같이.
0: 송창식 씨도 그러신다.
1: 예, 예, 매일 똑같이 연습을 하고. 이건 많은 분들이 그렇게 꾸준히 자신을 이렇게 담금질 해오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놓지 않으시고. 오늘 이제 이 노래 준비하셨는데, 이호준 씨가 작곡한 곡이네요. 이거 보니까.
0: 이호준 씨도 사실은 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1: 천재라는 말이 또 잘 어울리는
0: 천재예요. 천재인데 예. 이분도 작곡. 편곡 뭐 다 해요.
1: 특히 편곡을 아주 유명해요.
0: 네, 편곡 정말 서정적이고 그 이 훌륭한 곡들 이런 곡들은 거의 이분이에요. 조용필 씨 노래는 이분
1: 거의 대부분이 이호준 씨가 편곡을 했고 네. 작곡도 많이 했고
0: 그랬는데 네. 특히 저는 이제 연주인으로서 스승으로 모시고 싶은 정도의
1: 건반 연주, 그렇죠.
0: 피아노 연주
1: 악기는 다르잖아요. 좀.
0: 아, 기가 막힙니다.
1: 아유.
0: 이게 그 1987년도
1: 네.
0: 조용필 90 앨범 발표를 했다가 하지영 작사 이효준 작곡인데
1: 예.
0: 그 남이
1: 아
0: 남이 씨의 인디안 인형처럼
1: 아 그러니까 다음 곡이 이제 역시 이효준 씨가 작곡한
0: 그렇죠,
1: 거군요.
0: 그렇죠.
1: 남이의 인디언 인형처럼.
0: 그러니까 89년도 6집에 수록이 된 노래인데
1: 이 노래도 뭐 엄청난 히트곡.
0: 사실 굉장히 그 서정적이고 굉장히 발라딕한 그런 노래만. 작곡, 연주, 편곡을 하셨다가 인디안 형이 딱 나오면서
1: 댄스로
0: 완전히 그 펑크락 같은 느낌
1: 맞아요.
0: 아 리듬 빵빵 뜨잖아요.
1: 예.
0: 그래서 토끼춤이라 그러나?
1: 네 맞아요.
0: 그거 뭐 막
1: 선풍적인 인기였죠.
0: 전 국민이 아마 다 그런 춤을 췄을 거예요.
1: 네. 뭐 인디언 춤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토끼춤이라고 네. 부르기도 했고 가사는 이제 김순곤 씨가 썼는데 이호준 씨가 이제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건반 연주자 출신으로 뭐 작곡가이자 뛰어난 편곡자였지만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셔가지고
0: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1: 저희 가요 인물 열전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다룬 바도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1: 이분에 대해서.
0: 네. 예, 그렇죠. 원래 그 이장희 씨 밴드, 이장희 밴드에서 동방의 빛이라는
1: 아, 예.
0: 그 팀은 이제 데뷔를 사실 했어요. 73년도니까.
1: 동방의 빛이 이제 위대한 탄생의 전신이라는 거 아닌가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조용필 씨가 위대한 탄생을 만들면서 이제 원년 멤버, 초기 멤버로 이제 같이 합류를 하면서 피아노 실력이 정말 기가 막히죠.
1: 이게 뭐 정식으로 뭐 클래식 공부를 했다고 자치는 게 아니라 그 센스잖아요.
0: 그러니까
1: 감각과.
0: 그 예. 그러니까 클래식 공부를 한 사람들의 그 장점하고
1: 네.
0: 혼자 독학을 해서 한 그 장, 그러니까 약간 그
1: 다르죠, 재즈, 다르죠.
0: 재즈칼하고 특히 모던 재즈 같은 그런 쪽의 장르는 아우 뭐 타의 추억을 불허하는 거죠.
1: 네, 자 신재동 단장이 스승으로 생각하는 가수와 연주자의 작품들 들어보겠습니다. 조용필의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그리고 남희의 인디안 인형처럼.

0: 네, 조용필의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그리고 나미의 인디안 인형처럼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아까 나미의 백댄서 팀 이름이 생각이 안 났었는데 노래 듣는 사이에
1: 생각나셨구나.
0: 그렇죠. 나미와 붐붐.
1: 붐붐. 아, 그렇죠? 맞습니다. 네. 나미와 붐붐.
0: 인순이와 리듬 터치. 맞습니다. 나미와 붐붐 이런 식으로. 네. 네.
1: 연식이 좀 됐습니다.
0: 근데 그 백댄서 팀에 있던 분들이 훌륭한 아티스트로 성공한 경우 많아요.
1: 다 그랬어요.
0: 철이음의 미아이도 있었고 김한선 씨도 그렇고.
1: 김한선 씨도 그렇고.
0: 뭐 소방차 멤버들도
1: 그렇고. 잘 아는 그 비 그분도.
0: 그렇죠.
1: 백댄서 있단
0: 맞아요,
1: 말이죠.
0: 맞아요. 맞아요. 예. 서태지 바이들의 어떤 뭐 양현석, 네. 이준호 씨도
1: 박진영 씨 뒤에서 또 많이
0: 갑자기 또 얘기가 글로 갔는데. 자, 신재동 단장의 선곡첩. 오늘은 신재동 단장의 스승으로 삼고 싶어하는 음악인들의 노래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음악적인 스승이 아니고 인생 스승을 꼽자면 당연 송해 선생님이겠죠.
1: 그렇죠. 있겠죠? 그건 예. 이제 1초가 아니라 거의 0.01초만에 네, 나오죠.
0: 맞아요.
1: 근데 자기가 좋아하고 닮고 싶어하는 분들은 보면 제가 저도 모르게 흉내를 내고 있더라고요. 걸음걸이나 술 마실 때 어떤 그 뭐 손짓.
0: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듯이. 네, 네.
1: 예. 제가 그 주변에 팀들이 아우 단장님 보면 꼭 송선님 보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해요.
0: 아, 그래요.
1: 제가 그걸 닮아가나 봐요. 아,
0: 묘한 느낌이 드시겠습니다.
1: 네.
0: 묘한 기분. 네.
1: 저는 네. 그분한테 정말 너무 많이 배웠어요. 예. 삶을 너무 많이 배운 분이에요.
0: 예. 예. 또 그런 것을 또 이제 후배들한테 그대로 이제 전해주시면 되는 거죠.
1: 그렇죠. 그렇게 또 살아야죠. 예, 예.
0: 자, 다음 곡은 어떤 겁니까? 네. 어떤 분의 노래일까요?
1: 네. 이거 제가 이제 그 작곡가로서 그 사실 제 입으로 스스로 작곡가 하기에도 조금 민망한데 네. 이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박춘석 선생님.
0: 아유, 최고의 또 한 분이죠. 그렇죠. 예.
1: 뭐 이분은 뭐 이분이 보니까 영어 영문과로 또 이렇게 나오시고 많이 또 배우셨더라고요.
0: 그래서 일찌감치 좀 그 미국적인 음악을 많이 도입해 오셨잖아요, 우리나라에. 네. 네.
1: 그러니까 사실 이분 보면 우리가 정통 트로트라고 알고 있잖아요. 재즈 쪽이나 이런 맞아요. 것도 굉장히 예. 능하신 분이에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1: 그 이때 당시 분들은 보면 전부 일본이나 미국 가서 공부를 제대로 하셨어요. 네. 그리고 넘어오신 분인데 우리 남진 형님의 가슴 아프게.
0: 아, 가슴 아프게도 박준석 선생님이군요. 네. 가사는 또 정두수 선생이 쓰셨네요.
1: 사실은 이 두 분이 또 콤비예요.
0: 예, 맞아요. 남진 씨가 뭐 워낙에 미남 스타였지만
1: 그렇죠.
0: 또 탄탄한 발성이 돋보이는 곡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이 미팔군에서 그 이렇게 다져진 발성이기 때문에 네. 남진 씨가 지금도 음정이 그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0: 아, 네. 그게 참
1: 타고나신 분들이에요.
0: 예, 후배들이 많이 좀 배워야 할 그러니까.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뭐 그 밖에도 뭐 이제 우리 패티 김 씨의 초우,
0: 박준석 선생님
1: 그렇죠. 네. 음방울 좌우의 마포정점,
0: 마포정점,
1: 나훈아 씨의 물방아, 물레방아,
0: 물레방아 도는데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많이 선곡되는 곡이죠.
1: 이게 원래 제목이 물방아 도는 내력입니까? 물레방아 도는 내력입니까?
0: 물레방아 도는 내력. 이제 표준어는 물레방아가 맞는데 옛날에는 물방아라고 많이 표현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그 당시 앨범에 어떻게 인쇄가 됐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럼 그렇게 읽어드려야죠.
1: 그러니까.
0: 원래 제목대로. 예.
1: 근데 뭐 거의 한 2,700여 곡을 그냥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쇼팽? 뭐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었어요.
0: 많이 만드셨으니까 또 좋은 곡들을. 네. 어쨌든 박준석 선생님을 이제 작곡가로서 존경하는 그렇습니다. 한 분으로 꼽으셨습니다.
1: 감히 제가 한번
0: 아니죠.
1: 그렇게 해봤습니다.
0: 따라가시고 더 이제 닮아가시면 되는 거죠.
1: 이미자 선생님의 그 콘서트를 제가 이제 베이스 칠 때.
0: 네네.
1: 악단에서 뵀을 때 이미자 선생님 콘서트를 한번 하게 했었는데 예. 그때 박준 선생님이 앞에서 지휘를 했어요.
0: 이야.
1: 그 감동이 예. 저는 그때 이제 그냥 음악만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이 트로트를 보면 이제 인포라 그래갖고 네 박자 쪽으로 간단 말이죠.
0: 네네.
1: 근데 대부분의 그 콘닥들이 원, 투, 쓰리, 포, 쿵짝, 쿵짝 이렇게 가요.
0: 지휘자들이.
1: 근데 그분은 어느 정도 디테일하면 원, 엔. 2, N, 3, N, 4, N 이렇게 줘요. 그게 뭐냐면 연주인들이 그 템포를 이미 1, N, 2, N 할 때 이게 몸에 익는 거지.
0: 그분은 스타일이군요.
1: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어갈 때 그 템포가 딱 익어서 빵 나가면 오순하지가 않고 안정되게 딱 인트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0: 원 and 투 n 할 때 n이 뭡니까? 엔드입니까?
1: 원 뭐. 그리고 투
0: 그렇죠?
1: 그리고
0: 엔드 뭐 그죠?
1: 예. 여유를 주는 거죠. 아하. 템포감을.
0: 자, 그렇게 존경하는 박준석 작곡가의 작품 가슴 아프게 남진의 노래입니다.

0: 가슴 아프게 남진의 노래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오늘 신재동 단장이 스승으로 삼고 싶어하는 음악인들의 노래 만나보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선생님이 떠오를 때가 많은데 단장님 기억 속에 떠오르는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요? 학창시절 은사.
1: 저는 그 중학교 때 그 사회 선생님이 박연엽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0: 성함도 다 기억하시는
1: 여자분이에요.
0: 예.
1: 근데 그렇게 저를 이뻐해 주셨었어요. 이렇게 막 공부하고 있으면 뒤에 와서 누가 이렇게 와락 안으면
0: 선생님께서
1: 놀리잖아요.
0: 예.
1: 제가 좀 키가 그래도 작은 편이 아니어서 그 뒷줄에 있었는데 이렇게 딱 보면 와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0: 아유 아끼셨나
1: 토닥여 주시고
0: 예.
1: 그런 선생님 지금도 연락을 해요.
0: 그러시군요. 아유. 예. 참 좋은 은사님과는 사제지간은 평생 이어지는 것 같아요.
1: 네.
0: 참 보기 좋은 모습이죠. 자 이제 오늘 준비된 노래 하나 남았는데 어떤 분의 어떤 곡입니까?
1: 그렇습니다. 이분은 제 인생에서 꽤 큰 그 영향을 해주신 분인데
0: 네.
1: 그 제가 작곡을 하게 된 그 동기를 많이 만들어주신
0: 그러니까 연주로는 이제 일가를 이루셨지만
1: 그렇죠.
0: 작곡가로 데뷔할 때 도와주신 분입니까?
1: 그렇죠.
0: 누굽니까?
1: 스승 같은 동료입니다.
0: 아 그래요?
1: 이호섭 씨라고.
0: 아 이호섭 씨.
1: 네.
0: 이호섭 선생이 이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해보라고?
1: 이제 친구로서 많은 쭉 세월을 지내다가 연주만 하니까.
0: 예.
1: 그 이호섭 씨는 20대 때 벌써 이미 히트곡이 나왔던 작곡가잖아요.
0: 그러니까 작사부터 시작하셨고.
1: 그럼요. 예. 그래서 자네도 곡을 한번 써보시게. 우리나라 이제 그 저작권법들이 잘 돼 있어서
0: 예.
1: 괜찮네.
0: 평생 잘 지낼 수 있네.
1: 그래서 둘이 이제 술 친구였거든요.
0: 아, 그랬군요.
1: 꼭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0: 그래서
1: 아, 됐어. 뭐 내가 무슨 곡을 써. 그냥 음악 말하면 되지. 뭐.
0: 아.
1: 근데 이렇게 시작이 된 인연인 거예요.
0: 이야, 그게 큰 거네, 진짜.
1: 그래서 한번 첫 곡을 써서 이제 그때 미디를 막 혼자 막 독학을 했어요, 제가.
0: 전자음악을.
1: 그래서 제가 다 찍어서 만들어서 갖다가 들려주기도 하고. 이거는 좋네. 이건 좀 그러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고
0: 진짜 스승이네요.
1: 그렇죠.
0: 예.
1: 그런
0: 지도를 받으셨네요.
1: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디 가면 동료인데 굉장히 존경한다 그런 표현을 해요 저는.
0: 예.
1: 이제 그분의 눈물로 고하는 이별. 그때 당시 허섭 씨가 이제 노래를 만들었던 노래인데
0: 직접 불렀던 노래죠 이호섭 씨가.
1: 그렇죠. 또.
0: 예.
1: 노래 지금 목소리 들어보면 쨍쨍합니다 목소리.
0: 노래를 잘하시잖아요.
1: 노래 잘해요.
0: 예. 전 국민의 노래 선생님이시잖아요.
1: 그런 형이에요. 그렇습니다.
0: 자 그러면은 이호섭의 눈물로 고하는 이별 오늘 주제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동 단장님 오늘도 좋은 선곡과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나홍스님 시 한지영 곡 청산은입니다. 소프라노 최인혜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나홍스님 시 한지영 곡 청산운을 소프라노 최인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건강검진의 기본 항목에서 빠지지 않는 게 소변 검사입니다. 소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결과지로 전해지는 소변 검사를 통한 수치들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소변의 성분, 소변색, 냄새까지 소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질환의 위험들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소변이 새는 게 요실금이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변이 새는 변실금도 있는데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변실금의 위험도 짚어보겠습니다. 건강365 장혜리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검진에서 기본적으로 빠지지 않는 게 소변 검사입니다. 소변을 통해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요. 소변의 성분을 분석하는 걸까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재훈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검사가 소변 검사이지 않습니까? 건강 상태를 살피는데 소변이 중요한 역할을 하나 봐요.
1: 네, 맞습니다. 소변 검사는 건강검진에서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검사입니다.
0: 네.
1: 소변은 단순히 몸 밖으로 나가는 물이 아니고요. 우리 네. 몸이 혈액을 걸러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결과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소변 안에는 신장, 콩팥의 상태나 요로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변에 단백질이 나오는지, 피가 섞여 있는지, 포도당이나 케톤이 나오는지, 염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있는지를 봅니다. 이런 소견을 통해서 신장질환이나 요로 감염, 당뇨병, 일부 간질환이나 다른 대사 이상까지 의심을 먼저 해볼 수가 있고요. 단지 이제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점은 소변 검사 하나만으로 병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변 검사는 일종의 건강 신호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초록불이면 대체로 안심할 수 있고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보이면 한 번 더 확인해보자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은 이제 증상이나 혈액검사, 영상검사 그리고 소변 검사 재검사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같이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0: 네. 네, 소변 검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요. 소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또 소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1: 네, 소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면은 이제 이해가 쉬워지고요.
0: 네.
1: 우리 몸의 신장은 간단히 정수기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네,
1: 혈액은 온몸을 돌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고 동시에 노폐물도 이제 싣고 다닙니다. 이 혈액이 신장으로 들어오면은 혈액 속 노폐물과 여분의 수분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데요. 신장이 무조건 다 버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이나 전해질 포도당 같은 물질들은 다시 몸 안으로 재흡수를 하고 또 필요 없거나 너무 많은 것들은 다시 또 배출을 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변은 신장에서 요관을 통해서 다시 방광으로 내려가고 모여있다가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되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소변은 단순히 배설물이라기보다는 신장을 거치면서 어떤 물질은 보존하고 어떤 물질을 버렸는지 보여주는 결과고요. 그래서 소변을 보고 신장이 잘 걸러내고 있는지 염증이나 출혈은 없는지 몸의 수분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렇게 생성된 소변의 성분을 분석하는 게 소변 검사로 이해하면 될까요?
1: 네, 크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다만 소변 검사는 이제 생화학적인 성분 분석만 하는 검사는 아니고요.
0: 네. 네,
1: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눈으로 보는 검사이고요.
0: 네.
1: 색깔이 어떤지 그리고 맑은지 탁한지 거품이 심하게 나지는 않는지 이런 소변의 성상 자체를 보게 되고 두 번째로는 요시험 지방 검사가 있습니다.
0: 네.
1: 얇은 막대에 여러 가지 화학 시약 패치가 붙어 있는데 이것들을 소변에 담그면 색깔이 변합니다.
0: 네.
1: 색 변화를 통해서 단백질, 포도당, 케톤, 혈액, 산도, 염증 관련 소견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0: 네.
1: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필요할 때 현미경 검사를 추가하게 됩니다.
0: 아.
1: 네, 그래서 소변을 원심 분리를 해서 가라앉은 부분 이런 걸 이제 펠렛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서 적혈구, 백혈구, 세균, 결정, 원주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적혈구가 보이면 혈뇨, 백혈구나 세균이 많으면 감염이나 염증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는 색과 농도, 화학 성분, 현미경 소견을 함께 보는 검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0: 네, 여러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건데요. 소변 검사 결과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단백뇨와 혈뇨입니다. 이상 소견이 나올까 봐 걱정이 많아지거든요.
1: 그렇죠. 네.
0: 네. 그럼 단백뇨와 혈뇨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1: 네. 건강검진 결과에서 이제 소변 부분에서는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담배, 혈뇨 이렇게 되는데 이게 혹시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먼저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의 소변 검사에서 담백뇨나 혈뇨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큰 병이라고 단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담백뇨는 말 그대로 소변에서 단백질이 검출이 되는 건데요. 우리 몸의 대표적인 단백질인 알부민은 원래 혈액 속에 있어야 되는데 건강한 신장은 이런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막아줍니다. 그런데 이제 신장의 여과 장벽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 단백질이 소변으로 조금씩 새어서 나올 수가 있고요. 다만 이 단백뇨가 항상 이제 신장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심한 운동을 한 뒤라든지 아니면 열이 났을 때 탈수가 있을 때 스트레스가 심할 때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들은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 일시적으로 담백뇨가 보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반복적으로 검출이 되는가 또는 또 검출된 담백의 양이 많은가 또 동반된 혈압이나 혈당, 신장 기능 수치와 함께 이상이 관찰이 되는가입니다. 그리고 혈뇨는 소변에 피, 그리고 적혈구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오는 상태를 말하고요. 눈으로 봤을 때 소변이 붉거나 갈색으로 보이면 이제 육안적 혈뇨라고 부르고 눈으로는 정상적인 소변으로 보이지만 현미경에서 적혈구가 보이는 것은 미세혈뇨라고 부릅니다. 혈뇨의 원인은 다양한데요. 요로감염, 결석, 전립선 문제, 격렬한 운동, 생리혈 오염, 신장질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드물지만은 방광이나 신장 쪽에 그 암과 같은 종양과 관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뇨가 반복되거나 눈에 보일 정도로 피가 섞이거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통증 없이 혈뇨가 보이면은 이제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담백뇨와 혈뇨는 무조건 큰 병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보통은 종합검진에서 소변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금식 상태로 소변을 참고 병원에 가서 아침 첫 소변, 그중에서도 중간 소변을 담게 되는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1: 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금식부터 말씀드리면 소변검사만 한다면 반드시 금식이 필요한 것은 아닌데요. 종합검진을 받으실 때 금식을 하는 이유는 보통은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같은 이런 혈액 검사를 이제 함께 하기 때문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금식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데 소변 검사에서 아침 첫 소변을 권하는 이유는 이제 밤 사이에 방광에 모인 소변이 비교적 농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는 중에는 이제 수분 섭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너무 묽은 소변보다는 단백질이나 혈액 같은 이상소견이 이런 농축된 소변에서 더 잘 드러날 수가 있고 또 검사 조건을 일정하게 맞추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 소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나오는 소변에는 이제 요도 입구나 피부 주변에 있던 세균, 분비물, 세포 이런 오염물질들이 섞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변을 이제 채취하실 때는 처음 소변은 변기에 흘려보내고 중간부터 소변을 컵에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오염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여성은 이제 그 소변 채취하실 때 소변 채취 전에 가능하면 앞에서 뒤로 그 방향으로 닦고 남성 같은 경우에도 요도 주변을 깨끗하게 한번 닦아주신 다음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 채취 컵 안쪽이나 뚜껑 안쪽은 손으로 만지지 않는 것이 오염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소변을 받은 뒤에 너무 오래 두시면은 세균이 증식하거나 세포가 변질되면서 결과가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실이나 의료진이 안내한 방법대로 가능한 빠르게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0: 스스로도 일단 살피게 되는 게 소변 색깔 그리고 냄새입니다. 소변색이 탁하거나 하면 사실 좀 걱정이 되거든요. 소변의 투명도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요?
1: 정상적인 소변은 대체로 맑고 옅은 노란색입니다. 여기서 이제 물을 많이 마시면 거의 투명한 색으로 바뀌기도 하고 수분 섭취가 아주 적을 때는 진한 노란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변이 탁해 보일 때에는 이제 주로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데 가장 흔하게는 소변이 농축되어 있거나 또는 소변 안에 결정 성분이 생겨서 뿌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백혈구나 세균이 많은 경우에도 소변이 탁해질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요로감염을 의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소변 볼 때 따갑거나 아프고 자주 마렵고 참기가 어렵고 아랫배가 불편하거나 열이 같이 나거나 또 옆구리 쪽 통증이 있거나 이런 증상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를 추가로 받으셔야 됩니다. 요로 결석이 있을 때에도 소변이 탁하거나 피가 섞여 보일 수가 있고 또 드물게는 지방 성분이나 점액, 다른 세포 성분 때문에 탁해져 보일 때도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탁한 소변만 보고 병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고요. 네, 소변이 한번 탁했다고 해서 바로 감염이나 신장병을 생각할 수는 없고 다만 이게 탁한 소변이 반복적으로 있거나 통증, 열, 혈뇨 이런 증상이 동반됐을 때는 추가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0: 네. 또 소변 검사가 진행될 때 기록되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pH 산도를 비롯해서 뭐 단백질, 포도당, 케톤체, 항목이 많은데요. 뭘 확인하는 건가요?
1: 네, 소변 검사 결과지를 보시면은 항목이 많아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0: 네.
1: 네, 먼저 pH는 소변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를 보는 항목입니다. 식사나 수분 상태, 약물, 감염, 결석 위험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pH 하나만으로 뭔가를 판단을 내리지는 않지만 다른 항목과 함께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 비중이라는 것은 소변이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물을 적게 마시면 요 비중이 올라가고 물을 많이 마시면 낮아지고

0: 있습니다. 이거는 탈수 상태라든지 또는 소변 농축 능력, 심장의 기능 이런 것들을 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단백질은 앞서서 말씀드린 단백뇨하고 관련이 됩니다. 네, 단백질이 반복해서 검출이 되거나 양이 많으면 심장 기능이나 혈압, 당뇨 여부, 소변의 알부민, 크레아틴인 비율 같은 추가 검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포도당은 혈당이 높을 때 소변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의심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만 당뇨병 진단은 소변 검사만으로 내리는 것은 아니고요. 혈당 검사랑 당화혈색소 검사를 이제 함께 진행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케톤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이 포도당 대신에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많이 사용할 때 올라갑니다. 금식, 심한 구토, 저탄수화물 식사,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이런 경우에 이제 흔하게 증가하게 되고요. 당뇨병 환자에서 케톤이 양성으로 나오고 몸 상태가 좀 나쁘게 느껴진다면 특별히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혈액 항목 부분은 소변에 피 성분이 있는지 보는 겁니다. 양성이 나올 경우에는 실제로 적혈구가 있는지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갖고 바로 혈뇨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백혈구 에스파라제, 아질산염, 그리고 나이트라이트라고 부르는 항목들은 요로감염을 의심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백혈구는 염증 반응, 아질산염은 일부 세균이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둘 중 하나가 양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염으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감염 가능성을 더 생각하게 되고요. 소변 빌리루빈이나 유로빌리노겐 이런 것들은 간이나 담도질환, 적혈구, 용혈 같은 것들과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미경 검사에서는 적혈구, 백혈구, 세균, 상피세포, 결장, 원주 이런 것들을 보고 특히 원주 같은 경우에는 신장안이 세뇨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물인데 종류에 따라서 신장질환을 의심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1: 소변 검사 결과지에서의 항목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혈뇨를 부담스러워하는 건 뭐 종양, 결석, 감염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상이 있을 땐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나요?
0: 네, 혈뇨 관련 결과는 보통 두 단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요시험지보험 검사에서 블러드 또는 잠혈 이라는 항목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결과는 보통 반정량으로 음성, 트레이스, 원 포지티브부터 쓰리 포지티브 이런 형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음성이 아닌 결과가 나왔을 때는 피 성분이 검출됐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시험지봉에서 이제 그 잠혈 검사 양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적혈구가 많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적혈구일 수도 있지만 적혈구가 직접 나오지 않고 혈색소가 있거나 또는 근육 손상으로 나오는 미오글로빈 같은 물질에도 반응해서 양성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현미경 검사를 추가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현미경 검사에서 적혈구가 몇 개 보이는지를 이제 기록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고배율 시야당 적혈구가 몇 개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혈구가 많은지 세균이 보이는지 결정이 있는지 원주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함께 확인을 하게 되겠고요.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백혈구, 아질산염, 세균, 그 외에 또 추가적인 증상 여부를 함께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변 배양 검사를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결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혈뇨와 함께 옆구리 통증 또는 소변 내 결정 그리고 이제 영상의학 검사 소견 등을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종양 여부 같은 경우에는 소변 검사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나이, 흡연력, 혈뇨의 양상, 반복 여부, 영상검사나 방광내시경 같은 추가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혈뇨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종양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반복적인 혈뇨나 눈으로 보일 정도의 혈뇨 그리고 무엇보다 통증이 없는 혈뇨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시겠습니다.
1: 뭐 그렇게 비뇨기 건강이나 당뇨병을 비롯해서 간 질환이나 대사성 질환도 그렇고요. 소변 검사로 여러 질환들의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거네요.
0: 네, 그렇죠.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위험을 판단하는 단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소변 검사만으로 이제 질병을 확실히 진단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소변 검사는 비뇨기 건강을 보는데 매우 유용한데요. 유로 감염, 혈뇨, 결석, 신장 질환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특히 당뇨병과 관련해서는 소변의 포도당, 케톤, 단백뇨, 알부민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혈당 조절 상태나 당뇨병성 신장 질환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간질환이나 담도질환에서는 빌리루빈 같은 항목이 단서가 될 수 있고요. 네. 이 경우에는 혈액검사의 가수치와 함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대사성 질환이나 탈수 상태도 일부 짐작할 수가 있고
1: 네.
0: 그리고 이런 소변검사가 정상이라고 해서 모든 병이 없다는 뜻도 아니며 반대로 소변검사에서 이상이 있다고 해서 바로 어떤 병을 확신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1: 네.
0: 그래서 소변검사는 전체 평가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1: 네.
0: 그 거기에서 이상신호가 보이면 다른 여러 가지 검사를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1: 네. 소변검사로 여러 질환들의 위험을 좀 판단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인지 정기적인 소변검사가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말도 하던데 어떨까요?
0: 네, 정기적인 소변 검사는 만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1: 네.
0: 특히 당뇨병, 고혈압, 만성 심장병, 만성 콩팥병 이런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더 중요하고요.
1: 네.
0: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은 신장에 이제 부담을 주게 되고요.
1: 네.
0: 신장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몸이 붓거나 이제 소변량이 줄거나 피로감이 심해지는 등의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진행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변에서 알부민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비교적 이르게 나타나는 신호일 수가 있고요. 이런 신호를 일찍 발견할 경우에 이제 혈압 조절, 혈당 조절, 약물 치료, 생활습관 조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장 기능의 악화 속도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소변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면 위험 신호를 빨리 발견하고 만성질환의 진행을 막거나 늦출 기회를 얻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당뇨병이나 고혈압, 신장질환, 병력이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주치의가 권하는 간격에 따라서 소변검사와 함께 혈액검사를 추가로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뭐 소변검사는 가까운 동네 1차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0: 네. 대부분의 1차 의료기관에서도 기본적인 소변검사가 가능합니다. 시험지방검사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해서 짧은 시간 내에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현미경검사나 배양검사, 소변 알부민, 크레아틴인 비율 같은 검사는 병원 안에서 바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검사기관으로 의뢰를 해서 다음번 의뢰 때 결과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 그 여성들은 검사하기 전에 생리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하던데요. 왜 그런 건가요?
0: 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1: 네.
0: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 중이거나 직후에는 소변에 생리혈이 같이 섞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 실제로 요로에서 나온 피가 아닌데도 소변 검사에서는 혈뇨처럼 나올 수가 있거든요. 또 질 분비물이나 외부 오염이 섞이면은 백혈구나 상피세포가 많아 보일 수가 있어서 요로 감염으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그 당시에 생리 중이었다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주셔야 되고 생리 중이신 경우에는 습하지 않은 검진이라면 생리가 끝난 뒤에 다시 검사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의료진 안내에 따라서 청결하게 중간 소변을 받아서 검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1: 네, 보통 우리가 소변색이 붉을 때 혈뇨를 의심하기도 하는데요. 그 앞서 유관적 혈뇨와 미세 혈뇨 말씀을 하셨는데 현미경으로 보는 미세 혈뇨가 더 많지 않나요?
0: 네, 그렇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는 미세 혈뇨가 더 이제 가는 편이고요. 보통 유관적 혈뇨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이제 병원을 오시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건강 검진 때까지 이제 유관적 혈뇨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현미경 검사에서 관찰이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소변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이랄까요? 이제 여러 항목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살펴야 나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걸까요?
0: 네, 결과지를 보실 때는 한 가지 항목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0: 소변 검사는 여러 항목을 함께 보고 증상과 병력까지 같이 해석해야 되는 검사인데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눈여겨볼 항목이라고 한다면 첫째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반복적으로 양성이거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신장 쪽의 평가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혈액, 적혈구 이런 것들이고요. 잠혈 반응이 양성이면 현미경에서 실제 적혈구가 있는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뇨가 반복되거나 유관적 혈뇨가 있으면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백혈구, 아질산염, 세균 이런 세트들인데요. 배뇨통, 빈뇨, 급박뇨 이런 발열 증상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유로 감염 가능성을 생각하고 배양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네 번째, 포도당과 케톤은 보도장에 나오면

0: 되면 혈당 검사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고 케토는 금식이나 식사 부족 이런 경우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당뇨병 환자에서는 특별히 더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되는 점이 소변 검사에서 한 번 이상이 나왔다고 바로 병이 있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 전 수분 섭취, 운동, 생리, 감기나 발열, 약물, 검체 오염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대로 채취한 소변으로 재검사를 하고 이상이 반복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건강검진에서 빠지지 않는 소변검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재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도 모르게 소변이 새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변이 새면 어떨까요? 변실금으로 불리는 증상 왜 생기는 걸까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변실금은 말 그대로 변이 새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대변이 항문을 통해서 이제 새어 나오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네. 이제 뭐 잘 드셔서 또 영양분 섭취를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드시고 남은 찌꺼기는 대변으로 적절하게 잘 배변하는 것도 건강에 매우 중요하겠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정상적으로는 이제 변이 있을 때 이제 직장에서 변을 저장하고 있고 또 항문 과략근이 이걸 잘 조절하면서 원하는 때에 적절하게 잘 배변하는 것이 잘 유지되셔야 되는데 네. 만약 이제 이런 기능이 깨지게 되면 변이 이제 의도치 않게 나오게 되고 실제 이제 변실금은 약 15% 6명에 1명꼴로 고생하시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네. 특히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이 이제 점점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실제 이제 많은 환자분들은 이제 사실 좀 부끄럽기 때문에 네. 증상을 이제 좀 숨기고 그래서 실제보다 좀 더 흔하고 또 좀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그럼 요실금처럼 변이 새는 것뿐 아니라 변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참을 수 없는 것도 증상에 포함되나요?
1: 네, 그렇습니다. 변을 참고 싶은데 참지 못하고 변이 새는 상태. 우리가 이거를 절박성 변실금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직장에 변이 차면 이제 감각으로 인지하고 배변할 상황이 아니면 우리가 왜 관략근을 수축해서 이제 화장실에 가기 전까지 배변을 미루게 되는데 네. 만약에 이 기능이 약해지면 이제 화장실까지 못 가고 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변실금 하게 되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변이 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알지만 못 참는 것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의학적으로 변실금은 어떻게 설명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대변 그러니까 고형변이든 이제 우리 물은 액체 형태의 대변이든 이제 의도치 않게 배출되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이건 이제 단순히 이제 항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변에 관련된 직장의 저장 능력이라든지. 또 변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감각 그리고 관략근의 근육 기능 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조절하는 자율신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의적으로 조절하는 항문 근육 신경계 조절 이런 것들이 함께 작동돼야 유지가 되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제 변실금이 생길 수가 있어서 변실금이 있는 경우에는 뭐 한 가지 이 질환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생긴 얽혀 있는 문제라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0: 뭐 항문의 문제라든지 직장의 저장 능력, 뭐 과략근의 근육 기능 상태 등 여러 가지 그 원

0: 작게 아. 생길 수가 있고 이건 이제 겉으로 보이진 않더라도 나중에 아무래도 관략근의 기능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분만 과정 중에서 조금 더 힘드신 경우에 장시간 분만이라든지 또 회음절개나 겸자분만과 같이 관략근의 손상을 줄 만한 과정이 있었다면 이런 상과적 손상 이후로 이러한 변실금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뭐 그 밖에도 이제 뭐 항문 수술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손상이 생겨서 항문을 이제 물리적으로 막는 기능이 약해지시면 또 이제 변실금이 생길 수 있다든지 또 이제 흔하진 않지만 다양한 신경계 질환 뇌종양이나 뇌졸중 뭐 척수 질환과 같이 신경계 손상으로 인해서 이러한 신경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든지 또 아니면 근육에 문제가 생겼다 또 아니면 당뇨병이나 또 심한 설사가 반복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 이제 설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변이 너무 묽어서 우리가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변비 같은 경우에도 딱딱한 변이 또 변실금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1: 이 변실금 증상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을 하세요?
0: 네, 뭐 다양한 표현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속옷이 좀 더러워진다. 잘 모르는 사이에 속옷이 더러워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다든지 또 절박성 변실금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미 늦은 경우가 있다라든지 또 이제 배변을 하신 이후에 나온 후에도 계속 묻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셔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새는 뭐 수동성 변실금 또 잘 참지 못하는 이제 절박성 변실금 그다음에 이제 배변 후에 이제 잔변이 누출되는 이런 형태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렇게 변실금은 환자들이 얘기하는 증상으로도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진단을 위해서 진행되는 검사도 있겠죠?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형태로 변실금이 나타나는 이제 증상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신체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항문을 직접 보고 또 관략근의 힘을 확인하고 또 변비나 변이 딱딱하지 않는지 우리가 손가락으로 항문을 진찰하는 직장 수지 검사 같은 것들을 시행해서 이제 관략근의 힘을 확인하거나 종양이나 변이 막힌 것 없는지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검사 받으실 때는 좀 부끄럽고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직장 수지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신체 검사가 되겠고요. 이러한 그 항문의 힘을 조금 더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하는 것은 이제 항문 내압 검사라는 것들을 통해서 관략근의 압력을 이제 측정할 수가 있겠고 또 항문의 이제 감각 기능 같은 건 문제가 없는지 항문 주변에 감각 마비 같은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우리 항문 관략근이 이제 겉으로 봐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이제 속에 혹시 안 보이는 부분에 좀 부분적으로 찢어진 부분이 있진 않는지 이런 구조적 문제를 확인할 때 이제 항문 초음파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관략근의 모양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도 이제 직접 이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종양이라든지 직장이나 대장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치료는 어떻습니까? 식습관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다양한 원인이 이제 변실금을 일으키지만 말씀하신 이제 식습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의 상태를 결정짓기 때문에 식습관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식이섬유 같은 것을 충분히 잘 드시게 되면 변의 굵기라든지 형태를 안정화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배변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규칙적으로 잘 배변해서 적절할 때 직장을 좀 비워놓으시게 되면 변실금이 좀 줄 수가 있겠고 그래서 식습관과 또 적절한 규칙적인 배변 습관 이런 것도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이제 설사를 좀 유발하는 그런 음식이나 그런 것들을 드시진 않는지,
1: 네.
0: 뭐 유당불내성증이나
1: 아.
0: 또 아니면 또 좀 식사하시는데 위생이 안 좋아서 자주 반복

0: 기본적인 설사가 생기진 않나.
1: 네.
0: 뭐 다양한 식습관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처방되는 약도 있죠?
0: 네, 그 변실금에 관련된 요인들에 따라서 약물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우선 이제 묽은변, 이제 설사형 변실금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설사 배변 횟수를 좀 감소시키는 지사제 효과가 있는 약물, 장 운동을 좀 떨어뜨리는 약물을 좀 사용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변이 조금 덜 묽어지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절박성 변실금에서 절박감 같은 것들이
1: 네.
0: 조금 줄어들 수가 있어서 변실금 횟수가 조금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1: 네.
0: 또 이제 담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때로는 담즙이 대장을 자극하거나 수분을 우리 함유에서 대변에 또 묽은 변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담즙산 제거제 같은 것들을 사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1: 아.
0: 그래서 대변의 수분을 감소시키고 변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좀 변실금을 줄이는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 밖에도 이제 우리가 변이 너무 딱딱하다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변 연화제, 그러니까 변 안에 좀 수분을 좀 많이 함유하게 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약물이나 또 이제 변 팽창제에 이제 수분을 흡수해서 식이섬유 효과로 변의 형태를 좀 크게 부드럽게 만드는 변 팽창성 약물이나 이제 변 연화제 이런 경우에도 변의 형태라든지 이 변실금의 양상에 따라서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변 팽창성 약물 또 변을 좀 부드럽게 하는 변 연화제라는 것도 있군요. 오래 드셔야 되나요?
0: 네, 보통은 이제 상황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는데
1: 네.
0: 이제 식습관 개선으로 이제 원인이 좀 교정되고 변이 좀 좋아지시면 줄여보실 수가 있겠고 식이섬유 섭취가 너무 적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변 팽창성 약물이나 변 연화제 같은 것들을 좀 함께 드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1: 네.
0: 이거는 이제 수분을 흡수해서 팽창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약물이기 때문에 이 약물만 드셔서는 안 되고 또 약을 드실 때는 충분한 수분을 드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드시는 것에 이제 큰 문제는 없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함께 교정하고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배변 습관이 개선되면 약물을 좀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흔히 말하는 케겔 운동도 도움이 될까요?
0: 네, 케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괄약근과 골반적 근육을 강화하고 변을 참는 능력을 좀 키워줄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케겔 운동은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항문을 이제 조였다 풀었다, 이제 골반 주변에 있는 근육을 이렇게 힘을 줬다 풀었다 할 때 우리가 이제 느낌이 있지만은 이걸 조금 더 신호로 생체 신호로 우리가 힘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것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이제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것을 함께 병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그런 거 없이도 우리가 케겔 운동을 하시는 것이 골반적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1: 아무래도 변실금도 방치할수록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겠죠.
0: 네, 이제 변실금의 원인에 따라서 그 원인을 적절하게 잘 교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증상이 조금 더 진행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변의 어떤 양상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식습관 개선을 통해서 식이섬유 섭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증상이 지속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신경 기능이 이제 떨어져 있고 또 관련된 근육이 서서히 약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근육을 강화하고 또 신경 재활이나 이런 것들을 소홀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근육 약화가 조금 더 진행될 수가 있어서 그것이 이제 변실금을 조금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1: 그럼 시술이나 수술이 고려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0: 네, 아무래도 그 신경 손상이 있는 분들, 신경이 약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신경 자극을 해서

0: 주변의 신경과 근육의 기능을 조금 개선시키는 방법이 있겠는데
1: 네.
0: 우리가 이거 천골 신경 자극 시술이라 그래서 비교적 약 80% 환자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치료인지 알려져 있어서
1: 네.
0: 신경이 많이 약하신 분들은 신경 자극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1: 네.
0: 이제 관략근이 좀 많이 손상되어 있고 이런 분들은 관략근 성형술 같은 것들을 해볼 수는 있겠는데
1: 네.
0: 단점으로는 이제 성공률이 좀 제한적일 수가 있어서 이제 효과가 없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우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약물 치료 또 이제 재활 치료나 또 신경 자극 순서로 시도해 보실 수가 있겠고.
1: 네.
0: 수술적인 치료는 선택적인 제한적인 환자에게서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아무래도 방치할수록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만큼 변실금을 소유할 수는 없을 텐데요.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또 변이 샌다는 게 항문 주변의 감염이라든지 또 다른 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남아있는 변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항문 주변 피부에 이제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이제 자극을 주고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항문 주변에 감염이나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겠고요.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큰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심리적인 어려움, 특히 이제 사회적으로 위축이 되고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고 외출을 또 꺼리시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활동도 줄어들지만 그만큼 정신적으로 또 우울증이나 삶의 질이 또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심리적인 어려움이 또 많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초기부터 개선하는 치료들을 의학적인 도움도 많이 받고 네, 생활 습관 식습관 개선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이 변실금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변실금을 의심할 수 있는 초기 증상이랄까요? 좀 알려주세요.
0: 네,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가스를 좀 참기 어려움부터 좀 시작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1: 네.
0: 또 이제 속옷에 이제 소량 좀 묻어나는 것 같다. 그리고 변을 보고 난 후에도 이제 변이 남아 있는 것 같다라든지.
1: 네.
0: 또 아니면 이제 갑자기 또 화장실을 이제 급하게 찾고 또 변을 잘 못 참는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초기 변실금을 의심해 봐야 되는데
1: 네.
0: 가장 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변비가 너무 오래된 경우에도 이제 딱딱한 변이 너무 오래 머물고 있게 되면 속에서 내부 관략근이 이제 잘 수축이 안 되고 이완된 상태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충분히 다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또 실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변비 같은 습관 없는지 너무 딱딱한 변이 생기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초기에 의심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나도 모르게 변이 새는 증상, 변실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김태우의 사랑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로 두 표현 중에 맞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머리끄덩이를 잡히다와 머리끄댕이를 잡히다 중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이때는 머리끄덩이가 맞습니다. 머리카락을 한 대 뭉친 끝을 가리켜 머리끄덩이라고 하는데요.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끄덩이를 끄댕이라고 할 때가 있지만 이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강물이 용용히 흐른다와 강물이 용용히 흐른다 중에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여기서는 용용히가 맞습니다. 이것은 질펀히 흐를 용자를 쓰는 것으로 흐르는 모양이 조용하고 질펀하게라는 뜻입니다. 용용하게 흐르는 강과 같이 형용사 용용하다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꼬라박다와 머리를 꼴아박다 중에 맞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꼬라박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머리를 꼬라박다나 자전거를 시궁창에 꼬라박았다 같이 쓰는 경우엔 거꾸로 내리박다라는 뜻이고 장사 미천을 노름에 다 꼬라박고 빈털터리가 되었다 같이 쓰면 이때는 돈 따위를 어떤 일에 헛되이 써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마음소리 예술단 예술총감독 이재성입니다. 저희 예술단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성악, 기악, 사물난타 등의 공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예술단입니다. 2024년에는 국내 최초로 발달장애 예술가가 참여하는 점막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공연을 올렸고 꾸준히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발달장애인이 주인공이 되는 오페라를 통해서 발달장애인도 주도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삶과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안톤 체홉의 반야 삼촌은 체홉의 희곡 중 현실성이 강하게 느껴지는 작품으로 인간의 본성을 파고든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안톤 체홉의 고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반야 삼촌, 오늘 연극 이야기에서 만나봅니다. 칼럼니스트 장경진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시 이야기 이영주 시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탐 오델의 Another Love.

0: 오늘 공연 이야기 시골 생활을 그린 작품으로 꾸준히 무대에 올려지는 연극 반야 삼촌 만나봅니다. 칼럼니스트 장경지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동네에 아주 포스터가 대단히 많이 붙어 있어서 저도 맞아요. 저게 드라마인가 연극인가 궁금했었는데 오늘 만나보는군요. 이서진과 고아성 배우의 모습이 궁금증을 자아내더라고요. 반야
1: 네.
0: 삼촌.
1: 네, 이 작품은 이서진 배우와 고아성 배우 캐스팅만으로도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고요. 네. 또 이제 작년에 전두현 배우가 이제 벚꽃동산이라는 작품을 했었는데 그때 LG아트센터에서 제작을 했었거든요. 네. 이 공연도 LG아트센터에서 제작하는 공연입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1897년에 발표된 러시아 극작가 안톤 체홉의 희곡입니다. 이 작품이 이제 러시아 시골 저택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반야 삼촌이라는 제목처럼 이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온 반야와 그의 조카 소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서진 배우가 이제 반야 역을 맡았고 이제 고아성 배우 소냐 역을 맡아서 이제 대부분의 포스터에 두 분의 얼굴이 많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반야 삼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홉의 4대 희곡으로 불립니다. 갈매기, 새자매, 벚꽃동산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도 알려져 있는 작품들인데요. 보통 이제 반야 삼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해석돼서 이제 공연될 때는 보통 반야 아저씨라는 이름으로 많이 공연이 됐었고 이번에는 아예 반야 삼촌이라고 정확히 정정을 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체홉 작품은 저는 좀 셰익스피어나 뭐 다른 여러 작가들이 있지만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한데요.
0: 그렇군요.
1: 그 아무래도 이제 셰익스피어 작품들을 보면 뭐 아버지가 살해를 당했다든지 뭐 자기가 누구를 죽여서 극적이죠. 왕좌에 올려야 되고 예. 그런 극적인 작품들이 많은데 이제 체홉 작품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고 그리고 누가 죽었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으로 인한 변화라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뭐 5명, 8명 이 정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정은 무엇인가 여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의 한 부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연극 뭐 120분으로 보기에는 좀 지루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굉장히 그 감정과 관계에 집중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되게 블랙코미디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각자 개인의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홉의 작품들이 요새 더 많이 공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올해 소개되는 안톤 체홉의 작품만도 여러 편이 있다고요?
1: 네. 이게 이제 작년에 벚꽃동산과 이어서 올해도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는데요.
0: 네.
1: 그 LG아트센터에서 이 반야 삼촌이 이제 지금 공연이 되고 있는데 국립극단에서 똑같은 반야 삼촌을 가지고 이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국립극단 같은 경우에는 5월 22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짧게 공연을 하는데요. 반야 아저씨를 한국적으로 재해석해서 반야 아재라는 이름으로 이제 공연이 될 예정입니다.
0: 네.
1: 여기에는 심은경 배우가 캐스팅돼서 또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0: 그렇군요.
1: 그리고 또 이제 요새 잘 나가는 극단 중에 하나가 이제 공놀이 클럽이라는 젊은 극단이 있는데요. 이 극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해서 이제 체홉의 4대 희곡을 다 낭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월에 이 반야 아저씨가 공연할 예정이고 또 한 가지로 이제 독특하게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전미도 배우입니다.
0: 네.
1: 전미도 배우가 이제 15년 전에 갈매기 라는 작품에서 니나 역을 맡았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15주년에 맞춰서 다시 8월에 이 갈매기로 다시 연극 무대에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0: 와, 정말 다양한 체홉의 작품들과 다양한 배우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야 삼촌의 매력은 어디 있을까요?
1: 아무래도 이제 체홉의 작품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캐릭터가 뚜렷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볼 수 있는 지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반야 삼촌이 주로 다루는 감정들이 어떤 권태라던가 두려움이라던가 좌절과 후회 같은 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해결해 나가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8명의 인물을 저택에 모이게 하고 이제 반야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야의 가족 그리고 유모, 친구 이렇게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 네, 이 작품의 중심이 되는 인물인 반야는 어떤 사람인가요?
1: 이 반야라는 인물은 25년간 이 오래된 시골 저택과 영지를 관리해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안의 대소사를 다 이제 정리해온 사람인데 그 반야라는 사람의 여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여동생은 이미 사망했고 이 남편인 세레브레코프를 굉장히 오랫동안 뒷바라지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자기의 매제를 교수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는데
0: 네.
1: 그 사이에 여동생은 사망 실망을 했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매제와는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뒷바라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 조카인 소냐와 함께 이 집안의 모든 일을 해결하는 인물입니다.
0: 네.
1: 근데 그러던 중에 이 작품이 시작되는 건 이제 매제가 이 저택에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매제가 이제 교수에서 은퇴를 하고 이 시골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돌아올 때 굉장히 젊은 여성을 데리고 와요. 자신의 두 번째 부인이라고 해서 데려오는데, 이 집안 식구들은 사실 잘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고,
0: 네.
1: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집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평온했던 집안 분위기가 다 뒤흔들어지는 그런 이야기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그동안 이 반야 아저씨라고 했을 때 연기를 해왔던 많은 배우분들은 이 반야를 좀 책임감이 강하고 가족을 위해서 또 희생하고 헌신하는 인물, 이런 식으로 좀 그려졌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반야 역에 이서진 씨가 캐스팅됐다고 했을 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0: 그러게요.
1: 네. 근데 예. 이제 이서진 배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투덜거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그렇죠. 보게 되는데
0: 네.
1: 그 모습을 오히려 이 반야라는 캐릭터에 투영을 해서 아, 25년간 이 일을 했는데 나는 뭐 사실 잘 못했다라는 식으로 투덜투덜하면서도 할 일을 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0: 네.
1: 사실 작품 자체가 좀 어두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유머러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0: 사실 그런 입장이라면 툴툴대면서 할 일 하는 게 너무 현실적이니까
1: 그렇죠. 네.
0: 또 그렇게 듣고 보니까 이서진 씨랑 또 찰떡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매제가 돌아오면서부터 삶이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1: 세레브라 쿠프가 좀 문제적인 인물인데요. 나이가 거의 이제 은퇴하고 난 이후니까 60 이후의 삶일 거예요. 그래서 몸도 굉장히 늙어 있는 상태고, 근데 이 당연히 지식인으로서 이 시골에 왔을 때 자기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쓸모없어졌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자기 명예도 있고 권위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이제 자기가 학계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잊혀질까 두려워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거를 자기 혼자 스스로 다스리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짜증내고 화내고 뭐 잠도 안 자고 다 이렇게 괴롭히는 상황인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5년간 되게 평온하게 지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와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매제의 눈치만 보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반야가 갖고 있는 불만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컸는데요. 어떻게 보면 25년간 뒷바라지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교수가 됐다는 면에서는 기대한 바를 충족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은퇴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나는 25년간 무슨 일을 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시간을 허비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매제가 데려온 젊은 여성인데요. 이 젊은 여성인 엘레나 같은 경우에는 이 동네에서 같이 살았던 인물인가 봐요. 그래서 반야가 오래전부터 사실은 좋아했던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다시 이 집안에 어떤 자기보다 윗사람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사실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불안과 어떤 긴장이 이 집안을 다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매제라는 사람이 자기가 봤을 때 이 집은 더 이상의 어떤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독립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주변의 반야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지를 팔자. 팔아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하고 나는 뭐 핀란드에 빌라 하나 짓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이제 반야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불만들이 그 영지를 팔아서 투자하자는 그 제안에 폭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장면을 현장음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네.
2: 아, 천재적인 생각인데? 아, 왜 나는 그동안 이 영지를 파는 방법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을까? 근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형, 엄마, 소냐, 유모, 나. 우리 어디 가서 뭐하고 살라는 거야?
3: 그거 이제 차차 생각을 해봐야지. 뭐 오늘 당장 팔 건 아니니까.
2: 아니. 내가 뭘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나 본데, 나는 이 영지가 소냐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 이 영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내 여동생 지참금으로 사준 거야. 그러니까 소냐가 상속받는 게 당연한 거지.
3: 그래, 이 영지 소냐 거야. 뭐 누가 아니래? 소냐가 동의하지 않으면 나도 안 팔어. 그리고 무엇보다 난 지금 소냐를 위해서 팔자는 거야.
2: 야, 이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야. 뭐야? 왜 다들 가만히 있어? 나만 이상한 거야? 어? 뭐야? 뭔데?
4: 아유, 아들! 교수님 말에 토달지 마. 옳고 그런 건 교수님이 훨씬 더 잘 알아.
2: 25년이야. 내가 이 영지를 관리하고 농사 짓고 풀 베고 시장에 물건 팔아서 당신한테 돈을 버는 게 25년이라고. 근데 당신 단 한 번이라도 나한테 고맙다고 해본 적이 없어.
3: 어이구.
2: 나는 이 영지에서 처음 일할 때부터 지금까지 1년에 500루블밖에 받지 않았어. 정말 하찮은 액수지. 근데 당신은 단 1루블이라도 올려주려고 한 적이
3: 아니,
2: 없어.
3: 아니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예. 난 실생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전 그랬으면 자네가 월급으로 올렸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더 가져갔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
2: 그런 거였어? 그런 거였구나. 내가 돈을 빼돌리면 되는 거였구나. 아, 왜 다들 나한테 돈을 빼돌리려고 하지 않았어? 그랬다면 내가 지금처럼 거지새끼를 25년 동안 우리 엄마하고 나는 이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두더지처럼 살았어. 너 때문에!
0: 잘 어울리는데요.
1: 그렇죠. 특히 네. 분노할 때의 네. 모습이 굉장히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상당한 절망감이 느껴지네요.
1: 아, 반야가 사실은 본인도 어느 정도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공부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냥 동생을 위해서 25년간 뒷바라지를 해온 인물이기 때문에 더 절망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고 어떤 면에서는 반야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하는 일들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매제가 하는 제안을 특별히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는 거죠.
0: 네.
1: 그리고 이 현장음에서도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 사위인 교수 편에 들어서 하지 말라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 내 편은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고 그 과정이 결국엔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무력감으로 이어지면서 이 반야가 더 큰 어떤 선택들을 하는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0: 이 반야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이 투자 제안에 반대를 하지 않았었나 봐요.
1: 그러니까 옆에서 막 말리기는 하는데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뭐 첫 번째로 봤을 때 반야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현실적인 면이 있다기보다는 이분도 계속 책만 읽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식 탐구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 아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위한테 좀 더 이렇게 집중하는 면이 있는 분입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여기에서 같이 살고 있는 뭐 유모나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투자 제안에 대해서 뭐 또 특별한 의견을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여기 현장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이제 소냐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이제 이 영지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했는데 이 소냐가 반야의 조카이기도 하지만 세레블 쿠프의 이 딸이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딸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 소냐는 이렇게 가족의 분란을 이렇게 일으키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약간 평화주의자 같은
0: 네.
1: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좀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정리할까 여기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소냐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이 시골을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안에서만 태어나서 자라고 그렇게 여기서 노동하고 사는 게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냐가 더 이렇게 무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작품이 이렇게 영지를 파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한 축으로 있고 다른 한 축으로 이 집에 자주 오는 의사를 둘러싼 삼각관계가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이 의사가 엘레나라는 이제 그 매제의 아내를 사랑하기도 하고 근데 소냐가 그 의사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엄마와 딸이 한 남자를 두고 다투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냐 입장에서는 뭐 사랑도 갖기도 어렵고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이 상태를 그냥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특별한 반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어떤 분란들이 있고 사실 반야가 굉장히 화를 내서 뭐 총을 쏘고 막 이런 일까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골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두 사람이 다시 이제 도시로 떠나게 되고 반야와 소냐는 그냥 이 저택에 남아서 그동안 해왔던 일을 계속하는 것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결국에는 반야는 그동안에 자신의 삶이 부정당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고 절망하게 되는데 소냐가 그 옆에서 되게 담담하게 위로를 건네거든요.
0: 네.
1: 이 장면을 현장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0: 네.
5: 근데 어쩌겠어. 살아봐야지. 삼촌, 우리 살아보자. 앞으로도 길고 긴 낮과 밤들이 계속되겠지. 우리 그 모든 걸 묵묵히 견뎌내보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일하는 거지. 그러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면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면 돼. 그리고 하늘에 가서 다 얘기하자. 우리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얼마나 울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럴 거다. 고생했어. 하루하루 버티느라 너무 힘들었지. 근데 괜찮아. 너는 애썼잖아. 어? 실수도 많이 하고 후회도 하고 뭐 아쉬워했겠지만 괜찮아. 너는 정말 대단했어. 그러면 그때서야 알게 되겠지. 우리 삶이라는 게 사실은 얼마나 눈부셨는지, 얼마나 근사했는지.
0: 네, 등장인물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낯설지 않고 공감되는 지점들이 있네요.
1: 네, 반야가 그 시시때때로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후회하고 비관하고 이런 모습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이 사람이 인정받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냐 같은 경우에는 부모에게 외면당하기도 했고 또 짝사랑에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야지라고 이렇게 이런 슬픔을 견디는 굳건함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작품에서 가장 문제적인 인물이 라고 보여지는 이 세레브라코프 같은 경우도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늙고 네. 이제 병들어서 어떻게 잊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 세레브라코프의 아내인 엘레나 같은 경우도 이제 통제적인 남편과 어색한 전처의 딸 사이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는데 벗어나고 싶지만 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머뭇거림 같은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반야삼촌이라는 작품은 8명의 인물을 통해서 지난 삶을 위로하고 묵묵히 견디는 삶의 가치를 전하는 작품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모두가 어떤 거창한 일을 해야만이 뭔가를 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마음을 갖기가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경쟁이 강하기도 하고 특히나 자기 자신에게 좀 가혹한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타인을 존중하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자기 자신에게 먼저 관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반야삼촌이 130년 전에 발표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공연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공연은 어디서 언제까지 열리나요?
1: 네, 이 작품은 5월 31일까지 LG아트센터 시그니처 홀에서 계속됩니다.
0: 네, 오늘 공연 이야기 평범한 인물들이 겪는 삶의 아이러니를 만나게 되는 작품 반야삼촌 함께했습니다. 공연 칼럼니스트 장경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올리비아의 트루 컬러스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우리의 시적 감각을 테스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의학의 오늘은 김혜순 시인의 시집 싱크로나이즈드 바다 아네모네 함께하겠습니다. 이영주 시인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스승의 날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날 안부를 묻는 제자들도 있을 것 같고 이벤트도 있을 수도 있고 뭐 특별한 날이시겠네요.
2: 이게 스승의 날이 좀 이중적인데 저도 스승이 있으니까
1: 그렇죠.
2: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 네.
2: 또 저도 제자가 있으니까 제자분들이 연락을 해주면 되게 즐겁게 놀 수 있는 시간이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매년 그렇게 이벤트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순간이 됐을 때 예전에는 막 강의실에 이제 이날 수업이 있다 하면은 막 이제 커피나 막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1: 네.
2: 요즘은 김영란법 이후로는 그게 좀 쉽지가 않고
1: 그러네요.
2: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네, 그 강의실 이벤트는 거의 없어진 셈이고 또 뭐 그렇다면 따로 또 뭘 날을 잡거나 이제 이러기가 또 쉬운 건 아니어서
1: 맞아요.
2: 뭐 기회가 되면 즐겁게 놀 수 있지만 또 기회가 안 되면은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제가 좀 그래도 저도 이제 스승님께 연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기대한 게 있는 거죠. 근데 또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쑥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또 연락이 좀 없거나 적거나 이러면 또 막 서운한 거예요.
1: 네.
2: 그래서 그 마음 컨트롤 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지금은 거의 이제 철벽 같은 마음이 됐습니다. 서운해하지 않는 어떤 태도로.
1: 네. 예전에 막 다 같이 스승의 날을 챙기고
2: 네.
1: 막 상상하면서 즐거워하고 했던 시절이 그립기도 해요.
2: 그런 아마 선생님들도 있긴 할 텐데 확실히 이제 대학 사회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긴 한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오늘 김혜순 시인의 시집을 들고 오셨어요?
2: 네, 김혜순 시인의 네, 싱크로나이즈드 바다 아네모네라는 시집에서 싱크로나이즈드 말미잘, 그리운 날씨, 목덜미 이렇게 세 편 준비했습니다.
1: 네, 김혜순 시인 워낙 유명하신 분이어서 많이들 아실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어떤 작가인지 소개해 주세요.
2: 네, 김혜순 시인은 이제 1979년에 문학과 지성 겨울호로 이제 등단하셔서 시인으로 활동을 시작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시집은 굉장히 많이 내셨는데요. 뭐 또 다른 별에서 아버지가 세운 허수아비, 어느 별의 지옥, 우리들의 음악. 나의 우파니샤드 서울, 불쌍한 사랑기계, 달력 공장 공장장님 보세요. 한 잔의 붉은 거울, 당신의 첫, 슬픔 치약 거울 크림, 피어라 돼지, 죽음의 자서전, 날개 환상통, 지구가 죽으면 다른 누굴 돌지, 싱크로나이즈드 바다 아네모네, 이렇게 시집을 내셨고,
1: 네.
2: 또 시산문집으로는 아나는 이렇게 말했다. 여자 짐승 아시아 하기. 실원집으로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 여성 시하다. 인터뷰집으로 김혜순의 말. 합본 시집으로 김혜순 죽음 트릴로지 등이 있습니다.
1: 네.
2: 책을 엄청 많이 펴내셨는데
1: 그러네요.
2: 네, 1989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1: 그랬겠어요.
2: 분단이 되고요.
1: 네. 네.
2: 지금은 이제 명예교수로 계시는데
1: 네.
2: 퇴직을 하셨으니까 제 느낌상 책을 더 많이 내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 교수생활 하시면서도 이렇게 많이 내셨는데 지금은
1: 네.
2: 이제 특별히 학교에 출근을 많이 안 하시니까 시간이 좀 있으면은 작품을 쓸 수 있는 그 밀도가 높아지잖아요.
1: 그렇겠네요.
2: 훨씬 더 많이 내시지 않을까 싶고 또 상도 많이 받으셨는데요. 김수영 문학상, 서울시 문학상, 현대시 작품상, 미당 문학상, 대산 문학상, 이형기 문학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캐나다 그리핀 시문학상, 스웨덴 시카다상, 삼성 화암상 예술상, 전미도서 비평가 협회상, 독일 국제문학상 등을 수상하셨고
1: 네.
2: 이것 중요한데 영국 왕립문학협회 국제작가 미국예술과학아카데미 회원 이렇게 되셨어요.
1: 네.
2: 2025년에 미국예술과학아카데미 AAS라고 하는
1: 네.
2: 여기 회원이 되신 게 한국 작가로는 처음일걸요.
1: 아,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이제 시집이 엄청나게 번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2: 뭐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스웨덴어, 폴란드어까지 번역이 됐는데 덴마크어 등으로도 번역돼서
1: 그렇군요.
2: 세계 유명한 시인 중에 한 분이 되셨죠.
1: 네. 이 시집이 또 나오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요?
2: 네. 지금까지 작업하신 이 분야를 보면 엄청나게 활발하게 작업을 하셨잖아요.
1: 네.
2: 근데 이제 김혜순 시인의 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통, 그러니까 김혜순 이꼴 고통?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고통으로 가득 차서 시를 쓰던 김혜순 시인의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찬물을 몸에 끼얹듯 다른 시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씻어줄 물이 필요하다. 캄캄하고 캄캄했던 어둠에서 이 시들이 김혜순 시인의 직립하게 한 끈 혹은 슬픔으로 팽팽한 철사로 작용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리듬과 멜로디와 고통과 아픔이 새로운 것으로 좀 갱신하는 어떤 요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명랑한 구절들이 꽤 많은 시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1: 네.
2: 뭐 이렇게 좀 말들을 받아 적는 이런 상태이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쾌하기만 한 것은 아니고 슬픔이나 비극이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블랙 유머에 담아서 이렇게 끌고 가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시집은 읽기가 그래도 원래 고통에 가득 찬 시집을 독자들도 고통스러우라고 시인들이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이 고통을 소비하지 말고 함께 고통스러워라 라고 하는 어떤 뭐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조금 그래도 뭐 명랑한 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독자분들도 읽기에 되게 괜찮은 시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워낙에 다양한 글을 쓰셨고 많은 시를 쓰셨으니까
2: 네.
1: 시적 세계 역시 참 다양하겠네요. 네,
2: 아무래도 이제 시적 세계를 좀 소개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여성 시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좀 기본을 만들어주신 분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1960년대의 프랑스의 페미니스트들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여성 인문학에 대한 기본 토대를 이제 김혜순 시인 세대가 또 이제 번역본으로 흡수하면서 많이 이제 인문학계에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1: 그렇군요.
2: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페미니즘 1세대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1: 네.
2: 한국 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어받아서 기본적으로 자기 시작법으로 활용도 하고 실온적 요소로도 꼼꼼하게 그 토대를 마련하기도 해서 사실 김혜순 시인의 여성 시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깊이는 한국 시에서 매우 소중한 자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김혜순 시인이 말씀하신 그 여성 시의 특성 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삶도 시작이 아니고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이항적인 구조를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재 안에 존재가 있고 없음 안에 생명이 있고 또 죽음과 여성성이 연결되어 있고 또 이것이 무언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쪼개서 새로운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네. 어떤 시부터 만나볼까요?
2: 네. 싱크로나이즈드 말미잘 소개해드릴게요.
1: 네.

0: 싱크로나이즈드 말미잘 김혜순. 이게 나의 어느 순간의 일인지 네가 알아챘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 아름다운 싱크로나이즈드 말미잘, 물도 없는데 물속에 있는 듯. 내 코에서 돋아나온 문어 같은 조갯살 같은, 코끼리의 간 같은, 널찍한 혀 같은. 나는 식물도 동물도 어류도 파충류도 아니야. 너를 감은 내 손이 갓 땅을 박차고 올라온 새싹 같고, 너에게 기댄 내 머리가 커다란 꽃잎 같고, 아니야, 한 대야 커다란 닭볕을 같고. 내게 노래를 불러주면 나는 성별이 달라져 여자가 되었다가 남자가 되었다가 다시 여자도 남자도 아닌 자가생식의 성. 너와 뒤척이면서 나는 인종이 달라져 레드 인종, 블루 인종, 핑크 인종. 고음을 낼 땐 설치류의 얼굴이었다가 저음을 낼 땐 물에 사는 조류의 얼굴이었다가 내 몸에서 내 몸이 돋아나올 때, 내 몸이 세상 전체일 때. 이게 어느 순간의 일인지 네가 정말 알아챘으면 좋겠어. 나는 명랑한 싱크로나이즈드 말미잘, 내 몸에서 끝없이 돋아나는 천 개의 줄, 물속인 듯 물 없는 공중에 일렁이는 기나긴 줄. 이 줄로 아무것도 묶고 싶지 않아. 아무것도 매달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줄을 흔들고 싶어. 나는 그냥 해삼, 말미잘, 문어, 뱀장어 여자. 내게서 솟아나는 수생식물을 내가 먹는 여자.
1: 네. 정말 말미잘, 문어, 조개, 해삼, 뱀장어, 바다 생물들이 참 다양하게 등장하네요.
0: 네, 이거 어렸을 때 그 만화에 보면 상대방한테 막 서운해서 욕할 때 이 해삼 멍게 말미잘 같은 놈아.
1: 맞아요. 이랬던 상관없다는 뜻이죠.
0: 그래서 그게 갑자기 떠오르면서 좀 이렇게 귀여운 느낌도 있는데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0: 주고 있어서 네. 나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나는 사람들이 불러주는 고정된 그 모습이 맞는 걸까? 이런 질문을 좀 던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보면 저는 시 쓰기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시적 화자가 시를 쓰면서 무엇이든 변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아 이게 시작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1: 네. 뭐 내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꽃이 되는 것과 비슷한 건가요?
0: 네. 똑같죠. 거의 본질은 같은 것이죠. 그게 이제 결국 시 쓰기를 통해서 뭔가 너에게 노래를 불러주면 나는 성별이 달라진다. 너와 뒤척이면 인종이 달라진다. 이런 표현 자체가 이제 세상과 현실과 타자와 관계를 맺으면서 시적 화자가 변화하는 그런 모습과도 연결이 되니까요.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게 뭐 많이 고민해야 되는 시는 아닌 것이죠.
1: 네.
0: 이 저는 이게 되게 재밌었는데 이거 여기서 좀 빵 터졌어요. 고음을 낼 땐 설치류의 얼굴이라고 하는데
1: 네.
0: 이게 가수들 이제
1: 아, 설치류
0: 약간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1: 네,
0: 그게 떠올라서 너무 아, 관찰력이 진짜 대단하신데라고 생각했어요.
1: 네. 제목 처음에 싱크로나이즈드 말미잘 들었을 때는 굉장히 유쾌하게 들리고 네. 그 원래 우리가 알던 말미잘의 이미지였는데 시를 읽고 나니까 왠지 말미잘이 하찮은 존재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0: 네. 이제 뭔가 계속해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더 유연하게 보이고 또 말미잘이라고 하는 이 대상이 상상에 의해서 유쾌한 아름다움 같은 게 좀 느껴지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다음 시 만나볼게요.
0: 네. 그리운 날씨라는 시입니다.

0: 그리운 날씨. 김혜순. 날씨와 나 둘만 있어. 다정했다, 매서웠다, 날씨의 기분. 나는 날씨와 둘만 살아. 날씨에 따라 당연히 옷을 갈아입고. 춤춰줄까? 물구나무 서줄까? 물어봐. 날씨는 오늘 화가 많더니 울었어. 나는 그 변덕을 사랑해. 화의 날과 수의 날이 동시에 진행되면 너무 좋은 날. 손뼉을 치면서 햇빛과 함께 빗줄기 맞으러 나가주지. 나는 날씨를 혼자 두는 게 미안해서 늘 불면이야. 날씨와 나 늘 둘이지만 아침이면 말하곤 해. 날씨야, 내가 너를 열어줄게. 멀고 먼 곳으로 열어줄게. 날씨는 오늘 엄마 사라진 뒤의 나처럼 밝았다, 잠들었다, 바람 불었다, 깨어났다. 나 사라진 뒤에 어느 날에도 어제의 날씨처럼 그렇게 연못에 몸을 담그고 머리칼을 강아지처럼 흔들며 내일은 둘이 뭐 할까? 미지근한 구름 속에서의 축축한 키스. 화내고 파란 병 깨고 여름, 구름. 내 창문을 쾅쾅 치면 쫓아내고 싶지만 날씨에 촘촘히 박혀 떠나간 나날의 씨앗들이 어디서 활짝 피었는지 궁금하진 않아. 오늘 지나고 나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날씨에게, 하루도 같은 하늘을 준비하지 않은 나의 날씨에게, 어제 날씨는 없었던 것처럼 나는 늘 말해. 이 세상에는 너와 나 둘이면 충분해. 다른 건 필요 없어.
1: 네, 날씨에 따라 널뛰는 우리 마음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하네요.
0: 네, 날씨를 의인화한 시는, 그러니까 날씨 자체한테 뭐 호칭을 부여하고,
1: 네,
0: 타자로 호명돼서 불러주고, 이런 시는 저는 최근까지 읽으면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시적 화자의 유일한 대상으로 날씨가 나오는데, 이게 그냥 우리 날씨에 따라 기분이 너무너무 달라지잖아요.
1: 네.
0: 그래서 뭐 그날 하루의 뭐 컨디션이랄까,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아침에 또 깨어나면 날씨부터 확인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만큼 어떤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서의 기후 를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의 양식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것을 매우 애틋한 타자처럼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좋기도 하지만,
1: 네,
0: 예상치 못하나.
1: 그렇죠. 변화무쌍해. 네.

0: 뭐 우리도 이제 적응이 됐죠. 그런 네. 거에.
1: 예. 아, 깜짝 놀랐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겪다 보니까 살짝 뭐 앞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생각도 좀 하게 되는 요소인 것도 같아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이게 또 순간 날씨라고 하는 건 순간일 텐데 예. 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날씨라고 하는 것도 그 순간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고 다음날 되면 또 달라지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순간이란 시간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날씨야 내가 너를 열어줄게. 멀고 먼 곳으로 열어줄게. 이거는 뭐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뜻인가요?
1: 약간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날씨가 결국은 자기의 본성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붙들고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을 어떻게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의도대로 조정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잖아요. 과학이 발전해도 그거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죠.
0: 네.
1: 그런 의미에서는 어쩌면 본성대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뭘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다음은 어떤 시 만나볼까요?
1: 네. 목덜미라는 시 준비했습니다.
0: 네.

0: 목덜미 김혜순. 너무 좋은 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닌 것 같아. 너무 좋은 집은 집이 아닌 것 같아. 너무 좋은 풍경은 진짜가 아닌 것 같아. 네가 너무 좋은데 이 자동차에서 나갈 수 없다는 거. 지금 운전 중이잖아. 내 귓불은 건들지 마. 내 목소리에 화음 올리지 마. 자동차 곁에는 오늘치 바람. 천천히. 너무 좋은 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닌 것 같아. 자동차가 달리지 않는 것 같아. 너무 슬프면 슬프지 않아. 너무 무서우면 무섭지 않아. 너무 좋아서 터널 같지 않은 터널을 지나. 너무 좋아서 바다 같지 않은 바다를 지나. 너무 좋아서 물속 같지 않은 물속으로 운행 중. 내 콧구멍 아래로 피가 나게 할까? 손가락을 살짝 베어볼까? 너무 좋은 자동차에서 잠들면 잠든 것 같지 않아. 너무 좋은 잠을 자고 나면 잠자지 않은 것 같고. 너무 좋은 너는 너 같지가 않아. 너무 좋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1: 공감이 되는 게 사실 너무 좋은 것들은 좀 현실감이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죠.
0: 네. 너무 좋은 상태라고 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아, 나 그건 좀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라고 할 때의 네. 그 과잉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너무 과잉돼서 무언가를 생각하다 보면 혹은 감각적으로 인지하다 보면 그 자체 갖고 있는 본질은 좀 흐려지는 요소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 너무 좋은 것들이 결국 인간의 결핍 같은 거를 좀 감추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사실 너무 좋은 것은 자기 환상일 경우가 많아서 진짜 삶의 모습 같은 게 좀 가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제목이 왜 목덜미일까요?
0: 네. 이 보면 너무 좋은 것들은 앞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과장된 것들을 더 환상적으로 취할 수가 있는데 결국 뒤는 좀 보지 않게 되죠. 그래서 목덜미를 유심히 보려면 그 뒤에 서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좋은 것들은 늘 앞서 나가니까. 그래서 목덜미는 결국은 진짜 삶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제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보면 콧구멍 아래를 피가 나게 할까? 손가락을 베어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취해 있는 상태에서 결국 약간 자극을, 상처를 내서 현실을 좀 일깨우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마지막 년에 너무 좋은 너는 너 같지 않아. 너무 좋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라는 대목은 좀 짠하게 느껴지네요.
0: 네. 어떤 대상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너무 과한 것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질이 흐려지고 그래서 너라는 대상이 없어져 버리고 너무 좋은 상태만 남는 그런 것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환기하는 요소인 것 같아요.
1: 네. 자, 오늘 시 이야기는 김혜순 시인의 시집 싱크로나이즈드 바다 아네모네 실린 시들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영주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존박의 이상한 사람 이어드릴게요.

쓸만하다고 생각해서 쓴 연애 편지. 김용택. 창문을 열어놓고 방에 누워 있습니다. 바람이 손등을 지나갑니다. 이 바람이 지금 봄바람 맞죠? 라고 문자를 보낼 사람이 생겨서 좋습니다. 당신에게 줄 이 바람이 어딘가에 있었다는 게 이상하죠?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말이 그 말 맞네요. 차를 타고 가다 어느 마을에 살구꽃이 피어 있으면 차에서 내려 살구꽃을

바라보다 가게요. 산 위에는 아직 별이 지지 않았습니다. 이맘때 나는 저 별을 보며 신을 신는답니다. 당신에게도 이 바람이 손에 닿겠죠? 오늘이나 내일 아니면 다음 토요일 만나면 당신 손이 내 손을 잡으며 이 바람이 그 바람 맞네요 하며 날 보고 웃겠죠? 요즘 같은 계절 만나자고 문자 보낼 사람이 있다면 꼭 약속을 잡아서 좋은 시간 함께 보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김용택 시인의 쓸만하다고 생각해서 쓴 연애 편지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 할 작품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입니다. 예언자가 무려 100년이 넘도록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책이 인간을 있는 그대로 꾸밈없이 긍정하기 때문입니다. 지브란은 인간의 약함을 꾸짖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순을 비웃지 않습니다. 그는 기쁨과 슬픔이 함께 온다고 말하고 사랑과 상처가 함께 온다고 말하며 삶과 죽음이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서 인간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슬픔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아름다운 존재구나 하는 느낌. 그것이 예언자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브란은 말했습니다. 그대의 기쁨은 그대의 슬픔이 벗겨진 것이다. 그대가 웃는 바로 그 우물에서 그대의 눈물이 솟아난다. 슬픔이 그대 안을 더 깊이 파낼수록 그대는 더 많은 기쁨을 담을 수 있다. 그대의 포도주를 담는 잔이 바로 도공의 가마에서 구워진 잔이 아닌가. 그대의 류트를 달래는 것이 바로 칼로 속을 파낸 나무가 아닌가. 기쁨과 슬픔이 같은 우물에서 온다는 것, 슬픔이 깊을수록 기쁨을 담는 그릇도 깊어진다는 것. 우리는 흔히 슬픔을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바로 그대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바로 그대 안에 더 큰 기쁨을 담을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대의 슬픔은 그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더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서로는 혼자에게 하라. 마치 류트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위해 떨리지만 서로에게는 혼자이듯이 서로의 가슴을 주되 서로의 가슴 속에 가두지 마라.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슬픔을 원망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분노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고통을 아름다운 언어로 승화시켜 인류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니로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 일부 극성스러운 학부모 때문에 담임을 맡길 꺼리는 교사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선생님은 꼭 담임을 맡고 싶었다고 합니다.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시각장애인 김태연 선생님입니다.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아이들 생활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데 담임 역할이 가능할까? 이런 염려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김태연 선생님은 담임을 맡았습니다. 수업시간 45분만이 아니라 하루를 함께 보내는 담임으로서 아이들의 고민을 듣고 이름을 불러주고 작은 변화를 함께 지켜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만난 아이들은 선생님의 눈이 되어주기도 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신학기에 시각장애인 선생님이 전근 오면 학부모들은 여러 가지 걱정을 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금방 적응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아이들은요, 사회가 미리 정해둔 기준보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데 더 익숙한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전국에 계신 시각장애인 선생님들,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편견 없는 교실 응원합니다. 5월 15일 금요일 우리 남가족, 첫 곡은 제임스 블런트가 부릅니다. You are beautiful.

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오케스트라 지휘자 권주용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한빛맹학교와 캠프와 음악활동을 같이 하였었는데요. 처음에 가서 이제 지휘를 해달라고 그래서 앞이 안 보신 분들하고 어떻게 하는지 좀 고민을 했는데 듣고 만들어가는 그 화면이 그 힘이 굉장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이제 오전 오후로 나눠서 저는 3, 4일 정도 간 것 같고 이제 계속 지휘를 하면서 뭐 두 곡, 세 곡 정도를 이제 어느 정도 마스터 숙련될 때까지 음악을 했고 간단하게 음악회도 했었고 그런 좋은 경험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오케스트라가 1년에 많으면 3번 적어도 한 번은 장애인 음악가랑 비장애인 음악가랑 같이 하고 물론 이제 정말 프로 연주자들도 있고 준프로 또 학생들도 있고 그분들의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래도 또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 표현하는 마음이 이제 저도 되게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앞을 안 보이시니까 더 어떤 표현이라든지 물론 테크닉적으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아무래도 힘든 부분이 있어요.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그 표현력 그런 화면을 만드는 과정 그분들의 어떤 열성 그리고 되게 많은 부분이 음악인으로 같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1: 서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권주용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한빛 맹학교에서 진행하는 음악 캠프 등을 함께하면서 음악에 대한 시각장애인들의 열정을 알게 됐다고요. 악기를 다루는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음악인으로서 함께 나아간다는 점이 좋다고 하셨어요. 장애인은 무엇을 하지 못할 것이다. 장애인은 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맞는 말도 아닙니다. 장애인과 뭔가를 함께한 경험이 없다 보니 이런 편견이나 선입견이 생기는 건데요. 권주용 지휘자처럼 직접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장애보다는 그 사람의 열정 그리고 개성에 주목하게 되죠. 네, 장애인과 함께할 기회가 있다면요 망설이지 말고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태연이 부르는 해피, 10cm가 부르는 그라데이션.

0: 금요일에 편안한 음악과 함께합니다. 렛츠고 뮤직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하는데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5월은 진짜 기념일이 엄청 많잖아요.
1: 네.
0: 그중에서 우리 신세미 씨는 어떤 날을 제일 좋아하세요?
1: 마침 오늘이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저는 스승의 날이 좋은데 왜냐하면 어린이날은 좀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은 네. 좀 그 의무감에 챙겨야 되는 느낌이 있다면 스승의 날은 꼭 챙기진 않아도 되지만 진짜 감사한 마음에 생각나는 분들에게는 좀 연락하게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구나. 듣는 어린이와 그 부모님들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
1: 그러니까 안 들으셨으면 챙겼니? 좋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봤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린이날을
1: 좋아하세요.
0: 네.
1: 어떤 이유 때문에 좋아하시나요?
0: 저는 이제 제가 아직도 어린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0: 정말 철이 없죠.
1: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았어요. 네. 마음껏 노셨나요? 어린이날에?
0: 저는 굉장히 억울한 게 네. 저는 어버이날을 챙겼는데 부모님은 저를 챙기지 않으시더라고요.
1: 아, 직접 본인이 넘었는데. 챙기셔야겠네요. 그렇죠.
0: 자 오늘은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1: 네 오늘 진짜 5월은 말씀하신 대로 날씨도 좋고 또 휴일도 많고 해서 유독 좀 어린 아이처럼 놀고 싶은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뭐 친구가 오랜만에 놀러 오는 것도 좋고 또 그냥 날씨 좋은 날 나가서 산책하기만 해도 그게 또 노는 거기도 네. 하죠. 그래서 똑같은 일상을 보내도 좀 5월에 그 마음만큼은 축제처럼 놀이처럼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놀러와 그냥 놀러와 하는 제목으로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0: 아 그래요. 놀러와 그냥 와라.
1: 네.
0: 마음 편하게.
1: 네.
0: 어렸을 때는 이게 됐는데.
1: 맞아요.
0: 그냥 갔거든요.
1: 네.
0: 나 가도 돼? 네. 와? 그러면 갔는데.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약간 그 어머니들 표정이 안 좋긴 했어요.
1: 맞아요. 먹을 게 또 없는데 네. 친구가 오면 또 해야 되고.
0: 그리고 저는 반대로 이제 어렸을 때 친구가 저희 집에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1: 어머.
0: 야, 뭐 해줘야 돼? 이러는
1: 아.
0: 아, 그렇구나. 우리 부모님 일하는 부모님이었으니까.
1: 네.
0: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되게 부담스러웠겠다.
1: 맞아요.
0: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그 옛날 추억을 떠올려 보면서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불쑥 찾아가고 싶은
1: 네. 뭐
0: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첫 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첫 곡은 92년생 경기도 네. 성남시 분당 출신 친구들끼리 결성한 그룹 잔나비의 곡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0: 아, 이분들이 그런 친구들이었군요.
1: 네. 네. 사실 잔나비 음악이 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크게 두 갈래로 좀 분류해서 보자면 이제 좀 긴 제목과 감성적이고 문학적인 가사를 가진 곡들이 있고요. 반대로 좀 동화적이고 판타지 같은 그런

0: 어린아이의 동심이 생각나는 곡들이 또 있는데 오늘은 판타지 같은 곡을 하나 골라봤습니다.
1: 그리고 그 보컬의 목소리도 그렇고 네. 굉장히 독특한 곡들이 많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잔나비가 이제 92년생 친구 밴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 분당 출신.
0: 맞아요. 네. 이 멤버들 모두가 이제 원숭이 띠어서 원숭이의 순우리말인 잔나비. 네, 그걸 이름으로 짓게 됐다고 하고요. 네. 근데 뭐 90년대생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제 국내 포크나 록음악으로부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2014년도부터 잔나비가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제 초창기 음악을 특히 들어보시면 좀 레트로적인 그런 느낌이 물씬 납니다.
1: 그렇군요. 야, 근데 데뷔한 지 꽤 됐네요.
0: 맞아요.
1: 2014년에 데뷔. 근데 그때 그 친구들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을 텐데.
0: 네.
1: 아,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음악을 들었을 때 되게 오래된 그룹인 줄 알았어요.
0: 맞아요.
1: 그 복고풍의 느낌이라 네. 그랬던 거군요.
0: 네. 아. 특히 이 잔나비 분들이 네. 그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 노력이 2019년에 이제 혼자 사는 예능에 이제 보컬이 출연하면서 네.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가 좀 보여졌습니다. 이 아날로그 시대의 감성을 유지하려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투지폰을 여전히 쓰고 있었고
1: 2019년에
0: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애잔한 반응도 좀 얻기도 했었는데요. 2021년에 한 그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는 보컬 최정훈 씨가 스마트폰에다가 스마트워치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네. 변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만큼 과거에 좀 순도 100%의 음악을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첫 곡으로 들어볼 곡은 투게더라는 제목의 곡이고요. 데뷔 5년 만에 잔나비에게 처음으로 음원차트 1위를 안겨줬던 그 주저하는 연인들이라는 네. 곡이 수록된 정규 2집의 수록곡이고요. 이 기다리는 거는 힘들지만 그 끝에 오는 보상은 좀 축제처럼 굉장히 달콤하고 신나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린 끝에 언젠가 마음의 축제가 열릴 거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곡이고요. 좀 동화 같고 축제가 진짜 열리는 것 같은 기분 좋은 사운드의 곡이어서 첫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1: 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잔나비가 부릅니다. 투게더.

0: 야, 진짜 뭔가 몽롱하면서도 되게 밝고 기분 좋게 느껴지게 하는 그냥 독특한 감성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예. 다음은 또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이번에는 두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0: 네.
1: 먼저 긱스의 랄랄라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패닉의 이적, 그리고 또 한상원, 정원영, 그리고 또 지금은 세계적인 음악 감독이 된 정재일 등이 이제 멤버로 활동했던 그런 슈퍼밴드였죠. 이제 긱스의 짝사랑이라는 곡이 좀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긱스 특유의 좀 우리 같이 놀아보자 이런 감성은 또 랄랄라라는 곡에서 잘 살아 있어요. 이 곡의 가사가
0: 네.
1: 하얀 눈이 내리면 이제 엄마, 아빠, 뭐 형아, 친구들 다 한마음이 돼서 노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참 놀기 좋은 곡이어서 들어보려고 하고요.
0: 네.
1: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 이제 세계적인 펑크 밴드인 얼스 윈드 앤 파이어의 부기 원더랜드라는 곡입니다. 이 영어에서 부기라는 단어가 좀 우리 열정적으로 춤추자 이런 의미로 쓰여서 춤추자고 할때 Let's Boogie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요.
0: 네.
1: 이 곡에서 부기 원더랜드는 이제 현실이 좀 고달프더라도 우리의 상상 속의 존재인 부기 원더랜드에서 춤을 추면 그곳에는 로맨스도 있고 좀 좋은 삶이 있다. 이런 약간 좀 현실 도피적인 그런 공간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이 힘들면 약간 현실 밖에 좀 상상의 세계에서 노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잖아요.
0: 네.
1: 그게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부기 원더랜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놀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면 이런 부기 원더랜드를 들으면서 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여러분 눈 감고 한번 놀아보시죠.
1: 네.
0: 긱스의 랄랄라, 얼스윈드 앤 파이어의 부기 원더랜드 두곡 이어서 듣습니다.

0: 아,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들. 다음 곡은 또 어떤 곡인가요?
1: 네. 네. 사실 오늘 선곡의 제목 놀러와 그냥 놀러와가 바로 이 곡의 가사에서 나왔는데요. 바로 러브홀릭의 놀러와입니다. 네. 이제 좀 잘 살다가도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좀 허탈하고 좀 허무한 마음이 드는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가사에서 그럴 때는 내게 전화해. 아니 그냥 놀러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이 가사에 담긴 마음이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이 곡이 또 2003년에 영화 싱글즈 OST로 쓰이면서 또 러브홀릭에게는 전성기를 또 만들어줬던 곡이기도 합니다.
0: 특히나 이제 방송 프로그램의 타이틀곡으로 인기 많았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예, 기억이 납니다. 다음 또 누구의 노래 들어보나요?
1: 네, 이어서 감상하실 곡은 미국 버전의 놀러와가 아닐까 싶어서 준비해봤는데요. 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Come on over 이란 곡입니다.
0: 똑같네요.
1: 네. 네. 사실 이거 제목 자체는 놀러와, 일로 넘어와 이런 얘기인데요. 이 곡은 이제 그 초대하는 대상이 친구라기보다는 좀 사랑하는 연인에게 이제 나에게 놀러와라 네. 이런 얘기인데 사실 가사가 이제 뭐 정확히 친구에게 놀러와라 이렇게 정확히 맞진 않아도 Come on over라고 시작하는 이 인트로부터 정말 기분이 확 좋아지고 경쾌해져서 선곡해봤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러브홀릭의 놀러와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Come on over 두 곡 이어서 듣습니다.

0: 금요일에 함께하는 Let's Go Music. 오늘은 놀러와 Come on over! Come on over! 이 주제로 음악 듣고 있습니다. 다음 곡 좀 소개해 주세요.
1: 네. 네. 이제 영화 사운드 트랙을 두 곡 이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최고의 만화였다가 최고의 TV쇼로도 제작되고 이후에 영화로도 제작된 피너츠의 2015년 더 무비 버전의 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원작과 마찬가지로 이 피너츠 더 무비도 찰리 네. 브라운과 이제 절친 스누피의 우정이 이제 중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영화 속에는 이제 연말에 댄스 파티가 열리는데요. 이제 모든 친구들이 거기에 모여서 각자 자신의 이제 춤솜씨를 뽐내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귀엽고 또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제 친구랑 함께 놀고 춤추다 보면 너의 그 안 좋은 기분도 나아질 거다 이런 주제곡의 메시지도 너무 귀여워서 선곡을 해봤는데요. 네. 이 곡은 메간 트레이너가 불렀고요. 제목은 Better When I'm Dancing입니다. 이어서 들어볼 곡은 애니메이션 주제곡으로 쓰인 샤키라의 주라는 곡입니다. 주토피아 2의 사운드 트랙인데요. 주토피아의 첫 번째 영화 예, 예. 주제곡 역시도

0: 이제 샤키라가 불렀고요. 제목은 Try Everything이었는데요. 이 1편은 토끼인 주디 홉스가 이제 경찰관에 도전하는 그런 얘기였다면 2편에서는 경찰관이 된 주디가 이제 여우인 친구 닉과 함께 이제 주토피아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둘의 또 우정이 중심이 되는 영화여서 그런지 이 곡을 들으면은 좀 친한 친구랑 함께 모험을 떠나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놀이동산에 갈 때 들어도 좋을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1: 저는 이 영화를 아직 못 봤는데 추천하십니까?
0: 네, 추천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메간 트레이너가 부른 Better When I'm Dancing, 샤키라의 주 이어서 듣습니다.

0: 네, 좋네요. 역시 샤키라 나왔다. 예. 자, 다음은 어떤 사람의 누구의 노래를 들어볼까요?
1: 네, 이번엔 노브레인의 미친 듯 놀자라는 곡 들어보겠습니다. 제목부터 놀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노브레인의 다른 유명한 곡들, 뭐 넌 내게 반했어나, 뭐 라디오 라디오, 비와 당신 같은 곡들도 뭐 메시지는 다를지어도 그 사운드 자체는 좀 놀자는 느낌이 강하게 그렇죠. 드는 노래들이었는데 네. 이 제목부터 미친 듯 놀자라는 이 곡에서는 이제 스트레스 다 풀면서 좀 함께 잘난 척도 내려놓고 이쁜 척도 내려놓고 같이 놀자 이렇게 대놓고 권유를 네, 하고 있고요. 네.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 이 노래 틀어놓고 잠시 미친 척 좀 놀고 나면 기분이 한껏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곡입니다.
0: 네, 노브레인이 부릅니다. 미친 듯 놀자.

0: 놀러와 놀러와 라는 주제로 함께 보고 있는데요. 정말 놀러가고 싶습니다. 진짜 놀러와가 아니라 제가 가고 싶어요.
1: 네.
0: 네, 마지막 곡 어떤 곡인가요?
1: 마지막 곡은 지난해 내한도 했던 총 6차례나 공연을 펼치면서 이제 30만 명과 함께 뛰어놀았던 밴드 예. 콜드플레이의 음악 준비해봤는데요. Every Teardrop is a Waterfall이란 곡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곡은 정말 전주부터 굉장히 환상적인 어떤 세계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요. 좀 가사 내용 자체도 네. 바깥 세상과는 단절돼서 너가 좋아하는 노래에 귀 기울이면 어떤 천국에 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놀러 나가고 싶지만 저희가 나갈 수 없을 때가 더 많잖아요.
0: 네네.
1: 그럴 때 이 곡의 내용처럼 좀 바깥 세상과는 잠시 차단이 되어서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어떤 이제 분리된 느낌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곡이 참 그 폭포처럼 쏟아지는 소리들이 많은데 이 곡만 듣고 나셔도 도파민 충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다음 주에도 멋진 선곡으로 우리의 도파민 충족시켜주세요.
1: 네.
0: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했고요. 마지막 곡으로 콜드플레이의 Every Teardrop is a Waterfall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복지부가 2025년 지역보조기기센터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무려 90.6%로 2년 연속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보조기기센터는 장애인보조기기법 제14조에 따라 보조기기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하면서 맞춤형 제작을 하고요. 장애인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보조기기를 빌리거나 수리를 하려면 센터가 있는 큰 기관으로 가야 해서 대여를 포기하거나 수리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지역별로 센터가 생기면서 새로운 제품이나 정책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부분이 바로 접근성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가까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면 좋겠고요. 인공지능을 접목한 차세대 보조기기 시스템도 갖춘다고 하니까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장기하와 얼굴들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고 그런 사이.

장기하와 얼굴들이 부른 그렇고 그런 사이,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금요일 방송 내용 소개해드리죠. 장애 영화와 만나다에서는 선생님과 기숙사를 배경으로 한 바튼 아카데미 준비하고 있고요. 발달장애 희망찾기에서는 대구 발달장애인 마을 공동체인 안심마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주말엔 떠나요에서는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문화진 활동가와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힙한 명소들로 떠나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아, 안녕하세요. 저는 하상장애인 복지관 평생학습팀 팀장을 맡고 있는 조현자입니다. 저희 평생학습팀은 시각장애인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지원하고 있는 팀입니다. 주로 저희는 이제 학습지원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학업 성취나 아니면 직업 활동이 이제 좀 더 많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올해부터 저희 팀에서 좀 하고 있는 사업은 기존에도 저희 복지관에서는 해왔었는데 그 점역교정사 시험 대비반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국어 과정이랑 영어 과정을 집중적으로 했었다면 올해는 좀 신설을 했어요. 수학과학 과정을.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시험 대비반에서 공부하시고 모두 분들이 다 자격증 취득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시각장애인을 저희 복지관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그게 약간 소명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임용시험 준비하는 학생을 도움을 드렸는데 사실 그거는 학생의 노력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뭐 선생님 저 요번에 합격해서 학교 발령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큰 감동이죠, 저한테는. 연락을 해줬다는 것 자체도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김동률의 출발입니다.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를 주제로 한 영화와 다양한 개봉 영화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장애 영화와 만나다,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바튼 아카데미라는 영화를 준비하셨는데 이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을 그렇네요. 하고요. 네. 이 영화의 배경은 1970년 겨울 미국 동부 뉴 잉글랜드주의 한 사립 고등학교 기숙사입니다. 주인공은 완고한 고집불통 교사 폴 허넘이라는 사람인데요. 그와 이제 좀 사사건건 티격태격하는 머리는 좋지만 반항기가 심한 학생
0: 있죠, 그런 친구들.
1: 네, 앵거스 털리라는 학생이 있고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자식을 잃은 학교 급식실 주방장 메리 램.
0: 세 명이군요.
1: 네, 주인공입니다. 폴 허넘은 명문 하버드대에 입학했지만 부자 친구들 틈에서 오해를 받고 졸업도 못한 채 말하자면 쫓겨났어요. 그래서 모교인 바튼 아카데미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그는 낮부터 술을 찾고 시도 때도 없이 로마사를 인용하며 학생들을 무사하게 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상처가
0: 그렇네요.
1: 많은.
0: 예. 졸업을 못했으니까.
1: 네. 앵거스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입니다. 존경했던 아빠는 정신병원에 감금됐고 부모는 이혼했습니다. 엄마는 부자 새아빠와 신혼여행을 가야 한다며 크리스마스 방학을 맞은 아들을 내칩니다. 오지 말라는 거죠. 지금. 네. 매번 가시돋친 말을 내뱉는 그 주위에는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방장인 메리는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 커티스가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하고 그 상실감과 비통함으로 이제 슬픔을 사귀면서 지내고 있어요. 꼬장꼬장한 성격 탓에 학생은 물론이고 동료 교사들에게도 좀 사랑받지 못하는 이 허넘이 크리스마스

0: 연휴 기간에 숙직을 하면서 집에 가지 못하는 학생을 관리하는 역할을 떠맡습니다. 예, 예, 근데 보통 이런 사람이 약간 떠맡게 되잖아요. 혼자 학교에 남아야 되는 거죠. 크리스마스 연휴에.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남은 학생이 다섯 명이 되는 거예요. 뭐 부모가 뭐 연락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1: 어쩔 수 없이.
0: 네. 그야말로 이 아이들이 헌엄하게 붙잡힌 꼴이 되지만 극적으로 네. 이 중 한 명의 집이 연락이 닿아서 나머지 친구들을 다 데리고 갈 수 있다고.
1: 아, 그래요?
0: 연락이 왔어요.
1: 예.
0: 그런데 이제 부모들한테 허락은 받아야 되니까 자신 각자의 부모들한테 이제 이 집에 가도 되냐 이제 허락을 다 받아서 갔는데 앵거스는 부모랑 통화가 안 돼가지고 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성년자니까 이제 부모의 네. 허락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졸지에 혼자 네. 이 학교에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튼 아카데미는 헌엄과 앵거스 그리고 메리 네.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1: 숨 막힌다.
0: 예, 2주간을
1: 벌써 숨 막힌다.
0: 네, 예. 지내야 합니다. 이렇게
1: 기숙, 예.
0: 네, 악연이 있는 헌엄과 앵거스 그리고 뜬금없이 두 사람과 함께 하게 된 메리가 이제 서로 어떻게 지낼 수 있을지 네, 보시면 합니다.
1: 기숙사에 남겨진 세 명이 2주 동안 함께 지내야 한다니까 갑자기 막 저는 여러 장르가 막 떠오르거든요. 인물 소개 들어보니까 그 스스로 나고자라고 느끼는 사람들 보면서 뭐 위로를 건네고 혹은 또 뭐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0: 네, 이 영화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슬프지만 따뜻한 얘기예요. 이렇게 세 명이 막 기숙사에 남아 있다고는 보통 공포 영화도 많이 생각하시지만
1: 예, 큰 학교예요.
0: 네, 전혀 이런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제 이들이 서로를 보듬어 안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예. 있어요. 스스로 낙오를 택해 자신을 유폐한 듯한 중년 남자 그리고 가족에게 버림받아 외톨이가 된 소년 아들을 떠나보내고 삶의 이유를 잃은 여성 이 세 명을 통해서 이 영화가 보여주려는 인간은 각자 정말 우울 속에서 허덕이는 존재고 삶은 그럼에도 견뎌내야 하는 비루한 시간입니다.
1: 네.
0: 그렇지만 이 영화는 허무주의에 빠지지는 않아요. 인생이란 필연적으로 외로운 것이지만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헌원과 털리와 램이 결국 세 명이 있어야 되니까 얘기를 조금씩 하게 돼요. 이렇게 각자 내밀한 속내를 꺼내 보일 때 그들의 크리스마스의 온도는 올라갑니다. 털리가 우울증 약을 먹는다는 것을 알게 된 헌엄은 자기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좀 슬프게 미소를 짓습니다. 아, 이 세상 나만 불행한 건 아니구나. 이렇게 그렇죠. 어린아이도 이런 약을 먹고 있구나. 이렇게 누구나 나만큼은 슬프다라는 어떤 겸손의 태도가 이 영화의 태도입니다.
1: 그렇죠. 예.
0: 바튼 아카데미는 위로의 영화이면서 동시에 격려의 영화입니다. 물과 기름 같은 교사와 학생의 이야기에서 대개 주인공은 학생 쪽에 있잖아요.
1: 예.
0: 하지만 이 작품의 주인공은 기성세대인 교사입니다. 헌엄이 털리에게 건네는 조언이나 충고는 사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자신을 향한 질책이나 다름없습니다. 헌엄에게 명상록을 선물 받았던 메리 램은 보답으로 빈 노트를 건네죠. 헌엄이 사실 글을 쓰고 있어요. 소설을
1: 네.
0: 쓰고 있는데 너무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 쓰고 있거든요.
1: 네네.
0: 메리가 이렇게 빈 노트를 건넨 것은 다른 이들이 쓴 책을 읽는 삶에서 금방 빠져나와서 자기만의 책을 완성하라는 네,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스스로 고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바튼 아카데미는 잠시 막혀버린 인생을 다시 흐르게 할 힘이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네.
0: 영화가 끝날 때쯤 바튼 아카데미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털리도 램도 아닌 교사 헌엄입니다.
1: 아, 그래요?
0: 그는 인생에서 낙오된 게 아니라 잠시 유임됐을 뿐인 것이죠.
1: 이 바튼 아카데미의 감독이 알렉산더 페인인데 감독의 필모그래피에 하나의 분기점이 될 만한 영화라도 봐도 될까요?
0: 네. 알렉산더 페인 감독의 영화가 항상 굉장히 일관적인데요. 거의 모든 작품이 남성 그것도 대개는 중년 남성의 자아찾기거든요. 이 영화 속 페인의 영화 속 남자들은 옥신각신하는 그 항상 그런 사람이 있어요.
1: 네. 네.
0: 그런데 그 상대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좀 못난 모습을 보거나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영화들에서 아내가 떠납니다. 그러면서 위기가 오는 건데요.
1: 예, 예, 예.
0: 그게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는 거죠. About Schmidt라는 잭 니콜슨 주연의 영화가 있었고 디센던트 조지 클루니가 주연이었고 그리고 그 미래 배경의 다운사이징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맷 데이먼이 나오는 공상과
1: 다운사이징.
0: 영화,
1: 예.
0: SF 영화가 있었죠. 굉장히 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인데 바튼 아카데미를 이러한 영화 연장선에서 바라본다면 사실 영화의 포장만 보는 셈이고요. 전작들에서는 남자 주인공의 정말 심정에 엄청난 비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세 명이고 극중 동등한 비중을 갖고 감독으로부터 각각 배려를 받는 똑같은 캐릭터로 등장을 하고 있고 윗세대는 자신에게 그 아이들에게 배움을 나눈 뒤에 자아를 내려놓음으로써 아래 세대 앞길을 터준 다음에 길을 떠납니다.
1: 네.
0: 이 헌엄이 이제 교사를 그만두게 되는 이유가 이 털리의 약간의 그 규칙 위반을 감싸주고 자신이 제일 대신 떠하고 가거든요.
1: 아이고.
0: 거기에도 뭐 당연히 이유가 있었긴 하지만요. 중장년 백인 남성이 아닌 수많은 젊은이들이 미래가 없다고 여기는 시대에 세상을 품는 그릇을 넓히려는 감독의 고민이 담겨 있는 작품입니다.
1: 예. 영화의 원제가 The Holdovers, 남겨진 자들 정도로 이제 번역할 수가 있는데 그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0: 네, 표면적으로는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에 집이든 어디든 가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이잖아요.
1: 네네네.
0: 이렇게 그냥 소재적으로는 그런 직관적인 의미로 그런 제목, 남겨진 자들이라는 제목이 있지만 사실 이 세 주인공이 인생사가 영화 속에서 펼쳐지면서 이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궤도에서 조금씩 이탈해서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또 받게 돼요.
1: 예.
0: 메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인 아들을 베트남전에서 이뤘는데 사실 아들이 참전을 할 이유가 없었는데 가난하다 보니까
1: 자원입대 뭐 이런 거 했구나.
0: 그렇죠. 네네. 아이비리그에 진학할 만큼 똑똑한 아이였지만 너무나 이제 학비가 비싸고 그 부잣집 자제들은 뭐 그 징집이든 뭐든 좀 피해 가면서 이제 가는데
1: 그렇죠. 예전에.
0: 예, 70년대니까요. 이들은 그래서 아들은 제대하면 받을 수 있는 군 보조금으로 대학에 진학하기
1: 그러니까,
0: 위해서
1: 그런 경우 많죠.
0: 예. 참전을 했다가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정말 찢어졌을 것 같아요.
1: 그럼요.
0: 하지만 메리는 이제 슬픔을 밖으로 내보이진 않고요. 좀 까칠하긴 하지만 덤덤하게 주변을 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나머지 털리나 헌엄이 너무 뭐랄까요. 막
1: 더 짠해
0: 감정을 드러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녀의 슬픔은 그 두 사람보다 훨씬 더
1: 그럼요. 자식을 잃었는데.
0: 네. 메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커다란 슬픔과 담담한 희망을 한 몸에 담는 굉장히 현명한 캐릭터로 등장하고 있고요. 유머와 비통함 사이에서 이 영화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1: 예.
0: 이 영화의 유머 안에서 유머러스예요. 이 영화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 유머 안에서 누릴 것은 인물의 깊은 슬픔을 충분히 전달받고 공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 바튼 아카데미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4월과 5월이 부릅니다. 장미.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와 발달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돕는 발달장애 희망찾기 보내드리고 있죠.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그 지난번에 그 발달장애인 청년 공동체로 서울시의 사부작을 소개해 주셨었는데 네네. 오늘은 두 번째 발달장애인 공동체로 대구의 안심마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1: 네. 사부작 못지않게 발달장애 영역에서는 이제 대구 안심마을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안심마을은 뭔지 왠지 안심할 수 있는 동네에 가시고 네. 네. 안심이라는 게 이제 동네 지명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예. 네. 이 안심마을은 대구시 지도를 보면 동쪽 끝에 위치해 있고요. 안심 1동부터 안심 4동까지 걸쳐 있는 마을 공동체입니다.
0: 아, 동네 이름이군요.
1: 네. 근데 이 대구시 동구가 보통 이제 저소득층과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거주하고 그래요? 계신다라고도 해요. 네. 올해 이제 2026년 올해 3월부터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통합 돌봄 제도가 시행되면서 특히 이 대구의 안심마을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대구 안심마을은 발달장애인 자립과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통합적 생활을 굉장히 잘 실현했다 이런 공간이다라고 네,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서울시 사부작보다도 대구 안심마을이 먼저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곳에는 아동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 특히 이제 발달장애인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 안심마을이라는 곳에서 교육도 받고 치료도 하고 취미활동도 하고 일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가장 큰 특징은 발달장애인이 본인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내가 잘 알고 있는 동네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쭉 평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대구 안심마을은 이런 점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게 가능한 구조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안심마을이 그 발전하게 된 계기는 2003년에 이제 한사랑 어린이집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이게 원래는 다른 지역에 있다가 2003년에 안심 지역으로 이사 오면서 네, 이게 이제 기초 점으로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는 파급 효과가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2008년에 이제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이때 당시 대구 동구의 아이들이 도서관을 가려면 차를 타고 40분이나 가야지 도서관이 있었다라고 해요. 예.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동네에 도서관 있었으면 좋겠다. 돈이 있든 없든 아이들이 편히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어머님들이 그냥 우리가 그럼 만들자 하고 2008년에 도서관을 만드신 거죠.
0: 예, 네. 그 안심마을이라는 마을 공동체는 또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을까요?
1: 네, 안심마을이 이렇게 활성화되게 된 배경에는 사회복지법인인 한사랑을 중심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회복지법인 한사랑이 누가 만들었냐면 1992년에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 졸업생들이 대구 동구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이제 중증 장애인, 발달 장애인들을 포함한 이런 중증 장애인들의 저소득 장애 유아들을 좀 조기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만들어 보자.
0: 역시 특수교육을 받으신
1: 네,
0: 분들이기 때문에
1: 역시 뜻깊은 한사랑을 만들게 됐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중증의 장애 유아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능들이 더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영역에서 출발을 했었고요. 장애 전담 어린이집으로 이제 인가를 받아서 운영해 오다가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 영유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한사랑 어린이집에 있는 영유아들이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이들이 청소년기 성인기가 되면서 부모님들이 추가적인 서비스가 이제 요구가 됐겠죠. 네. 그러면서 복지법인 한사랑이 다양한 여러 기관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취학 아동은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같이 간 한사랑 어린이집. 네. 그다음에 초중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들이 만든 방과후 학교 둥지라는 곳에서 수업 끝나고 와서 놀이도 하고 체험도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성인들한테는 한사랑 주간지원센터나 자립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고요. 또 일을 하고 싶다 하는 발달장애인한테는 마을 안에 있는 가게나 센터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한 거죠.
0: 네.
1: 그래서 그때 당시 대구 안심마을에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단체가 30여 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0여 개의 단체를 결집시켜서 한 사람을 주축으로 마을 공동체가 촘촘하게 형성된 거죠. 특히 이제 안심마을로 불리는 안심 1동부터 4동 중에 안심 1동에는 일하는 발달장애인분들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반찬가게에서 판매일을 한다거나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그리고 도서관 청소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래서 이제 안심마을이 만들어진 직후에 지금까지 3천 명이 넘는 분들이 방문하고 현재 뭐 작년 올해에 이어서도 여러 곳에서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0: 그 여기에 있는 장애아동 어린이집에는 특별한 점이 있다고요?
1: 네. 보통 이제 통합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이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들이 함께 다니는 곳을 우리가 통합 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비장애아동들의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랑은 장애아동이 3대 1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장애아동이 3명이면 비장애아동이 1명. 일반적인 통합 어린이집은 그 반대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장애아동들의 상황과 여건에 더 맞추는 맞춤형 지원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 원장님은 통합 어린이 중에서 장애아동이 더 많은 거는 전국에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네. 1992년에 근데 처음 이 장애아동 보육 전문기관인 한사랑 어린이집이 문을 열 때 그렇게 지역분들이 호의적이지는 않으셨다라고 해요. 네네. 네. 처음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선다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어려움이 이제 불편해 많이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집으로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초대해서 같이 축제도 하고 특히 이제 학부모 어린이집의 장애아동 학부모님들과 함께 동네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이런 노력을 계속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20여 년이 지나니까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혹시나 장애 발달장애 아동이 가게에서 물건을 그냥 가져오는 경우도 어쩌다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가게 주인들이 화내지 않고 어린이집에 전화해서 뭐 가져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신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장애 아동들이 마음 편히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동네라서 자부심이 크다.

0: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진짜 안심마을 공동체가 얼마나 끈끈한지 그렇죠. 예, 보여주는 네, 아주 사례가 네. 됐나 봐요. 네. 또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0: 네, 다른 사례는 좀 디테일한 사례를 말씀드리는데요. 예. 이란성 발달장애 아이를 둔 이제 쌍둥이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셨어요. 이 부부가 이제 젊은 부부인데 평소에 아이들을 데리고 안심마을 동네에 있는 카페를 굉장히 자주 오셨다라고 네. 해요. 이 카페는 이제 발달장애 아이들이 떠들어도 누가 뭐 면박 주거나 그러지 않고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공간이므로 부모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없으셨겠죠.
1: 예.
0: 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차를 마시면 아이들은 이제 돌아다니다가 주변에 이제 바로 옆 집에 카페 옆에 횟집이 있대요. 여기 이제 수족관 물고기 있으니까 애들이 구경하기에 너무 좋겠죠.
1: 네네네네.
0: 네, 그렇게 구경하면서 보통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이제 사건이 생긴 거죠. 부모가 음료를 마시는 동안 아이가 돌을 던져서 수족관 유리를 깬 건데
1: 네네.
0: 아이 입장에서는 이 물고기들을 넓은 데로 보내주고 싶어졌대요. 네, 그래서 이제 깼는데 문제는 이제 횟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네. 친숙한 동네 이웃이 저지른 일이라 네. 얼굴을 붉히지 않고 그냥 이 아이들 아빠한테 얘기를 한 거죠.
1: 예, 예, 예.
0: 아, 수족관 물고기가 바닥에 떨어져서 장사를 할 수 없다. 물고기가 상품성이 없어졌으니까 그냥 이 생선 원가만 내가 받겠다.
1: 아이고, 예.
0: 그래서 이 쌍둥이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예. 혹시 오히려 그냥 제가 횟값을 지불하고 마을 주민들 불러서 그냥 간단하게 먹으면 안 되겠느냐.
1: 야,
0: 술자리
1: 잔치 열렸네. 저
0: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연락을 하니까 마을 예. 주민들이 횟집으로 모인 거죠.
1: 그러니까
0: 사랑방처럼 한 팀이 와서 회에다 소주 먹고 가시면 네. 다른 분들이 들어오시게 이렇게.
1: 네.
0: 그래서 그날 마을 사람들이 100여 분이 다녀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분들이 차를 그 술을 마시고 회를 먹고 가시면서 각자 조금씩 돈을 내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날 횟값은 70만 원이 나오고 술값 50만 원으로 120만 원이었는데
1: 네네네.
0: 정작 이 쌍둥이 아빠가 부담한 돈은 1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1: 예.
0: 네,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 사람이 나누면 부담이 줄어드는 거 이 안심마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1: 마을 이름처럼 정말 안심됩니다.
0: 네, 그렇죠. 네.
1: 이 안심마을의 특별한 공간과 의미가 있는 부분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0: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집, 도서관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그 외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특별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요.
1: 네.
0: 예를 들면 뭐 어린이집, 방과 후 교육, 어린이 도서관, 가게, 카페, 식당, 도시락 배달점, 공연 기획, 마을 방송국. 이것도 굉장히 멋있죠. 마을
1: 네,
0: 방송국. 그다음에 책방, 그다음에 햇빛 발전소. 발전소 이름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태양광 발전소를
1: 그러니까요.
0: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곳은 안심마을은 20여 개의 사회 경제적 조직이 있고 10여 개의 시민 단체. 그래서 30여 개가 넘는 조직들이 굉장히 협업을 잘하면서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심마을의 가게 이름도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다정하게 만들어졌는데요. 대구 안심마을에 있는 로컬 푸드 마켓 이름은 땅과 사람 이야기. 네, 그러니까 이제 로컬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품 파는 곳의 이름은 땅과 사람 이야기인데 이 로컬 푸드 마켓의 배달 서비스 이름은 느린 배송 언젠간 가겠지.
1: 언젠간 가겠지.
0: 네. 왜 지금은 사실 이제 총알 배송이고 빠른 배송을 모두가 선호하시잖아요.
1: 정반대네. 예.
0: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느린 배송 했냐면 발달장애인 직원들이 동네를 걸어서 상품을 배달한다라고 합니다.
1: 예, 예, 예.
0: 네. 그 요즘은 총알 배송은 차나 오토바이로 하는데 우리 발달장애인 분들이 걸어가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1: 네.
0: 네. 보통 발달장애인 직원분들이 동네 출신 토박이라서 길을 잘 아니까
1: 아유, 골목골목 잘 알겠네요.
0: 기다리면 언젠가 받게 된다라고 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 마을 문화기획 단체인 마을 공작서 와글이란 곳이 있는데 이곳도 이제 발달장애인 부모님이 대표를 하고 계십니다.
1: 네.
0: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은 비장애인은 장애를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장애인인 사람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안심마을 사람들이 성격이 느긋해서 느린 배송을 참아주는 게 아니다.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을 자주 보고 같이 밥을 먹고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 발달장애는 아니까 기다려주고 이해해 주는 거다 이렇게
1: 그럼요.
0: 얘기를 하셨어요.
1: 네,
0: 그리고 협동조합 공터라는 곳의 4층짜리 건물에는 안심마을의 랜드마크인데 이곳은 이제 마을 주민들이 출자해서 만든 공간을 만들고
1: 네.
0: 누구든지 부담 없이 임대료 걱정 없이 필요하면 공간을

0: 네, 이른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인이 알아두면 좋은 곳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주말엔 떠나요.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문화진 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1: 오늘은 5월의 싱그러운 햇살과 가장 잘 어울리는 동네. 바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을 무장의 시선으로 훑어보려고 합니다.
0: 아유, 좋네요. 예.
1: 과거 수제화 공장과 인쇄소가 가득했던 이 거친 붉은 벽돌의 거리가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팝업 스토어와 또 카페의 성지로 변모했는데요.
0: 젊은 사람들 많이 가잖아요.
1: 네, 특히 예. 성수동 하면 낡고 좁은 골목을 떠올려서 보행약자에게는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시지만 네네네. 최근 성수동은 대대적인 보행 환경 정비와 또 이 배리어프리 매장들이 늘어나면서 네. 누구나 힙한 감성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0: 저는 성수동 하면 일단 서울숲을 또 빼놓을 수

0: 없거든요. 여기는 보행약자들에게 이미 정평이 나 있는 무장의 휴식처죠?
1: 맞습니다. 서울숲은 성수동 나들이의 시작이자 중심입니다. 이곳은 설계 단계부터 경사가 거의 없는 평지로 조성이 되어서요. 휠체어나 유아차를 동반한 가족들에게는 천국 같은
0: 맞아요.
1: 곳인데요.
0: 예.
1: 특히 5월 중순인 지금은 튤립빛이고 푸른 녹음이 우거져서 산책하기 가장 좋은
0: 잔디
1: 시기입니다.
0: 좋죠, 지금. 예.
1: 거대한 거울 연못부터 가족 마당까지 모든 산책로가 매끄럽게 포장되어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갈때 흔들림도 거의
0: 맞아요.
1: 없습니다.
0: 예.
1: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과 무장의 화장실이
0: 화장실.
1: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서 보행약자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편안하게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0: 네.
1: 단순히 공원을 걷는 것을 넘어서 도심 속에서 완벽한 평지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이 보행약자들에게는 아주 큰 위안이 되거든요.
0: 예, 우리 가정에 대해서는지 정말 그 서울숲 쪽에 사람들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가족 단위로. 그 서울숲 안에서도 특히 휠체어 사용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뭐 이색적인 코스가 있다면요?
1: 저는 나비 정원과 곤충 식물원을 추천합니다.
0: 예.
1: 보통 식물원은 입구가 좀 좁거나 턱이 있기
0: 그렇죠.
1: 마련인데요. 서울숲 곤충 식물원은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입구와 통로가 아주 넓게 확보가 돼 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눈높이에서도 화려한 나비들의 날개짓과 이국적인 식물들을 아주 가까이서 관람할 수가 있죠.
0: 네.
1: 또 한강과 연결되는 바람의 언덕 쪽으로 가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보행교가 있습니다. 이곳에 오르면 성수동의 고층 빌딩 숲과 한강의 물결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
0: 네.
1: 휠체어를 탄 채로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감상하는 기분은 정말 특별합니다. 5월에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면서 지상에서 떨어진 높이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경험은 이 보행약자들에게 아주 새로운 시야를 또 선물하거든요.
0: 네. 이제 서울숲을 나와서 진짜 성수동 골목을 한번 들어가 보죠. 낡은 공장지대였던 곳이라 이게 조금 노면 상태가 걱정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1: 네, 성수동 카페거리와 연무장길 일대는 최근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울퉁불퉁한 돌길이나 깨진 보도블럭이 아니라 휠체어 바퀴가 아주 부드럽게 구를 수 있도록 이 매끈하게 재포장된 구간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물론 여전히 좁은 골목도 존재하지만 주요 팝업스토어가 몰린 메인 거리는 단차를 없애고 보도를 확장해서 휠체어 이용자가 보행자들과 섞여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0: 네.
1: 5월에 따뜻한 공기를 느끼며 붉은 벽돌 건물 사이를 지나는 경험은 그 자체로 이 성수동만의 독특한 정취를 선사하고요. 특히 최근에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를 허문 공유도로 개념이 도입이 되어서 이 이동이 훨씬 안전하고 수월해졌습니다.
0: 그렇군요. 앞서서 그리고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성수동 하면 요즘 뭐 팝업 스토어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1: 네.
0: 혹시 이런 임시 매장들은 휠체어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1: 최근 성수동에 들어서는 대형 브랜드들의 이 팝업 스토어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해서 배리어프리 설계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구에 세련된 디자인의 경사로를 상시로 설치하거나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전용 대기 라인을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모든 팝업이 완벽하진 않지만 대형 문화 공간인 디올 성수나 LCDC 서울 같은 거점 공간들은 엘리베이터와 평지 동선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0: 네.
1: 휠체어를 타고도 최신 트렌드를 직접 경험하고 이 인증샷을 남기는 것이 이제 성수동에서는 낯설지가 않은 풍경이
0: 그러게요.
1: 되었습니다.
0: 예.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1: 네, 이 유행의 중심지에서 장벽 때문에 소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보행약자들에게 문화적 주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0: 예. 자, 우리가 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성수동 하면 또 워낙 맛집도 많잖아요. 휠체어 진입이 쉬운 식당이나 카페를 고르는 어떤 팁 같은 게 있을까요?
1: 성수동에서 무장의 식당을 찾으신다면 공장을 개조한 대형 카페나 신축 주상복합 상가를 공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옛 공장 건물을 리모델링한 카페들은 층고가 높고 내부 공간이 아주 넓어서 휠체어가 이동하기에 아주 쾌적하거든요. 문턱을 없앤 넓은 입구가 특징인 곳도 많습니다. 식당의 경우에는 최근 지어진 건물 1층에 입점한 곳들은 대부분 문턱이 없는 편이고요. 네. 건물 내 장애인 화장실을 공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방문 전에 이동약자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서 미리 확인하시면 휠체어를 탄 채로도 이 성수동의 세련된 미식을 마음껏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입식 테이블이 기본인 성수동의 세련된 공간들은 이 보행약자들에게도 매우 친절한 환경이기도 합니다.
0: 네. 성수동만의 특별한 무장애 문화 공간 있으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복합 문화 공간인 성수연방을 추천합니다. 이곳은 과거 화학공장이었던 곳을 개조했는데요. 네. 중정이 넓은 평지로 되어 있고 각 매장으로 연결되는 통로에 경사로가 아주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양한 소품샵과 서점 그리고 식당 등을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 성수동의 대표적인 무장애 랜드마크입니다. 또 서울숲 주변의 언더스탠드 에비뉴는 컨테이너 박스로 조성된 문화단지인데요.
0: 예.
1: 전 구간이 평지이고 야외 공연장과 전시관 모두 휠체어 접근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0: 네.
1: 날씨 좋은 날 야외 벤치에 앉아서 자유로운 분위기 만끽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또 이 컨테이너 특유의 감각적인 배경은 휠체어와 어우러지면서 더욱 멋진 사진을 만들어냅니다.
0: 네. 근데 이제 또 성수동 하면은 주차가 정말 힘들기로 또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중교통들 많이 사용하시긴 하는데 보행 약자 가족이 이 자차로 방문을 하실 때 좀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1: 성수동 나들이의 최대 난관이 주차인 게 맞습니다. 네. 하지만 성동구청이나 이 서울숲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숲 공영주차장은 서울숲 무장애 동선과 바로 연결이 돼서 이동도 편리하고요.
0: 네네.
1: 만약 골목 안쪽 카페를 가고 싶다면 주차가 가능한 대형 오피스 빌딩의 주차장을 앱으로 미리 예약하고 이동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요즘 성수동에는 신축 오피스들이 많아서 주차 공간이 쾌적하고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1층으로 나오면 바로 핫플레이스들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서울숲역이나 성수역이 가까운 편이거든요. 예.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0: 맞아요.
1: 것도
0: 대중교통.
1: 추천합니다.
0: 네. 성수동 하면은 그 수제화 거리, 구두 그 거리의 상징적인데 보행 약자들을 위한 기능성 신발이라든가 뭐 배려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1: 네, 이 성수동 수제화 거리에는 오랜 숙련공들의 기술력이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0: 예.
1: 이곳의 일부 장인들은 발이 불편하거나 모양이 특수한 보행 약자들을 위한 맞춤형 기능성 슈즈를 신발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0: 네.
1: 휠체어 이용자는 신발의 무게나 착화감이 아주 중요한데요. 성수동 수제화 거리를 돌면서 나만의 편한 신발을 상담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0: 맞아요.
1: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수제화 거리의 주요 전시장인 희망 플랫폼 등은 휠체어 진입이 가능하도록 정비되어 있어서 이 수제화의 역사와 제작 과정을 장벽 없이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0: 예.
1: 5월에 산책을 더 편안하게 해줄 신발 한 켤레를 맞추는 여행은 이 보행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또 심미적인 만족감까지 동시에 제공하겠죠.
0: 예, 저도 여기서 구두를 한번 맞춰봤는데 양발 사이즈가 다르다는 걸 처음 알았었거든요. 예. 성수동 나들이를 하다가 갑자기 휴식이 필요할 때 휠체어를 타고 편하게 쉴 수 있는 비밀의 장소가 있을까요?
1: 성수동의 숨은 명당은 바로 성동구립 성수도서관입니다.
0: 도서관이요? 오.
1: 네. 성수역과 가깝고 무장애 건축물로 지정된 이곳은 휠체어 이용자가 조용히 책을 읽으면서 열기를 식히기에도 최적입니다.
0: 예.
1: 특히 도서관 내부에 마련된 장애인 열람석과 카페는 공간이 넉넉해서 휠체어를 곁에 두고도 편안하게 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숲 근처의 갤러리들인데요.
0: 네네.
1: 최근 성수동에는 엘리베이터를 갖춘 이 소규모 갤러리들이 늘고 있는데 쾌적한 실내 환경에서 수준 아주 높은 현대 미술들을 감상하면서 이 잠시 숨을 고르고 쉴 수가 있습니다.
0: 아하, 예.
1: 작은 미술관들 가보기 힘든데 최근에
0: 네.
1: 많이 환경이 좋아진 편입니다.
0: 이
1: 5월에 햇살이 너무 뜨거울 때는 이런 무장의 실내 공간을 적절히 섞어서 동선을 맞아요. 짜보시길 추천합니다.
0: 예, 성수동 하면 뭐 나뿐만 아니라 저녁 풍경도 아주 매력적이잖아요. 야간 나들이를 할 때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1: 성수동의 밤은 조명과 네온사인이 어우러져서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을 뽐냅니다. 네. 하지만 골목 안쪽은 노면이 다소 어두울 수 있거든요. 전동 휠체어 이용자는 이 전조등을 켜고 이동하시면 안전할 것 같고요. 다행히 성수동의 메인 거리들은 야간에도 보행자가 많아서 밝고 안전하니까요. 야간 풍경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서울숲의 야간 산책로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밤 산책을 즐기기에도 아주 낭만적입니다.
0: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성수동 코스 중에서 가장 SNS 감성이 넘치는 무장의 스팟 딱 한 곳을 꼽는다면요.
1: 저는 서울숲의 메타세콰이어 길을 꼽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하늘 높이 뻗은 나무 사이를 지나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 같죠.
0: 그렇겠네요.
1: 이곳은 바닥이 고른 흙길과 데크로 되어 있어서 휠체어 이동도 아주 쉽고 사진이 또 정말 잘 나옵니다. 5월 중순에 푸른빛이 가득한 메타세콰이어 길에서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은 이 SNS에서도 큰 주목을 받을 만큼 힙하고 아름답습니다.
0: 최근에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 네. 사진들을. 자, 오늘 소개해 준 곳만 가봐도 뭐 성수동을 정말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진 활동가와 오늘은 성수동의 명소들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방송 시간 안내해 드리죠. FM 104.9MHz로 오후 1시와 저녁 7시에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소라가 부르는 바람이 분다.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사랑이라는 세계. 시라토리 하루이코 지음. 성우 김시우 읽음. 이것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다. 세상에는 불특정 다수의 시선을 끌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만 정작 진정한 의미의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실은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는 한 방식일 뿐입니다. 겉으로는 나는 사랑받고 싶다 라고 말하는 듯하지만 그 속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해라 라는 요구, 어쩌면 명령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타인을 도구로 바라보는 시선에 불과합니다. 칭찬받고 싶다는 욕망에 가득 찬 그들은 스스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인정받아 마땅한지를 말과 행동으로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타인에게 칭찬을 끌어내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과한 화장, 눈에 띄는 옷차림, 튀는 행동, 특이한 말투나 발성 등이 동원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시선을 끌고 원하는 반응을 얻으려 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원하는 바를 얻으려는 과시적 연기에 지나지 않지만 자신은 개성과 노력의 산물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연기를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허영심이라 부릅니다. 허영심이 강한 사람은 그것이 허영, 곧 실체 없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야만 사랑받고 인기를 얻는다고 믿죠. 인간의 가치란 오직 다수에게 인정받는 데 있다고 여기기에 인정받는 순간에 자신을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에게 타인이란 자기 가치를 확인하고 보증하는 장치일 뿐입니다. 그도 가끔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칭찬은 늘 자기가 아래로 보는 사람에게로 향하며 대체로 알맹이 없는 빈말에 그칩니다. 오직 자신만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라고 믿으니까요. 겉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애가 지나치게 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감탄하고 존경하는 실체는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도 아닙니다. 정작 무언가를 이뤄낼 힘은 없으면서 단지 인기가 많다는 허상 속에서 가짜 충만감을 느낄 뿐입니다. 게다가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애가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인식하는 자기 모습은 칭찬받을 때의 이미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미지를 진짜 자기 모습이라고 착각할 따름이죠. 그렇기에 그들은 애초부터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자아가 없으니 평판, 지위, 직함, 수입처럼 외부에서 주어진 요소로 지탱합니다. 철학과 멀어진 사람들. 자아가 없다는 말이 다소 낯설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정작 당사자는 자아가 없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매우 개성적입니다.

0: 이상적인 인간이라고 여깁니다. 그가 말하는 자아란 기껏해야 습관이라 버릇, 아직 드러내지 않은 취향과 욕망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아가 없는 사람은 철저히 세속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야말로 올바른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자신이 속한 조직과 집단의 규범에 충실히 따르고 그 기대에 맞춰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라 믿는 것을 성실히 수행하고 어디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사회인으로서 착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들은 왜 이런 삶을 모범이 된다고 믿을까요? 자신이 속한 조직과 조직 안에서의 서열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절대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자아가 없는 사람은 철학과 거리가 가장 먼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돌이켜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사유를 길어올려 자신만의 견해를 드러내는 일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신문이나 주간지, 가벼운 대중서만 읽고 지연이나 학연, 취미로 연결된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으며 피상적인 세상사나 뻔한 이야기에 안주합니다. 온갖 사회적 관습에 젖어 그 너머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아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세계와 인생은 지위와 욕망으로 얽힌 복잡한 만다라와 같습니다. 인생이란 자신이 세상이라 부르는 고정된 질서 속에서만 재생된다고 느끼죠.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이나 성적 매력을 키우면 사랑받을 거야. 과연 그럴까요? 이러한 생각은 세속적 삶의 방식에 뼛속 깊이 물들어버린 결과입니다. 그들은 사랑받는 조건을 갖추려는 과정에서 자신이 상품화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노력해서 이제야 사랑받을 수 있겠다라고 안도한들 실제로는 연애 시장의 욕망에 부합하는 상품이 될 뿐이죠. 문제는 연애 시장의 욕망이 늘 변한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새로운 매력을 원하고 지금 가진 매력은 금세 빛을 잃고 맙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또 새로운 매력을 갖추면 되지. 그러나 이는 낡아버린 자동차 겉면을 여러 겹 덧칠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겉모습이 잠시 새로워 보일지라도 본질이 조금씩 마모되어 간다는 사실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사랑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KBS가 맛있는 오디오북을 완성하였습니다.
0: 철학자들의 사랑 수업 1. 각 장이 끝날 때마다 역사 속 인물들이 사랑에 관해 남긴 말들을 골라 이 책의 주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짧은 해설을 덧붙이려 합니다. 이 언어들은 선인들이 자기 삶 속에서 오랜 진통과 깊은 사색을 겪으며 길어올린 결정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서로 다른 시대와 환경에서 전혀 다른 운명을 걸어간 인물들이 남긴 생각인데도 지금 우리와 공통점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사랑의 모습이 시대와 문화, 개인의 차이를 뛰어넘어 언제나 변함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사랑이란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진리라고 말입니다. 니체는 선악의 저편에서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에서 비롯되는 행위는 언제나 선악의 저편에서 일어난다. 선악을 가르는 기준은 언제나 법이나 풍습 또는 세상의 가치 판단에 기대어 있습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행위는 처음부터 그런 기준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늘 저편, 곧 세속의 잣대를 훌쩍 넘어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니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 안에 숨겨져 있던 고귀한 성질을 드러나게 한다. 그렇기에 남들에게 천박하고 하찮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사랑을 받는 순간에는 놀라울 만큼 고귀한 빛을 발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존재와 고통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열정이 충족되더라도 행복보다 불행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성적 관계를 제외하면 혐오스럽고 경멸스러우며 원래는 싫어했어야 할 이성에게 빠져 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의 이 냉혹한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본다면 어떤 결론에 닿을까요? 인기를 얻으려면 인간관계에는 불성실하고 성격은 불친절하며 행동은 비열한 사람이어도 성적인 매력만 있으면 충분히 인기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과연 행복이 깃들 수 있을까요? 잠시 쾌락을 누린다 해도 자기 일 하나 성실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제대로 된 인간으로 거듭날리 만무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역설적으로 진정한 행복이란 책임과 성실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회학자 게오르크 짐멜은 너무도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사실을 사랑의 단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이 사랑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생명에서 태어난다. 흔히 악인은 두 사람이 사랑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과가 거꾸로 된 설명입니다. 생명이 있기에 사랑이 시작되고 사랑이 있기에 다시 새로운 생명이 이어지죠. 짐멜의 이 말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에리히 프롬은 사랑에 대해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자기의 온전함과 개성을 지닌 채 맺어지는 결합이다. 사랑을 통해 인간은 고립과 외로움을 넘어서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남고 자기의 전체성을 잃지 않는다. 사랑에서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지만 동시에 둘로 남는다는 역설이 일어난다. 많은 관계가 주종관계나 의존관계에 묶여 있으면서 이를 사랑이라 착각합니다. 드라마와 영화가 그런 관계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기에 쉽게 환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랑이 아니라 환영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릅니다. 서로가 녹아드는 순간이 있더라도 열정에 도취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면으로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맞섬조차 사랑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 될 뿐입니다.
2: 자, 스탠바이! 큐!
3: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입니다.
0: 2장. 감정이 아닌 사유로서의 사랑.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해와 좋아해는 어떻게 다를까? 사랑이란 대체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우리가 원한다고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잠시 외로움을 달래줄 수단으로 쓴다면 얻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사랑이라 말하기엔 부족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랑이란 가까이 다가서려 할수록 점점 멀어지는 신기루처럼 관념에서만 빛나는 환영처럼 느껴집니다. 인류가 무언가를 기록한 이래 사랑을 완벽하게 정의하거나 설명한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저마다 체험하고 사유하며 길어올린 단편적 견해로만 전해질 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의 한 편지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이 편지에서 눈여겨볼 점은 사랑이란 이것이다 라는 개념적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타인을 대하는 여러 태도로서 사랑을 묘사합니다. 사랑이 간단한 설명이나 정의로는 담아낼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주목할 점은 여기서 묘사하는 사랑이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순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때 그 안에 사랑이 깃드는지를 묻습니다. 철저히 내가 주체가 되는 이야기죠. 사랑은 내가 타인에게 받는 수동적인 경험이 아니라 내가 타인에게 행하는 능동적인 실천으로 드러납니다. 사랑은 스스로 피어나는 것. 이처럼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 사례들로 보여주는 방식은 곧 사랑이란 스스로 사랑하는 일이라는 분명한 명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관점은 성경만의 독창적 견해가 아닙니다. 독일 사회학자 게오르크 짐멜은 그에 저서 사랑의 단상, 일상의 단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한다. 기원전 4세기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사랑받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데 있다. 20세기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 역시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독일 철학자 막스 셸러도 인간성의 가치를 찾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자발성으로 드러난다. 결국 이들의 견해가 모아지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사랑은 능동적인 행위라는 점입니다. 이런 생각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잖은 놀라움을 줄지도 모릅니다. 세상 곳곳에서 전해지는 사랑에 대한 메시지들을 보면 사랑은 두 사람 사이에서 싹트는 감정처럼 보이니까요. 스스로 먼저 건네는 일방적인 행위가 사랑이라는 생각은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초영 니체의 말 작가 시라토리 하루이코의 사랑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김시우였습니다.

0: 프롤로그.
1: 그날 정부는 초인들이 대형 라투스를 진압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모든 시민이 그 말을 믿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히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더. 2026년 1월 어느 주말 오후, 하늘은 맑았고 공기도 기분 좋은 정도로만 차가운 날이었다. 나는 엄마 아빠와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따뜻한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공원에는 산책하거나 벤치에 앉아 풍경을 즐기는 사람이 몇몇 보였다. 그 광경이 피비린내 나는 아수라장으로 변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차가운 한강물 위로 설치류의 거대한 앞발이 슬그머니 솟아올랐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잔인한 사육전이 시작되었다. 커다란 몸집, 사람의 몸 따위는 우습게 찢는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 온몸에 난 굵은 털과 그곳에서 풍기는 썩은 냄새, 검붉은 눈빛. 쥐와 엇비슷하지만 덩치가 대형견만한 크기에서 사람의 두 배만한 크기까지 다양하고, 중형과 대형종은 이족보행을 하며 사람을 공격해 잡아먹는다는 점에서 일반 쥐와는 완전히 다른 변종, 라투스. 하수구에서 이어지는 강변을 타고 기어올라온 대형 라투스들은 순식간에 근처의 사람들을 덮쳤다.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0: 범국가 초능력관리본부, 이른바 범초본에서 훈련받은 초인들이 도착하기 전, 때마침 한강공원에 있던 몇몇 초인이 라투스를 잡고 시간을 벌려 애썼다. 훗날 언론은 그 덕에 그나마 피해가 줄어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훈련받지 않은 초인 몇 사람의 힘은 라투스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람들의 끊임없는 비명과 라투스들의 으르렁대는 소리, 옷과 살이 찢겨나가는 소리에 정신이 혼미해질 무렵이었다.
1: 뛰어! 뒤돌아보지 말고! 아빠랑 차까지 뛰어가! 빨리!
0: 엄마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나와 아빠의 등을 떠밀었다. 아빠는 엄마의 뒤를 따라가고 싶어 하는 듯이 보였지만 이내 내 손목을 잡아끌었다. 내 두 눈 역시 엄마를 쫓았으나 발은 아빠가 이끄는 대로 끌려갔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다. 네 발로 기고 두 발로 뛰며 사람들을 낚아채고 공격하는 라투스들과 사방에 낭자한 피, 다친 사람들의 신음과 피비린내에 정신이 혼미해져

0: 주차장으로 달려가다가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초인 슈트를 입은 사람들이 한 무더기 달려오고 있었다. 곧 엄마도 그들 틈새에 끼어들었다. 범초본에서 나온 초인들이 드디어 도착한 듯 싶었다. 그중 한 명, 회색머리 남자에게 눈길이 갔다. 내 또래로 보이던 사람. 다른 초인들이 흩어져 라투스들과 싸우는 사이 그는 단발머리 여자에게서 붉은 액체가 든 팩을 건네받았다. 내용물을 쭉 마시자 그의 몸집이 순식간에 대형 라투스만한 덩치로 불어났다.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한 마리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주변의 라투스들을 닥치는 대로 쥐고 찢어발겼다. 믿기지 않는 광경에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아빠가 내 팔을 계속 잡아당겼지만 눈앞에 생소한 광경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길어진 팔다리와 손, 날카로워진 손톱과 보통 인간의 두세 배쯤으로 커진 몸집, 얼핏 초대형 라투스 같은 모습. 이제 더는 사람이 아닌 그것은 너무나 위험해 보였다. 그리고 그건 옆에 엄마가 있었다. 엄마는 그것이 라투스를 잡아 물어뜯고 집어삼키는 모습을 보면서 단발머리 여자와 함께 그것의 옆을 지켰다. 그것은 엄마와 단발머리 여자에게도 매우 공격적이었다. 하지만 단발머리 여자가 손에서 투명한 막을 만들어 그것의 공격으로부터 엄마와 다른 요원을 지키는 듯했다. 엄마의 일이 어떤 것인지는 대충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막상 눈앞에서 실상을 보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라투스를 잡으면 잡을수록 광포해졌다. 일반 시민과 라투스를 구별할 의식은 남아있는 걸까? 엄마는 그건 옆에서 안전한 걸까? 계속 나를 잡아끌던 아빠조차 멈춰섰다. 아빠도 그것이 하는 일과 그 곁을 지키는 엄마를 그저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또 한 마리의 라투스를 찢어발기고는 라투스 앞발에 들려있던 사람의 팔을 초점 없는 눈으로 쳐다보았다. 피냄새를 맡던 그것은 누가 말릴 새도 없이 그 팔을 자기 입에 넣었다. 엄마,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가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뜯겨나간 사람의 팔에서 피를 마시고 있었다. 피를 마시자 그것의 덩치가 더 커졌다. 그것의 눈은 흰자가 없는 라투스의 눈처럼 변해 검붉게 빛났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강공원을 달리기 시작했다. 엄마와 단발머리 여자가 따라잡지 못할 속도였다. 그때였다. 나와 아빠가 멈춰서서 그 모든 사태에 넋을 빼앗기고 있던 순간 거대한 라투스 한 마리가 우리 뒤에 나타났다. 뒤늦게 라투스를 보고 도망가려던 나는 다리가 풀려 넘어졌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라투스는 내게 달려들었고 그 앞을 아빠가 막아섰다. 날카로운 이를 드러낸 라투스가 목구멍에서 뭔가 끓는 듯한 소리를 냈다. 지독한 악취가 풍겨왔다. 어느새 우리 코앞까지 다가온 라투스는 천천히 두 발로 일어섰다.
1: 어디서 도망가! 뭐 하는 거야!
0: 아빠가 소리쳤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라투스는 아빠를 쳐들었고 내가 본 것은 거기까지였다. 아빠의 비명에 질끈 감았던 눈을 뜨자 저 멀리 나가 떨어진 아빠의 모습이 보였다. 아빠는 부상당한 몸으로 계속 라투스의 주위를 끌려 있으나 라투스의 시선은 오롯이 내게로 향해 있었다. 라투스가 나를 덮치기 직전 거대하고 날쌘 무언가가 라투스를 낚아챘다. 그것이었다. 곧이어 엄마와 단발머리 여자가 멀리서 내게로 뛰어왔다.
2: 조선의 사람님! 어택과의 흥분도가 너무너무 팍팍지하고 있어요! 진정이 필요해요!
0: 단발머리 여자의 외침에 우리는 모두 어택커라 불린 그것을 쳐다보았다. 그것은 어느새 라투스를 조각내 씹어먹으면서 아빠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의 찢어진 팔과 거기서 흘러내리는 피를.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그것은 아빠에게로 뛰었고 엄마는 몸을 날려 그것의 팔에 매달렸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그것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엄마의 몸을 공중으로 날려버렸다. 단발머리 여자도 마냥 보고 있지만은 않았다. 여자는 또 한 번 손바닥에서 투명한 막을 만들어 아빠와 그것 사이를 막았다. 머리에서 피를 흘리던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그것과 우리에게로 달려왔고 그것의 팔에 손을 댔다. 그것은 더 흥분한 듯 거칠게 숨을 내쉬며 엄마의 목을 졸랐다. 달려드는 단발머리 여자를 한쪽 팔로 가볍게 뿌리쳐 날려버린 그것은 엄마의 목덜미를 물어뜯었다. 엄마의 눈은 이미 초점이 흐렸다. 엄마의 상처에서 나온 피를 뒤집어 쓴 그것은 이제 엄마의 다른 부분을 물어뜯고 있었다. 나는 일어서서 그것에게로 달려갔다. 그것의 팔에 매달릴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나보다 훨씬 빨랐다. 그것이 팔을 휘둘렀고 나는 그것에게 닿기도 전에 힘없이 나가 떨어졌다. 어딘가에 구조 요청을 보내던 단발머리 여자가 내게로 달려왔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온몸이 욱신거렸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서 본 엄마의 모습은 내가 알던 모습과 이미 너무 달랐다. 다시 엄마에게로 달려가려던 나와 아빠는 단발머리 여자의 손에서 나온 투명한 막에 저지당했다. 여기저기서 다른 초인들이 몰려드는 모습이 보였다. 초인들은 계속 그것에게 맞아 나가 떨어지면서도 공격을 감행했다. 누군가는 염력을 써서 그것을 묶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다른 초인들이 합세하기 시작하자 그것은 자신이 불리해졌다는 사실을 금세 깨달은 듯 보였다.

0: 조선영 제로님 현장 사망으로 보입니다.
1: 넋을 잃고 앉아있는 우리 곁에서 단발머리 여자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나는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로 엄마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계속 눈물이 흘러 자꾸만 눈앞이 흐려졌다. 그것은 계속 덤벼오는 초인들과 라투스들 때문에 몸에 많은 상처를 입어 조금은 지친 듯 보였다. 그러나 초인들은 그것을 죽이지 않고 어쩐지 생포하려는 것 같았다.
2: 왜 저 괴물을 안 죽이는 거야?
3: 저게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을 보라고! 왜 안 죽이는 거야!
1: 단발머리 여자는 대답이 없었다. 애되어 보이는 얼굴이 내 나이 또래로 느껴졌다. 왜 죽이지 않는 거냐고

0: 단발머리 여자의 팔을 잡고 흔들며 거듭 물었지만 여자는 계속 묵묵부답이었다.
1: 안 돼! 도망간다!
0: 고개를 돌리자 그것이 엄마를 입에 물고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아빠는 괴성을 지르며 그것에게 달려들었다. 단발머리 여자가 손으로 투명한 막을 만들어 아빠 앞을 막자 아빠는 벽에 부딪히듯 뒤로 넘어지고 말았다. 뛰어가려던 나 역시 단발머리 여자가 만든 투명한 막에 부딪혀 뒤로 넘어졌다. 전기가 통하는 듯 온몸이 따끔거리고 찌릿했다. 하지만 엄마를, 엄마의 몸만이라도 구해야 했다. 나와 아빠가 아무것도 못한 채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사이 그것은 엄마를 물고 높게 뛰었다. 그것은 한강변을 달리다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어느새 자취를 감추었다.

그날 나는 엄마의 몸이 그것에 이끌려 물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현장에 남아있던 엄마의 왼쪽 팔,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엄마의 전부였는데 범초보는 마지막 남은 엄마의 일부마저도 우리에게서 가져가 버렸다. 연구. 초인에 대한 연구가 그 목적이었다. 정부에서 내린 명령이라는 말에 아빠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엄마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그날을 성공적인 대형 라투스 진압의 날로 선포하며 자축했다. 그날 이후 대형 라투스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자축의 이유였다. 나와 아빠는 그렇게 엄마를 떠나보냈다. 라투스가 아닌 초인에게.

0: 종이 울렸다. 연희는 준이를 향해 성큼 스텝을 밟으며 잽을 날렸다. 준이는 잽을 쳐내며 역으로 훅을 걸어왔다. 연희는 고개를 숙여 훅을 피했다.
1: 연희야, 완벽히 초인이 아니라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활동하면 되잖니.
2: 코치님, 초인 검사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동안 대회는 어떡해요? 연습만이라도 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저 진짜 초인 아니에요. 거짓말 아닌 거 아시잖아요.
1: 하지만 다른 학생들 항의가 좀 있어서.
0: 양궁부 코치의 난감한 표정이 떠오르자 연희는 준이에게 보디블로를 날렸다.
2: 항의라니,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위험했지 아마.
1: 지금은 명세의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2: 인종의 죽음의 의욕을 품고 여기저기 삽질 좀 하셨다고?
3: 역사의 심판은 후손들의 몫이다!

0: 기절한 채 의금부에 끌려온 이지함은
1: 야, 한 번 더 뿌려.
0: 방금 길어 올린 차가운 우물물 두 양동이를 맞고서야 퍼뜩 깨어난다.
1: 야, 여기가 어딘지 알겠어? 여기 의금부야.
2: 내가 왜 여기...
3: 명세야! 명세야!
0: 모진 고문의 심신이 탈탈 털려 묶여있는 명세를 보고서야 상황을 감지하는 이지함.
4: 닥쳐! 내가 오랏줄에 묶여있다고? 네 놈마저 내 이름을 안 불러!
3: 명세야! 너 제정신이 아니야! 미쳤어!
0: 본격적으로 취조를 시작하는 의금부 도사.
1: 야, 너네 둘이 맨날 당구장에서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났어. 니네 당구장에서 무슨 얘기했냐?
3: 당구를 치면서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1: 아, 거짓말 하지 말라고. 내가 의금부 짬밥이 58년이야. 니네 짜장면만 먹은 거 아니잖아. 둘이 비말을 흩뿌리면서 나눈 얘기가 있잖아.
4: 비말은 잡기에 능한 백수 건달일 뿐이다.
3: 야, 안명세.
4: 과거 시험은 번호 족족 떨어지고 겨우 친척들의 경제적 지원으로 처자식 밥만 먹여 살리는 이 시대의 멍청이.

0: 멍청이.
1: 내가 어찌 저를 하찮은 자와 작당을 하겠나. 난 조선 예문관의 전도 유명한 엘리트 사관 안명세야.
2: 개인의 말이 틀리지 않네. 야, 어떻게 프로필에 운전면허가 하나가 없냐? 응? 집집마다 증 하나 없는 애들이 꼭 있더라.
3: 순간 이지암과 안명세의 두 눈이 마주치고.
4: 명심해. 네가 나의 절친이라고 해봐야 상황이 달라지진 않아. 명세야, 살아남아서 내 목까지 사라져, 친구야.
2: 야, 멍청이, 너 진짜 얘랑 짜장면만 먹었어?
4: 대답해. 예스라고. 어서 예스. 예스.
5: 제가 치겠습니다.

0: 台北哟，台北哟，啊啊！
1: 台北哟，라나네，잠시

0: 집 앞에 짐짝처럼 부려진 이지함.
1: 야, 정신 차려, 여보. 야, 여보, 여보.
2: 아, 나 그만. 아, 때린데 또 때리지 마, 아파.

0: 이건 뭐 19금도 아닌데 낯이 뜨거워 읽을 수가 없군요.
1: 어떡할까요?
0: 어떡하기는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1: 빼고.
0: 그렇지. 그리고 스토리가 아름답게. 난 해피엔딩이 좋아. 동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드라마는 더욱 그래. 아. 하물며 역사는...

0: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 스토리라도 아름다워야지. 알겠느냐?
1: 알겠습니다, 누님. 근데 그 영화처럼 그 해피엔딩이면은 안명세는...
0: 죽어야 할 놈은 죽어야 해피엔딩이지.
1: 알겠습니다, 누님.

0: 야, 체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
1: 내가 이곳에 끌려와서 한 모든 이야기를 단 한 글자도 빼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0: 야, 너도 네 친구같이 멍청하다. 네 죽음과 함께 네 이름 석자는 역사 속에서 삭제되는 거야. 복구가 불가능한 완전 삭제.
1: 권력의 힘으로 사칭 연산이 가능한 역사가 그것이 어찌 역사란 말이냐? 에? 난 이 자리에서 무고하게 죽지만 너희 모두도 언젠가는 역사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0: 무슨 근거요?
1: 사명감에 불타는 사관이 어찌 나 하나겠느냐?
0: 야, 얘 너무 시끄럽지 않냐? 얘들아, 목을 쳐라!
2: 네, 조사님, 네, 조사님. 이, 야, 야, 야, 야, 목, 목을, 목을, 야, 야, 야, 야, 야, 목을, 목을, 목을, 목을.

0: 명수야, 명수야, 명수야, 명수야!
1: 아, 여보. 아, 꿈이에요, 꿈. 아, 당신 꿈 꾼 거야.
0: 명수가 떠났어.
1: 아, 그거 다 꿈이라니까. 아유, 사람을 어떻게 뵙길래 밤이면 밤마다 헛소리를 다 하고.
0: 명세가 세상을 떠났다고!
1: 아, 여보!
0: 명세가.

0: 을사사회의 진상을 조사하며 진실을 역사에 남기려고 했던 예문관의 사관 안명세가 고문으로 세상을 떠난 후 한동안 이재함은 실성한 채 거리를 헤맸다. 보다 못한 아내 이씨는
1: 당신 똑바로 말해요. 과거 시험 볼 거야 안 볼 거야?
2: 명세 못 봤어?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고 엉덩이에 종기가 나도록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까지 하더니 가을날 낙엽처럼 떨어져 죽었어.
1: 알았어요. 그러니까 안 보겠단 얘기네. 그럼 더 이상 한양에 살 이유가 없지.
2: 손은 왜 털어?
1: 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갑시다.
2: 보령으로?
1: 당신 고향 말고 내 고향이요. 내 고향 충주.
0: 결국 이재함은 아내의 본가가 있는 충주로 삶의 터전을 옮긴다.

0: 얼마 지나지 않아 한양에선.
1: 그게 무슨 소리냐?
0: 말죽거리, 일명 양재역 벽서 사건이 발생하고.
2: 양재역에 이런 대자보가
1: 여왕의 그림이 아니냐?
2: 에?
1: 왕관 쓴 미스 조선이야?
2: 아이, 누님.
1: 어?
2: 아이, 누님이잖아요. 아이, 누님도 못 알아보십니까?
1: 나야? 어쩜 누가 보면 밥 대신 방부제 먹는 줄 알겠네.
2: 아이고, 아 지금 저 방부제 같은 소리 할 때가 아니에요, 누님.
1: 이렇게 예쁜데?
2: 아 정말. 누님, 이거는 영모예요, 영모.
1: 아름다운 내 모습에 왕관까지 씌운 그림이 어째서 영모란 거야? 예쁜 것도 죄야!

0: for anything.
1: That's part of you. 친구야 잘 가라. 이지함 조민수.
2: 야, 와이파이 한국인 정말 재밌지 않냐?
3: 의금부 도사 김자연.
2: 맞아, 정말 재밌어.
4: 6시 내 고향 참 재밌게 봤는데. 이씨 이명호.
0: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날과 관련이 있는 충청남도 논산시의 강경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대이작도, 그리고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섬마을 선생님 해당학기를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강경고등학교는 스승의 날 행사를 발언한 곳이고요. 대이작도는 섬마을 선생이라는 영화를 촬영한 곳입니다. 그리고 섬마을 선생님 해당학기는 가수 이미자 씨가 부른 노래인 섬마을 선생님의 배경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찾아갈 곳은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강경고등학교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스승의 날 행사를 발언한 강경고등학교는 1936년에 강경공립 실과

여학교로 개교를 했는데요. 이후 강경여자고등학교를 거쳐 강경고등학교로 교명이 바뀌었습니다. 강경고등학교가 스승의 날 행사 발원지가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8년 전인 1958년 강경여자고등학교의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은 몸이 아프거나 퇴직한 선생님들을 찾아뵙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보다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 해마다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했고요. 1964년에는 날짜를 5월 26일로 바꾸고 은사의 날도 스승의 날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65년에는 다시 날짜를 바꿔서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는데요.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한 것은 이날이 세종대왕의 탄신일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한때 폐지되기도 했던 스승의 날은 지난 1982년에 공식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강경고등학교에 이어 찾아갈 스승의 날 관련 여행지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있는 대이작도입니다. 대이작도 선착장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찾아볼 명물은 문희소나무입니다. 마을 입구의 야트막한 언덕에 있는 문희소나무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인기 배우였던 문희 씨와 관련이 있는 나무입니다. 바로 이 나무에서 영화 섬마을 선생의 한 장면이 촬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영화 섬마을 선생은 가수 이미자 씨가 섬마을 선생님이라는 노래를 크게 히트시킨 그 이듬해 1967년에 개봉했는데요. 이 영화에서 문희 씨는 섬마을 처녀로 출연을 했고요. 극 중에서 문희 씨는 선착장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의 소나무 뒤에 숨어서 섬을 떠나는 선생님을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훗날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문희 씨와 함께 영화에 등장했던 그 소나무에게 문희 소나무라는 애칭을 붙여준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찾아갈 스승의 날 관련 여행지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섬마을 선생님 해동학길입니다. 섬마을 선생님 해동학길의 전체 길이는 1.9km인데요. 사구간인 그리움길에서 섬마을 선생님과 관련된 기념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남초등학교는 노래 섬마을 선생님에 등장하는 총각 선생님이 실제로 근무했던 학교고요. 섬마을 선생님 노래비는 대남초등학교에 근무했던 총각 선생님의 증언을 토대로 지난 2020년에 세워졌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스승의 날과 관련이 있는 여행지들을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 끝났습니다. 이 시점에 맞춰 저희 KBS가 실시한 주요 승부처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1: 먼저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부터 보겠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할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43%, 국민의힘 오세훈 32%였고 나머지 후보들은 1%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선거전이 본격화됐지만 양강 후보 지지율은 지난달 말과 변동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20% 정도가 마음을 정하지 못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정 후보 지지율은 서울 내 민주당 지지와 비슷했고 오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보다 10%포인트 정도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정 후보가 우세했고 나머지 연령대에선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서울 권역별로는 이른바 강남 3구가 포함된 지역에서 접전 양상이었고 나머지 지역은 정 후보가 앞섰습니다. 지지 후보 바꿀 수 있다 응답은 정 후보 지지층에선 22%, 오 후보 지지층에선 32%로 조사됐습니다. 후보 간 공약 신경전과 의혹 제기도 이어지는 가운데 선택 기준으로는 41%가 직무 능력을 꼽았고 도덕성이란 답은 7%였습니다. 어느 당 소속인지가 영향을 줬다는 답은 지난 조사 때보다 9%포인트 늘면서 지지층 결집을 시사했습니다. 여야 후보 지지층 모두 직무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꼽았는데 특히 정 후보 지지층에선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후보 선택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공약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 노후 주거지 정비 응답이 가장 많았고 민생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0: 이번엔 부산시장 선거 판세를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소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3: 부산시장으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후보 42%,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33%로 전 후보가 9%포인트 앞서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지지 후보가 아직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등의 응답이 격차보다 컸습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 한 달 세 차례 조사에서 큰 변동 없이 박스권에 갇힌 듯한 모습입니다. 꼭 투표하겠다는 층에선 전재수 50, 박형준 35, 가능하면 하겠다는 층에선 전재수 21, 박형준 33으로 나타나 투표율도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40대, 50대에선 전 후보가, 20대에선 박 후보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전 후보 지지층은 81%, 박 후보 지지층은 77%가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후보 선택 기준에선 소속 정당이라는 응답이 2주 전 15%에서 26%로 늘었고 도덕성이란 답변은 14에서 8%로 줄었습니다. 전 후보 지지층에선 능력을, 박 후보 지지층에선 정당을 후보 선택 요인으로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정부 지원론과 견제론 중엔 지원론에 공감이 더 많았는데 특검법 논란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후보 선택의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우선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11일부터 나흘간 서울과 부산 만 18세 이상 남녀 각 800명을 전화면접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0: 이번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입니다. 14개 지역구 가운데 경기 평택 을과 하남 갑의 판세를 조사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4: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현재 5파전 구도입니다. 민주당 김용남 24, 국민의힘 유희동 18, 혁신당 조국 22%의 지지를 보이며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재현, 황교안 후보는 5% 안팎의 지지를 얻으면서 진보 보수 진영 내 단일화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필요성도 물어봤는데요. 진보 진영 단일화 필요하냐는 질문에 김용남, 김재현 후보 지지층은 필요하지 않다가 더 많았고 조국 후보 지지층에선 62%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보수 진영 단일화 질문에는 유희동, 황교안 후보 지지층 모두 절반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34%가 김용남 후보가 아닌 조국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11%가 황교안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5: 여야 전직 의원이 맞붙은 경기 하남 갑에선 민주당 이광재 42, 국민의힘 이용 31%로 11%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다만 지지 후보가 없다, 아직 모르겠다는 등의 답이 지지율 격차만큼 많았습니다. 12일 출마 선언을 한 개혁신당 김성열 후보는 이번 조사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경기 평택을과 하남 갑 모두 정부 지원론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정부 견제론보다 많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11일부터 나흘간 경기 평택을과 하남갑 만 18세 이상 남녀 각 500명을 전화면접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0: 이번 선거 후보로 등록한 7천여 명의 경력을 분석했습니다. 후보 중 35%가 전과가 있었고, 전과 15범인 후보도 있었습니다. 평균 재산은 9억 원 정도였습니다. 보도에 최일인 기자입니다.
6: 광역 기초단체장의 각급 의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7,700여 명이 이번 선거에 나서겠다고 신청했습니다. 후보자들 살펴봤더니 3분의 1 이상이 전과자였습니다. 민주화 운동 과정 집회 시위법 위반 전과도 적지 않았지만 음주운전 폭력 전과자도 있습니다. 전과가 가장 많은 사람, 사기, 음주운전 등 15건에 인천 강화군 의원 무소속 후보입니다.
7: 특수임무 유공자 이제 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6: 출마자 10% 정도는 세금 체납 전력이 있었는데, 한 경기도의원 출마자는 세금 3억 6천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8: 제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사기를 당해갖고 경매로 넘어갔어요. 망했는데 세금을 어떻게 내요?
0: 기독당 대표.
6: 출마자 재산은 평균 약 9억 원입니다. 광역단체장 후보 51명 중에선 서울 오세훈, 제주 문성유, 부산 박형준 후보 순으로 재산이 많았습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18억 2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 재산 상위 5명 중 3명은 경기 평택을 출마자였습니다. 서울 강북구청장 등 선거구 116곳은 출마자가 한 명뿐 투표 없이 당선 확정입니다. 다만 4년 전보단 무투표 당선 지역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는데, 전엔 나서지 않았던 험지에 민주진영 후보들 출마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이제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측은 대화를 요청하면서도 더 진전된 타협안을 내놓진 않았고, 노조는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조정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9: 노조는 파업은 예정대로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승호 노조위원장은 파업 마지막 날인 6월 7일 이후에야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 파업, 후 대화란 뜻입니다. 노조가 요구한 상한 폐지, 제도화, 투명화에 대한 구체적 안에 대해 사측이 이미 제시했다고 답하자 헌법이 보장한 권리, 즉 파업을 잘 이행하겠다고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사측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사장단 명의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우려와 국가 경제를 생각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도체 부문 사장단은 평택 사업장을 찾아 노조 지도부에 교섭 재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노조 요구에 대한 더 진전된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꽉 막힌 상황 속 정부의 중재도 쉽지 않습니다. 중노위는 사후 조정 연장을 제안했지만 노사가 모두 동의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노조는 중노위 중재가 가능하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고, 지난 사후 조정 당시 대화 녹취를 공개해버리기도 했습니다.
10: 드레쥬가 안 될 것 같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정상적인 거냐고요. 왜 여기까지 와서도 거짓말을 치냐고요.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11: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나가라고 그러고 지금 위원장한테 온 거.
9: 6일 뒤면 총 파업. 대화를 강조해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조 사무실을 찾아 직접 중재 역할에 나섰는데, 노조는 사측의 교섭 대표 교체와 실질적 입장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히는 홈페이지에는 오늘도 조합원 천여 명이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산업부 장관이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긴급 조정권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발동 권한은 노동부 장관에게 있는데 실제 발동하기까지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어서 송락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삼성전자 파업 강행 시 손실. 노조는 30조 원 정도로 추산했고 JP모건은 40조 원으로 어림잡았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100조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부처 장관이 긴급 조정권 행사를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30일간 쟁의 행위를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는 긴급 조정권. 공익사업이거나 대규모 사업장일 경우 또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만 발동할 수 있습니다.
13: 삼성전자라는 하나의 기업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계되어 있는 중공산업, 전방산업까지 다 이게 영향을 미치고.
12: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조합원들은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그 뒤 조정을 개시하는데 이견이 여전하면 강제로 중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14: 국민 경제에 삼성전자 파업이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15: 산업노동
14: 감소를 국민 경제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해서 기본권 제한한 행위를 쉽게 써서는.
12: 지금까지 긴급조정이 발동된 건 단 4차례. 가장 최근 사례 기준으로 봐도 20년이 넘었습니다. 최후의 카드에 가까운 수단인 만큼 정부의 부담도 큽니다. 발동 권한은 노동부 장관이 갖고 있는데 아직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언급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1: 상황이 급박해지자 청와대도 직접 나섰습니다.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삼성전자가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절대 파업 같은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16: 긴급조정권 발동 같은 최후 수단에 앞서 노사 대화가 우선이란 점을 청와대는 오늘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우려와 걱정이 크다고 명시적으로 밝혔고 파업 같은 상황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17: 굉장히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18: 이규현 청와대
17: 파업 같은 어떤 상황이 오지 않길 보고 있는 거고요.
16: 삼성전자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력도 언급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1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갖고 있고 협력업체만도 1,700개나 된다는 겁니다.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경우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17: 노사 간의 협의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다만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만은 아니고.
16: 내부적으로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보는 건 삼성전자 전면 파업 시 경제 성장률에 예상보다 더 큰 타격을 줄 거란 전망 때문입니다. 이번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GDP 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0.5에서 0.6%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보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 노조가 주장하는 영업이익 배분 제도화가 다른 업계에 미칠 파장도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급락한 국내 증시 상황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1: 이런 가운데 오늘 증시엔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8,000을 돌파한 뒤 일부 거래를 한때 중단시킬 정도로 급락했습니다. 송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개장 직후 상승 반전한 코스피는 이내 8,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6일 7,000 고지를 넘어선 지 7거래일 만입니다. 그러나 환호는 잠시였습니다. 직후 지수는 급격히 흘러내렸고 오후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종가 7,493.18, 하루 새 488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중동 사태 영향으로 698포인트 급락했던 지난 3월 4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하락폭입니다. 하락상에서 두드러진 건 외국인의 거침없는 매도세입니다. 오늘 하루만 5조 7천억 원, 최근 7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며 31조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오른 한국 주식을 팔아 이익을 내고 투자 바구니에서 훌쩍 커진 코스피 비중을 재조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9: 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고 또 외국인 비중도 높습니다. 이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차익실현 매물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 그동안은 개인이 순매수로 지수를 떠받쳐왔지만 오늘은 기관까지 매도 흐름에 동참하며 큰 폭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가 181만 원대로 내려와 7%대 낙폭을 보였고 삼성전자는 8%대 떨어져 27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나라밖 상황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강경 발언이 전해지며 우리뿐 아니라 일본과 대만, 홍콩 등 주요 아시아 증시에도 검은 금요일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0: 세계의 관심 속에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세기의 단판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기대를 모았지만 서로 하고 싶은 말만 강조했을 뿐 공동 성명도 구체적인 결과물도 내지 못했습니다. 베이징 이승준 특파원입니다.
1: 미중 정상은 회담 마지막 일정으로 시진핑 주석 관저와 집무실이 있는 중난하이를 찾았습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원의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2: 100년 된 나무로 두 그루가 하나로 연결된 겁니다.
1: 정상회담 뒤 텐탄공원 산책과 국빈 만찬으로 이어졌던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 자리에서도 연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원의 장미를 바라보며 본 적 없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하자 시 주석은 장미 씨앗을 보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의 메시지는 결이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합의라는 실리를 언급한 반면
2: 우리는 환상적이고 두 국가의 모든 좋은 무역 합의를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양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안정을 추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2: 우리는 새로운 양자관계, 다시 말해 전략적 안정성을 위한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1: 실제로 중국은 대만 문제에서, 미국은 이란 문제에서 서로 실리를 챙겼다고 내세웠을 뿐 희토류나 반도체 규제 등 민감한 분야에선 주목할 만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공동성명

0: 협력과 호혜, 공존이라는 원칙을 확인하는 선에서 세기의 담판은 마무리됐습니다.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1: 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대 강국으로 올라섰다는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미국과 대등하게 적절한 범위 안에서 경쟁하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다고 중국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이번 회담에 중국 권력의 심장부까지 공개했지만 자금성을 통째로 비웠던 9년 전만큼의 파격은 없었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미국과 대등한 G2 반열에 올랐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3: 함께 성취하고 번영해 새로운 시대의 강대국의 올바른 공존의 길을 걸어나가야 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2: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는 충돌은 피하면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경쟁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대만 문제를 건드리면 충돌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거침없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느긋한 입장에서 회담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3: 양국이 대만 문제라는 중미 관계 정치적 기초 중 기초를 안정시키다면 더 아름다운 미래를 열 수 있을 겁니다.
2: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강대국 사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시작이라며 미국도 중국에 더 평등한 접근 방식을 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구체적 현안에 대한 합의보다는 미중이 대등하게 경쟁하는 새로운 관계를 구축했다는 걸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거둔 성과에 대해선 박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의했다지만 실체가 불확실하고 무역과 투자 분야 성과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이 전합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방중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우선 시진핑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의하고 이란의 군사 장비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트럼프는 전했습니다.
3: 시 주석은 정말로 합의가 성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돕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다만 중국이 실제로 얼마나 협조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기존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건 아닌데다 중국 외교부는 합의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3: 조속히 항로를 다시 열어 국제사회 호응에 응답하고 전 세계 산업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한 흐름을 공동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고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4: 내세운 성과도 시장의 기대보단 초라하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보잉 항공기 200대 구입을 약속했다고 밝혔지만 주가는 오히려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앞서 대두 등 농산물에 대한 중국의 구매 약속도 이행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환상적인 합의를 했다고 밝혔지만 외신들은 언제든지 무산될 수 있는 성과이며 트럼프가 빈손으로 귀국길에 오른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오늘 미중 정상은 베이징 시내 중난하이에서 차를 마시고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중국 권력의 핵심지란 중난하이가 어떤 곳이고 또 어떤 의미로 선택된 건지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베이징 중심부로 가보겠습니다. 자금성 서쪽에 세 개의 큰 호수가 보입니다. 대대로 황실 정원과 연회장으로 쓰였는데 역사가 800년이 넘습니다. 이 중 북쪽에 있는 베이하이는 일반에 개방되고 있지만 중하이와 난하이 합쳐서 중난하이는 접근 금지 구역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의 핵심 기관들이 몰려있기 때문인데요. 중하이에는 총리 집무실과 국무원 회의실 등이 있고 난하이에는 정문격인 신화문을 시작으로 국빈 접견 때 쓰는 잉타이 섬이 호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부의 집무실과 관저도 난하이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산책하고 차담을 나눈 풍태권이 있습니다. 1949년 마오쩌둥 초대 주석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면서 거주 공간으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6: 중난하이는 이처럼 중국 권력의 심장부이면서 미중 관계에서도 상징성이 큰 장소입니다. 1972년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이곳에서 마오쩌둥을 만나 미중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텄습니다. 2014년에는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함께 야간에 잉타이

0: 성을 산책했습니다.
1: 시진핑 在迎台前 迎接 오바마.
2: 시진핑 주석은 잉타이 앞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맞이했고 양국 정상은 친근하게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0: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중난하이 잉타이 섬에서 시 주석과 회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중난하이를 처음 방문했는데 잉타이 섬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중국 의전에 담긴 속뜻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한 엔비디아의 젠슨 왕은 회담장 밖에서 주인공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했던 치맥 회동을 연상시키는 이른바 먹방 행보로 중국인들 마음을 공략했습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4: 검은 가죽 재킷 차림의 남자가 거리에서 짜장면을 비빕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입니다.
2: 여러분도 드셔보셨나요?
4: 시민들이 건넨 발효 음료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특유의 시큼한 맛에 얼굴을 한껏 찡그립니다. 방중 때마다 길거리 시민들과 어울려 먹방을 즐겼던 슈퍼가부 젠슨 황.
2: 중국 좋아합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4: 이번에도 어김없이 베이징 먹자 골목을 찾았습니다. 30도에 육박하는 때이른 더위에도 검은 재킷을 벗지 않는 모습에 중국 SNS에서는 엔비디아 발열 처리 능력이 대단하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습니다.
2: 갑자기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젠슨 왕이 떠나고 나서야 누군지 알았어요.
4: 젠슨 왕의 이런 행보는 직원입니다. 친근한 모습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에어포스 1 경로까지 바꿔 젠슨 황을 중국에 데려갔지만 엔비디아 AI 칩 H200의 중국 공급 문제는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5: 네, 때이른 더위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여름 날씨에 조금이라도 시원한 곳을 찾는 시민들이 벌써부터 청계천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영관 기자, 밤이 깊어가는데 아직도 시민들이 많이 나와 있나요?
6: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길게 줄지어 앉아있는 시민들의 모습 보이실 건데요. 지금은 해가 저물어서 제법 선선한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시민들은 오늘 대낮부터 이곳 청계천에 나와서 발에 물을 담그면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거나 다리 아래 그늘에서 책을 읽으며 더위를 식혔습니다. 해가 진 지금도 산책에 나서 밤바람을 맞이하는 시민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청계천에서 만난 시민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7: 5월인데 벌써 뭐 6월, 7월 온 것처럼 너무 무더운 여름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제 여기 청계천에서 발 담그니까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6: 오늘 하루 서울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습도가 낮아 한여름 무더위까지는 아니지만 햇볕에 오래 서 있으면 쉽게 지칠 수 있는 만큼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물도 틈틈이 충분히 챙겨 드셔야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른 더위와 함께 낮과 밤 기온차가 크겠다며 영유아와 노약자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KBS 뉴스 이현관입니다.
5: 이번 더위는 주말 내내 계속된다고 하죠. 최근엔 더위가 더 빨리 찾아오는 흐름이라지만 그래도 이례적인 고온 현상인데요. 그 원인과 전망을 김세현 기상전문기자가 분석했습니다.
8: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1.3도, 또다시 31도를 넘어섰습니다. 5월 서울 기온이 이틀 연속 31도를 웃돈 건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영월도 32.2도로 5월 중순 기온으론 이 지역 관측사상 최고치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30도를 넘어선 지역이 전국 대부분으로 확대된 모습입니다. 한여름이라 볼 법한 고온 현상이 5월부터 나타난 원인, 한반도 상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틀 전 서쪽에서부터 뜨겁고 건조한 열기를 머금은 고기압이 들어와 이렇게 단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여름 폭염 때나 볼 수 있는 봄철치곤 이례적인 기압계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주말 내내 계속된다는 겁니다. 맑은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 뜨거운 볕에 지면에선 열기가 계속 쌓이겠습니다. 서울은 이틀째 고온 현상이 이어진 데 이어 일요일까지 내내 31도까지 오릅니다. 대구 역시 주말 동안 33도, 일요일에는 34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기상청은 오늘 올해 첫 폭염 영향 예보를 발표했습니다.

0: 발표했습니다. 온열질환 위험도 커졌습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은 2단계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토요일에는 강원과 영남, 일요일엔 영남 지역이 높을 거로 예측됐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인 만큼 볕이 강한 오후 시간대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1: 네, 이번엔 우리 사회 큰 충격을 줬던 강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결 연이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서울 강동구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김보담 기자입니다.
2: 목을 감싼 채 뛰어가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한 여성. 잠시 뒤 등산복 차림의 남성이 이 여성을 뒤쫓습니다. 급박한 순간 놀란 시민들이 달려와 남성을 제압하고 결국 출동한 경찰에 체포됩니다.
3: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정장 입으신 분이 이제 맨 처음 1차로 제압을 하고 계셨었어요.
2: 지난해 11월 60대 조모 씨는 과거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던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재개발 조합 사무실을 찾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여성 직원 한 명이 숨졌고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조 씨는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는데 고소를 취소해달라는 요구를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당한 것을 이유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며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조 씨 주장에 대해선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와 신체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선고 직후 장애가 있는 딸이 엄마를 잃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루하루가 악몽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1: 유명 유튜버의 돈을 노리고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들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철저히 계획했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나쁘다고 질책했습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4: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한 남성이 몸이 들린 채 바닥으로 내팽개쳐지자.
5: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9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사제를 털어서 공동학습장을 만들어 10년 동안 707명의 아이들을 키워낸 박주정 선생님과 말씀 나눕니다. 아이들과 마냥 좋았던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형 사고를 쳐서 법정에선 아이도 있었고 죄지은 아이들의 선처를 바라며 눈물로 호소한 적도 여러 차례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공동학습장 운영을 하며 지은 빚을 갚는 중이라고 합니다. 박주정 선생님이 생각하는 참교육이란 무엇일까요? 학교 밖에서 밀려난 위기의 청소년들의 울타리가 돼준 교육자 박주정 선생님 지금 만나봅니다. 네, 박주정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많은 분들이 선생님 얘기를 진짜 감동적으로 예, 들으시고 예, 눈물도 흘리시고 또 많이 웃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0: 예. 그 아이들과 본격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이제 시골 마을 산골로 들어가서 폐가를 신문지로 도배해 가면서 거기 공동 학습장을 네, 만드신 거예요.
1: 네, 네.
0: 근데 이제 소문 듣고 찾아오는 학생들이 이제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1: 어떻게 아세요? 놀아보셨나요?
0: 아니, 제 생각에는 제가 부모 입장이라도 아, 우리 애 어떻게 천 선생님이 가면 사람 좀 만들어줄까? 아니면은 본인도 학생들이 말썽 피워도 알잖아요. 자기도 자기 인생을 망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1: 없어요. 그럼요.
0: 선생님한테 가면은 내가 좀 달라질까?
1: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이 애들이 우리 여기 같이 사는 데서 있었던 이야기를 학교에 가서 자랑을 해.

0: 과하게.
1: 아, 예.
0: 뭐 음식이나 이런 걸 잘 먹였죠. 그리고 재밌고 즐거우니까 막 즐거운 이야기를 하니까 애들이 호기심을 가져.
1: 네.
0: 나도 가면 안 돼. 나도 가면. 그만 선생님 저희 데리고 가면 안 돼요. 그게 하나씩 하나씩 모여요. 근데 8명 이상 데리고 살 수가 없어요. 707명이라니까 한 번에 707명을 데리고 살았냐고요. 제가 하나님인가요? 707명을 데리고 살게. 그거 아니에요. 우린 정원이 8명이에요.
1: 네.
0: 왜냐면 아침에 4명 깨워가지고 얼른 20km 바라다 놓고 또 다시 돌아와서.
1: 등하교도 다 해주고. 뭐니까.
0: 차가 안 다니니까. 그 애들이 나가고 이제 있다가 아까처럼 새로운 애들이 이제 들어와요. 얘들은 안 나가려고 하겠죠. 물론.
1: 네.
0: 새로운 애들이 들어오는데 공식처럼 얘들이 지명을 해요. 쌤, 우리 나가고 저놈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1: 아.
0: 기수가 있어요. 기수가.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선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 저놈들 들어와야 됩니다. 저놈 또 이사가 저희들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707명이 된 거예요. 그냥 부모들은 그러면 여기서 살 때 그 많은 음식이나 이런 걸 어떻게 됐느냐가 문제겠죠.
1: 네.
0: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부모들이 쌀도 좀 몰래 갖다 놓고 우리가 애들 데리고 학교를 가면 할 일 없는 어머니들은 집에 와서 청소도 해주고
1: 예.
0: 빨래도 해놓고 가고.
1: 아니 하숙비라도 솔직히 좀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행비 너무 어려웠어요. 다.
1: 아니 근데 선생님 월급으로 교사 월급으로 그게 감당이
0: 됩니까?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해봤죠. 근데 그 당시 하도 돈이 없어서 안 되겠으니까 공모사업이라고 있었어요. 체험학습자.
1: 네네.
0: 나라에다가 주면 1,000만 원을 준다고. 근데 그게 됐네요. 근데 1,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너무 좋았게 했죠. 이제 이것 갖고 몇 달은 쓰겠다. 근데 문제는 무슨 행위를 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야 돼. 라면 먹었다. 뭐 먹었다.
1: 증거사진. 예.
0: 얘들이 선생님 너무 재미없어요. 우리 저거 되돌려버리고 우리끼리 그냥 그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닭 오리 그런 이제 그 농장에다 이제 키웠죠.
1: 아.
0: 거기서 이제. 그럼 키워가지고 이제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팔로 단 이야기를 이따가 물어보면 제가 대답할게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1: 부업까지 하셨군요.
0: 네, 네.
1: 아이고 제가 장정들이 막 8명이 이렇게 그럼 선생님네 식구들까지 10명이 넘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네, 네.
1: 선생님 자녀분은
0: 아, 딸들 둘이 있어요.
1: 딸 둘이 있는데 그러면은 한 달이면 쌀을 얼마나 먹을까요?
0: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쌀을. 그러니까 그렇게 밥을 많이 먹는 애들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잠을 안 자고 하여튼 새벽 1시, 2시까지 이야기하고 떠들고 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배가 고프니까 우리가 키운 닭도 잡아먹고 하여튼 잘 먹었어요. 얘들은 어찌됐든.
1: 예, 예.
0: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갔지요.
1: 그러니까요. 저기 선생님이 2년 되셨죠. 정년 퇴임하신 지가.
0: 네네.
1: 네. 그때 이제 제자들한테. 대해서 받은 편지를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0: 네네.
1: 그 편지 속에 보니까 아 어떻게 생활하셨겠구나 하는 게 눈에 그려지더라고요.
0: 네.
1: 제가 좀 한 대목을 소개해드릴게요. 편지. 네. 선생님은 새벽같이 일어나 저희들을 깨우는 일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일어나기는커녕 대꾸도 없는 우리를 선생님은 이불을 걷고 밥을 하고 도시락을 싸고 수백 번 우리를 깨워서 아침을 먹여서 10km 거리의 학교로 실어 나르셨죠. 이야 여기 진짜 한참 이맘때 애들 깨우는 것만 해도 보통 일 아니죠.
0: 보통 일어납니다. 안 일어납니다.
1: 안 일어나잖아요. 네. 아침잠. 저희도 옛날에 돌아보면.
0: 또 깨워놓고 나면 또 네. 들어있고. 또 그리고 나는 차에 시동 걸어놓고 또 가서 깨워가지고 차에 실어서 도시락 싸서 또 발다 놓으면 그 다음에가 또 일어나 있어야 되는데 다시 깨워서.
1: 차도 한 번에 못 나르잖아요.
0: 못 가죠. 이게 처음에는요. 한 번에 실어보려고 내 옆에 두 명. 지금 생각하면 아주 무모한 짓이었죠.
1: 차가 무슨
0: 빨간
1: 차?
0: 프라이드. 짝가라는 거.
1: 아이고 그러면은 원래 5명 정도 타면 딱 차는데.
0: 그렇죠. 나 빼고 하나 둘 셋
1: 4명.
0: 4명 타야 되잖아요.
1: 네네.
0: 근데 우리는 처음에 하여튼 8명을 다 태워보려고 애들이 뒤에 트렁크에다 넣고 뒤에다가 4명을 넣고 다 뛰었더니 트렁크 있는 애들이 막 그때는 비포장이잖아요.
1: 예.
0: 난리예요. 아프다고. 아 이거 위험해서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을 왔다 갔다.
1: 두 번을 왕복을. 10km인데.
0: 15km예요.
1: 15km.
0: 얼른 깨워가지고 얼른 15km 갔다가 또 돌아와서 또 얼른 왔다 갔다. 그다음 학교 수업 끝나고 또 얻는 내용 받아주고 또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루에 15 곱하기 4, 60km를 뛴 거죠.
1: 예.
0: 등교 시간만 하면.
1: 이야, 그 차를 10년 모셨나 봐요.
0: 네.
1: 이 편지에 제자분 보낸 편지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0: 아, 예.
1: 그 차를 잊지 못합니다. 빨간 프라이드. 예?
0: 예, 맞아요.
1: 저희들을 10년 동안 싣고 다니다 주행기록 54만 킬로미터.
0: 맞습니다.
1: 이 차는 언제 운명을 다 아셨습니까?
0: 언제 그 애들을 데리고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날은 어두워지고 겨울이었어요. 패밀리랜드라는 고개가 있어요. 거기를 넘어야 되거든요.
1: 네.
0: 근데 차가 서버리는 거예요. 나는 운전을 하고 뒤에들이 거기서 밀고 우리 집에까지 왔고 좀 이따 그걸 폐차장으로 보냈는데 그 말썽 구르기 들어도 그게 정이 들었는지 그 차를 보고 울더라니까요.
1: 그러니까요.
0: 그게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바깥에 있는 그냥 거칠의 말은 진심이 아니에요. 울어요. 울더라고. 훌쩍거리더라고. 왜 우냐 하니까 그냥이요. 그래 말을 안 해요.
1: 이 편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차는 수명을 다하여 패밀리랜드 고개를 넘지 못하고 숨을 헐떡이고 우리들은 그 빨간 프라이드를 밀고 집에까지 왔고 폐차장으로 보내면서 함께 울었던 정들었던 그 빨간 차.
0: 맞아요.
1: 지금도 가끔 보이는 그 차를 보면 저는 걸음을 멈춥니다.
0: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빨간 프라이드다 근데.
1: 이야 진짜 분신이셨네요. 그렇죠? 그 차로 아이들을 등하교만 시킨 게 아니라 도망친 아이들 찾아다니느라고 순찰차로도 쓰셨다고요.
0: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끝나고 나면은 그 당시에 이제 한참 있다가는 그 식당을 학교에서 했거든요. 그걸 짬밥이라 그러죠. 그걸 싣고 와서 오리들 먹이려고 그걸 싣고 오고 또 애들 데리고 온 통학차. 밤에는 이제 그 애들 찾아다니는 순찰차. 그 용도로 썼던 강주 1도 6076.
1: 네, 아직도 번호가 네. 생생하게 기억이 나실 정도로
0: 네.
1: 예. 그래도 늘 돈이 쪼들리셨죠.
0: 그렇죠.
1: 예. 네. 그 애들 돌반지도 다 전당포 맡기고 그러셨다고 들었어요.
0: 이제 그래도 돈이 없으니까 이제 저는 돌반지를 전당포에 맡긴 건데 내 아내는 그걸 자꾸 훔쳤다고 그러는데요. 지금도 네. 그 말을 해요.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당포는 갔다가 쌀값이 없으니까 맡겼다가 이제 다음에 이제 전당포에 찾으면 된다고 생각을
1: 돈
0: 하고
1: 돈 생기면은
0: 네 했는데 2년 지나서 갔더니 그 6개월이면은 끝난다네요 계약이.
1: 또 금은 거의 현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0: 네, 그러니까 그것은 권한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아예 우리 큰딸 그 반지 돌반지 상당히 많은 것을 나보고 팔아먹었다고 자꾸 그러는데
1: 속상하죠. 그렇게 사모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애들 소풍 갈 때 막 용돈도 챙겨주고 몇 천 원씩 찔러주고 그러셨다고.
0: 예. 내 볼 때는 애들한테 막 나무는 척하면서 근데 그 역할을 잘했던 것 같아요. 나무린 사람 있으면 안아주는 엄마 역할을 잘했던 것 같고.
1: 네.
0: 그 돈이 없어서 이제 우리는 그 달걀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밤에.
1: 네.
0: 우리 풀어놓고 키우니까. 그럼 어디다 달걀을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저녁에 우리는 후라시를 들고 쫓아다니면 달걀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1: 예.
0: 예, 그걸 이제 물로 닦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말바오 시장으로 팔러 가는데 저녁에는 그 애들이 그 달걀을 오염이 붙어 있는 걸 닦으라고 하니까 막 질색을 하더라고요.
1: 네.
0: 그러더니 이제 그 연습이 돼가지고 이제 들고 시장으로 팔러 갑니다. 토요일 네. 일요일 날. 토요일 오후부터 서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달걀 사세요 이 말을. 그러니까 얘들이 선생님 해봐. 그게. 네가 먼저 해봐. 네가 해봐. 그래서 내가 지금 먼저 했네요.
1: 예.
0: 달걀 사세요. 달걀 알고 적게 하니까. 그래

0: 연대 있어요. 지금
1: 누구예요?
0: 안 가르쳐줄
1: 혹시?
0: 거예요.
1: 오, 선생님 제자 중에 또 유명인도 나왔군요.
0: 코미디언이 있어요. 근데 이 애들이랑 같이 달걀 파는데 너무 잘 팔리니까 시장에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달걀 가게에 쫓아와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애들하고 여기서 팔다가 선생님 저리 돌아다니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시장 사람이 저 사람이 선생님 맞냐? 앵벌이 아니냐, 앵벌이.
1: 학생들 시켜서 괜히 착취하는 거 아닌가.
0: 그런 오해도 받고.
1: 그런 오해도 받고.
0: 또 우리 같이 처음에 우리 애들이 그 둥지 틀었던 데는 그 마을에서 간첩이 온 거 아니냐. 이런 소리도 했었다고 그럽니다.
1: 네. 왜 안 그랬겠어요? 왜냐면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니까 좀 이상해 보이는 거죠.
0: 보이겠죠. 네네. 예. 얼굴도 시큼하고.
1: 사실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안 해도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는데도 아이들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중에서도 또 크게 사고도 치고 재판도 받고 그런 학생들도 있으셨다고요. 그러면 막 그거 다 경찰서 다니고 재판정 가고 쫓아다니고 사정하고 빌고 선생님 그렇게까지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0: 그렇죠. 네. 나는 보호자니까 어느 날 그 잠을 자는데 어떤 아이가 목이 아파서 눈을 떴더니 목을 조르더라고요.
1: 선생님 목을요?
0: 죽인다고 그래서. 근데 얘가 날 정말 죽이려고 한지 아닌지 눈빛을 보면 아닌데 하여튼 신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자신이 없고 세상 사는 자신이 없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하도 잘해주니까 나갈 수는 없고 선생님이 죽어버렸으면 차라리 편하겠다. 이게 의리죠.
1: 삐뚤어지고 싶은데 선생님이 걸리는
0: 네.
1: 거예요.
0: 그래서 이제 그 역을 풀고 밤새 울었죠 서로.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서 지가 나한테 30만 원만 주라고 그래서 뭐 할라 쓰릴래 그랬더니 묻지 말고 주라. 그래서 줬더니 책을 사와서 밤새 공부를 하더니 그 애가 열심히 공부해서 해군 상관학교를 가서
1: 아이고.
0: 지금 해군 대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 또 한 아이는 데리고 살았는데 견디지 못하고 나갔어요.
1: 네.
0: 박차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는 우리가 키우는 그 토끼 귀를 잡고 돌려서 이렇게 땅에다가
1: 아이고.
0: 이렇게 해갖고 죽이는 막 잔인한 모습을 보여요.
1: 아이고.
0: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너무 힘들어해.
1: 네.
0: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보냈는데 1년이 지나 편지가 왔어요. 꼬불꼬불한 글씨 보니까 교도소 선생님 저 징역 16년 받았습니다.
1: 아이고.
0: 내일 모레 탄원 한번 해주십시오. 법정에 와서. 그래서 법정 나갔어요. 그래서 검사님은 묻는 말 하면 대답해 주라 그래서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줄게요. 그리고 판사님께 말을 했죠. 이 아이가 살아온 것. 그다음 견디지 못하고 낳은 것.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일을 저질렀던 것.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조직으로 묶여있는 일은 안 된대요. 그래서 걔는 16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공동학습장을 그만두고 교육청에 장관을 하고 있을 때인가 국장을 하던 시절에 연락이 왔어요. 16년을 살고.
1: 네.
0: 선생님 다 살고 나왔습니다. 그래. 어디냐. 교도소 앞입니다. 만났어요. 고생했다. 이제 어디로 갈래. 할머니 집으로 갈래.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아버지 연락 없고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래. 선생님은 지금 어디 사십니까. 나는 시내 아파트에 살지. 나 거기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내가 안 된대.
1: 그건 저라도 좀 힘들 것 같아요.
0: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예. 16살에 예. 교도소를 가서 16년을 살았으면 32살 어른이다.
1: 그러니까요.
0: 딸들이 둘이나 있다. 21살짜리 네. 아파트에. 안 된다. 내가 애원했지 아내한테. 그럼 갈 데가 없다. 그랬더니 아내가 우리 아파트 옆에다가 원룸을 얻어라. 그럼 아침하고 저녁은 해주겠다.
1: 네.
0: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4년 6개월을 데리고 사는데 얘는 자폐와 분노 조절 장애를 알아. 취업을 해도 안 나가.
1: 네.
0: 그러더니 어느 날 저녁밥을 먹으러 안 와. 4년 6개월 지난 어느 날. 가서 어디가 아프나 싶어서 그의 집을 쫓아갔더니 문이 열려져 있어. 문을 열어봤더니 못된 짓을 했어.
1: 아이고.
0: 세 줄을 써놨더라고요.
1: 아이고, 아이고.
0: 선생님 세상이 무서워서 살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해서 갖다 묻어줬습니다.
1: 얼마나 참.
0: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트라우마가 제가.
1: 네.
0: 가슴 아프고 쟤를 내가 조금만 어떻게 했으면 병원도 여러 번 다니고 다녔죠. 근데 안 가려고 했었는데 자책감도 생기고 그랬었습니다.
1: 예.
0: 근데 잘못하면 온 사방 다니면서 탄원서 쓰고 그 애들 그랬었죠.
1: 그러니까 이제 700명의 잘된 제자가 있어도 참 안타까운 적에 맞이한 한 명의 제자를 잊지 못하시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이 말씀하시면서도 눈가에 이렇게 눈물이 맺히고

0: 계시는데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같이 살았던 친구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정과의 좀 관계가 좋지 않고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런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가족과의 관계는 좀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도움을 주셨나요?
1: 제일 큰 문제가 자녀가 학생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변하지 않는 환경으로 돌아가면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0: 네.
1: 그래서 그동안에 격리를 해서 저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공이 생긴 건데 그래서 부모 교육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건데요. 근데 학교라는 것은 학부모 교육은 안 받아도 될 학부모들은 맨날 학교로 옵니다. 정령 학부모 교육을 받아야 될 분들은 못 오시거나 안 오시잖아요.
0: 네.
1: 자, 두 부류입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로 잘 성장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너무너무 기뻐서 같이 상승작용해서 잘 되는 집안.
0: 네.
1: 반대로 이 아이는 이만큼 성장을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집안에서의 그 분위기가 이해를 다시 눌러버렸으면 이 아이가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안타까운 경우도 많으셨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뭐 평생을
1: 할 수는 없으니까.
0: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예. 아. 사실 그 공동학습장에서 같이 아이들하고 정말 지지고 볶고 울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사셨는데 이 다들 사회에서는 사실 문제아라고 하는 예.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을 달라지게 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셨겠죠.
1: 그렇죠. 결정적인 계기라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존중과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 아이가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 아이를 심하게 나무래거나 욕설을 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0: 네.
1: 그건 반감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바깥에 가서 절도를 하고 뭐 못된 짓을 하고 바로 돌아온 날 나는 보호자처럼 잡혀가서 경찰한테 욕을 엄청 먹고 오니까 내가 기분이 매우 나쁘겠죠.
0: 네.
1: 그럼 대부분 너 이리 와봐. 너 무릎 꿇어. 너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럴 수 있냐. 너 이렇게 하려면 나가. 이게 대부분 한 사람입니다.
0: 그렇죠.
1: 저는 예.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렇다고 잘했던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없었던 일처럼 합니다. 그럼 그 애는 내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0: 네.
1: 그리고 내 주위를 돕니다. 그러면 저는 쓰다듬어 줍니다. 괜찮아. 다음에 안 하면 돼. 근데 선생님 그 경찰한테 가서 막 욕 얻어먹을 때 속상하더라. 그 말은 해줘. 다음에 너 잘해가지고 칭찬받아 보고 싶어.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 해줍니다.
0: 예.
1: 왜냐하면 진실되게 대해야 됩니다. 진실되게. 진실되게 대해야만이 이게 말이 많아서 아이가 변한다. 전혀 아닙니다. 눈빛만 갖고도.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웃고 있어도 울고 있는 아이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을 때 선생님이다.
0: 네. 아, 참. 저도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진짜 말만 너무 앞서지 않았는가. 예. 선생님 정년퇴임에서 이제 제자가 보낸 편지 보니까요. 옥수수 감자 삶고 닭백숙 먹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추억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하고 뭐 놀러도 가시고 좀 그러셨죠?
1: 수도 없이 많죠. 정말로 기마전도 하고 무슨 이렇게 토끼 싸움도 하고 한지골 가서 애들이랑 옷 벗고 놀고 같이 수영하고 밤에 놀다 보면 누가 따뜻해지면 선생님 그게 오줌 쌌으니까 빨리 도망가세요 하는 놈도 있었고 그렇게 해줘야만이 애들이 아, 가까이 와요.
0: 마음을 열고.
1: 네. 길길대고 네.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말을 다 해버린 아이는 문제를 안 일으켜요.
0: 네.
1: 그걸 감춰놓고 안에 있는 아이가 문제를 일으켜요.
0: 그러니까 네. 선생님은 어린 시절에 어떤 분이셨을까 궁금한데 뭐 마을의 신동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1: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었다고 그래요. 제 태어나기 전에.
0: 네네.
1: 근데 달리기 시합을 하다가 다리를 하나 다쳐가지고 다리 한 왼쪽이 없어요. 엉덩이까지.
0: 아이고.
1: 우리 아버지 나이 29살이 그러셨다 그래요.
0: 절단을.
1: 절단을 해서.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사남 사녀를 낳는데
0: 네.
1: 아버지가 잘했던 것이 그 마을 사람들 글 못 읽는 사람들을 한문하고 주산을 가르쳤대요. 무료로.
0: 네.
1: 그러한 봉사를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일찍부터 아버지 밑에서 한문하고 주산을 배워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주산이 4단이었으니까
0: 네.
1: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신동이라는 말은 들었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이 변해버린 거죠. 그 당시 초등학교 다닐 때 시골에 선생님들이 오시면 매달 월말고사를 봤어요, 학생들이.
0: 네.
1: 그거에 대한 합계 평균 석차 내는 게 어려워요. 그때는 계산기도 없고 주판밖에 없을 때.
0: 네.
1: 근데 선생님들이 주판을 못 놓은 선생님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암산으로 그 소표 작업을 다 해줬죠.
0: 네.
1: 근데 어느 날 소표 작업을 1학년 1반부터 6학년 6반까지 하는데 내 점수가 궁금해서 내 점수를 봤더니 잘못 기록돼 있어서 선생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뺨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지근증 받고 주판으로 얼굴을 때려서 주판 알이 세 개가 얼굴에 박혀버리는 너무나 끔찍한 한 시간 동안을 그렇게 맞았으니까.
0: 그 선생님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분풀이를 하신 거냐고요.
1: 그렇죠.
0: 거의.
1: 나는 이유를 지금도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얼굴에 주판 알이 박힌 상태로 산고개를 넘어서 우리 아버지한테 와서 그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서 다리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목발을 짚고 쫓아가다가 심장마비로 우리 아버지 49살에 돌아가셨죠. 그때부터 우리 집안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고 저는 아버지를 돌아가게 했다는 트라우마로 평생을 살게 됐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힘이 들어서 그 소위 헌혈이 아닌 매혈을 해가면서 피를 팔아가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던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0: 그래도 대학도 장학금 받고 들어가시고 대기업에 취업도 하시고 그러셨다고 그러던데요.
1: 어찌됐든 악착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가장 큰 조금 기업체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 마음속의 분노와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제가 아팠나 봐요. 그래서 큰 기업체에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못해요. 관계를 못하고 이 말이 거칠어지고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극심한 우울증이었던 거죠.
0: 네네.
1: 이 분노 조절. 저로 인해서 형님들 누나들 다 배우지도 못하고 이 어렵게 집안이 돼버렸다는 이 고통 속에 그 선생님에 대한 미움.
0: 이게 내 책임 아닌데 네. 자책을 하셨군요.
1: 근데 고모가 또 나타나서 저놈이 우리 오빠를 죽였다고 자꾸 그 말을 하니까 그게 이제 저로서는 상처가 됐던 거죠.
0: 그래서 절에 들어가셨다면서요.
1: 네. 그래서 이제 큰 대기업체 다니다 그만두고 절에 가서 스님을 했죠. 근데 한 3년 해도 목마름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서 나왔고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아이들을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되었었습니다.
0: 그렇군요. 선생님도 그런 방황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707명의 아이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네. 품어주시지 않았나. 사실 교육 현장에서 저는 가장 좀 안타까운 것이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1: 네, 네.
0: 뭐 교권, 학생권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게 학생, 학부모, 교사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신뢰를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1: 아주 어려운 질문을 아주 쉽게 여쭤보네요. 아주 어려운 네, 질문입니다.
0: 죄송합니다.
1: 네. 너무 평이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학부모님은 선생님에게 존경하는 이야기를 가져야만이 아이가 선생님 말을 듣습니다. 학부모가 선생님에 대해서 비하하고 이런 말을 하는데 아이가 선생님 말을 잘 들을 리가 없죠.
0: 네.
1: 그래서 학부모님께서는 선생님이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애호심을 갖춰주시고
0: 네.
1: 사명감을 드려야 돼요. 선생님들한테 사명감.
0: 네.
1: 당신들은 훌륭하다. 당신들이 없어서는 우리 아이들이 이만큼 성장할 수 없다. 사명감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사명감을 주지 않고 모함하고 투수하고 고발하게 돼버리면 다투게 되면 선생님들은 자꾸 방어 태세를 하게 됩니다.
0: 네.
1: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영역이 너무 많거든요. 교육에서는. 안 하면 성가실 일이 없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부모님께서는 선생님에 대한 사명감과 존경하는 것을 원하게 하고 싶고 선생님들도 반성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0: 네.
1: 우리가 예전의 선생님들은 서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왜 존경하고 옛날 선생님들 그리워할까요? 뭐랄까요? 무한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사랑과 뭐랄까 계산되지 않는 그 배품.
0: 네.
1: 이것이 일반 다른 직장하고 다른 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선생님들도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가? 내 아이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0: 인간은 한 번씩 늘 뒤돌아보고 뭐 충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30여 년 동안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몸을 던져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도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남아 계시는지요?
0: 예, 저는 제 아내가 그럽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할 만큼 했으니까 밥값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학부모님들이 변하지 않는 한 아이들은 변하지 않는다.
1: 네.
0: 전국을 다니면서 학부모들 뭐 깨우친단 말은 뭐합니다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1: 네.
0: 그런 기회를 갖고 싶은 게 첫 번째 목표고요. 앞으로 자살이나 이게 OECD에서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1위입니다. 청소년 자살률도 지금 세계에서 1위입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1: 큰일이죠.
0: 아주 네. 큰일입니다. 자살 한 개 문제가 아니라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 수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1: 네.
0: 그것도 초중고가. 그래서 저는 이런 이 상황에서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부르미 제도
1: 네.
0: 이걸 전국화하는 것에 학교폭력, 성폭력, 자살, 안전사고, 악성민원, 교권침해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 노하우가 여기 부르미에 있다.
1: 네.
0: 이것도 한번 자세히 봐주고 이걸 일반화시켰으면 좋겠다. 이게 제 꿈입니다.
1: 절박한 부름에 24시간 네. 정말 네.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 아이들에게.
0: 왜냐하면 골든타임을 네. 놓치면 안 되거든요.
1: 네. 아이들 포기하지 말고 잘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선생님 정말 사흘 동안 함께 있었는데 많이 배우고 다시금 진짜 존경하는 마음. 아마 이 시간 들으시는 시청자 청취자분들 같은 마음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의 마음을 제가 전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30여 년 교육 외길 인생을 걸어온 박주정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서울 지방의 낮 최고기온 31.3도 기록하면서 이틀째 31도를 넘었습니다. 어제는 중부 내륙, 오늘은 전북 내륙과 경북 내륙에서도 30도를 넘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돌겠고 체감온도 31도 안팎으로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더위가 이어지다 다음 주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인천과 경기 서부, 충남권, 호남 지방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 내일 평년보다 높겠고 내륙 지방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13도, 광주 15도, 서울은 18도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33도까지 오르겠고 서울, 대전, 광주 31도, 세종 30도, 인천 29도, 울산 28도, 부산 25도, 제주 24도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되지만 경기 남부 지역은 오전에 일시 높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2.3도, 습도 58%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근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저소득 장애가정 청년들의 교육기회 확대와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이 두드림 투게더 대학생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장학금은 장애가 있는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정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 자기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서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진로를 이어갈 수 있게 준비를 했는데요. 최종 선발 인원은 모두 8명이고요. 본인 또는 부모, 조부모, 형제 등 가족 구성원 중에 장애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가정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입니다. 신청은 5월 17일 일요일까지고요.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서 최종 합격자는 6월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지원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꾸는 힘이 되길 바라고 대학생들에게 따뜻한 응원도 함께 전합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시청각장애인 이야기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6월 5일까지 청각장애 학생 통합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비장애 학생을 위한 청각장애 이해교실을 운영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담당교사 연수도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청각장애 학생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학생 상담을 지원하고 학교와 가정을 연결하는 학부모 상담도 진행이 됩니다. 대전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서 장애인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종사자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5월 27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이 되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실무자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참여를 원하는 분은 상담소에서 안내하는 신청 링크에서 접수를 하면 되고요. 문의는 대전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전화 042-223-886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재활협회에서 도내 장애 청소년들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2026 전북특별자치도 장애 청소년 IT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올해 대회는 두 가지 종목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AI를 활용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겨루는 e스마트 챌린지와 참여와 협동을 중시하는 e스포츠 챌린지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도내 특수학교 재학 중인 장애 청소년은 5월 22일까지 재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에서 시각예술 전문평론지로 새롭게 단장한 솟대평론 18호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18호는 문학과 미술평론으로 나뉘어 각 분야별로 3편의 평론이 실렸는데요. 또 새롭게 신설된 코너에서는 장애문학인이 출간한 책을 소개하는 서평과 장애미술인의 전시회를 찾아서 소개하고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버즈의 겁쟁이.

0: 시청각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청각 장애인 이야기 미랄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 홍유미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지난 시간에는 농기반 시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오늘도 농기반 시청각 장애인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1: 네네. 농기반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에는 맹기반보다는 이제 그 자립하고 사회통합을 하기 위해서 재활훈련이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예, 자 그럼 농기반 시청각 장애인들이 재활훈련 과정에서 받게 되는 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이제 의사소통에 관련된 점자나 한 손의 교육 같은 것은 필수이고요. 예. 그 밖에도 보행훈련, 그다음에 일상생활훈련, 그다음에 이제 문해력 교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0: 제일 중요한 훈련은 아무래도 보행훈련이죠.
1: 네. 예. 보행훈련은 이제 그 걷는 거. 를 이제 자기가 혼자서 독립 보행을 어떻게 잘 하느냐 이제 요 훈련을 받는 건데요. 맹기반 시청각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보통 맹학교나 또는 이제 중도의 어른이 돼서는 복지관이나 이제 이런 곳에서 이제 보행 훈련을 기본으로 익히셔요.
0: 제일 먼저 하겠죠.
1: 네. 예. 그런데 이제 농기반 분들은 그런 것들을 배울 기회가 전혀 없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안 보이게 되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걷게 되면 이제 혼자서 이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0: 더 무섭겠죠. 네. 더 그렇죠. 두렵겠죠.
1: 네. 예. 그래서 집에서 혼자 다니는 것도 어렵고 특히나 밖에 나가는 거는 더 어렵고 또 예를 들면 누가 이제 함께 뭐 아들이나 딸이나 이런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나간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일단 바깥에 대한 외부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을 때 그 상대방의 팔을 꽉 잡고 걸어요. 그러면 자신의 체중이 상대방에게 완전히 이렇게 그 실리는 거예요.
0: 전달이 돼서.
1: 네. 예. 그러면 이게 인도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다음에 걷는 본인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외출을 거의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말 집에 있는 게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저도 정말 새로운 시청각 장애인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밖으로 나오시게 해서 이런 보행훈련을 해야 되겠다. 보행훈련을 일단 받으시면 걷는 데에 자신감이 생기시고 왜냐하면 어디에 위험인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걸어야 된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 걸을 때는 어떻게 걸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배우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인도를 해줄 때에도 그냥 손, 팔만 간단하게 이렇게 가볍게 잡고 이제 걷고요. 그 앞에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신의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바꿔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시게 돼요.
0: 헬렌 켈러 센터에서 그런 재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네. 저희가 이제 직접 그 보행 훈련 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뭐 그런 훈련들도 가능한 건가요?
1: 네, 그게 이제 일상생활 훈련인데요. 예. 이제 집에서는 뭐 세탁기라든가 또는 일상 가전제품 또 특히나 가스레인지 같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냉장고를 활용하신다든가 또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움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상생활 룸이라는 거를 저희 센터에 만들어놓고
0: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처럼.
1: 네. 실제 상황처럼. 실제 집처럼 이제 조그맣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최소한의 일상생활 훈련을 이제 이렇게 받으시고 집에 가시면 이제 그대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활동 지원사나 이런 분들이 없으시더라도 자기 혼자서 가장 기본적인 뭐 라면 끓이기라든가
0: 또는
1: 이제 예, 요리 만들기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게 이제 도와드려요.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일상생활 훈련할 때 요리를 할 때는 라면 끓이기를 제일 먼저 기본으로 하고. 근데 이게 쉴 때도 없이 이제 수업을 할 때마다 라면 냄새가 이제 막 온 사무실을 풍기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아시겠지만 라면 냄새만큼 참기 힘들게 없잖아요. 네. 저도 다이어트 할 때 이 냄새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경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0: 역시나 훈련을 해야만 했던.
1: 그렇죠.
0: 그렇군요. 네. 아니, 재활훈련이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또 다른 특징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1: 네, 일단은 그 재활훈련에는 이제 또 중요한 것들에 이제 우리가 시청각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활훈련을 할 때 자신의 목소리를 맹기반 분들은 국어를 사용하시니까 음성언어로 바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목소리를 자기 음성으로 낸다는 거. 그런데 이 농기반 분들은 통역사를 통해서 소리를 내야 됩니다.
0: 예.
1: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있어도 내가 100% 생각을 전달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사실은 농기방 시청각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우울증 같은 이런 것들이 생겨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상담을 할 때에도 수어통역사가 가운데에 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하셔서 상담을 잘 못하시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사실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수어를 배우셔서 수어를 알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좀 많이 잘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활동지원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농기반인 전농전맹 저시력 저청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지원사들하고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활동지원사가 수어를 알고 있는 활동지원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손바닥에다 간단하게 글씨를 써서 뭐 오늘 어디 간다? 또 이제 이렇게 간단간단하게만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기반 시청각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그날의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브리핑도 못 받고 또 어디에 간다라는 상세한 설명도 못 듣고 또 예를 들면 시장 같은 데를 가더라도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상대방한테 자세하게 설명 못하고 그다음에 또 상대방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듣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시청각장애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그러니까 어떤 그 공간에 갈 때 그냥 택배 물건처럼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달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가 이런 활동지원사들도 많이 키워야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문활동지원사 외국에는 많거든요. 예. 그런 분들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0: 시청각장애인분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활동지원사가 네. 더 많아져야겠군요.
1: 그렇죠.
0: 예. 네. 자 그러면 전농전맹 시청각장애인과 저시력 전농 시청각장애인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1: 일단은 그분들은 저시력 전농 시청각장애인분들은 일단은 이게 시력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거든요. 갑자기 확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본인들의 장애를 인정 안 하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0: 나는 장애인이 아니다.
1: 네, 나는 농인이다. 이게 굉장히 농인이다. 중요하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농사회에서 안 보이게 되면 그냥 거기서부터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래서 예. 끝까지 인정을 안 하시고 특히 젊은 분들은 그 잔존 기능이 더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나는 그냥 농인이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조금이라도 보일 때 이 재활훈련을 하셔야 더 빨리 습득하실 수 있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희 센터에 오시는 연령은 거의 40대 후반 50대가 되셔야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평균 연령이 56세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그렇죠?
1: 근데 그때 배우려고 하니까 배우는 것도 늦고 속도도 늦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죠.
0: 그렇군요. 자 오늘도 시청각 장애인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시청각 장애인 이야기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 홍유미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조성모의 다짐.

0: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발달 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발달장애 학생들의 통합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2: 네, 통합교육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말씀드릴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요. 요즘 발달장애 학생들, 그 부모님들께서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예요. 특히 발달장애인이 학교를 간다고 하면 먼저 특수학교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주변에서 마주치는 발달장애인은 특이한 행동이나 말을 하고 일상에서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초등학교까지는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통합교육을 지향해서이기도 하지만 특수학교가 적어서이기도 합니다. 특수학교가 우리 집 주변에 없어서 일반 학교를 보낸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교육의 본질은 장애가 있는 학생들끼리 배우는 특수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에 있다고도 말씀을 하세요. 일반 학교에서 비장애 아이들과 한 반에서 배워야 한다는 거죠. 완전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1: 예, 완전 통합 교육은 말 그대로 특수교육과 일반 교육이 분리되지 않고요. 장애 아이와 비장애 아이가 분리되지 않고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거죠.
2: 네, 아주 잘 알고 계시는데요. 우선 특수교육법에서 그 정의를 살펴보면요. 완전 통합 교육이라고 따로 장애인 등 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의된 것은 없고 통합교육에 대한 내용만 있는데요. 사실상 통합교육이 완전 통합을 포함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어요. 통합교육에 대한 정의를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 유형,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통합은 물리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장애 아동이 일반 교실에서 일반 아동과 함께 통합해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예, 완전 통합 교육이 이론적으로 보면 어렸을 때부터 비장애 아동과 장애 아동이 한 반에서 한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교육을 받으니까 좋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방법이 맞나요?
2: 이론적으로도 실제 경험 사례들로도 완전 통합 교육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반면에 장애아동을 위해 정말 좋은 교육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1: 예.
2: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분리된 교육이 진정한 교육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완전 통합 교육을 하면 뭔가 다른 지원이 필요하고 때로는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어차피 다 다르거든요. 진정한 교육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알아가고 지원하고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개별화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동물학자 템플 그랜디 박사라는 분께서 좋은 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1: 예, 자폐인으로 저명한 동물학자가 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본인이 자폐인으로서 박사까지 계속 공부를 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느꼈겠죠.
2: 네, 템플 그랜딘 박사도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0: 있거든요.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요. 모두 다 템플 그랜딘 박사가 바보다, 일상생활도 힘들 것이다 라는 평가를 할 때도 그 선생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템플 그랜딘이 스스로의 능력과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러한 선생님을 만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현실적으로 좀 드문 일이었거든요. 신경발달장애 중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ADHD를 가진 아이들도 일반 학교에서 적응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선 선생님이 ADHD나 자폐스펙트럼이나 이런 발달장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적절한 교육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한 사례를 전해드리면 자녀가 ADHD인데 호주로 이민을 가니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가족이 있어요.
1: 예, 호주가 장애인에 대해서 다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포용력 있는 국가라고 알고 있거든요.
0: 네. 호주에 이민을 가서 직접 겪어보시니까 우선 자연 환경이 다했다고 할 정도로 자연 속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었다고 해요. 사방에 널린 초록의 자연과 파란 하늘 덕분에 상대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일이 훨씬 수월해지고 부담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좀 심한 ADHD였거든요. 그래서 충동성과 산만함, 집중력의 문제,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나 사회성 문제, 한 과제에서 다음 과제로 전환이 어려운 것, 행동 조절, 이런 문제를,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1: 아이가 호주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궁금한데요.
0: 호주 학교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구성원들 간의 소통 창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교사와 부모, 학생 간의 민주적인 소통이 활발하다는 거예요.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에게 먼저 우선권을 제공한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실례를 들면 이민을 간 직후에 아이 학교 그자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자 선생님이 우선 전혀 권위적이지 않으셨고 자원봉사해주시는 어머님처럼 앉아계셔서 전혀 그자 선생님인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느낌의 그자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 아이가 ADHD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니까 새 학년 학급 반편성이나 아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담임선생님을 배치하겠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1: 예.
0: 학교 적응이나 발달상의 어려움이 있는 가족에게 가장 먼저 요구사항을 듣고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교사들 또한 이들의 특별한 요구에 맞게 교육 환경과 내용을 제공하는 역할, 즉 학생들의 개인별 특성에 맞춘 교육 지원을 아주 당연하게 교사의 책무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요, 톰에게 과제를 줄 때는 조금씩 여러 번 나눠주시고 시각적 자료를 제공하면 더 쉽게 따라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예 개별적인 지원을 요구하면 교사들은 교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혹시라도 톰을 지원하기 위해 내가 알아야 할 방법들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1: 예.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개별적인 지원을 요청하면 귀찮고 힘들다고 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으시군요.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0: 네, 그렇습니다. 호주 학교의 일반 교사들은 자동적으로 매년 자폐성 장애, 불안 장애, 지적 장애, ADHD 등을 진단받은 아이들을 그러니까 일상 다반사로 만나야 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호주가 완전 통합 교육이 일반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예.
0: 부모와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당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1대1 맞춤식 교육 방법들을 익혀나가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된 거죠. 따라서 완전 통합 교육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사들의 장애 이해와 인식이 향상될 수밖에 없고 교사의 인식에서는 매년 수많은 일반 아동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다양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1: 예, 오늘은 완전 통합 교육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호주의 사례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발달 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둘다섯의 긴머리 소녀.

0: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윤선미 보건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박사님께는 물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실제 체험을 하면서 워터 세미나를 하게 만들어주신 잊지 못할 두 분의 스승이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스승의 날이니까 그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1: 아유, 좋습니다. 예. 네, 저에게는 정말 감사하고 존경할 만한 여러분의 스승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저의 오늘의 모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특별히 스승의 날을 기해서 그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0: 예.
1: 제가 이 물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또 물과 친해지게 만들어주신 정말 잊지 못할 감사한 두 분의 스승님들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한 분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 닥터 찰스 토마스라고 하시는 우리 인도계의 그 물리치료학 박사님이셨는데요.
0: 예.
1: 그분의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분이 이제 환자를 다루시고 또 상담하시고 치료하시는 모습 속에서 또 그 당시는 이제 왕진도 다니셨어요. 그래서 왕진을 가시면서 저를 직접 데리고 가셔서 그 누워있는 환자들, 힘들어하는 환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정말 돌보아 주시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었습니다.
0: 예.
1: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이 워터 세미나, 물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면서 저도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0: 예.
1: 또 이분을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신 저희 친정아버지가 두 번째 분이세요.
0: 예.
1: 보건교육자셨던 저희 친정아버지께서는 저희가 아주 어렸던 시절 저희가 사남매인데요. 남동생 막내 있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물을 마시는 것을 이렇게 습관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정말 정성을 들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정말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밥을 해먹던 시절이었는데 저희 집에 처음으로 아마 석유 골로가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0: 골로 기억납니다.
1: 그렇죠. 석유로.
0: 그런데 예.
1: 거기에 이제 물을 새벽에 일어나셔서 끓이셔서 물이 또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잘 식히시고 또 아이들이 물을 맹물을 잘 못 마시니까 거기다 꿀을 한 방울 떨어뜨리셔서 저희 딸들이 자는 방에다가 이렇게 들여주시면서 얘들아 물 마셔라 하고 새벽 6시면 이제 모닝콜을 해주신 거죠. 그 덕분에 그 온수를 마시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요.
0: 예.
1: 지금까지도 그 습관을 가지면서 저는 건강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20년이 되어가고 또 뭐 큰 재산을 주신 것은 없지만 저는 이 물 마시는 습관을 저에게 주신 이 아버지의 큰 유산을 가지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0: 큰 재산보다 정말 더 좋은 유산을 물려주셨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예. 방송을 혹시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어떤 다른 유산들을 아이들에게 남겨주시기 위해서 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실 텐데 사실 그런 것보다도 평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 습관을 유산으로 남겨주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돈 안 드리고 큰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군요.
1: 그렇습니다.
0: 예.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1: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온수로 우리 인체를 깨우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밤새도록 이렇게 자고 나면 뭐 7시간, 8시간 뭐 그보다 덜 자더라도 자는 동안에 몸에 탈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0: 예.
1: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온수, 좀 몸 온도 정도보다 조금 따끈한 물을 마시게 되는 것은 우리 몸에 우리가 선물을 주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0: 체온처럼 따뜻한 물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1: 네, 우리 몸의 그 온도와 뭐 농도, 산도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아는 한 기관이 있어요. 기관이라기보다 한 장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0: 예.
1: 그것은 이제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그 사이에 있는 이 유문이라고 하는 밸브예요.
0: 유문.
1: 네, 파이로릭 밸브라고 하는 이 밸브가 위안에 들어오는 특별히 액체들의 온도를 아주 잘 알아서 이 온도가 우리 몸 온도보다 낮게 되면 열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으로 차가운 물이 들어가면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거든요.
0: 예.
1: 그래서 몸 온도하고 같은 온도면은 유문이 이제 조금씩 열리면서 그것을 장으로 내려보내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유문은 열려 있어요. 저희가
0: 예.
1: 밤새도록 아무것도 먹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유문이 열려 있는 상황에 우리가 차가운 물을 마시면 찰칵하고 다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따뜻한 물, 우리 몸 온도에 36도, 37도 되는 조금 더 되는 그런 따뜻한 물을 마시게 되면 이 유문은 다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문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고, 그리고 위에도 이 우리 체온 정도의 물은 또 자극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예. 유문을 빨리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내장도 샤워를 시키자고 말씀을 드렸을 때 입부터 식도 위장으로 이렇게 통과되는 그거를 정말 샥 이렇게 방해 없이 내려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체온 정도 이상의 물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0: 그러면 병을 앓고 계신, 투병을 하고 있는 분들은 특히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하겠군요.
1: 그렇죠. 하루 종일 뭐 꼭 따뜻한 물을 마셔라 하지는 않지만요. 최소한 아침에 일어났을 때만이라도 따뜻한 물을 마셔주시는 것은 이 물이 몸 안에 들어가서 위에서 그냥 장으로 쫙 청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몸 온도보다 낮은 온도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문이 닫혀버리잖아요.
0: 예.
1: 그러면 위는 이 차가운 물을 데펴줘야 돼요. 그러면 엑스트라 에너지가 사용이 되겠죠.
0: 예.
1: 특별히 환자분들은 지금 투병을 하시기 위해서 몸의 모든 에너지를 그 우리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문제를 회복하는 데 써야 하는데 그냥 따뜻한 물을 마셔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차가운 물을 마시시면서 그거를 데워야 하니까 좀 낭비되는 이 에너지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도 아침마다 따뜻한 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유가 있는 거군요.
1: 아유, 어머니께서 아주 아드님에게 큰 재산을 남겨주시려고 하셨네요.
0: 이미 재산을 받았군요, 저도. 아, 그러면 제 몸에 선물을 주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따뜻한 물, 꼭 따뜻한 물 마시는 습관 꼭 실천을 해야겠군요.
1: 네, 꼭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물은 공복에 마실 때 유문을 통과하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러면 식사하고 속이 비고 나면 선물을 주는 느낌으로 물을 그렇죠. 마시는 게 굉장히 좋겠군요.
1: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식도도 이렇게 청결하게 청소를 해주면서

0: 건강이 증진될 수 있고 위도 열심히 일을 하고 났기 때문에 깨끗하게 청소를 해준다고 하면 뭐 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뭐 위염부터 시작해서 위궤양이며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않겠어요?
1: 그러면 그렇게 해서 위가 비워지면 다음 음식을 먹기에도 굉장히 좋은 상태로 위가 보관이
0: 준비가
1: 되고 준비가 되는 거군요.
0: 네.
1: 예. 공복에 물을 마셔주는 습관도 꼭 길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물에 대한 다른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0: 네, 물을 마시는 시간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위 안에 음식이 들어가 있을 때 이제 물을 마시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을 지난주와 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음식을 먹는 그 종류에 따라서 소화되는 시간이 틀립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보시면 참 재미있어요. 예를 들어서 달걀 후라이 하나 같은 경우도 뭐 3시간에서 3시간 반이 걸린다고 해요.
1: 예.
0: 그러면 이제 육류를 드셨을 경우 뭐 5시간 더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위 안에 음식이 아무것도 없을 때 물을 좀 마셔주시면 정말 가장 최상의 선물을 받으시게 됩니다.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 전윤선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 무장애 여행지는 어디로 안내를 해 주실 건가요?
2: 네, 오늘 무장애 여행은 5월이면 네, 딱 좋은 축제장으로 갈 건데요.
1: 예.
2: 5월 꽃이 가득한 곳입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기도 하고 또 화려함으로 가득한 꽃들이 사방팔방으로 피어 있는데요. 혹시 무슨 꽃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1: 말씀하신 것처럼 5월에는 꽃들이 사방팔방으로 피어 네. 있어서 혹시 장미꽃 아닌가요?
2: 아, 맞습니다. 네, 장미꽃이 꽃의 여왕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저도 뭐 딱히 반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의 여왕 장미 축제가 열리는 전남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장미 축제장에 다녀왔습니다.
1: 전남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장미 축제장. 네. 장미 축제가 한창이면 정말 볼만 하겠군요.
2: 네, 맞습니다. 전국에 장미 축제를 하는 곳이 여러 곳 있는데요.
1: 맞아요.
2: 네, 섬진강 기차마을 장미 축제는 손에 꼽힐 정도로 화려하고 규모도 엄청납니다. 게다가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까지 다양해서요. 5월 축제꽃 여행지로는 안성 맞춤인 곳입니다.
1: 그러면 장미의 계절을 만끽하러 한번 떠나볼까요?
2: 네. 곡성 여행할 때는요. 곡성 5일 장날에 맞춰서 여행하면 좋습니다.
1: 예.
2: 매월 3일과 8일, 뭐 13일, 18일 이런 식으로 장날인데요. 일석다조의 여행이 가능한 곳입니다.
1: 기억을 하면 좋겠군요. 매월 네. 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 자, 그러면 교통수단은 먼저 어떤 걸 이용하면 좋을까요?
2: 네, 기차를 이용하면 편리한데요. 저는 이번 여행에는 남도해양관광열차를 탔습니다.
1: 남도해양관광열차.
2: 네, 예. 남도해양관광열차인데요. 열차 안에는 다양한 볼거리.

0: 과 체험거리가 가득해서요. 지루할 틈 없이 순식간에 곡성역에 도착했습니다. 네, 곡성역에는요. KTX와 무궁화 열차도 정차합니다.
1: 기차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열차 안에 다양한 볼거리도 있고 체험거리가 있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러면 기차부터 여행의 시작인 셈이네요.
0: 그렇죠. 기차 타고 기차마을까지 가는 여행인 셈이죠.
1: 예.
0: 네, 기차마을 여행이 휠체어 탄 장애인에게 더욱 자유로운 건요. 기차역에서 내리면 장애인 콜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1: 예.
0: 곡성역 주변 500m 내외에 여행지가 다 몰려 있어서입니다.
1: 기차 타고 가는 기차마을까지 가는 여행.
0: 네.
1: 왠지 느낌이 참 좋은데요. 곡성은 그러면 장애인 등 관광약자에게는 참 좋은 여행지군요.
0: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요. 섬진강 기차마을은 열린관광지로 조성된 곳이어서 접근성이 양호하고요. 섬진강을 따라서 증기기관차를 타고 과거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저도 한번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0: 네,
1: 드는데 기차에 기차를
0: 네.
1: 더하고 꽃에 꽃축채까지 더하는 여행지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딱 맞는 예. 말씀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은 곡성역에서 내리면은 오른쪽으로 500m 정도 가시면 되고요. 가는 길도 정말 예쁜데요. 기차 모형의 다리를 건너고 또 기차 펜션을 지나면은 장미 가득한 기차마을에 도착합니다.
1: 기차마을이라서 다리도 기차 모형이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예. 아니 근데 장미 축제를 하는 곳이니까 일단 뭐 장미 향기로 동네가 가득하겠군요.
0: 네, 물론입니다. 기차마을에 들어서면 장미꽃 향기로 가득한데요. 장미공원에는 수만 송이의 명품 장미들로 가득했습니다.
1: 예.
0: 기차마을은 해마다 5월 중순을 넘어서면 온통 장미로 천지인데요. 네, 장미공원을 가득 채운 1004종의 세계 장미들이 일제히 꽃봉오리를 터뜨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1: 하필 또 장미도 1004종이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장미정원에는 그러면 어떤 종류의 장미가 있는 건가요? 궁금해지는데.
0: 네, 장미공원에는요. 붉은 장미, 하얀 장미, 노란 장미, 저는 초록 장미까지.
1: 초록 장미도 있어요.
0: 네, 색깔이 너무 다양했는데요.
1: 예, 예.
0: 그 자태가 어찌나 곱던지 자연의 위대함을 다시 느끼게 했습니다. 게다가요. 이름도 다양해서요. 서양 이름을 가진 장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또 장미공원 원예사는요. 아침 장미공원을 꼭 와보라고 일러줬는데요.
1: 무슨 이유인가요?
0: 네. 이른 아침에 보는 장미 색깔이나 향기는 낮하고는 확연히 다르다고 합니다.
1: 그럼 낮에 보는 것보다는 아침에 보는 게 더 좋다는 의미겠죠?
0: 네. 그렇습니다.
1: 근데 그렇게 볼거리가 많으면 간 김에 하룻밤 숙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0: 네. 그래서요. 하룻밤을 기차마을에서 숙박을 했는데요. 바로 옆에 로즈 유스 호스텔의 무장애 객실이 있습니다.
1: 유스 호스텔 이름도 장미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로즈 유스 호스텔.
0: 네. 주변에 숙박시설이 있어도 무장애 객실이 있는 곳 찾기가 힘들거나 또 아예 편의객실이 없는 곳이 허다하거든요.
1: 맞아요.
0: 그런 면에서 로즈 유스 호스텔은 휠체어 탄 장애인도 하룻밤 묵고 다음날 아침에 장미정원의 몽환적인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장미정원을 둘러보고 나면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0: 네. 이번에는요. 사랑의 장미 조형물의 동전 던지기입니다. 분수대 가운데 노란 장미가 있는데요. 제 눈에는 황금 장미 조형물로 보였는데요.
1: 노란색이라서?
0: 네. 네. 장미꽃 속에 동전을 던져 들어가면요. 사랑이 이루어 가족의 행복이 영원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동전 장미 쪽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1: 혹시 대표님께서는 동전을 던지셨나요?
0: 네. 던졌습니다.
1: 사랑을 영원하며 네. 던지셨군요. 보는 여행에서 체험 여행까지 더하면 정말 일석이조의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장미의 여신을 찾아뵀는데요.
1: 장미의 여신이요?
0: 네. 장미의 여신은 파란색의 긴 머리에 꽃으로 머리띠를 하고요. 또 붉은색 립스틱을 짙게 바른 여인입니다. 장미의 여신의 손에는요. 붉은 장미를 들고 또 향기를 맡고 있는 조형물인데요. 장미꽃도 아름답지만 장미의 여신 조형물도 정말 근사했습니다.
1: 곡성 기차마을 장미축제는 장미꽃을 주제로 정말 다양한 관광 자원을 만들어내고 있군요.
0: 네. 그렇습니다. 장미정원 한가운데는 또 소망정이 있는데요. 소망정은 연못 한가운데 있는 정자입니다. 소망정까지는 데크로가 있어서 접근하기 편리하고요. 또 작은 연못 분수가 솟고 있어서 옛 정자와 장미가 어우러지는 풍경에 베르사유의 장미와 들장미 소녀 캔디가 생각이 났습니다.
1: 애니메이션 아닌가요? 베르사유 장미, 들장미 소녀 캔디.
0: 네.
1: 정말 곡성 장미축제에 가면 장미꽃에 취해서 정원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겠는데요.
0: 네, 맞습니다. 예. 네, 정신 차리고요. 이번에는요. 100년 전으로 떠날 증기기관차를 타러 갔습니다.
1: 증기기관차도 있어요? 네,
0: 증기기관차는요. 칸이 총 4칸인데요. 3칸인데요. 휠체어 탄 여행객은 네, 전철처럼 마주보고 가는 네, 그런 칸에 타야 합니다. 예, 예.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면 네, 기차 안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휠체어 좌석인데요.
1: 괜찮으셨나요?
0: 네. 넓고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1: 그렇군요. 증기기관차를 타면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0: 네. 맞습니다. 100년 전으로 점프한 것 같았는데요. 예. 기차 안도 100년 전 컨셉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창문은 위에서 아래로 열리고요. 예. 또 천장에는 선풍기가 돌고
1: 선풍기가
0: 있습니다.
1: 선풍기가 돌고 있어요?
0: 네. 또 차창 밖으로는 섬진강이 유유히 흐르고 기차는 기적소리 울리면서 느린 화면처럼 천천히 달려갑니다.
1: 그런 분위기라면 분위기에 맞게 왠지 복장도 좀 옛날 복장, 뭐 네. 교복을 입는다던가 개화기 때 옷을 한번 입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그런 컨셉은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기차 안에 교련복을 입고 간식 카트를 밀고 다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네. 이 학생은요. 육성예비를 못 내서 수십 년째 기차에서 알바를 한다고 합니다.
1: 컨셉이 그런 거죠?
0: 네. 네. 카트에는 기차여행의 필수품 찐계란과 사이다도 있고요. 예. 또 쫀득이, 라면땅, 별사탕 등 옛날 과자도 가득합니다.
1: 마치 좀 옛날 영화를 보는 느낌도 들 것 같고요.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이렇게 장면이 쫙 펼쳐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0: 네. 맞습니다. 천천히 달리던 기차는 어느새 섬진강 가정역에 도착합니다. 가정역에서 내리면은 섬진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데요. 역사가 높아서 전망대 역할까지 합니다. 또 섬진강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제첩국을 파는 식당이 있는데요.
1: 제첩국.
0: 네. 이 식당은 문턱이 없는 곳이어서 제첩국과 제첩 무침으로 섬진강 여행에 별미를 더하는 곳입니다.
1: 장미축제도 보고요. 증기기관차도 타고요. 네.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여행지가 바로 곡성이군요.
0: 네. 그렇죠. 기차를 타고 다시 와서요. 곡성 5일장을 둘러봤습니다. 곡성 5일장까지 가는 길에는 뚝방 정원도 근사한데요. 곡성 여행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1: 곡성 5일장도 궁금해지는데.
0: 네. 곡성 5일장은요. 지역 농산물로 가득한데요. 할머니들이 잣반에다가 싱싱한 푸성기가 네, 지갑을 열게 합니다. 또 직접 농사지은 작물을 착한 가격에 살 수도 있고요. 또 5일장만의 인심까지 덤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편의시설은 괜찮은 거죠?
0: 네. 물론입니다. 장애인 화장실 여행지마다 잘 마련되어 있고요. 또 무장애 객실이 있는 숙소도 로드 호텔에 있으니까요. 걱정 없습니다. 또 곡성역에서 500m 반경이 다 여행지 안에 있습니다.
1: 예.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오늘은 곡성 기차마을 장미축제 현장으로 함께 떠나봤습니다.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 전윤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JK 김동욱의 미련한 사랑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 일부 극성스러운 학부모 때문에 담임을 맡길 꺼리는 교사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선생님은 꼭 담임을 맡고 싶었다고 합니다.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시각장애인 김태연 선생님입니다.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아이들 생활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데 담임 역할이 가능할까? 이런 염려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김태연 선생님은 담임을 맡았습니다. 수업시간 45분만이 아니라 하루를 함께 보내는 담임으로서 아이들의 고민을 듣고 이름을 불러주고 작은 변화를 함께 지켜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만난 아이들은 선생님의 눈이 되어주기도 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신학기에 시각장애인 선생님이 전근 오면 학부모들은 여러 가지 걱정을 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금방 적응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아이들은요, 사회가 미리 정해둔 기준보다 있는 그대로

하루를 받아들이는데 더 익숙한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전국에 계신 시각장애인 선생님들,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편견 없는 교실 응원합니다. 5월 15일 금요일 우리 남가족, 첫 곡은 제임스 블런트가 부릅니다. You are beautiful.

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오케스트라 지휘자 권주용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한빛맹학교와 캠프와 음악활동을 같이 하였었는데요. 처음에 가서 이제 지휘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앞이 안 보신 분들하고 어떻게 하는지 좀 고민을 했는데 듣고 만들어가는 그 화면이 그 힘이 굉장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이제 오전 오후로 나눠서 저는 3, 4일 정도 간 것 같고 이제 계속 지휘를 하면서 뭐 두 곡, 세 곡 정도를 이제 어느 정도 마스터 숙련될 때까지 음악을 했고 간단하게 음악회도 했었고 그런 좋은 경험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오케스트라가 1년에 많으면 3번, 적어도 한 번은 장애인 음악가랑 비장애인 음악가랑 같이 하고 물론 이제 정말 프로 연주자들도 있고 준프로 또 학생들도 있고 그분들의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래도 또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 표현하는 마음이 이제 저도 되게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앞을 안 보이시니까 더 어떤 표현이라든지 물론 테크닉적으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아무래도 힘든 부분이 있어요.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그 표현력 그런 화면을 만드는 과정 그분들의 어떤 열성 그리고 되게 많은 부분이 음악인으로 같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1: 서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권주용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한빛맹학교에서 진행하는 음악 캠프 등을 함께하면서 음악에 대한 시각장애인들의 열정을 알게 됐다고요. 악기를 다루는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음악인으로서 함께 나아간다는 점이 좋다고 하셨어요. 장애인은 무엇을 하지 못할 것이다. 장애인은 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맞는 말도 아닙니다. 장애인과 뭔가를 함께한 경험이 없다 보니 이런 편견이나 선입견이 생기는 건데요. 권주용 지휘자처럼 직접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장애보다는 그 사람의 열정 그리고 개성에 주목하게 되죠. 네, 장애인과 함께할 기회가 있다면요 망설이지 말고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태연이 부르는 해피, 10cm가 부르는 그라데이션.

0: 금요일에 편안한 음악과 함께합니다. 렛츠고 뮤직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하는데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5월은 진짜 기념일이 엄청 많잖아요.
1: 네.
0: 그중에서 우리 신세미 씨는 어떤 날을 제일 좋아하세요?
1: 마침 오늘이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저는 스승의 날이 좋은데 왜냐하면 어린이날은 좀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은 네. 좀 그 의무감에 챙겨야 되는 느낌이 있다면 스승의 날은 꼭 챙기진 않아도 되지만 진짜 감사한 마음에 생각나는 분들에게는 좀 연락하게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구나. 듣는 어린이와 그 부모님들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
1: 그러니까 안 들으셨으면 챙겼니? 좋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린이날을
1: 좋아하세요.
0: 네.
1: 어떤 이유 때문에 좋아하시나요?
0: 저는 이제 제가 아직도 어린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0: 정말 철이 없죠.
1: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았어요. 네. 마음껏 노셨나요? 어린이날에?
0: 저는 굉장히 억울한 게 네. 저는 어버이날을 챙겼는데 부모님

0: 저를 챙기지 않으시더라고요.
1: 아, 직접 본인이 넘었는데. 챙기셔야겠네요. 그렇죠.
0: 자, 오늘은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1: 네, 오늘 진짜 5월은 말씀하신 대로 날씨도 좋고 또 휴일도 많고 해서 유독 좀 어린 아이처럼 놀고 싶은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뭐 친구가 오랜만에 놀러 오는 것도 좋고 또 그냥 날씨 좋은 날 나가서 산책하기만 해도 그게 또 노는 거기도 네. 하죠. 그래서 똑같은 일상을 보내도 좀 5월에 그 마음만큼은 축제처럼 놀이처럼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놀러와 그냥 놀러와 하는 제목으로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0: 아, 그래요. 놀러와 그냥 와라.
1: 네.
0: 마음 편하게.
1: 네.
0: 하, 어렸을 때는 이게 됐는데.
1: 맞아요.
0: 그냥 갔거든요.
1: 네.
0: 나 가도 돼? 네. 와? 그러면 갔는데.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약간 그 어머니들 표정이 안 좋긴 했어요.
1: 맞아요. 먹을 게 또 없는데 네. 친구가 오면 또 해야 되고.
0: 그리고 저는 반대로 이제 어렸을 때 친구가 저희 집에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1: 어머.
0: 야, 뭐 해줘야 돼? 그러는
1: 아.
0: 아, 그렇구나. 우리 부모님 일하는 부모님이었으니까.
1: 네.
0: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되게 부담스러웠겠다.
1: 맞아요.
0: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그 옛날 추억을 떠올려 보면서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불쑥 찾아가고 싶은
1: 네. 뭐
0: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첫 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첫 곡은 92년생 경기도 네. 성남시 분당 출신 친구들끼리 결성한 그룹 잔나비의 곡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0: 아, 이분들이 그런 친구들이었군요.
1: 네. 네. 사실 잔나비 음악이 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크게 두 갈래로 좀 분류해서 보자면 이제 좀 긴 제목과 감성적이고 문학적인 가사를 가진 곡들이 있고요. 반대로 좀 동화적이고 판타지 같은 그런 어린아이의 동심이 생각나는 곡들이 또 있는데 오늘은 판타지 같은 곡을 하나 골라봤습니다.
0: 그리고 그 보컬의 목소리도 그렇고
1: 네.
0: 굉장히 독특한 곡들이 많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1: 제가 잔나비가 이제 92년생 친구 밴드라고 말씀을
0: 네,
1: 드렸는데
0: 분당 출신.
1: 맞아요.
0: 네.
1: 이제 멤버들 모두가 이제 원숭이 띠어서 원숭이의 순우리말인 잔나비,
0: 잔나비. 네,
1: 그걸 이름으로 짓게 됐다고 하고요.
0: 네.
1: 근데 뭐 90년대생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제 국내 포크나 로그마 음악으로부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2014년도부터 잔나비가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제 초창기 음악을 특히 들어보시면 좀 레트로적인 그런 느낌이 물씬 납니다.
0: 그렇군요. 야, 근데 데뷔한 지 꽤 됐네요.
1: 맞아요.
0: 2014년에 데뷔. 근데 그때 그 친구들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을 텐데.
1: 네.
0: 아,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음악을 들었을 때 되게 오래된 그룹인 줄 알았어요.
1: 맞아요.
0: 그 복고풍의 느낌이라
1: 네.
0: 그랬던 거군요.
1: 네.
0: 아.
1: 특히 이 잔나비 네. 분들이 그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 노력이 2019년에 이제 혼자 사는 예능에 이제 보컬이 출연하면서
0: 네.
1: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가 좀 보여졌습니다. 이 아날로그 시대의 감성을 유지하려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투지폰을 여전히 쓰고 있었고
0: 2019년에
1: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애잔한 반응도 좀 얻기도 했었는데요. 2021년에 한 그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는 보컬 최정훈 씨가 스마트폰에다가 스마트워치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네. 변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만큼 과거에 좀 순도 100%의 음악을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첫 곡으로 들어볼 곡은 투게더라는 제목의 곡이고요. 데뷔 5년 만에 잔나비에게 처음으로 음원 차트 1위를 안겨줬던 그 주저하는 연인들이라는 네. 곡이 수록된 정규 2집의 수록곡이고요. 이 기다리는 거는 힘들지만 그 끝에 오는 보상은 좀 축제처럼 굉장히 달콤하고 신나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린 끝에 언젠가 마음에 축제가 열릴 거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곡이고요. 좀 동화 같고 축제가 진짜 열리는 것 같은 기분 좋은 사운드의 곡이어서 첫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0: 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잔나비가 부릅니다. 투게더.

0: 야, 진짜 뭔가 몽롱하면서도 되게 밝고 기분 좋게 느껴지게 하는 그냥 독특한 감성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예. 다음은 또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이번에는 두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0: 네.
1: 먼저 긱스의 랄랄라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패닉의 이적, 그리고 또 한상원, 정원영, 그리고 또 지금은 세계적인 음악 감독이 된 정재일 등이 이제 멤버로 활동했던 그런 슈퍼밴드였죠. 이제 긱스의 짝사랑이라는 곡이 좀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긱스 특유의 좀 우리 같이 놀아보자 이런 감성은 또 랄랄라라는 곡에서 잘 살아 있어요. 이 곡의 가사가
0: 네.
1: 하얀 눈이 내리면 이제 엄마, 아빠, 뭐 형아, 친구들 다 한마음이 돼서 노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참 놀기 좋은 곡이어서 들어보려고 하고요.
0: 네.
1: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 이제 세계적인 펑크 밴드인 얼스 윈드 앤 파이어의 부기 원더랜드라는 곡입니다. 이 영어에서 부기라는 단어가 좀 우리 열정적으로 춤추자 이런 의미로 쓰여서 춤추자고 할때 렛츠 부기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요.
0: 네.
1: 이 곡에서 부기 원더랜드는 이제 현실이 좀 고달프더라도 우리의 상상 속의 존재인 부기 원더랜드에서 춤을 추면 그곳에는 로맨스도 있고 좀 좋은 삶이 있다. 이런 약간 좀 현실 도피적인 그런 공간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이 힘들면 약간 현실 밖에 좀 상상의 세계에서 노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잖아요.
0: 네.
1: 그게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부기 원더랜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놀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면 이런 부기 원더랜드를 들으면서 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여러분 눈 감고 한번 놀아보시죠.
1: 네.
0: 긱스의 랄랄라, 얼스윈드 앤 파이어의 부기 원더랜드 두곡 이어서 듣습니다.

0: 아,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들. 다음 곡은 또 어떤 곡인가요?
1: 네. 네. 사실 오늘 선곡의 제목 놀러와 그냥 놀러와가 바로 이 곡의 가사에서 나왔는데요. 바로 러브홀릭의 놀러와입니다. 네. 이제 좀 잘 살다가도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좀 허탈하고 좀 허무한 마음이 드는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가사에서 그럴 때는 내게 전화해. 아니 그냥 놀러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이 가사에 담긴 마음이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이 곡이 또 2003년에 영화 싱글즈 OST로 쓰이면서 또 러브홀릭에게는 전성기를 또 만들어줬던 곡이기도 합니다.
0: 특히나 이제 방송 프로그램의 타이틀곡으로 인기 많았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기억이 납니다. 다음 또 누구의 노래 들어보나요?
1: 네, 이어서 감상하실 곡은 미국 버전의 놀러와가 아닐까 싶어서 준비해봤는데요. 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Come on over 이란 곡입니다.
0: 똑같네요.
1: 네. 네. 사실 이거 제목 자체는 놀러와, 일로 넘어와 이런 얘기인데요. 이 곡은 이제 그 초대하는 대상이 친구라기보다는 좀 사랑하는 연인에게 이제 나에게 놀러와라 네. 이런 얘기인데 사실 가사가 이제 뭐 정확히 친구에게 놀러와라 이렇게 정확히 맞진 않아도 Come on over라고 시작하는 이 인트로부터 정말 기분이 확 좋아지고 경쾌해져서 선곡해봤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러브홀릭의 놀러와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Come on over 두 곡 이어서 듣습니다.

0: 금요일에 함께하는 Let's Go Music. 오늘은 놀러와 Come on over! Come on over! 이 주제로 음악 듣고 있습니다. 다음 곡 좀 소개해 주세요.
1: 네. 네. 이제 영화 사운드 트랙을 두 곡 이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최고의 만화였다가 최고의 TV쇼로도 제작되고 이후에 영화로도 제작된 피너츠의 2015년 더 무비 버전의 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원작과 마찬가지로 이 피너츠 더 무비도 찰리 네. 브라운과 이제 절친 스누피의 우정이 이제 중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영화 속에는 이제 연말에 댄스 파티가 열리는데요. 이제 모든 친구들이 거기에 모여서 각자 자신의 이제 춤솜씨를 뽐내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귀엽고 또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제 친구랑 함께 놀고 춤추다 보면 너의 그 안 좋은 기분도 나아질 거다 이런 주제곡의 메시지도 너무 귀여워서 선곡을 해봤는데요. 네. 이 곡은 메간 트레이너가 불렀고요. 제목은 Better When I'm Dancing입니다. 이어서 들어볼 곡은 애니메이션 주제곡으로 쓰인 샤키라의 주라는 곡입니다. 주토피아 2의 사운드 트랙인데요. 주토피아의 첫 번째 영화 예, 예. 주제곡 역시도 이제 샤키라가 불렀고요. 제목은 Try Everything이었는데요. 이 1편은 토끼인 주디 홉스가 이제 경찰관에 도전하는 그런 얘기였다면 2편에서는 경찰관이 된 주디가 이제 여우인 친구 닉과 함께 이제 주토피아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둘의 또 우정이 중심이 되는 영화여서 그런지 이 곡을 들으면은 좀 친한 친구랑 함께 모험을 떠나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놀이 동산에 갈 때 들어도 좋을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0: 저는 이 영화를 아직 못 봤는데 추천하십니까?
1: 네, 추천합니다.
0: 알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메간 트레이너가 부른 Better When I'm Dancing, 샤키라의 주 이어서 듣습니다.

0: 네, 좋네요. 역시 샤키라 다웠다. 예. 자, 다음은 어떤 사람의 누구의 노래를 들어볼까요?
1: 네, 이번엔 노브레인의 미친 듯 놀자라는 곡 들어보겠습니다. 제목부터 놀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노브레인의 다른 유명한 곡들, 뭐 넌 내게 반했어나, 뭐 라디오 라디오, 비와 당신 같은 곡들도 뭐 메시지는 다를지어도 그 사운드 자체는 좀 놀자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노래들이었는데 이 제목부터 미친 듯 놀자라는 이 곡에서는 이제 스트레스 다 풀면서 좀 함께 잘난 척도 내려놓고 이쁜 척도 내려놓고 같이 놀자 이렇게 대놓고 권유를 하고 있고요.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 이 노래 틀어놓고 잠시 미친 척 좀 놀고 나면 기분이 한껏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곡입니다.
0: 네, 노브레인이 부릅니다. 미친 듯 놀자.

0: 놀러와 놀러와 라는 주제로 함께 보고 있는데요. 정말 놀러가고 싶습니다. 진짜 놀러와가 아니라 제가 가고 싶어요.
1: 네.
0: 네, 마지막 곡 어떤 곡인가요?
1: 마지막 곡은 지난해 내한도 했던 총 6차례나 공연을 펼치면서 이제 30만 명과 함께 뛰어놀았던 밴드 예. 콜드플레이의 음악 준비해봤는데요. Every Teardrop is a Waterfall이란 곡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곡은 정말 전주부터 굉장히 환상적인 어떤 세계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요. 좀 가사 내용 자체도 네. 바깥 세상과는 단절돼서 너가 좋아하는 노래에 귀 기울이면 어떤 천국에 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놀러 나가고 싶지만 저희가 나갈 수 없을 때가 더 많잖아요.
0: 네네.
1: 그럴 때 이 곡의 내용처럼 좀 바깥 세상과는 잠시 차단이 되어서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서 어떤 이제 분리된 느낌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곡이 참 그 폭포처럼 쏟아지는 소리들이 많은데 이 곡만 듣고 나셔도 도파민 충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다음 주에도 멋진 선곡으로 우리의 도파민 충족시켜주세요.
1: 네.
0: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했고요. 마지막 곡으로 콜드플레이의 Every Teardrop is a Waterfall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요즘 자꾸 눈길이 가는 꽃나무가 있습니다. 하얀 눈꽃이 핀 것 같은 이 나무의 이름, 입함나무입니다. 꽃이 하얀 쌀밥 같다 해서 입함나무라고 하고요. 큰 나무가 아닌 가지나무는 조를 넣은 밥 같다고 해서 조팝나무라고 합니다. 이들의 역할은 곧 여름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역할이라면 비슷한 꽃들이 더 있는데요. 아카시아, 라일락, 등꽃. 유난히 향기로운 꽃들인데 그 향기 때문인지 자꾸만 노곤해지는 요즘입니다. 여름이 다가온다는 것을 온몸이 느끼고 있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벚꽃을 시작으로 조팝나무도 이팝나무도 바람이 불면 하얀 꽃잎이 날리죠. 그럴 때면 봄에도 눈이 오는구나 싶습니다. 누군가는 꽃비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꽃잎들이 흩날린 공간은 곧 여름 더위가 차지할 겁니다. 그 시간이 좀 빨리 올 것 같기도 한데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에 햇볕도 바람도 꽃잎들도 좀 더 누려야겠죠.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질 때 그늘만 찾게 되기 전에 말이죠.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K-POP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 찾아뵙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예쁜 가수들의 노래입니다. 정유경의 꿈, 이어서 최혜영입니다. 물같은 사랑.

정유경의 꿈, 그리고 최혜영의 물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짧게 인사 말씀 전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서범성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문희관님께서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원님,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종식님께서도 출첵합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최희선님은 반갑습니다. 출근길 음악 좋아요. 라고 인사들을 건네주셨는데요. 서범성님, 문희관님, 문종식님, 최희선님 모두 다 안녕하시죠?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또 인사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쭉 함께 해주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K-POP의 모든 것에서 다시 만나죠. 김혜림의 있는 그대로, 그리고 신승훈입니다. 처음 그 느낌처럼.

우리가 만들고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K-POP의 모든 것. 오늘도 지난 시절 우리를 열광케 한 K-POP들과 요즘 막 사랑받고 있는 K-POP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이죠? 그래서 준비한 곡, 한스밴드가 부른 선생님 사랑해요입니다. 1998년에 나왔고요. 스의 자매로 구성된 한스밴드 1집 수록곡입니다. 선생님을 짝사랑하는 학생의 순수한 마음을 밝고 경쾌한 멜로디에 담아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풋풋한 감성으로 사랑받았습니다. 또 당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자매들로 구성된 멤버들이 직접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모습은 신선하고 독특한 매력으로 다가왔죠. 노래는 각종 음악 차트 상위권에 올랐고요. 90년대 후반을 떠올리면 같이 소환되는 곡이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면 바로 떠오르는 곡이죠. 한스밴드의 선생님 사랑해요.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어서 전해드릴 노래는 REF의 상심입니다. 1995년에 발표한 이들의 데뷔 앨범 수록곡인데요. 당시 REF가 대단했던 것은 데뷔 앨범 한 장에서 타이틀곡인 고요 속의 아침, 후속곡인 이별공식, 또 오늘 들으실 상심을 연속해서 크게 히트시켰다는 건데요. 그럼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한스밴드의 선생님 사랑해요. 그리고 REF가 부릅니다. 상심.

대한민국 인기가요 K-POP의 모든 것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단종아리를 하게 만든 주인공 가수 겸 배우 박지훈의 노래 바디엘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미디움 팝 댄스 곡인데요. 신디사이저의 몽환적인 사운드와 감성적인 기타 연주 또 중독성 있는 후렴구가 인상적입니다. 노래는 익숙한 일상에서 언젠가부터 느끼게 된 낯선 감정의 정체를 깨닫는 순간까지를 담았습니다. 박지훈은 최근 작품에서 보여준 뛰어난 연기력을 노래에서도 발휘하고 있는데요. 솔로 아티스트로서 그의 입지를 더욱 단단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박지훈의 바디엘스 잠시

지우게 됐겠고요. 이어 들을 노래는 아일리스의 미니 4집에서 It's Me라는 곡입니다. 테크노 비트가 인상적인 곡이라서 상당히 중독성이 있고요. 최애는 바로 나라는 당당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일리스의 이전 히트곡들은 쇼폰 플랫폼에서 인기였는데 이 곡 역시 짧지만 강렬한 스타일로 화제입니다. 퍼포먼스도 인기가 높고요. 태권도복부터 유령 신부까지 넘나드는 다채로운 스타일링과 한치의 오차 없는 칼군무는 글로벌 팬들의 호평을 받는 요인이 되고 있죠. 그럼 두 곡 듣겠습니다. 박지훈의 Body Else 그리고 아일리시입니다. It's Me.

오늘 K-POP의 모든 것에선 한스밴드의 선생님 사랑해요, RF의 상심, 박지훈의 바디 엘지에 이어서 아일릿의 It's M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박지훈은 101 활동도 시작했는데 진짜 요즘 열일하고 있네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죠. 유키스의 만만하니, 그리고 미스트입니다. 픽션.

0: 그동안은 꺼내지 않았던 음악들의 이야기를 마음껏 나눠보는 신세미 언타이틀,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금요일인데 일주일 중 가장 기분 좋아지는 요일, 또 그 중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시간대는 또 언제일까요?
1: 사실 지금도 기분 굉장히 좋고요.
0: 좋죠. 예.
1: 그리고 한 목요일 해지기 전쯤에
0: 그때부터
1: 기분이 너무 갑자기 업이 됩니다.
0: 맞아요. 예. 여행도 떠나기 전, 조금 전에 이제 계획 세울 때부터
1: 네.
0: 그때가 이제 가벼워지죠, 마음이.
1: 아, 벌써 얘기하는데 표정이 달라지시네요.
0: 그런가요?
1: 네,
0: 저도 느꼈습니다. 제 표정이 밝아지고 있다는 네, 것을 제가 느꼈어요.
1: 기분 좋은 날이죠.
0: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테이틀 곡은요?
1: 네, 오늘은 이승열의 3집 앨범 Why We Fail이라는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는데요. 이승열은 이제 방중석과 함께 이끌었던 UME 블루 해체 이후에 이 3집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모든 노래를 좀 진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이승열의 목소리가 이 앨범에서도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0: 음색이 뭐라 그럴까요?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 뭐 좀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1: 좀 모던한 느낌이 예. 있는데 사실 뭐 지금은 라디오 DJ로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소리를 거의 매일 들을 수 있지만 또 이제 노래 부를 때 이승열의 목소리는 이제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약간 클래식한 록 사운드를 좀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어받은 그 모던 록 장르가 대체 뭐냐 모르겠다 이런 분들에게는 차라리 이승열의 음악을

0: 들어봐라 아, 이런 얘기도 한때 있었는데요.
1: 그 정도였군요. 네.
0: 그 이승열의 3집 앨범에는 진짜 이 모던록의 어떻게 보면 에센스가 다 담겨 있고요. 이 앨범은 제9회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이제 최우수 모던록 음반으로도 뽑혔고 또 타이틀곡인 돌아오지 않아라는 곡 역시도 모던록 노래 부문에서 또 수상을 했었는데요. 이 앨범과 타이틀곡 모두 조명을 받았던 이 앨범에서 또 주목해봐야 할 수록곡이 또 한 곡 있어서 오늘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앨범이 나오기 전에 이제 선공개됐던 앨범의 트랙 그들의 블루스라는 곡인데요. 이 곡에는 또 한국 포크록의 대부인 한대수가 보컬 피처링으로 참여를 했고요. 예. 이제 또 곡은 또 여느 곡과 다름없이 이승열이 멜로디와 가사 다 직접 썼지만 이제 한대수가 들어오면서 이 곡은 모던록보다는 조금 더 포크 록쪽을 향하고 있고요. 이 곡의 가사가 또 좀 재밌어요. 여러 가지 신들 뿐만 아니라 뭐 교수님, 사장님, 박사님에게도 복을 내려달라고 구하는 굉장히 유쾌한 가사가 재밌어서 네, 그 부분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한대수가 피처링한 이승열의 그들의 블루스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0: 네, 감사합니다.

한대수가 피처링한 이승열의 그들의 블루스, 오늘의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함께 하시다가 듣고 싶은 노래가 떠오르거나 평소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던 분들, 주저 말고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을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아이유가 피처링한 악뮤의 노래 듣겠습니다. 낙하.

0: 아이유가 피처링한 악뮤의 노래 낙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윤도현이 피처링한 부가킹즈의 노래입니다. 여행길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1: Ladies and gentlemen, Mr. Yoon Do Hyun. I'm right here.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근대식 학교가 문을 연 게 1883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말과 글을 빼앗겼던 일제강점기에도, 보쯤을 사서 피난을 다니던 전쟁통에도, 배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은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도 학교란 울타리를 지켜주신 선생님들 덕분이었겠지요. 학창시절을 떠올려보면 혼난 기억이 참 많습니다. 허리 펴고 똑바로 앉아라, 연필 바르게 잡아라, 이런저런 잔소리가 그땐 참 듣기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런 잔소리 덕분에 지금 이만큼이라도 바르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인 오늘,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바리톤 문병인의 노래입니다. 스승의 은혜.

네, 오늘은 미국의 청소년 상담가 제인 블루스틴의 글 내 안에 빛나는 1%를 믿어준 사람 중에서 한 구절 소개합니다. 교사는 영원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의 영향력이 어디에서 중지될지 결코 우리는 말할 수 없다. 넌 누구보다 중요한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있어. 이 말을 들은 학생들은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되어서 더욱 훌륭히 무언가를 해낼 수 있었다. 물론 모든 교사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한 사람만 관심을 갖고 도와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교사다. 교사는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여기엔 마법이 있을 수 없다.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으며 바다를 가를 수도 없다. 다만 아이들을 사랑할 뿐이다. 한스밴드의 노래입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네, 기념할 날, 특별한 날이 참 많은 5월입니다. 스승의 날이 5월 15일인 이유는 결의의 스승으로 꼽히는 세종대왕의 탄신일에 맞춰서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한 여행지도 시간에는 세종대왕의 발자취와 숨결을 조금 느껴볼 수 있는 곳들을 몇 곳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볼 곳은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에 있는 세종대왕 기념관인데요.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지요. 복잡한 서울 도심 안에서 차분하게 우리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기념관에 들어서면 먼저 바깥 마당부터 천천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야외 공간에는 세종대왕의 업적을 떠올리게 하는 동상과 물시계, 치국이 모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산책하듯이 천천히 둘러보고 나서 실내 전시실로 들어서면 세종대왕의 일대기와 훈민정음을 반포하는 모습 등이 한국화로 잘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기념관이면서 전통 홀례 예식장으로도 인기가 많은데요. 야외 홀례식장이 아주 근사하게 꾸며져 있어서 이곳에서 궁중홀례, 전통홀례 등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영휘원과 홍릉 근린공원까지 둘러보시면 아주 기분 좋은 산책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다음 여행지로 떠나보지요. 나훈아의 노래 애정이 꽃피던 시절, 눈두렁 밭두렁의 젊은 길손,

나훈아의 애정이 꽃피던 시절, 그리고 논두렁밭두렁의 젊은 길손이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세종대왕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여행지 몇 곳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이고 또 세종대왕 탄신일이지요. 앞에서 서울 도심의 기념관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세종대왕께서 잠들어 계신 경기도 여주의 영릉으로 가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소원왕후 부부를 모신 조선왕조 사상 최초의 합장릉이라고 하지요. 여주 영릉은 그 역사적인 의미도 크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힐 만한 걷기 좋은 아름다운 숲길이 있습니다. 매표소를 지나서 능으로 향하는 길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하늘 높이 곱게 뻗은 울창한 소나무가 반겨주는데요. 맑고 청량한 솔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이곳은 세종대왕 부부의 영릉과 17대 임금 효종대왕 부부의 영릉이 붙어 있어서 영영릉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곳은 두 갈래 산책로가 유명합니다. 먼저 세종대왕릉에서 효종대왕릉으로 이어지는 왕의 숲길인데 길이 700m 정도 되는 흙길이지요. 그리고 효종대왕릉에서 다시 주차장 쪽으로 들어나갈 때 가티길이라는 예쁜 이름의 길을 만나게 되는데 누군가와 가티, 즉 같이 걷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길은 나무 데크길로 잘 조성되어 있지요. 여유 있게 산책을 마치셨다면 여주까지 오셨으니까 여주 쌀로 지은 돌솥밥과 제철 반찬이 한상 가득 나오는 한정식이나 일반 막국수보다 면발이 쫄깃하다는 천설이 막국수를 맛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세종대왕 탄신일을 맞아 세종대왕의 숨결을 느껴볼 수 있는 여행지 두 곳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과 함께하는 선곡 추천 만나보시죠. 이영화의 노래 멋진 주말, 박상규의 즐거운 일요일.

0: 네, 꼭 학교에서 만난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에는 참 훌륭한 스승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이끌어준 직장 선배일 수도 있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친구일 수도 있지요. 그러고 보니 이분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스승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재동 단장의 선곡수첩, 전국노래자랑의 터줏대감이죠. 신재동 악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저희는 항상 뭐 단장님 혹은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선배님이라고 부르고 싶기도 하지만 네. 실제로 선생님으로 불리기도 하시죠.
1: 그렇죠. 뭐 제가 이제 곡을 준 우리 가수들이나 뭐 예. 그 밖에 또 이런저런 제가 또 음악 활동을 하니까 그쪽에 뭐 까마득한 자식보다 어린 뭐 이런 친구들은
0: 선생님이라고
1: 또 하죠.
0: 예. 네. 거기엔 좀 이제 어려워하는 그런 느낌도 배어 있지만 존경의 의미도 또 들어 있는 것이거든요.
1: 글쎄 그렇긴 할 것 같은데 예. 사실 뭐 제가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좀 저는 선생님 그러면 약간 제가 오히려 조금 개면척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예. 뭐 제가 뭘 가르친 게 없는데 선생님 선생님하니까.
0: 아니 노래 지도하시는 게 예. 가르치는 거죠.
1: 아, 뭐 그 예. 정도 같군 뭐.
0: 아이. 그 가르치실 때, 그러니까 노래를 지도하실 때는 어떤 모습이실까?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서 항상 인자하시고 너그럽지만 또 뭔가 그 녹음 현장이나 방송 현장 이럴 때는 좀 칼같이 좀 자르고 또 혼도 내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1: 저는 그래요.
0: 아
1: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이제 작곡가가 곡을 써서 주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그 작곡가 같은 느낌이 들어요.
0: 아.
1: 작곡가가 부르는 그 창법이나 틀이나 예. 이걸 따라 부르는데
0: 오.
1: 저는 반대로 가요.
0: 어떻게 해요?
1: 그러니까 그 가수의 노래를 들어보고
0: 네.
1: 이 친구가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 친구는 이런 게 되게 매력이 있구나.
0: 예.
1: 그러면 그걸 극대화 시켜주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0: 그게 또 필요한 거죠. 어찌 보면.
1: 네. 왜냐하면 이제 재화, 저 뭐 신재동화를 해서 해봐야 그 친구의 그 매력이 안 사는
0: 맞아요,
1: 거니까.
0: 맞아요,
1: 그건
0: 맞아요.
1: 뭐 제 뭐 이미테이션도 아니고.
0: 예.
1: 그래서 물론 이제 기본적인 거는 뭐 창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0: 네.
1: 거기에 그 주안점을 두어요. 저는.
0: 아, 그러니까 정말 신인 가수를 볼 때도 뭔가 노래를 그냥 잘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떤 개성을 갖고 있느냐 이걸 눈여겨보시겠군요.
1: 그래서 곡을 이제 작업에 들어가면 저는 그 친구 곡을 많이 들어보고 뭐 그 친구 일상에 대한 뭐 이 전후 얘기를 많이 좀 들어보고
0: 아, 뭐 성장 배경이라든가
1: 그렇죠.
0: 이런 것도.
1: 글이나 가사를 제가 직접 쓸 때는
0: 아,
1: 또 그렇게 하고
0: 그렇군요.
1: 왜냐하면 저는 뭐 나하고 관계없는 그런 얘기의 소재를 주면
0: 예.
1: 좀 그렇잖아요. 와닿는 것도 좀 그렇고
0: 맞아요.
1: 가수 입장에서 딱 들었을 때, 어, 이거 내 얘기야, 라든가, 뭔가, 이건 내 곡이야 해서 어떤 애정을 갖고, 푹 빠져서 불러도 될까 말까인데,
0: 예.
1: 그냥 뭐, 이거 누구 얘기야? 뭐, 이해 갖고는 쉽지 않으니까.
0: 정말 올바른 생각이십니다. 아, 예. 올바른 작곡가세요.
1: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훌륭하십니다. 예. 그나저나, 저희 청취자들께서 단장님을 참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예. 예, 이 시간만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1: 아.
0: 특히, 콩 게시판에 김정숙님께서 신단장님이 영국 신사 같다고 하셨어요.
1: 영국 신사.
0: 그러니까 TV에 비친 모습을 또 보신 거죠.
1: 네.
0: 옴냅시도 있고
1: 네네.
0: 비주얼이 이렇게 하면서
1: 아,
0: 영국 신사 같다. 아, 종종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1: 영국 신사는 처음 듣는데
0: 신사는 들어보셨군요.
1: 아니, 그거 아니고
0: 한국 신사.
1: 저는 그러니까 아, 슈트가 되게 잘 어울린다. 뭐 그 얘기는 들어봤어요.
0: 정장, 슈트가 잘 어울린다.
1: 에, 에, 에.
0: 그게 이제 이 비슷한 맥락이죠.
1: 그게 그건가요?
0: 예.
1: 아, 그랬구나.
0: 영국에 가신 적 있으세요?
1: 없습니다. 제가 미국은 가봤는데 영국은 안 가봤네.
0: 갔다 오셔야겠네요, 한번.
1: 그러면.
0: 예.
1: 그러면.
0: 영국이 또 워낙에 그 테일러 양복점이 유명하니까.
1: 맞아요. 케임브리지 그쪽 뭐 대학 그쪽 뭐.
0: 한국에도 뭐. 맞추러 한번.
1: 네.
0: 멋지게. 예. 자, 선곡수첩 오늘 스승의 날인데요. 좀 특별한 주제로 선곡을 하셨더라고요.
1: 네네. 오늘은 그래서 그동안 쭉 신재동 사랑한 가수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스승으로 삼고 싶은
0: 아.
1: 그런 음악인들 그런 분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신재동 단장님이 스승으로 삼고 싶은
1: 그렇죠,
0: 음악인들의
1: 그렇죠,
0: 그렇죠. 노래.
1: 네, 네.
0: 아, 신재동 단장의 음악적인 스승들 어떤 분들일까요?
1: 네.
0: 궁금한데 먼저 어떤 분이죠?
1: 우선 뭐 저는 뭐 일단 1초도 안 걸리고 저는 아. 조용필 씨를 꼽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뭐 의외인데요?
1: 이게 가수로서도
0: 예. 예
1: 저희
0: 완벽하시죠?
1: 스승이라고
0: 예.
1: 뭐 그냥 감히 1초도
0: 아,
1: 안 걸리고
0: 최고죠. 예, 그럼요.
1: 그분이 이제 특히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라는 노래 있어요. 이 노래 제가 엄청 엄청 좋아했거든요.
0: 아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1: 이게 그냥 뭔가 잔잔하면서도 이 노래만 딱 들으면 예. 그냥 쑥 빨려 들어가는 그런 그런 느낌. 이게 굉장히 차분해지고.
0: 예.
1: 아,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
0: 그러니까 잠시 눈 감고 사색하기에도 좋고.
1: 아, 좋아요.
0: 옛날 추억에 빠지기도 좋고 술 한 잔 곁들이기도 좋고.
1: 좋아요.
0: 아. 참 최고의
1: 이 노래를 부르실 때 어떤 발음, 발성, 성량 이건 뭐 정말 교과서 같은 분이에요 이거는.
0: 그러니까 조용필 씨에게서는 그런 어떤 노래하는 능력 이런 그렇죠. 것도 담고 싶고 배우고 싶은
1: 그렇죠,
0: 그렇죠. 네, 그런.
1: 전 지금도 예를 들면 노래가 좀 잘 안 된다 이럴 때는 네. 조용필 씨 노래 들어요. 그러면 또 어, 맞아,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와. 노래는 이렇게 해야 돼. 소리는 이렇게 내야 돼.
0: 예. 이렇게. 뭐 노래하는 능력이야 뭐 대한민국 최고니까
1: 최고죠.
0: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도 작곡 능력이라든가 프로듀싱 능력, 기획 능력, 쇼 그 무대 기획 능력도 뛰어나시잖아요.
1: 그래서 제가 스승님을 모시는 거예요.
0: 예,
1: 근데
0: 예.
1: 뭐 어찌 됐든 곡을 만드는 그 능력이 어떻게 이런 곡을 이렇게 만들까? 그렇죠. 글도 그렇고
0: 예.
1: 기가 막힙니다. 편곡도 마찬가지고.
0: 예.
1: 근데 끊임없는 지금도 뭐 그렇게 하루에 한 번은 꼭 연습을 하신대요.
0: 노래 연습을요.
1: 네, 노래 연습. 이렇게까지 이렇게 연세 드셨는데 이렇게까지 지금도 이렇게 잘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연습밖에 없죠. 그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0: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장들은 다 똑같은 습관을 갖고 계시네요. 송창식 씨도 그렇다고 알고 있고 매일 똑같이.
1: 송창식 씨도 그러신데.
0: 예, 예, 매일 똑같이 연습을 하고. 이건 많은 분들이 그렇게 꾸준히 자신을 이렇게 담금질 해오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놓지 않으시고. 오늘 이제 이 노래 준비하셨는데, 이호준 씨가 작곡한 곡이네요, 이거 보니까.
1: 이호준 씨도 사실은 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0: 천재라는 말이 또 잘 어울리는
1: 분이죠. 천재예요. 천재인데 예. 이분도 작곡? 편곡 뭐 다 해요.
0: 특히 편곡을 아주 유명해요.
1: 네, 편곡 정말 서정적이고 그 이 훌륭한 곡들 이런 곡들은 거의 이분이. 조용필 씨 노래는 이분
0: 거의 대부분이 이호준 씨가 편곡을 했고 네. 작곡도 많이 했고.
1: 그랬는데 특히 저는 이제 연주인으로서 스승으로 모시고 싶은 정도의
0: 건반 연주, 그렇죠.
1: 피아노 연주.
0: 악기는 다르잖아요, 좀.
1: 아, 기가 막힙니다.
0: 아유.
1: 이게 그 1987년도
0: 네.
1: 조용필 90의 앨범 발표를 했다가 하지영 작사 이효준 작곡인데
0: 예.
1: 그 남이
0: 아
1: 남이 씨의 인디안 인형처럼
0: 아 그러니까 다음 곡이 이제 역시 이효준 씨가 작곡한
1: 그렇죠,
0: 거군요.
1: 그렇죠.
0: 남이의 인디언 인형처럼.
1: 그러니까 89년도 6집에 수록이 된 노래인데
0: 이 노래도 뭐 엄청난 히트곡.
1: 사실 굉장히 그 서정적이고 굉장히 발라딕한 그런 노래만 작곡 연주 편곡을 하셨다가 인디안 형이 딱 나오면서
0: 댄스로
1: 완전히 그 펑크락 같은 느낌
0: 맞아요.
1: 아 리듬 빵빵 뜨잖아요.
0: 예.
1: 그래서 토끼춤이라 그러나?
0: 네 맞아요.
1: 그거 뭐 막
0: 선풍적인 인기였죠.
1: 전 국민이 아마 다 그런 춤을 췄을 거예요.
0: 네. 뭐 인디언 춤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토끼춤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가사는 이제 김순곤 씨가 썼는데 이호준 씨가 이제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건반 연주자 출신으로 뭐 작곡가이자 뛰어난 편곡자였지만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셔가지고
1: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0: 저희 가요 인물 열전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다룬 바도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0: 이분에 대해서
1: 네. 예, 그렇죠. 이게 원래 그 이장희 씨 밴드 이장희 밴드에서 동방의 빛이라는
0: 아, 예.
1: 그 팀은 이제 데뷔를 사실 했어요. 73년도니까.
0: 동방의 빛이 이제 위대한 탄생의 전신이라는 거 아닌가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조용필 씨가 위대한 탄생을 만들면서 이제 원년 멤버, 초기 멤버로 이제 같이 합류를 하면서 피아노 실력이 정말 기가 막히죠.
0: 이게 뭐 정식으로 뭐 클래식 공부를 했다고 자치는 게 아니라 그 센스잖아요.
1: 그러니까
0: 감각과.
1: 그 그러니까 클래식 공부를 한 사람들의 그 장점하고
0: 네.
1: 혼자 독학을 해서 한 그 장비. 그러니까 약간은 그
0: 다르죠. 재즈, 다르죠.
1: 재즈칼하고 특히 모던 재즈 같은 그런 쪽의 장르는 아우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죠.
0: 네. 자, 신재동 단장이 스승으로 생각하는 가수와 연주자의 작품들 들어보겠습니다. 조용필의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그리고 나미의 인디안 인형처럼.

0: 네, 조용필의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그리고 나미의 인디안 인형처럼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아까 나미의 백댄서 팀 이름이 생각이 안 났었는데 노래 듣는 사이에
1: 생각나셨구나.
0: 그렇죠. 나미와 붐붐.
1: 붐붐. 아, 그렇죠? 맞습니다. 예. 나미와 붐붐.
0: 인순이와 리듬 터치. 맞습니다. 나미와 붐붐 이런 식으로. 네.
1: 연식이 좀 됐습니다.
0: 근데 그 백댄서 팀에 있던 분들이 훌륭한 아티스트로 성공한 경우 많아요.
1: 다 그랬어요.
0: 철이음의 미아이도 있었고 김한선 씨도 그렇고.
1: 김한선 씨도 그렇고.
0: 뭐 소방차 멤버들도
1: 그렇고. 잘하는 그 B 그분도.
0: 그렇죠.
1: 백댄서에 있단
0: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예. 서태지 바이들의 어떤 뭐 양현석, 예. 이준호 씨도
1: 박진영 씨 뒤에서 또 말했었기도 하고.
0: 갑자기 또 얘기가 흘러 갔는데. 자, 신재동 단장의 선곡첩. 오늘은 신재동 단장이 스스로 삼고 싶어하는 음악인들의 노래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음악적인 스승이 아니고 인생 스승을 꼽자면 단연 송해 선생님이겠죠.
1: 그렇죠. 그건 예. 이제 1초가 아니라 거의 0.01초에 네, 나오죠.
0: 맞아요.
1: 근데 자기가 좋아하고 닮고 싶어하는 분들은 보면 제가 저도 모르게 흉내를 내고 있더라고요. 걸음걸이나 술 마실 때 어떤 그 뭐 손짓.
0: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듯이. 네,
1: 네. 예. 제가 그 주변의 팀들이 아우 단장님 뭐 꼭 송선님 보시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0: 아, 그래요.
1: 제가 그걸 닮아가나 봐요. 아,
0: 묘한 느낌이 드시겠습니다.
1: 네.
0: 묘한 기분. 네.
1: 저는 네. 그분한테 정말 너무 많이 배웠어요. 예. 삶을 너무 많이 배운 분이에요.
0: 예. 예. 또 그런 것을 또 이제 후배들한테 그대로 이제 전해주시면 되는 거죠.
1: 그렇죠. 그렇게 또 살아야죠. 예, 예.
0: 자, 다음 곡은 어떤 겁니까?
1: 네.
0: 어떤 분의 노래일까요?
1: 네. 이거 제가 이제 그 작곡가로서 그 사실 제 입으로 스스로 작곡가 하기에도 조금 민망한데 네. 이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아. 박춘석 선생님.
0: 아유, 예. 최고의 또 한 분이죠. 그렇죠. 예.
1: 뭐 이분은 뭐 이분이 보니까 영어 영문과로 또 이렇게 나오시고 아. 많이 또 배우셨더라고요.
0: 그래서 일찌감치 좀 그 미국적인 음악을 많이 도입해 그렇죠. 오셨잖아요. 우리나라에. 예. 예.
1: 그러니까 사실 이분 보면 우리가 정통 트로트라고 알고 있잖아요. 재즈 쪽이나 이런 맞아요. 쪽도 예. 굉장히 능하신 분이에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1: 이때 당시 분들은 보면 전부 일본이나 미국 가서 공부를 제대로 하셨어요.
0: 네.
1: 그리고 넘어오신 분인데 우리 남진 형님의 가슴 아프게.
0: 아, 가슴 아프게도 박준석 선생님이군요. 네. 가사는 또 정두수 선생이 쓰셨네요.
1: 사실 이 두 분이 또 콤비예요.
0: 예, 맞아요. 남진 씨가 뭐 워낙에 미남 스타였지만
1: 그렇죠.
0: 또 탄탄한 발성이 돋보이는 곡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이 미팔군에서 그 이렇게 다져진 발성이기 때문에
0: 네.
1: 남진 씨가 지금도 음정이 그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0: 아, 그게 참
1: 타고나신 분들이에요.
0: 예, 후배들이 많이 좀 배워야 할
1: 그러니까.
0: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뭐 그 밖에도 뭐 이제 우리 패티김 씨 초우,
0: 박준석 선생님
1: 그렇죠.
0: 네.
1: 음방울 좌우의 마포종점,
0: 마포종점,
1: 나훈아 씨의 물방아, 물레방아,
0: 도는 물레방아 도는데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많이 선곡되는 곡이죠.
1: 이게 원래 제목이 물방아 도는 내력입니까? 물레방아 도는 내력입니까?
0: 물레방아 도는 내력. 이제 표준어는 물레방아가 맞는데 옛날에는 물방아라고 많이 표현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그 당시 앨범에 어떻게 인쇄가 됐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럼 그렇게 읽어드려야죠.
1: 그러니까.
0: 원래 제목대로. 예.
1: 근데 뭐 거의 한 2,700여 곡을 그냥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쇼팽? 뭐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었어요.
0: 많이 만드셨으니까 그 좋은 곡들을. 네. 어쨌든 박준석 선생님을 이제 작곡가로서 존경하는 그렇죠. 한 분으로 꼽으셨습니다.
1: 감히 제가 한번
0: 아니죠.
1: 이렇게 해봤습니다.
0: 따라가시고 더 이제 닮아가시면 되는 거죠.
1: 이미자 선생님의 그 콘서트를 제가 이제 베이스 칠 때.
0: 네네.
1: 악단에서 뵀을 때 이미자 선생님 콘서트를 한번 하게 했었는데
0: 예.
1: 그때 박준 선생님이 앞에서 지휘를 했어요.
0: 이야.
1: 그 감동이
0: 예.
1: 저는 그때 이제 그냥 음악만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0: 근데 이 트로트를 보면 이제 인포라 그래갖고 네 박자 쪽으로 간단 말이죠. 네네. 근데 대부분의 그 콘닥들이 원, 투, 쓰리, 포, 쿵짝, 쿵짝 이렇게 가요.
1: 지휘자들이.
0: 근데 그분은 어느 정도 디테일하면 원, 엔, 투, 엔, 쓰리, 엔, 포, 엔 이렇게 줘요. 오. 그게 뭐냐면 연주인들이 그 템포를 이미 원, 엔, 투, 엔을 때 딴딴딴따디디디 이게 몸에 익는 거지.
1: 어, 그분은 스타일이군요.
0: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어. 딱 들어갈 때 그 템포가 딱 익어서 빵 나가면 오순하지가 않고 아. 안정되게 딱 인트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1: 원 앤 투 앤 할 때 앤이 뭡니까? 앤드입니까?
0: 원 그리고 투
1: 그렇죠?
0: 그리고
1: 앤드 뭐 그죠?
0: 야. 여유를 주는 거죠. 아하. 템포감을.
1: 자, 그렇게 존경하는 박춘석 작곡가의 작품 가슴 아프게 남진의 노래입니다.

0: 가슴 아프게 남진의 노래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오늘 신재동 단장이 스승으로 삼고 싶어하는 음악인들의 노래 만나보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선생님이 떠오를 때가 많은데 단장님 기억 속에 떠오르는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요? 학창시절 은사.
1: 저는 그 중학교 때 그 사회 선생님이 박연엽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0: 성함도 다 기억하시는
1: 여자분이에요.
0: 예.
1: 근데 그렇게 저를 이뻐해 주셨었어요. 이렇게 막 공부하고 있으면 뒤에 와서 누가 이렇게 와락 안으면
0: 선생님께서
1: 놀리잖아요.
0: 예예.
1: 제가 좀 키가 그래도 작은 편이 아니어서 그 뒤

0: 주례가 있었는데 그 이렇게 딱 보면 와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1: 아유 아끼셨나
0: 토닥여주시고
1: 예예 예.
0: 그런 선생님 지금도 아, 연락을 해요
1: 그러시군요 아유 예. 참 좋은 은사님과는 사제지간은 평생 이어지는 것 같아요
0: 네.
1: 참 보기 좋은 모습이죠 자 이제 오늘 준비된 노래 하나 남았는데 아, 어떤 분의 어떤 곡입니까
0: 그렇습니다 이분은 제 인생에서 꽤 큰 그 영향을 해주신 분인데
1: 네.
0: 그 제가 작곡을 하게 된 그 동기를 많이
1: 아,
0: 만들어 주신.
1: 아, 그러니까 연주로는 이제 일가를 이루셨지만,
0: 그렇죠.
1: 작곡가로 데뷔할 때 도와주신 분입니까?
0: 그렇죠.
1: 누굽니까?
0: 스승 같은 동료입니다.
1: 아 그래요?
0: 이호섭 씨라고.
1: 아 이호섭 씨.
0: 네.
1: 어, 이호섭 선생이 이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해보라고?
0: 이제 그 이제 친구로서 많은 예. 쭉 세월을 지내다가 연주만 하니까.
1: 예예. 예.
0: 그 이호섭 씨는 20대 때 벌써 이미 히트곡이 나왔던 작곡가잖아요.
1: 그래서 작사부터 시작하셨고.
0: 그럼요. 예. 그래서 자네도 곡을 한번 써보시게. 우리나라 이제 그 저작권 이런 법들이 잘 돼 있어서
1: 예.
0: 괜찮네.
1: 아, 평생 잘 지낼 수 있네.
0: 그래서 둘이 이제 술 친구였거든요.
1: 아, 그랬군요.
0: 술을 좀 자주 먹는데 꼭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그래서 예.
0: 아, 됐어. 뭐 내가 무슨 곡을 써. 그냥 음악만 하면 되지. 뭐.
1: 아.
0: 근데 이렇게 시작이 된 인연인 거예요.
1: 이야, 그게 큰 거네, 진짜.
0: 그래서
1: 예.
0: 한 번 첫 곡을 써서 이제 그때 미디를 막 혼자 막 독학을 했어요, 제가.
1: 전자음악을.
0: 그래서 예. 제가 다 찍어서 만들어서 갖다가 들려주기도 하고.
1: 예.
0: 아, 이거는 좋네. 이거는 좀 그러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고
1: 진짜 스승이네요.
0: 그렇죠.
1: 예.
0: 그런
1: 지도를 받으셨네요.
0: 그랬어요. 그래서 예. 지금도 어디 가면 동료인데 굉장히 존경한다 그런 표현을 해요. 저는.
1: 예.
0: 이제 그분의 눈물로 고하는 이별. 그때 당시 아. 허섭 씨가 이제 노래를 만들었던 노래인데
1: 직접 불렀던 노래죠. 이호섭 씨가.
0: 그렇죠.
1: 예.
0: 노래 지금 목소리 들어보면 쨍쨍합니다. 목소리.
1: 노래 잘하시잖아요.
0: 노래 잘해요.
1: 예. 전 국민의 노래 선생님이시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호섭의 눈물로 고하는 이별 오늘 주제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동 단장님 오늘도 좋은 선곡과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도의회 장인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어요. 불의 온도를 올리는 기술보다 먼저 불 앞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고 말입니다. 클릭 한 번이면 어디서든 원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배움조차 빠르고 효율적인 길을 찾으면서 때론 가성비를 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제대로 성장하게 만드는 건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믿어주고 지켜보는 시선과 기다림일 거예요. 모든 것이 변한다 해도 변치 않는 마음들이 있어 세상은 다시금 희망을 얻습니다. 정성실이 작곡한 Always With You, 노우나의 해금과 권정구의 기타 연주입니다.

아름다운 너에게 최성무가 작곡한 곡 김계희의 생황 연주로 들으셨고요. 먼저 건네드린 첫 곡 Always With You 노나해금과 권정구의 기타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는 시간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기다림이 쌓여있죠.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은 순간 그 사이에서 더 깊어지는 마음처럼 오늘 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 스승이신 다산 선생께서는 이곳 강진에 귀향 오셔서 스무 해를 계셨네. 그 긴 세월에 날마다 저술에만 몰두하시느라 바닥에 닿은 복사뼈에 세 번이나 구멍이 났지. 관 뚜껑을 덮기 전에야 어찌 이 지성스럽고 뼈에 사무치는 가르침을 저버릴 수 있겠는가

조선시대 황상이 자신의 스승 다산 정약용에 대해 한 말이었습니다. 황상이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코에 돋보기를 걸치고 책을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무슨 영화를 보려고 그 연세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황상은 스승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뼈에 사무치는 가르침을 저버릴 수 없다고 대답한 거였죠. 황상은 10대 소년 시절 자신의 마을 강진에 유배온 정약용을 만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평생 스승의 가르침을 묵묵하게 따랐는데요. 정약용의 아들 정학연의 그래도 황사는 다산 정약용이 가장 아낀 제자로 기록돼 있습니다. 상령산 프리 박지영의 피리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상룡산 풀이 박지영의 피리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송서 등원각서 스승 묵계월과 제자 박윤정의 술입니다.

0: 송서 등원각서, 스승 묵계월과 제자 박윤정이 함께한 소리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대취타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이어갑니다.
1: 명금이라 대취타!

우리 전통 음악에 누구류 산조나 누구 바디 판소리처럼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곡들이 있습니다. 연주자의 음악적 특징을 이름으로 나타낸 건데요. 악보 없이 스승이 제자에게 도제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김현수 바디, 송만갑 바디 같은 판소리의 바디는 스승에게 이어받았다는 뜻의 밭이란 말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판소리 명창이 배를 짜듯 소리를 짰다고 해서 배틀에 달린 기구 바디의 이름을 따온 거라고도 해요. 산조는 민속악으로 구분되는 기악 독주곡으로 악기마다 다양한 류파가 전합니다. 산조는 독주가 가능한 악기로 연주하는데 가야금, 검은고, 대금, 피리, 해금, 아쟁산조와 단소, 퉁소산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신쾌동류 검은고산조, 지영희류 해금산조 같은 건데요. 이 가운데 류파가 가장 많은 건 가야금산조입니다. 또 산조 류파는 지금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도 스승에게 배운 산조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가락을 짜고 연주자 본인의 이름을 붙여서 새로운 류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아무나 자신의 이름을 딴 류파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가락을 만들 수는 있어도 쉽게 인정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산조를 들어보시죠.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김일륜의 가야금과 이태백의 장구반주입니다.

체옥삼류 가야금산조 김일륜의 가야금과 이태백의 장구반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백찬이 작곡한 그날의 기억, 고 벽사 정재만 선생님 추모곡, 백제 가야금 연주단의 연주입니다.

그날의 기억, 고 벽사 정재만 선생님 추모곡, 백제 가야금 연주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언제부턴가 스승의 은혜와 함께 스승의 의미도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누구나 배우지만 모두가 깨닫는 건 아니듯이 바른 길로, 바른 마음으로 언제나 이끌어줄 스승이 필요한 이유겠죠. 오늘 마지막 곡은 수플림의 연주로 임교민이 작곡한 감사 보내드릴게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평일 방과 후 아이들을 보면요, 이 발걸음에도 표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쾌한 모습으로 통통 걸어가면 같이 놀기로 약속한 친구들이 앞에 서 있고요. 시무룩하고 좀 느린 걸음이면 어김없이 학원차를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어른들이라고 다를까요? 일터로 가는 발걸음은 빨라도 우울하고 집으로 갈 땐 느리지만 경쾌합니다. 표정과 달리 걸음걸이는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토요일인 오늘 여러분의 모든 표정은 어떤가요? 경쾌하신가요? 아니면 느리지만 아이 좋아이신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불독맨션의 좋아요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표정만큼이나 사람의 기분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건 발걸음이죠. 착착착 경쾌하게 걷는다면은 일단은 우울하거나 나쁘지 않은 거고요. 찍찍 좀 끄는 소리가 들린다면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기분 좋은 계획이 있는 사람의 발걸음, 그 계획이 틀어진 사람의 발걸음, 확실히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떨까요? 남들이 다 알아차릴 정도로 착착 경쾌하게 걷는 하루면 좋겠는데 말이죠. 좋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 더없이 좋은 토요일.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이대화 평론가와 함께하는 완벽한 토요일로 기분 좋게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대화 평론가 만나러 가죠. 시아의 미친 사랑의 노래. 이어서 조성모입니다. 너의 곁으로.

0: 목표가 확실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잘 몰랐지만 해보니까 좋아할 수 있는 거고, 해보다가 목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래?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목표를 정해놓고 움직이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움직이면서 좋아하는 걸 찾는 것도 괜찮겠죠? 무엇이 좋을지 몰라서 세 작품이나 준비한 완벽한 토요일, 오늘도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이대화 평론가는 요즘 목표하는 게 있나요?
1: 요즘 제 목표는 네.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0: 목표를 세우는 게 목표다. 마치 계획을 세우는 것이 계획이다 듣는 네. 말 같은데요.
1: 아니,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네. 어렸을 때 세웠던 목표들의 성공과 혹은 해낸 것도 있고 못해낸 것도 있고 이게 좀 뚜렷이 네. 나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다음을 좀 설계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0: 야, 문득 궁금해지는데 평론가로서 네. 최고의 영예는 뭘까요?
1: 아, 글쎄요.
0: 남들이 잘 모르는 거? 남들이 잘 모르는 가수를 발굴해내는 거.
1: 아, 만약에 그런 사람이 네. 한 명이라도 나올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영광이죠.
0: 아직까지는 없어요.
1: 저 때문에 성공했다는 사람은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0: 아, 나와야 되는데.
1: 네, 그래도 많은 아티스트들을 소개했다고 자부합니다만. 네. 그리고 그렇다고 그들이 딱히 성공한 것 같지는 않아서 좀.
0: 일단 좋은 글 많이 쓰는 거.
1: 네. 그리고 뭐 좋은 책 많이 남기고 잘 기록하고. 네,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0: 일단 어느 이제 처음 만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대화 변호사 책 잘 읽었습니다. 칼럼 정말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죠, 사실.
1: 그렇죠. 네. 가끔씩 그런 DM들이 오긴 합니다. 아니면 요즘은 이제 태그를 달아서 본인들의 스토리에 올리거나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 보면 되게 뿌듯하죠.
0: 그렇죠.
1: 행복하고. 예.
0: 네. 네. 훌륭한 가수도 곧 네. 발굴해내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1: 네, 꼭 그래야겠습니다.
0: 자, 오늘 가지고 온 첫 번째 작품 만나볼까요?
1: 네, 2005년 드라마입니다. 쾌걸춘향인데요.
0: 쾌걸춘향이요?
1: 네. 이몽룡과 성춘향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냥 현대의 고등학생들이 재밌게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뭐, 배경도 남원입니다.
0: 배경이 남원이었어요.
1: 네, 남원이었어요. 그래서
0: 저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1: 춘향전을 이제 현대화한. 하지만 설정은 완전히 다르고요.
0: 이 드라마 꽤 히트작이거든요.
1: 꽤 히트했죠. 예. 저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예. 주인공 이몽룡은 제희 씨가 연기를 했는데 공부에 별 관심이 없는 사고뭉치입니다. 예. 하도 사고를 치고 다녀서 남원으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0: 아, 그랬군요.
1: 근데 전학을 가서도 도무지 이 싸움을 멈출 네,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심지어 등교 첫날 학교에 오토바이 타고 등교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는데 또 다른 주인공인 성춘향은 한채영 씨가 연기를 했는데
0: 그렇죠.
1: 전교 1등을 하는 모범생입니다. 예. 그런데 얌전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아니고요. 아주 발랄하고 당찹니다. 결코 고분고분하지 않고요. 두 사람이 같은 학교에서 만나서 사랑을 이루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는 이제 서로에게 전혀 호감을 갖지 못했습니다. 흔히 혐관이라고 하죠. 혐오하는 관계. 네. 처음엔 굉장히 사이가 나쁜데
0: 그랬군요.
1: 왜냐하면 이몽룡이 핸드폰으로 자기를 몰래 찍었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그 핸드폰을 춘향이 뺏어서 부숴버렸습니다.
0: 저런.
1: 그런데 춘향이 동네 양아치들을 만나서 위기에 빠졌는데 이걸 예. 이몽룡이 또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둘은 가까워지게 되고요. 예. 이몽룡이 워낙 싸움을 잘하는 설정이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나은 동네 불량 그 나이 많은 불량배들도 단숨에 때려 눕혔거든요. 예. 근데 본격적인 설정은 그 즈음에 시작되는데 춘향이 감기에 걸려서 아프게 됐어요. 몽룡이 명문안을 가게 됐는데 집에 있는 술을 음료수인 줄 알고 벌컥벌컥 먹었다가 완전히 취해버렸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춘향하고 같은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제 없었는데 이 사건이 우연히 학교에 소문이 나면서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자퇴 위기에까지 빠지게 됐는데 그때 몽룡과 춘향의 부모님들이 서로 합의하에 내놓은 대책이 차라리 결혼시킵시다. 참 드라마답죠.
0: 요즘 같으면 글쎄 이거 좀 많이 질타받았을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요즘 이렇게 만약에 드라마가 흘러갔다면은. 네.
1: 그렇게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것으로 그 사건은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리고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네. 뭐 기획사 사장 이름이 변학도입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춘향전의 스토리가 조금씩 가져오게 되는
0: 좌충우돌하는 아주 발랄하고 재밌는 드라마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네. 어떤 OST가 있었죠?
1: 여기에 임형주 씨가 부른 행복하길 바래에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지의 응급실이 들어갔기 때문에
0: 예.
1: 이제는 드라마보다 음악이 더 유명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요.
0: 그렇죠.
1: 일단 임형주 씨 이야기해보면 파페라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0: 그 임형주 씨인 거죠?
1: 네. 그분입니다. 예. 파페라나 아니면 이렇게 전통음악 하시는 분들이 사운드 트랙에 참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보통 이제 대중적인 창법을 가진 현대적인 장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참여하는데 네. 이게 아주 독특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인기가 많아지면서 임형주 씨의 대표곡으로 행복하길 바래가 자리를 했고요. 이따가 이제 음악을 들어보시면 창법이 상당히 예스럽죠. 네. 고전적인 창법이라 그게 좀 독특할 거고요.
0: 예.
1: 이지의 응급실은 뭐
0: 너무 유명해가지고
1: 그렇죠? 말해 뭐 하겠습니까?
0: 네, 맞아요.
1: 노래방 차트에서 엄청나게 롱런하면서 국민가요 중에 하나가 됐는데 당시에 이 드라마가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후속이었습니다.
0: 아 그랬나요?
1: 네. 그 드라마 그러니까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눈의 꽃 덕분에 음반이 10만 장 이상 팔렸어요.
0: 전작이 그렇게 강했는데도 후속작도 히트를 했단 말이죠.
1: 네.
0: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네, 물론.
1: 그래서 사운드 트랙까지 예. 이제 이지의 응급실이 큰 사랑을 받으면서 오 그냥 굵직한
0: 연타석 하고. 홈런 정도인데요.
1: 그렇죠. OST로만 보면 연타석 홈런이었습니다.
0: 그러네요. 드라마 쾌걸 춘향에서 그러면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임형주의 행복하길 바래 그리고 이지가 부릅니다. 응급실.

0: 이명주의 행복하기를 바래, 이지의 응급실, 이렇게 두 곡 드라마 쾌걸춘향에서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완벽한 토요일,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엔 어떤 작품 만나볼까요?
1: 개인의 취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0: 제목은 기억나는데 누가
1: 이민호 씨랑 손예진 씨 나왔던.
0: 개인의 취향. 예.
1: 네, 둘의 동거 이야기를 다뤘던 재밌는 드라마인데, 이게 윤하 씨의 말도 안 돼, 2AM의 바보처럼 이런 곡들이 음원 사이트에 꽤 오랫동안 상위권에 있었어요.
0: 그랬군요.
1: 네, 주인공은 이제 손예진 씨, 이름이 박개인입니다.
0: 그래서 네. 개인의 취향인가요?
1: 그렇죠. 가구 디자이너고요. 예. 다른 주인공인 이민호 씨가 이제 극중 이름이 전진호. 예. 건축 디자이너입니다. 박개인, 그러니까 손예진 씨가 이민호 씨를 게이라고 오해하게 되는데요.
0: 동성애자로 오해하는 거군요.
1: 그렇죠. 덕분에 둘이 한 집에서 동거를 하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 이후를 그리는 드라마인데, 계속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로코 드라마가 흔히 그렇듯이 처음에는 둘의 사이를 있는 대로 갈라놓습니다.
0: 로맨틱 코미디의 기본 작법이죠.
1: 그렇죠. 둘이 한 버스에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타게 됐는데, 게이는 진호가 자신의 몸을 만졌다고 오해했습니다.
0: 예.
1: 둘의 말싸움이 점점 커지다가 경찰서 얘기까지 나오고요. 결국은 개인 역시 진호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으로 싸움이 종료가 됐는데.
0: 어떻게 이렇게 종료가 되죠?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최악의 인상만 남기고 첫 만남이 종료가 됩니다.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서로 두 사람이 같이 살게 되는데, 예. 어떤 사연이냐면, 이 손예진 씨, 극중 개인의 아버지가 건축가인데요. 아버지가 아주 아름다운 한옥집을 지어서 물려주셨어요. 이제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사채 때문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돈이 급해진 거죠.
0: 네.
1: 그런데 건축가인 진호는 그 집을 참고해서 어떤 건물을 짓고 공모를 하고 싶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한옥집을 좀 살펴보려고 세입자로 들어가고 싶어해요.
0: 그러면 개인의 돈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그런데 끝까지 걸리는 건,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그렇지 남녀가 어떻게 한 집에 사느냐라고
0: 예.
1: 개인은 생각을 했던
0: 예.
1: 거죠. 그래서 제안을 계속 거절하는데, 진호가 개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0: 예.
1: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동거가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0: 그러면서 이제 티격태격하는
1: 그렇죠.
0: 드라마인데, 드라마에 윤하의 노래와 2AM의 노래가 쓰였다고요.
1: 네. 윤하의 말도 안 돼라는 곡은 이제 드라마 내용을 그대로 옮긴 듯한 가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엔 티격태격했던 두 사람이 서서히 마음을 열다가
0: 예.
1: 좋아하게 되는 스토리가 그대로 담겼는데, 뭐 가사를 보면 말도 안 돼. 제목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널 좋아하게 되다니.
0: 말도 안 돼.
1: 말도 안 된다고 예. 생각을 하는 거죠. 또 2AM의 발라드도 큰 사랑 받았는데, 뭐 이런 내용입니다. 바보처럼이 어떤 뜻이냐면, 계속해서 가슴이 반응해 왔는데 그게 당신을 사랑하는 신호였다는 걸 바보처럼 몰랐다.
0: 그래서 바보였다는 거군요.
1: 네. 그 드라마 내용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가사. 네. 이렇게 만들었던 OST들입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럼 드라마 개인의 취향에서 두 곡 듣겠습니다. 윤하의 말도 안 돼, 그리고 2AM입니다. 바보처럼.

0: 드라마 개인의 취향에서 유나의 말도 안 돼, 그리고 2AM의 바보처럼까지 들었습니다.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 완벽한 토요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작품인가요?
1: 이번엔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0: 영화네요.
1: 네, 정말 예전 1999년 영화인데요.
0: 참 저희가 지난주에 그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 네. 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내 마음의 풍금. 저희가 이 완벽한 토요일 하다 보면은 참 이병헌 씨 작품
1: 정말 많이 얘기합니다.
0: 진짜 부지런한 배우입니다.
1: 아, 저도 하면서 매번 느끼는데 이렇게 다작하고 히트작이 맞아요. 많은 배우일 줄이야.
0: 대배우예요.
1: 네, 정말 대단합니다.
0: 내 마음의 풍금 참 동화 같은 내용의 영화였죠.
1: 네, 배경은 강원도 산골의 마을 산리인데요. 예. 이병헌 씨가 수하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제 막 사범학교를 졸업한 21살의 총각 선생님입니다.
0: 네.
1: 예. 산리 국민학교. 그땐 국민학교였으니까 교사로 부임을 하는데 이제 자기가 담임을 맡고 있는 반에 17살 소녀 홍연이 있습니다.
0: 국민학교인데 나이가 많죠.
1: 그렇죠. 아주 독특한 설정인데 이 홍연을 전도연 씨가 예.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홍연이 이 선생님이 너무 잘생기고 멋있으니까 한눈에 반하게 되죠.
0: 선생님한테 반했어요.
1: 네. 그런데 선생님은 홍연의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홍연인데 홍다나 이렇게 부르기까지 하고 또 그래서 괜히 심술 나고 화내고 뭐 예.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홍연이 선생님한테 완전히 빠져서요. 수업 시간에 공부도 못하고 계속 선생님만 쳐다보는데 이제부터 재밌는 얘기가 시작이 돼요. 어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기장에다가 자기의 일과를 쓰라고 하는데 거기에 자기의 감정을 다 씁니다. 초등학생이니까.
0: 순수한 마음에.
1: 그렇죠. 선생님이 그거를 검사하고 보는데도 그거를 다 씁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홍연의 감정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홍연이 선생님에게 약간 편지를 쓰는 형식의 이제 그런 게 되어버립니다. 네. 근데 아무리 해도 이렇게 학생이 자기에게 자꾸 이렇게 호감을 표시하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기도
0: 그렇죠.
1: 하잖아요.
0: 예.
1: 그래서 다른 학생들한테는 일기에 이렇게 코멘트도 좀 써주고 그러는데 홍연한테는 해주지 않거나 좀 무뚝뚝하게 하거나 예. 이러거든요.
0: 홍연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1: 그렇죠. 예. 홍연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선생님에 대한 마음을 일기장에 적습니다. 선생님은 계속 외면하고요. 근데 그 와중에 홍연의 경쟁 상대까지 등장하는데 같은 학교에 부임해서 일하고 있는 동료 교사 극중 이름이 양은희 선생님인데 이미연 씨가 연기를 했습니다.
0: 네,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했군요.
1: 그렇죠. 홍연은 양은희 선생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별의별 얘기를 다 써요 일기장에. 나이가 많은 선생님이 왜 나이 어린 남자와 뭐 관심을 보이는 것일까? 나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쭉 써요.
0: 괜히 트집 잡고 험담을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래서 또 수하 그러니까 이병헌 씨가 그걸 보고 깔깔 웃으면서 또 씁쓸한 미소를 짓기도 하고 네. 그러는데 네 그렇게. 홍연의 짝사랑이 애틋하게 계속 그려지고 네 결국 이루어지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좀 그런 모습이 풋풋하게 그려지는 영화입니다.
0: 예. 그러니까 홍연의 짝사랑이 애틋하게 그렇죠. 그려지는 영화인데 OST는 영화 제목과 같은 제목이네요.
1: 한동준 씨와 장필순 씨가 같이 부른 내 마음의 풍금인데요. 제 생각에는 1999년 영화였습니다만 그 한동준과 장필순이라는 아티스트를 섭외해서 네. 좀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오르게 할 만한 조금은 예스럽고 어른스러운 노래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음악을 들어보면 약간 동요 같은 느낌도 있고 정말 산골 그 학교에 이렇게 울려 퍼질 만한 그런 예쁜 음악을 만들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당대 가장 인기 있는 막 힙한 트렌디한 느낌보다는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노린 OST가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1: 영화의 여운을 좀 잘 살려주는 그런 멋진 그 노래인데 잘 들어보시면 그 모던한 편곡보다는 좀 예스러운 느낌 여기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일단 노래를 부른 가수가 한동준과 장필순이라면 뭐 끝난 거죠.
1: 네.
0: 영화 내 마음의 풍금에서 한동준과 장필순이 같이 부른 내 마음의 풍금 전해드리면서 이대화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고요. 우린 다음 주에 다시 만나죠.
1: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동준과 장필순이 함께 부른 내 마음의 풍금. 오늘 완벽한 토요일에서 소개해드린 같은 제목의 영화 내 마음의 풍금에서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함께 하시다가 전하고 싶은 사연이나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나시면 언제든지 대한민국 인기가요에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이 나오면 거기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그냥 편하게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영화 별들의 고향 OST에서 두 곡 듣죠. 이장희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이어서 윤신입니다. 나는 19살이에요.

영화 별들의 고향 OST에서 이장희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윤신의 나는 19살이에요에 이어서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끝곡 전해드릴 시간이네요. 수민의 아껴줄게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 강은규 지음, 성우 김정훈 읽음. 광풍원 이주와 물리적 부음학의 상실. 그의 여름, 홍수가 영월을 덮쳤다. 강물이 범람하자 청룡포의 물리적 봉쇄가 불가능해졌다. 관하는 즉시 단종을 객사인 광풍원으로 옮겼다. 자연지형이 제공하던 천연의 보호막이 사라지자 그 빈자리를 사람의 촘촘한 감시가 채우기 시작했다. 강물은 가두는 벽인 동시에 외부의 접근을 차단하는 성벽이었다. 그러나 고을 중심부인 광풍원은 달랐다. 담장 너머의 소음이 가까워진 만큼 내부의 기밀도 쉽게 노출되었다. 강물이 막아주던 것들을 이제는 사람의 눈과 귀가 대신했다.

0: 손님을 맞는 청풍원 객사는 죄인의 숙소가 되는 순간 감옥으로 바뀌었다. 누군가 서 있기만 해도 감시가 성립되었고 누군가 지나가는 행위 자체가 보고의 대상이 되었다. 소년에 대한 관아의 통제 강도가 높아질수록 마을의 침묵은 깊어졌다. 엄응도는 관아를 오가며 멀리 서 있는 소년을 바라보았다. 익성관 대신 소박한 건을 쓰고 골룡포 대신 흰 옷을 입은 모습이었다. 처음 강을 건너 만났을 때보다 얼굴이 더 여유여 있었다. 영월의 남성들이 노동으로 검게 마르는 동안 궁궐에서 자란 소년의 얼굴은 이질적일 만큼 희고 말이 없었다. 광풍원으로 옮긴 뒤 그 주변에는 늘 누군가의 눈이 있었다. 엄응도는 예전처럼 왕의 곁에 다가갈 수 없었다. 10월 24일 도착한 왕명과 연좌의 공포. 그해 9월, 단종 복위 시도가 발각되자 관청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아전들의 움직임은 분주해졌고 수령의 명령은 단호해졌으며 기록의 손길은 더 신중해졌다. 고을 전체가 팽팽한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10월 24일. 금부도사가 영월관아에 도착했다. 사약이라는 단어는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소문이 되어 퍼졌다. 실록과 민간에 전해오는 이야기는 죽음의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그날 고을을 지배한 공포는 하나의 질서로 작동했다. 사건이 벌어지던 그때 영월 사람들은 모이지 않고 흩어졌다.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고을을 덮었다. 단종의 시신을 강에 던진 것은 처분의 편의를 넘어 흔적을 지우기 위한 행정적 선택이었다. 그날의 침묵은 잔인함의 산물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다. 그날 저녁 엄응도는 밥상을 마주하고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포장인 엄응도에게 하달된 명령은 명확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내용이었다. 삼족은 단순한 형벌의 명칭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식의 생존과 아내의 안위, 집안의 절멸을 뜻했다. 조사와 연좌, 재산 몰수로 이어지는 그 절차를 엄응도는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평생 그 서류를 작성해온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한참 만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앞으로 걸어갔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보따리를 꺼내 상위에 올려놓았다. 어머니를 위해 미리 마련해둔 수의와 관이었다. 조선의 자식된 도리로 부모의 임종을 준비하는 것은 효의 첫 번째였다. 그는 그것을 품에 안았다. 어머니께는 새로 마련하면 된다. 지금 이 밤 이것이 필요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 그 움직임을 지켜보던 집안 사람들이 울며 그를 만류했다. 하지만 엄응도는 떨리는 손으로 갓을 고쳤으며 나직하게 답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이라면 그것이 정녕 내가 원하는 바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다. 그는 그날 밤 잠들지 않았다.
1: 어? KBS 오디오북.
2: KBS 오디오북!
0: 금기를 깨고 왕의 시신을 수습하다. 새벽이 되자 어흥도는 아들들을 깨워 강가로 향했다. 문턱을 넘는 남편과 아들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어흥도의 아내 또한 깨어 있었을 것이다. 강물은 차가웠다. 한겨울 동강의 물살은 무릎을 넘어 허리까지 밀어붙였다. 어흥도는 이를 악물고 강을 건넜다. 발이 감각을 잃어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강물 속에서 시신을 건져 올렸다. 17의 소년이었다. 곡소리를 듣고 강을 건너던 날 마주했던 그 희고 조용한 얼굴이 지금 자신의 팔 위에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늙은 그림자 하나가 어흥도 앞을 막아섰다. 평생 왕의 지척을 지켰던 환관, 안신이었다. 관리들이 모두 달아난 그 밤, 홀로 남은 안신은 어흥도를 보고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품 안에서 왕의 작은 유품들을 꺼내놓았다. 저승에서도 자취를 잃지 않게 이것들을 함께 묻어주시오. 어흥도는 말없이 받아들였다. 두 사람이 나눈 것은 짧은 눈맞춤이었으나 그것은 비극의 한복판에서 인간의 도리를 지키기로 한 자들끼리의 무언의 연대였다. 관을 메고 겨울에 산비탈을 오르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역이자 공포였다. 눈보라가 몰아쳤고 길은 없었다. 관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고 발은 눈 속에 빠졌다 나왔다를 반복했다. 게다가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끝이었기에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숨소리조차 조심했다. 그렇게 어흥도와 아들들은 말 한마디 없이 그 비탈을 올랐다. 묻을 자리를 찾지 못해 헤매던 그때 노루 한 마리가 일행 앞에서 달아났다. 노루가 앉았던 자리에는 눈이 녹아 맨땅이 드러나 있었다. 어흥도는 그 자리에 삽을 댔다. 민간에 전해오는 이야기인데 사실 여부를 떠나 그날 밤 그 산비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어흥도가 왕의 시신을 모신 곳은 관아의 눈길이 닿지 않는 험준한 동을지산의 기슭이었다. 봉군도 없이 낙엽으로 덮어 위장해야 했던 그 산비탈이 어흥도가 왕에게 바칠 수 있었던 마지막 자리였다. 강물에서 손을 씻고 증거를 인멸하는 일까지가 그날 장례의 완결이었다. 어흥도가 단종을 모신 자리에 대해 기록들은 조금씩 다르게 전한다. 실록은 동을지산 기슭이라고 했고 영월 일대의 구전은 강물이 내려다 보이는 가파른 비탈이었다고 전한다. 그것은 그 장례가 얼마나 은밀하고 급박하게 치러졌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훗날 숙종이 단종을 복위시키고 장릉을 조성할 때 그 자리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공식 기록 덕분이 아니었다. 240여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영월 사람들의 기억 덕분이었다. 가문의 절멸을 피해 영월을 떠나다. 시신 수습과 장례가 끝났다고 해서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었다. 그 시점부터 어흥도는 호장이라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신분이 노출되는 즉시 가문 전체가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었다. 후환이 두려워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금기를 실행한 자가 가족을 살리기 위해 치러야 할 몫이었다. 강물에서 건져 올린 것은 왕

왕의 주검이었으나 그 대가로 지불한 것은 안정된 기반과 이름이었다. 장례를 마친 엄흥도는 단종이 입고 있던 옷을 품에 안고 계룡산 동학사로 향했다. 그곳에는 사육신의 시신을 수습하고 은거 중이던 김시습이 있었다. 두 사람은 단을 쌓고 제를 올렸다. 말이 필요 없었다. 같은 밤을 견뎠던 사람끼리의 침묵이었다. 그것이 엄흥도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공식적인 행적이었다. 지금도 동학사 숙모전에는 단종과 사육신, 생육신과 함께 엄흥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세월이 흐르며 기록의 방향이 바뀌었다. 1698년 숙종 24년, 단종이 복이 되면서 엄흥도가 파낸 언 땅이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으며 왕릉이 되었다. 당대의 대역주로 분류되던 행위가 240년 만에 국가가 공인하는 충절의 기록으로 바뀐 것이다. 실록의 기록에는 단 한 줄이 남았다. 후안이 두려워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없었는데 호장 엄흥도가 장사를 지냈다. 엄흥도가 영월을 떠난 뒤 그의 가족이 어디로 흩어졌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다만 후손들이 신분을 숨긴 채 여러 그을에 나뉘어 살았다는 전승이 영월 일대에 전해온다. 야반도주한 가문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평생 입 밖에 낼 수 없는 비밀이었다. 그 침묵이 몇 대에 걸쳐 이어졌다. 그 밤에 엄흥도가 겨울에 차디찬 강물에서 건져올린 것은 왕의 주검이었으나 강물 속으로 가라앉은 것은 한 가문의 이름이었다. 엄흥도는 그것을 알고서 강물로 기꺼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의 선택은 숭고하다기보다 처연하다.

0: KBS 오디오 포... 어.
1: 최고의 클립.
2: 2장 매화. 왕의 부탁을 품고 왕비의 64년을 지키다. 매화 생년 미상. 정순왕후를 모신 궁녀이자 민간 전승 속 인물. 1457년 6월 단종 유백길의 동행에 청령포에서 왕의 마지막 부탁을 받음. 1457년 10월 단종 승하 후 자결 대신 정업원으로 복귀해 왕비를 보필함. 1521년 이후 추정. 정순왕후의 임종을 지킨 후 82세 전후에 생을 마감함.

죽음이라는 장식 대신 64년의 일상을 선택하다. 영화 속 매화는 비극의 정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관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화면 속 그녀의 죽음은 단종의 고립을 완성하는 극적 장치일 뿐 실존의 매화는 그 비장한 마침표를 거부한 인물이다. 영화적 상상력은 매화의 죽음을 의리의 끝으로 정의하나 실제 민간 전승 속 매화에게 의리는 죽은이 사라진 뒤 시작되는 지독한 일상 그 자체였다. 역사는 그녀의 이름을 공식 기록인 실록에서 지워버렸다. 승자의 기록에 패배한 왕의 곁을 지킨 이름 없는 궁녀의 자리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욕이 지운 이름을 사람들의 기억은 지우지 않았다. 남양주와 영월, 그리고 동대문 밖 숭인동 일대에는 매화 혹은 시녀 권씨라 불리는 여인의 이야기가 600년 넘게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정순왕후가 시장에 나갈 때마다 앞을 가로막는 무례배들을 호통쳐 물리쳤고 모든 고된 일을 도맡았다. 매화의 그 헌신은 왕후를 의존적인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고립된 정업원 안에서 왕비가 인간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외부의 위협을 몸으로 막아낸 것이었다. 매화라는 이름이 실명인지는 알 수 없다. 매화는 절개와 인내를 상징하는 꽃 이름으로 후대 사람들이 그녀의 삶을 기리며 붙인 이름일 가능성이 높다. 영화는 그 이름에 극적인 죽음을 입혔지만 실제 전해오는 이야기 속 매화는 죽음 대신 삶을 택한 여인이다. 화면 속 비장한 마침표가 아니라 이름조차 불분명한 채로 64년을 버텨낸 것이 그녀의 진짜 서사였다. 매화를 다시 불러내는 이유는 하나다. 죽음이라는 선언보다 끈질긴 삶의 의리가 무엇인지 그녀가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매일 새벽 정업원 마당의 서리를 제일 먼저 밟으며 하루를 열었고 시장 바닥에서 장꾼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왕비의 끼니를 확보했다. 찰나의 결기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고단한 노동. 그것이 매화의 의리였다.

여러분은 지금 강영규 작가의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은 우리 역사의 비극인 단종회사에서 가장 정직한 신의를 보여준 11명을 엄선에 담았습니다. 한국사에서 가장 빛나는 순수한 신의의 기록, 단종과 함께한 사람들. 지금까지 성우 김정훈이었습니다.

0: 제1508편 승지들 부당한 어명을 거부하다.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서기로는 1652년에 해당하는 효종 3년 7월, 효종은 예전에 없던 관무제를 시행하겠다고 나섭니다. 관무제란 과거 시험 중 무과 시험과 성격을 같이 하는데요. 공식적인 무과 시험이 신분을 기초로 하여 고위 무관을 양성하는 제도라면, 관무제는 신분과 관계없이 무인들에게 무술 능력을 선보이게 한 다음 그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여 당장 무관으로 뽑아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였습니다. 효종이 오래전에 폐지되었던 관무제를 이처럼 갑작스럽게 부활하여 실시하겠다고 나선 배경에는 이 시기에 거의 와해되다시피 한 지방군영의 군사체계를

0: 확고하려면 실력을 갖춘 무관들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이었겠죠. 거기에 더하여 국왕 자신의 병권 강화를 위한 보석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분석입니다. 그런데요, 임금인 효종과는 달리 조정의 대소신료들은 관무제 시행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1: 관무제를 행하는 일이야 전하께서 알아서 결정하실 일이긴 하오나 행사를 열기로 한 날이 마침 자전께서 목욕을 가시는 날이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전께서 성에 올라가서 관무제를 구경하시려고 그날로 정한 것이 아닐까 이런 의혹을 살 수가 있사옵니다. 사실 관무제를 여는 것은 시료는 없고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소문만 요란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되옵니다.
0: 예문관 봉교 이단상이 이렇게 말하면서 관무제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을 때 효종은 그저 아무 응대도 하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어서 사원부에서 같은 내용의 상소를 올린 것이 효종의 분노를 촉발하게 만듭니다.
2: 주상 전하, 전하께서 관무제에 친히 참석하셔서 행사를 참관하시는 날이 마침 자전께서 목욕을 하시는 날에 해당하옵니다. 그런 탓에 사람들은 혹시 전하께서 관무제 날짜를 앞당겨서 자전이 목욕하는 날로 정한 것은 자전께서 성에 올라가 구경하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런 의혹을 갖고 있어옵니다. 자전께서 인경궁에 목욕 행차를 하셨다가 병사들의 훈련하는 모습과 무예를 겨루는 모습을 구경하신다는 소문이 널리 퍼진다면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오니 바라옵건대 관무제를 그만두시거나 연기하시미.
0: 이런 내용의 상소문을 접한 효종은 극도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3: 사헌부의 간관이란 자들이 어찌 감히 이따위 거짓말을 날조하여서 감히 왕대비에게 함부로 덮어씌우는 것인가? 참으로 놀랍도다. 이따위 거짓 문구를 날조하여 지어낸 자가 누구인지 철저히 찾아내어서 엄벌에 처할 것이니 승지들은 그 자들을 당장 잡아들이도록 명을 전하라.
0: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자전인 장렬 왕후가 인경궁 쪽으로 목욕을 가는 날이 효종의 관무제를 참관하는 날과 겹쳤다 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신하들은 관무제라는 국가적인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대비인 장렬 왕후의 목욕 행차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편이 온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목욕이야 궐 안에서 해도 될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왕대비나 국왕이 목욕을 하기 위해 궐 밖으로 나가는 행차는 왕실 차원에서 주관하는 대단히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4: 따뜻한 물이 용출되는 우물을 온정이라 하고 차가운 약수인 냉천수가 용출되는 우물을 초정이라 하였다. 조선 초부터 국왕이나 왕실 가족들은 피부병 치료나 휴양을 위해서 충청도 온양 등지에 있는 온천으로 행차를 하곤 했는데 온천에만 가는 것이 아니었다. 차가운 우물에서 나오는 초정 약수가 피부병과 눈병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하여 세종은 두 차례에 걸쳐서 충청도 청주의 초정으로 행차를 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서울 지역에서는 인왕산 자락의 인경궁 쪽에 초정이 있어서 왕실에서 질병 치료를 위해 그 냉천수로 목욕을 하곤 하였다.
0: 하필 국왕이 직접 참관하는 관무제를 대비가 인경궁에 목욕 가는 날로 잡은 것은 효종의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효종은 이미 인경궁의 성곽에다 관무제하는 모습을 구경할 수 있도록 설치물을 미리 만들어 놓기도 했으니까 말이죠. 신하가 상소를 올리면 임금이 승정원을 통해서 그 상소 내용에 대한 답장을 내려보내는데요.

0: 그것을 비답이라고 하죠. 효종이 승정원에 재차 내린 비답은 이러했습니다.
1: 신하로서 대비를 모함하고 깔보았으니 그런 자들은 일각도 벼슬을 차지하고 있어서는 아니 된다. 대사헌 민흥양과 사헌부 집이 심세정을 잡아다 처벌하기 전에 우선 민흥양과 심세정 그 두 사람을 당장 제직하라. 이것이 과인이 그들이 올린 상소에 대하여 내리는 비답이니라.
0: 당시 사헌부의 수장인 대사헌 민흥형은 나이가 75이나 된 원로 대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승지들은 왕이 내린 비답을 당사자에게 전하기를 거부합니다.
2: 주상 전하, 승정원의 승지들이 들어싸옵니다.
0: 이척연과 박기릉을 비롯한 승지들은 두 번째로 편전에 들어가서 버티면서 임금이 내린 비답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3: 전하, 사헌부의 관관이 어쩌다 상소문에서 망발을 하기는 하였사오나 그들은 임금께 직언을 마다해서는 아니 되는 언관이옵니다. 그리고 상소문의 문구에 나타난 그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보면 특별히 대비마마를 욕보일 만한 뜻이 없는 것으로 보이옵니다.
4: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께서 이처럼 엄한 분부를 내리시고 거기 더하여 그들의 직책을 재직하라고까지 명을 내리시니 후설의 자리에 있는 신들로서는 전하의 명을 받들 수가 없사옵니다. 두 신하를 재직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시옵소서.
5: 재직하라는 명을 거두시옵소서.
0: 앞에서 승지가 자신들을 후설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6: 목구멍 후자에 혀 설자에 이 후설이라는 말은 왕명 출납기관인 승정원의 승지들을 일컫는 말이다. 왕의 입과 목구멍이 되어서 왕에게 신하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민심을 보고한다는 의미에서 승지들을 후설 지직, 즉 후설의 직책이라고 불렀다.
0: 자신의 후설인 승지들이 이렇듯 반항을 하자 효종은 승지들을 몰아붙입니다.
7: 이런, 너희들은 부모도 없느냐? 과인이 이 문제로 결국 불효를 저지르고 있으니 스스로 한탄할 뿐이로다. 승지 너희들은 여러 말 하지 말고 모두 나와라!
8: 전하, 임금이란 자고로 한마디 말을 할 때도 한 가지 일을 언급할 때도 늘 조용조용 말하도록 힘써야 하는 법이옵니다. 혹 화를 못 이겨서 분노에 좌우된다면 얼떨결에 실수를 하게 되옵니다. 대사원 등을 처벌하겠다는 전하의 분부는 군주의 덕망에 흠이 될 듯하기에 신들은 감히 이렇게 다시 아뢰는 것이옵니다.
7: 너희들은 어찌 감히 이처럼 무리한가? 더 듣기 싫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평등한 사이에서도 남의 부모를 욕하면 반드시 보복을 당하는 법이다. 더구나 나는 임금이고 사헌부 간관들은 신하가 아닌가? 대사헌 민흥양과 사헌부 집이 심세정이 버젓이 대비를 모함하고 깔보고 있는데 그 죄를 어찌 차마 그냥 놔두겠는가? 의금 부를 시켜 잡아다 신문한 뒤에 처리할 것이다. 아니, 관무제군 무엇이고 싹 다 그만 정지하라고 이르라. 썩 나가지 못하겠느냐? 당장 나가거라!
0: 조선의 왕명 출납기관인 승정원을 흔히들 요즘의 대통령 비서실에 견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승지들이 국왕의 명령에 그저 고분고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절대 지존인 국왕을 상대로 어명의 전달을 거부하기도 하고 아니 되옵니다 라고 항변을 하는 장면들이 실록에 자주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면 대사헌 민흥형을 비롯한 신료들은 효종이 그토록 하고 싶어하는 관무제를 왜 그처럼 떨떠름하게 여겼을까요?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의 견해를 들어볼까요?
9: 산 위에 올라가서 자전히 이제 목욕하는 행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궁 밖으로 나가서 이제 목욕을 하는 행사다 보니까 결국 교외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관무제는 말 그대로 묵과시험을 보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기마장이라던가 활쏘기 하는 그런 이제 장소들이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서울 위에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면은 보였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노정 중에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때마침 목욕하러 나가는 날에 이런 이벤트를 연다는 것이, 원래라면은 관무제는 급박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무예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시험인데 마치 이벤트처럼 이거를 갑자기 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라는 투의 반대 혹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0: 본래 관무제라는 것은 군사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현장에 투입할 인재를 긴급하게 선발하자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행사죠. 게다가 국가의 지존인 임금도 직접 참석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 국가적인 엄중한 행사가 목욕하러 인경궁에 올라간 대비에 한갓 구경거리가 된다면 좋아할 신하들이 없겠죠. 그런데 효종은 관무제와 대비의 목욕 행차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도 불경스럽게 사헌부의 간관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으니 용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0: 앞에서 임금인 효종이 대비를 모함하는 불경스러운 상소를 올렸다는 죄목으로 대사원 민응영 등을 잡아들이라는 명을 내렸고요. 거기에 맞서서 승지들은 아무리 어명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당한 명령은 받을 수가 없다고 맞서는 모습을 소개했는데요. 이런 갈등이 빚어진 때가 효종 3년 7월 24일이었습니다. 승지들은 그날 두 차례나 편전에 들어서 사헌부의 간관을 처벌하라는 명을 거두어 달라고 했다가 쫓겨났는데요. 실록에는
1: 승지들이 밤 늦은 시각에 세 번째로 편전에 들어가서 아뢰었다.
0: 이렇게 기술돼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자정이 넘어서까지 편전을 들락거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2: 주상 전하, 승정원의 승지들이 들었사옵니다.
3: 주상 전하, 신들은 민응형 등을 잡아다 신문하라는 하교를 내리시니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줄 모르겠사옵니다. 어찌도록 엄한 분부를 내리실 수 있다는 말씀이옵니까? 대사헌 민응형은 전하께서 자신을 총애하신다고 믿고서 해야 될 말을 기탄 없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뿐 그것이 망령된 말이란 점은 깨닫지 못한 것이옵니다. 부디 전하께서는 천둥 같은 위엄을 빨리 순화하시어서 잡아다 신문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시옵소서.
4: 관무제를 대비의 목욕 행차와 연계해서 근거 없는 말을 조작하여 함부로 덮으시오다니 과인은 죄스러워서 그저 땅속을 뚫고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다. 잘못이 있다면 임금이 나를 꾸짖는 것이 옳을 터이다. 남의 부모를 욕하는 것은 곧 제 부모를 욕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이러한 짓을 할 줄은 과인이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터라. 그저 눈물이 나고 한탄스러운 뿐이다.
5: 전하, 무릇 사람의 자식이라면 어찌 남의 부모를 욕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더구나 신하가 임금을 상대로 어찌 털억만큼이라도 그런 불경한 뜻을 상소문에 담아 올리겠사옵니까? 대사원 민응형이 그동안 성심껏 국사에 임해왔다는 사실은 전하께서도 이미 통촉하시는 바이옵니다. 혹시 상소문에 오해받을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나이가 많아서 말이 빗나간 것일 터이니 전하께서 용서하실 만한 일이옵니다. 하오니 그를 잡아들이라는 명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4: 너희 승진을 하고는 더 이상 말하기 싫다. 밤이 깊었으니 이만 물러가도록 하라. 모두 물러가라 하지 않았느냐?

0: 그런데요, 그 뒤로도 실록에는
1: 이척연을 비롯한 승지들이 다섯 번째로 들어와서 임금에게 아뢰었다.
0: 이렇게 기술돼 있습니다. 승지들도 어지간히 끈질기죠. 그런데요, 이번엔 임금인 효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효종이 지극한 효성으로 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대비는 장렬 왕후인데요. 효종의 친모가 아니죠.
1: 소현세자와 효종과 임평대군 등 삼형제를 낳았던 친모 인열 왕후는 병자 호란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635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 뒤로 장렬 왕후가 15살의 어린 나이에 인조의 두 번째 왕비로 들어왔는데 그는 효종보다도 나이가 5살이나 아래인데다가 인조와의 사이에 자식을 두지 못하였다.
0: 그러니까 우리가 관무제 관련 사안을 다루고 있는 효종 3년에는 효종은 33살이었고 대비로 받들고 있는 장렬왕후는 28살이었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효종이 친모도 아닌 장렬왕후에 대하여 신하들 앞에서 눈물을 흘려가며 효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입니다.
2: 효종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아버지 인조가 남겨놓은 그 굉장히 어려운 유산 두 가지를 풀어야 할 사명을 띠고 왕위에 앉은 사람이에요. 하나가 뭐냐면은 아버지가 했던 삼전도 항복이죠. 이건 조선이란 나라 왕조의 근간을 흔들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 뒤를 이은 효종은 어떤 식으로든 그 양반 사대부들의 불만을 무마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자기가 왕다운 왕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인조가 남긴 두 번째 부정적인 유산이 뭐냐면은 소현세자가 죽은 다음에 무리하게 자기를 세자로 책봉하고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강빈 옥사를 일으켜서 완전히 그 소현세자 집안의 혈육을 내버린 거죠. 당시 신하들 중에 80% 이상은 종법에 따르면 소현세자의 장남 이석철에게 새 손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0: 왕위 계승 과정에 혈육간에 피를 흘리는 등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인조의 계비인 장렬 왕후에게만은 극진하게 효도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08편 승지들 부당한 어명을 거부하다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내가 어찌 저런 하찮은 자와 작당을 하겠나? 난
1: 니네 진짜 짜장면만 먹었어?
2: 난 해피엔딩이 좋아. 동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드라마는 더욱.
0: 사명감에 불타는 사관이 어찌 나 하나겠느냐?
3: 난 친구를 배신한 배신자예요. 배신자.
2: 다 정리하고 내 고향으로 갑시다. 아름다운 내 모습에 왕관까지 씌운 그림이 어째서 영원한 거야!

0: 이거는 이건 초롱입니다, 누님. 여기 그림 한쪽 구석에 그려져 있는 이 모기장.
1: 뭐야, 잘 보이지도. 그게 모기장이야?
0: 아유, 정말 수렴청정을 하시는 누님을 조롱하는 벽보입니다.
1: 내가 발을 치고 수렴청정을 했지 언제 모기장을 쳤어?
0: 그러니까 조롱이라는 거예요. 수렴청정을 하는 누님은 물론 이쪽 이쪽 구석에 그려져 있는 이 핫바지.
1: 핫바지?
0: 누구의 바지겠습니까?
1: 설마 주상?
0: 아이고, 그거는 바로 맞히시네. 맞아요, 주상 전하를 상징하는 핫바지예요.
1: 이런 나쁜 놈들 당장 잡아들이야. 특히 모기장하고 핫바지 귤인 놈.

0: 양재역 벽서 사건의 범인 검거가 어려워지자.
1: 아유, 준직 안내원 대신 일입니다, 준아. 아유, 이번 일은 신들의 불찰입니다, 준아.
2: 아, 엄마! 얘네가 자기네 잘못이래.
1: 아유.
0: 여전히 어머니 문정왕후의 통지를 받는 명정.
3: 아유, 우리 할아버지 바빠서 대신 왔어요. 대신이에요. 할아버지 말씀 전할게요.
2: 그래.
4: 지난번 대윤을 처벌하면서 적폐 세력을 싹쓸이하지 못해 양재역 벽서 사건과 같은 해괴망측한 사건이 발생한 줄로 압니다.
2: 와, 성대모사 진짜 잘한다. 근데 그래서 앞으로 어쩔 건데, 네가?
0: 윤원형을 중심으로 한 소윤무리는 벽서 사건의 범인으로 의도적으로 을사사화와 관련된 인물의 주변 인물을 주목한다.
1: 아휴, 더 늦기 전에 내리실 문은 이해 전 버릇이. 현 정부에 반하는 사상을 가진 모든 불순 분자들을 색출해셔. 그래야 합니다, 준아.
5: 오케이.
2: 아이고. 우리 엄마가 오케이래, 오케이. 아유,
1: 충분히 만극합니다, 준아.
2: 쟤네가 만극하대, 엄마.
5: 오케이, 주상.

0: 이미 막이 내린 듯 보였던 대윤 윤임을 향한 소윤 윤원영의 복수는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인해 다시 그 불씨가 살아나고.
1: 나는 벽서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0: 윤임의 사돈인 이약빙에게로 그 불똥이 튀어간다.
2: 증거를 대, 증거. 네가 죄가 없다는 증거. 어? 있으면 가져와.
0: 결국
1: 난 라떼가 좋아. 아이스 라떼.
0: 누명을 쓰고 죽는 이약빙. 윤원영은 양지역 벽서 사건을 빌미로 눈에 가시었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던 반정부 세력을 대대적으로 소탕한다. 한편 충주에 머물며

0: 방황에 빠져있던 이지함이 절친 안명수를 잃은 슬픔에서 차츰 벗어날 즈음.
1: 아니, 이 뽁뽁이 터지는 소리는?
2: 이삿짐 센터에 연락해.
1: 여보, 이사라는 거는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 날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2: 서두르지 않으면 후회를 할 수도 있어.
1: 여보,
2: 가능한 가장 빠른 날을 잡아.
1: 아, 어디로 이사 가게요?
2: 보령.
1: 응?
2: 일단은 보령으로. 자, 어서.
0: 뽁뽁이를 터뜨리다 보령으로 이사를 가자고 주장하는 이지함.

0: 모르겠어요. 그냥 촉이 그래요. 저 작은 형님도 큰 형님도 거처를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1: 아니 당장 거처를 어디로 지하면?
0: 저 일단 보령에서 다 같이 보는 걸로 하죠.
1: 보령? 그래 알았어 지하마. 뭐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네 촉은 내가 믿는다 지하마.
0: 그녀님 그럼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2: 이지함의 연락을 받은 이지번은
3: 예 형님.
1: 지무야 너 당장 짐 싸야겠다 지무야.
3: 갑자기요? 아 무슨 짐을 싸요 지금?

0: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마음의 병이 생기는 윤원영은
1: 들어와.
2: 찾았습니다, 대감.
1: 어? 야, 내 밑으로는 너밖에 없냐? 하여튼 찾았다 이거지?
2: 예, 대감.
0: 잠시 후.
1: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신 양가집 차제분께서 얼굴에 버짐이 다 피셨어.
3: 아, 제발 살려주십시오. 정말 아버님이 그런 나쁜 짓 하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0: 말죽거리 양지역 벽서 사건으로 아메리카노가 아닌 사약을 받고 죽은 이약빙의 장남 이홍남 되시겠다.
1: 영모자의 아들로 그동안 도망다니면서 산 심정은 어떠냐?
0: 아버지가 체포되자 일단 피고받던 이홍남은 도주 중에 검거됐고.
3: 아, 대감, 살려주십시오. 제발 목숨만은요. 저 살고 싶어요, 대감.
1: 아이고, 그렇게도 살고 싶었대요?
3: 어? 대감 살고 싶어요.
1: 내가 듣기로는 동생 이홍윤과는 사이가 뭐 무지하게 안 좋더만.
3: 네, 어? 네, 저희 정말 사이 안 좋아요. 대화를 해도요 오로지 그 자음으로 한 글자로만 얘기하고요. 1년에 많아봤자 서너 번,
1: 그래, 알아.
3: 기면 여섯.
1: 그리고 네 동생 이홍윤이 윤임의 사위라고 하더만.
3: 네, 그놈이 홍윤이 그놈이요. 윤임 사위 맞습니다. 맞아요.
1: 알아. 근데 어디 있냐, 네 동생 이홍윤?
3: 그건 몰라요. 서로 안부 묻고 궁금해하는 사이도 아닌걸요.
1: 그럼 내가 꽃길만 걷게 해준다면 뭐든 하겠느냐?
3: 예, 그럼요. 당연히 뭐든 합니다.

0: 윤원영과 이홍남이 만난 다음 날
1: 고발합니다!
0: 이홍남은 제발로 의금부를 찾아가
1: 한양을 밀어버리겠다고 충주에서 군사와 탱크를 사재기 하고 있는 제 동생 이홍윤을 고발합니다!
0: 친형이 친동생을 영모죄로 고발하는 어? 야, 그것도
2: 네 동생이 쿠데타를 모의했다고 직접 고발만 해. 어? 그럼 너는 그 길로 돈벼락을 맞는 거야.
0: 다른 사람도 아닌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워 죽인 윤원영과 딜을 이런 쉬레기. 동생을 고발하는 패륜적인 고발 사건이 발생한다.

0: 이홍윤이 누구길래 감히 한양을 쓸어버리겠다고 군사와 탱크를 모집해?
1: 그놈의 아비가 벽서 사건의 주범인 이약빙이고 그놈의 장인이 바로 대윤 유님입니다.

0: 아비와 장인이 모두 우리 손에 가다니.
1: 그놈의 형이 의금부를 찾아가서 직접 신고를 한 걸로 봐서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0: 철천지 한이 맺혔는데 무슨 짓을 못하겠느냐. 당장 모든 군사력을 충주로 이동한다.
1: 그럴 줄 알고 이미 그리 했습니다, 누님.
0: 이젠 네가 제법 일을 할 줄 아는구나.
1: 아이가, 아이 조정 대신들은 모두 남자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연약하신 누님하고 에? 아주 어리신 우리 주상을 제가 아니면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에?
0: 이번 충주 사태가 마무리되면 보너스를 주겠다.
1: 보너스? 보너스? 아이고 누님.

0: 와이파이 한국인을 고발합니다. 허연.
1: 보너스 너무 좋아요 누님. 에, 윤원영 박영재.
2: 벽서 좀 따로 챙겨줘. 맘에 들어. 이자요.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 있는 수타사 산속길 2코스를 찾아갑니다. 강원도의 명품 탐방로인 수타사 산속길은 모두 4개의 코스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은 외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걷는 코스인 2코스를 걸어보겠습니다. 아울러 수타사 산속길 2코스는 5월의 싱그러운 실록 속에서 청정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기분 좋은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수타사 산속길 2코스의 들머리는 공작산 생태숲 교육관 앞에 있는 수타사 주차장입니다. 이곳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수타사 입구가 나타나고요. 곧바로 울창한 숲길이 수타사까지 이어집니다. 수타사 산속길 2코스는 천년 고찰인 수타사를 중심으로 조성된 탐방로입니다. 본래 수타사 계곡 깊숙한 곳에 있는 신봉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던 산길이었는데요. 울퉁불퉁한 산길을 정비한 후에 지금과 같은 명품 탐방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먼저 수타사 산속길 2코스의 주인공인 수타사에 대해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수타사가 있는 곳은 공작산 자락인데요. 공작산이라는 이름은 산의 형태가 마치 공작이 날개를 편 형상과 같다라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수타사는 신라 성도광 때인 708년에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 정각의 대부분이 소실되었고요. 이후 40여 년 동안 폐허로 남아있다가 조선 인조 때인 1636년에 복원했습니다. 수타사의 큰 법당은 대적광전인데요. 대적광전 안에는 볼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 법당 안에는 우리나라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멋진 정멸보궁이 있고요. 천장에는 예전에 간단한 곡을 연주했었다는 여러 개의 종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수타사 바로 앞에는 수타사 생태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생태숲이 있는 자리는 본래 수타사 소유의 논이 있던 곳인데요. 여기에다 인공연못을 만들고 다양한 종류의 자생식물들을 심은 후에 지금과 같은 멋진 생태숲으로 바뀌었습니다. 해마다 5월 말과 6월 초 사이에는 수타사 생태숲에서 하얀색의 불투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생태학습장으로 인기가 많은 수타사 생태숲은 수타사 산속길 2코스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수타사 산속길 2코스는 일부 구간을 빼고는 거의 오르막이 없는 평탄한 탐방로라서 체력적으로 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탐방로를 걷다 보면 수타사 계곡 아래로 희한하게 생긴 작은 쏘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곳이 바로 수타사 계곡의 명물 가운데 하나인 귀쏘입니다. 귀쏘의 귀은 가축의 먹이를 담는 여물통을 가리키는 강원도 지역어입니다. 그러니까 쏘의 형태가 마치 여물통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귀쏘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귀쏘를 지나 조금만 더 가면 20여 명 정도가 앉아서 쉴 수 있는 정자가 나타나고요. 이 정자 옆에는 45m 길이의 근사한 출렁다리가 놓여 있는데요. 출렁다리 건너편에는 수타사를 거쳐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또 다른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 있는 수타사 산속길 2코스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나홍스님 시 한지영 곡 청산은입니다. 소프라노 최인혜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나홍스님 시 한지영 곡 청사눈을 소프라노 최인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적당하고 알맞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냉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특히 실감합니다. 손발이 차갑다 못해 시리고 저리고 때로 화끈거리고 감각이 없는 듯한 느낌이라는 표현도 하는데요. 수종 냉증으로 설명되지만 손과 발의 증상뿐 아니라 아랫배, 옆구리, 다리 쪽으로도 차가운 기운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수종 냉증의 원인 또 수종 냉증으로 인한 불편은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은 냉증으로 인한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윤종신의 너의 결혼식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계절 내내 손 난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수족 냉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얼음장 같은 손과 발이 스트레스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힘들어하던데요.
1: 아, 그렇죠. 이게 네. 수족냉증이 겨울에 추운 겨울에만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단순 계절성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말초에 혈액순환이 장애라든지 또는 자율신경증의 과민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어떤 다른 질환이 있어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실제로 이제 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라든지 수족냉증 환자들 보면은 연중으로 계속 이제 계절이나 여름에도 심지어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또 겨울에는 물론 밖에서 오히려 온도는 낮지만 실내에는 따뜻한 난방이 많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덜 불편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오히려 여름에 굉장히 밖은 더운데 실내에는 에어컨이 너무 세니까 오히려 그때 다른 사람들은 못 느끼는 그런 추위를 느끼는 분들은 오히려 이게 수족냉증처럼 더 심하고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서 거꾸로 오히려 여름에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수족냉증은 단순하게 뭐 어떤 추운 겨울에만 더 있는 게 아니라 사계절 다 나타나는 는데 본인의 어떤 그런 불편한 장부의 기혈 불균형이라든지 다른 질환으로 인한 그런 수족냉증이 더 심한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0: 네. 뭐 증상에 대해서도 차다는 표현뿐 아니라 시리다, 동상 걸린 것 같다는 말도 하던데요.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은 주로 어떤 말씀을 하세요?
1: 네, 손발이 뭐 뼛속까지 차갑다, 뭐 정말 시리고 저리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이렇게 잘 때 뭐 핫팩을 꼭 이제 손에 넣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임신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꼭 남편 배 위에다가 이제 손을 좀 따뜻하게 대고 자야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심하게 이제 그런 수족냉증으로 오셨던 분은 이제 산후풍 때문에 같이 이제 오셨던 분인데, 한여름에 진료를 받으셨는데 이제 남편분만 들어오셨던 거죠. 그래서 어디 가셨냐고 했더니 실내 병원 실내 그 에어컨 바람이 너무 차갑게 느껴지고 피부에 통증까지 느껴져서 그 무더운 여름에도 에어컨도 안 킨 차 안에만 그냥 있고 거기서 이제 바로 못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정도를 표현할 정도로 정말 심하게 수족냉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0: 그럼 수족냉증의 원인이 다양한가요?
1: 그렇죠. 이제 수족냉증은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딱 한 가지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광범위하게 얘기할 때 그냥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먼저 원인이 되는 뭐 고지혈증, 당뇨 같은 말초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런 거는 괜찮은데 우리가 자율신경이라 그래서 우리 몸에서 땀이 나거나 또는 체온을 조절하는 그런 신경계통에서 좀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목 디스크라든지 허리 디스크라든지 이렇게 신경을 좀 자극시켜주는 그런 그 관절 질환에서도 수족냉증이 좀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뭐 출산, 폐경, 좀 전에 말씀드린 산후풍과 같은 것들이 있을 때도 수족냉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내분비 질환들, 뭐 갑상선 질환이나 이런 쪽으로도 해서도 그런 거에 어떤 증상으로 수족냉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기본적인 수족냉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이상 질환들 원인들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나는 너무나 뭐 몸에 양기가 떨어져 또는 체력이 떨어져 또는 비위에 그런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어떤 구조적인 원인이 없지만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기능적인 부분들이 떨어져서 오히려 수족냉증이 좀 올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수족냉증을 진단하고 치료할 때에는 어떻게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질환들도 좀 검사를 해보고 또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0: 뭐 남녀나 나이에 따라서도 다른가요?
1: 그렇죠. 아무래도 보통 남자보다는 여성에게서 수족냉증이 더 많은 거를 나타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젊은 여성들에게도 많이 나타나지만 40대 중년 이후의 여성에게 많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남성도 오히려 뭐 상대적으로 적다고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뭐 여러 가지 노화가 오거나 또는 혈액순환이 오거나 또는 뭐 고혈압, 당뇨처럼 내분비 질환들이 있으면서 수족냉증이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젊은 남성들은 뭐 한여름에도 굉장히 뭐 옷을 뭐 겨울에도 뭐 얇게 입던 분들도 나이가 그랬던 분이 나이가 들면서 한여름에도 얇은 뭐 긴팔을 꼭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추위를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럴 때는 뭐 수족냉증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노화가 오는 생리적 변화에 따라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이제 남녀나 나이로 보는 것보다는 연구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체질보다는 체력이나 또는 이게 기력 차이를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오히려 근육량이 적은 분들 그런 분들이 수족냉증이 좀 많고요. 그리고 또 좀 소화도 좀 약하고 우리가 보통 한의학에서 기운이 좀 없어 보이라고 하는 분들 좀 무기력하고 좀 얼굴도 좀 하얗고 좀 창백하고 이러는 분들이 좀 수족냉증이 좀 많이 나타나는 양어 증상으로 본 것들이 있어서 어떤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증상들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근육량 때문일까요? 여성들에게 좀 더 많다고 하셨는데 더 흔한 이유가 있을까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여성들은 남성보다는 근육량이 적은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여성들은 생리적으로 호르몬 변화들이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임신 출산 또는 매월하는 그런 또 월경 변화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호르몬들이 변화되는데 그 호르몬들도 어떻게 보면은 말초 혈관을 좀 수축시키는 거 확장시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많이 그런 수족냉증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혈관 확장성과 수축성 이런 변화들의 그런 영향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체혈이 좀 피부 피를 좀 더 많이 좀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적인 상태가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올 수도 있고 또 이런 과정에서는 자율신경 균형이 깨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뭐 스트레스나 또는 이런 거에 좀 취약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잠자는 패턴들도 뭐 생리 주기에 따라

0: 좀 흔들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반응을 해서 주변의 변화들에 좀 더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들이 더 많이 있어서 오히려 수족냉증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런데요, 이렇게 추울 때 손발이 찬 건 당연한 일인데요. 정도의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외부 자극뿐 아니라 몸의 변화로도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기본적으로 수족냉증이라 그러면 손발이 차다고 하는데 실제로 뭐 체온을 쟀을 때 이 사람들이 뭐 온도가 뭐 정말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정도까지 떨어지는 건 아닌데
1: 네.
0: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차다고 느껴서 수족냉증이라고 해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추위를 느끼지 않을 온도에서도 손발이 차다고 느끼거나 또는 주변 사람보다 과하게 좀 손발이 차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들을 이제 수족냉증이라고도 해서
1: 네.
0: 물론 이게 주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알기 위해서 뭐 한의학에서도 이제 그런 그런 적외선 체열 진단이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손발이나 이런 온도들을 봤는데 이럴 때 차이는 우리 중심부 몸 안쪽에 있는 위치 자리와 그 손끝 또는 발쪽 끝 있는 차이의 온도 차이가 좀 심하게 나는 경우들은 이제 수족냉증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단순히 이제 온도 변화뿐만 아니라 그런 차가운 그런 증상뿐만 아니라 뭐 어깨가 주로 뻐근하다든지 뭐 통증이 있다든지 소화가 좀 예민하다든지 여성들은 이제 뭐 생리통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냉대야 분비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나타나는 것들처럼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타나는데 한의학에서도 우리 보통 신양어라 그래서 우리 몸에서 따뜻한 기운을 좀 조절하는 기운이 약해지면은 요술산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허리도 시리고 허리도 시리고 좀 약해지는 것처럼 힘이 잘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근력들에서 뭔가 혈이 잘 안 돌고 수축도 잘 안 되고 하면서 뭔가 시리고 아픈 쪽으로 힘이 들어 빠지는 그런 것들을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신적인 그런 증상들도 좀 느낄 수도 있습니다.
1: 스트레스라든지 정신적인 부분도 영향을 줄까요?
0: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몸에서 특히 여성이 어떤 호르몬 변화나 이런 것들에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주 깜짝 놀라는 공포 영화를 봤을 때 너무 놀라면은 식은땀도 나고 손발이 갑자기 확 차지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게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하면 말초혈관을 확 수축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긴장이 예를 들면 내가 공포 영화를 보는 것처럼 막 긴장을 하면은 오히려 이러한 자율신경계통이 불균형이 되면서 그게 이제 지속이 되면은 오히려 만성적으로 자꾸 손발이 차지면서 말초까지 피를 잘 안 보내지게 되는데 한의학에서 이제 그런 걸 이제 기울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기가 이제 울체돼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기울체가 심해지면은 이제 화병처럼 돼서 뭐 위로는 열이 막 날 수도 있는데 거꾸로 손발은 차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열한이라 그래서 위로는 뭐 얼굴도 안면 홍조가 생기고 머리도 아프고 편두통도 잘 오는데 손발은 잘 차고 아랫배가 잘 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심리적인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기혈순환, 피의 혈액순환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쪽으로 쏠리게 하게 되면서 수족냉증을 좀 느끼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1: 네. 뭐 어깨가 뻐근하기도 하고 이제 소화가 안 되는 등 전신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로 손발이 차고 시리지만 어떤 분은 허리, 옆구리, 아랫배가 너무 차서 스스로도 놀란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저기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수족냉증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어떤 증상에 따라서는 좀 특징적으로 본인이 뭔가 더 차다고 우리가 흔히 또 이제 아랫배가 많이 여성들은 아랫배가 많이 차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생리 직전이나 이럴 때에는 더 느껴지는 분들도 이게 있는데요. 결국은 이게 어떤 물론 질환에 따라서 어떤 부위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좀 크게 보면은 혈액순환의 관점이나 또는 기혈 불통, 기혈이 잘 통하지 않는 부분들 또는 기울이라 그래서 아까 스트레스나 이런 걸 받아서 뭔가 기운이 울체됐을 때는 우리가 옆구리가 좀 뻐근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 몸은 결국은 이제 횡경막도 좀 많이 긴장되면은 더 굳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허리 부분에 있는 근육들이 우리가 신장 기능의 어떤 신양어라고 하는 신장 기능의 그 뜨거운 따뜻한 기운을 잘 보존하고 있느냐 그 부분이 뭐가 막혀서 빠지거나 해서 문제가 됐을 때에는 오히려 요술산연이라고 한 것처럼

0: 허리도 시리고 힘도 안 들어가는 것들을 좀 느끼는 분들도 있어서 네.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이제 오장의 육부 변증이라고 해서 장부들이 좀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데 네. 만약에 그쪽에 있는 문제가 생기면은 그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부위들이 조금 더 뭐 좀 뭔가 불편하거나 나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1: 네. 뭐 앞서 말초혈관 질환이나 자율신경계통의 문제, 뭐 관절 질환들을 지적을 하셨지만 앓고 있는 질환으로 냉증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뭐 시리고 저리고 아프고 화끈거린다는 말도 하는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이제 가장 수족냉증이 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다른 질환들은 수족냉증 진단 말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도 가장 이제 수족냉증에 많이 나타날 수 있고요.
1: 아, 네.
0: 또는 말초혈관이 잘 순환되지 않는 그런 질환들 뭐 당뇨병이 있다든지 뭐 고지혈증이 심해서 이건 당연히 이제 말초에 혈액순환을 좀 막히는 그런 쪽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통증 질환으로 뭐 류마티스성 질환이라든지 뭐 그런 디스크라든지 또는 뭐 손목 선홀증후군이라든지 또는 어떤 약물을 관련된 약물치 혈관 관련되는 그런 약물 부작용이나 이런 경우 있을 때도 손발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은 충분히 수족냉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얘기하셨는데 갑상선 기능도 문제가 되는 건 왜 그런 건가요?
0: 그렇죠. 갑상선이 우리 몸에서는 이제 열을 조절하는 공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우리 대사율도 조절을 하고 열 생산도 조절을 하고 또 말초까지 혈액순환하는 것들도 당연히 몸이 따뜻해야 말초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열을 생산하는 능력이 좀 감소를 하고 또 말초 혈관들도 더 수축을 해서 말초까지도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하는 그런 양태 또는 굉장히 또 기운도 없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양태들이 나타나면은 오히려 이제 수족냉증처럼 무기력해지고 손발이 찬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1: 또 더불어서 손발의 색이 변하는 레이노 증후군도요. 시림과 저림 증상을 보이잖아요. 이런 레이노 증후군은 증상부터 확실히 구분이 되는 거죠?
0: 그렇죠. 우리가 수족냉증이 큰 범주라면은 그중에서 좀 더 작게 얘기해서 딱 집으라 그러면 바로 레이노이드 증후군, 레이노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병이냐면 결국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온이 과도하게 떨어지면은 말초혈관이 확 수축하면서 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손발도 굉장히 차지고 색도 이제 뭐 심하게는 뭐 파랗게 반응할 수도 있고 굉장히 저리고 통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레이노병은 손발에 말초혈관이 공급이 안 되는 정말 이제 수축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색깔이 좀 변하는 그런 양세도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임상에서 이제 한의학에서 수족냉증 환자들을 많이 볼 때는 오히려 색깔 변화까지는 오지 않는 경우고 환자분들이 이제 주관적으로 시리거나 아픈 거를 좀 많이 호소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족냉증의 큰 범주 안에서 들어가는 한 가지의 이제 원인 중에 하나로 레이노이드병을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수족냉증은 이제 색깔 변화는 좀 없어서 증상별로는 조금 더 이제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자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수족냉증을 어떤 상태로 보나요?
0: 네, 기본적으로 수족냉증이라고 하는 증상들을 손발이 차다 또는 어떤 온도가 좀 떨어져 있다 또는 적외선 체열로 해서 온도 차이가 중심부와 말초 쪽에 차이가 났을 때 수족냉증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그럼 이제 한의학에서 이제 변증이라고 해서 그럼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거 이제 양기가 부족하다. 우리 몸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이 기운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피가 부족한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그래서 기운도 부족하고 또는 피가 뭔가 어혈이라 그래서 피가 잘 돌지 못하게 하는 뭐가 막힌 혈관들이 좀 있거나 구조적으로 막혔다기보다는 뭔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어혈, 멍도 잘 들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어혈 증상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변증들을 통해서 한의학은 수족냉증을 치료하고 되는데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몸을 단순하게 뜨겁게 해주는 약, 보양시켜주는 약을 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담음이라 그래서 노폐물들이 잘 쌓이고 말초까지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뭐 고지혈증 개념이 아니라 정말 수분 그 우리 몸에서 그 수분 대사가 잘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폐물들을 잘 없애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우리가 장부들의 그런 변증을 통해서 뭔가 약해져 있던 거는 보충을 해주고 또 피가 부족하면 피를 생기게 도와주고 또는 따뜻한 양기가 부족하면 양기를 넣어주거나 또는 순환이 안 되면

0: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쪽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한의학적인 수족냉증의 치료의 기본 방법입니다.
1: 예. 혈액순환의 문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래서인지 수면 양말이라든지 조격도 그렇고요. 몸을 좀 따뜻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이게 좋은 방법인지도 궁금해요.
0: 네, 일시적으로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손발이 찬 수족냉증이신 분들이 뭐 조격도 하고 또는 따뜻한 온수 목욕이나 이런 걸 굉장히 즐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말초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조격을 하거나 또는 목욕을 하거나 따뜻한 탕에 있거나 하는 거는 네. 혈류주는 순환도 좀 증가시켜주고 좀 우리 일시적으로 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단순하게 이렇게 외부 온도 변화에 따라서 억지로 피를 돌리는 것만으로 끝나면 되지는 않고 내가 스스로 피를 돌릴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근육량이나 근육이 돌아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단순히 사우나나 찜질을 통해서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게 피도 좀 돌아오고 근육도 좀 하는 근력 운동을 같이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그런 조욕을 하거나 뭐 반신욕을 하시는데 땀을 너무 억지로 많이 빼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피가 부족하거나 우리 몸에서 수분이 부족해서 수족냉증이 오는 분들의 같은 경우들은 오히려 조욕한다고 땀을 억지로 너무 뺐더니 할 때는 좋았는데 빼고 나서는 오히려 너무 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어지럽거나 또는 너무 손발이 오히려 더 차지거나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적절하게 조격이나 반신욕을 하면은 꼭 운동도 하고 또는 수분 섭취나 다른 그런 우리 몸에서 있는 그런 영양도 좀 보충이 될 수 있는 것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그렇게 어지럽다고 하면은 시간으로 맞춰서 조격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머리에서 땀도 나고 좀 뭔가 좀 따뜻한 온기가 한번 좀 돌면서 좀 개운해졌다 그러면은 시간에 상관없이 멈추는 것이 더 좋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1: 자, 그럼 수족냉증에 대한 한방에서의 치료는 어떨까요?
0: 기본적으로 한의학에서는 아까 어떤 원인들을 변증을 해서 찾고 뭐 침도 뜨고 뜸이라고 하는 그런 따뜻한 약을 쓰고 한약 치료를 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어깨나 이런 데가 많이 뭉치면 이제 부항 치료를 해서 혈액순환 잘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침뜸 부항은 보통 기본적인 기혈 순환을 촉진을 하고 또는 뭐 자율신경 계통이 좀 긴장을 완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고 또 뜸은 아랫배 이제 뭐 관원혈이나 기해혈이나 이렇게 아랫배를 좀 따뜻 하게 이제 온기가 돌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고 또는 한약도 이제 그런 비슷한 그런 목적으로 여러 가지 처방들을 통해서 뭐 보혈을 시켜주거나 또는 양기를 보충시켜주는 그런 다양한 약들 처방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뭐 침 치료를 비롯해서 한약, 부항, 뜸 이런 치료가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기혈 순환을 통해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건가요?
0: 그렇죠. 기본적으로 침의 효과는 우리가 뭐 통증, 진통 효과만 또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자율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혈액순환을 좀 잘하게 하는 쪽에 그런 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침치료에 대한 연구도 있는데 가짜침이랑 비교를 했더니 오른쪽 손가락까지도 이제 혈류순환이 좀 잘 되는 말초 혈류 개선에 침의 치료 효과가 좀 그런 확인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서 우리가 말 그대로 그 말초나 이런 데 침을 어떤 자극을 주면은 좀 손발이 좀 뭔가 따뜻해지면서 좀 이렇게 피도 좀 도는 느낌도 있고 또는 통증이 있어서 뭉쳐서 막 긴장이 됐을 때도 침을 놓으면은 뭔가 이완도 되면서 좀 뭔가 부드러워지는 느낌들도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거고요. 또 이런 효과에 이제 뜸은 이제 그 쑥 자체가 에어비라 그래서 굉장히 성질도 따뜻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면서 특히 이제 뭐 여성 질환들 뭐 생리통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쑥뜸을 많이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것처럼 이제 따뜻하게 하는 그런 성분들을 같이 해주는 것이 기혈 순환도 완화시키고 또는 뭐 몸을 따뜻하게 양기를 좀 보충해주는 것이 침뜸 한약의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운동이나 식습관과 같은 생활 습관도 중요할까요?
0: 그렇죠. 특히 이제 저는 식습관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또 특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냉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보면은 무기력하거나 근력이 좀 부족해 있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요즘에는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서 근 감소증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잘 걷지도 못하고 뭐 자주 넘어지거나 이런 분들이 또 기력도 떨어지고 오히려

0: 감기도 잘 걸리고 하는 분들이 그 근 감소해서 나타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랬을 때는 오히려 운동들을 뭐 어떤 특정이 근력 운동만 좋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복합 운동이라 그래서 스트레칭도 자주 하고 또는 이제 근력 운동도 하고 유산소 운동 우리 심폐 지구력을 키울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짧게 짧게 힘들지 않은 수준에서 좀 매일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3회에서 5회 정도를 좀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더 수족냉증을 치료하는 데는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냉증의 진단과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책 정보.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가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까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들고 오신 책은 건강습관에 대한 얘기일까요? 제목이 습관은 나의 힘이네요. 무슨 내용인가요?
1: 예, 요즘 뭐 심리학, 네. 뇌신경과학, 행동과학. 최근 세계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학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네. 그만큼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들 참 사람 마음이 알다가도 모를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뇌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 네. 많은 분들이 탐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바꾸고 싶은 욕망이 투영되고 있는 건데요. 네. 하버드대학교, 스탠퍼드대학교, 옥스퍼드대학교 이런 명문대학 그리고 유수의 심리학 연구 기관들이 예. 계속해서 새로운 연구를 하고 있죠. 의미 있는 결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습관은 나의 힘이라고 하는 책은 그야말로 습관에 대한 결정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그 유명 대학들 세계적인 연구소들이 밝혀낸 112가지 행동 변화의 기술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네.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리고 태도를 바꾸고 싶다면 그 패턴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책을 쓴 분은 일본 메이지 대학교 법학부의 호타 슈고 교수인데요. 네. 이분이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뇌과학,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통합한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고 있는 분이라고 그럽니다. 책을 통해서 네. 여러 유수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보니 역시 습관은 과학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습관 설계의 기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업무에 있어서 공부에 있어서 다이어트와 건강에 있어서 그리고 대화에 있어서 멘탈 관리에 있어서 생활 습관에 있어서 이렇게 여섯 분야의 습관을 몸에 익히고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을 정리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 뇌의 사고 패턴을 이해하는 겁니다. 심리 구조를 이해하는 거죠. 네.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설계하는 기술을 책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0: 몸의 건강을 위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세에 대한 얘기네요. 사실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을 따로 생각할 순 없긴 하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으로도 신호가 오고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습관 그러면 의지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의지력이 부족한가 봐. 사실 잘 자주 쓰는 핑계인데요. 네. 저자는 네. 습관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아.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네. 양치질을 하거나 아니면 무심코 스마트폰을 손에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습관이 매일 의지를 불태우면서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죠. 저자는 습관을 길들이는 세 가지 원리를 소개를 하는데 네. 이걸 통해서 습관이 우리 몸에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양치질하는 것처럼 스며들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첫 번째 습관을 위한 원리가요. 네. 일단 움직여라 몸 먼저 머리 나중이라는 겁니다. 예. 요즘 이런 이야기 자주 하는 것 같은데요. 생각은 있는데 예.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건 의욕을 일으키는 뇌의 부위, 이게 측 좌핵인데 이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책은 네. 우리의 의욕이라고 하는 게 켜면 바로 작동하는 일종의 스위치 같은 게 아니다. 이 의욕은 엔진과도 같은 것이다. 이걸 깨달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말은 뭐냐 하면 엔진이 그렇잖아요. 시동을 걸고 좀 시간이 지나야 아주 부드럽고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쵸. 일단 시작하면 의욕의 엔진에 힘이 붙게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첫 번째 습관화를 위한 원리고요. 두 번째 원리는 이미 습관화된 게 있다면 거기에 덧붙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예를 들자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양치질하는 습관에 이미 자리가 잡았다면 거기에서 하나를 더하는 거죠. 양치질하면서 영어 단어 다섯 개를 외운다라고 기존 습관에 하나를 덧붙여보는 겁니다. 이건 훨씬 더 쉽게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라고
0: 그렇겠네요.
1: 그래요. 세 번째 습관화를 위한 방법은 환경을 이용하라라는 건데요. 인간의 행동은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고민하고 바꿔야지만 우리의 행동이 바뀐다라는 점을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습관화의 세 가지 원리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요.
1: 그렇습니다. 사실 습관, 많은 분들이 좋은 습관을 기르려고 하죠. 네, 나쁜 그렇죠. 습관 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저자는 습관이 인생을 한 번에 바꿔주는 마법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조용하게 확실하게 인생을 움직이는 분명한 힘을 갖고 있어요.
0: 그렇네요.
1: 의지보다는 시스템이고요. 네. 그리고 좋은 습관을 자연스럽게 저절로 내 몸에 익히도록 하는 그 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우리 뇌는 게을러서 어떤 변화를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려고 하면 그게 사실 우리 몸에 배기 어렵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저자는 이런 한계를 인식해라. 그리고 부담을 조금씩 내려놓고 시작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0: 네.
1: 이를테면 책에 보면 일을 할 때 일부러 미완성 상태로 내버려 두는 자이가르닉 효과를 활용하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집중이 끊겼을 때 멍때리기 같은 방법을 통해서 무리 없이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그동안 수없이 결심했지만 꾸준히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몸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구조와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음악 활용법. 또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이마 태핑 방법,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네일 케어, 감정 컨트롤을 돕는 손 씻기, 관계의 거리를 좁히는 미러링, 그리고 따뜻한 음료 활용법에 이르기까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습관을 통해서 삶을 바꾸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0: 네. 일을 좀 일부러 미완성으로 남겨서 자이가르닉 효과를 활용해 다시 시작하기 쉽게 만들라고 하셨는데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1: 네.
0: 자이가르닉 효과가 뭔가요?
1: 책의 네 번째 습관의 기술로 소개가 된 건데요.
0: 네.
1: 일을 잠깐 멈출 땐 자이가르닉 효과를 이용하라. 이걸 가장 잘 실천하는 분이 바로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 라고 그럽니다.
0: 네, 그랬군요.
1: 완성된 일보다 끝내지 못한 일을 더 잘 기억하는 현상이 바로 이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러시아의 심리학자인 블루마 자이가르닉이 제시한 심리학 이론입니다. 그의 이름에서 이름을 따왔죠.
0: 네.
1: 이걸 조금 쉬운 말로 미완성 효과라고도 부르는데요.
0: 네.
1: 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루지 못한 사랑이 오랫동안 기억이 남죠.
0: 그렇죠.
1: 실수했던 기억이 계속 머릿속에 남습니다.
0: 그렇죠.
1: 갚지 못한 은혜, 복수 이거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0: 네.
1: 이게 바로 자이가르닉 효과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미완성 상태로 남으면 이게 더 오랫동안 우리 머릿속에 남는다라는 건데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하루에 지필 시간을 5시간이라고 정하면 딱 5시간만 글을 씁니다. 보통 작가들은 정해놓고 계속 머릿속에 뭔가 연상이 되면 아마 더 쓰려고 할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런데 하루키는 5시간이 넘어가면 머릿속에 잔상이 있어도 끝낸다고 그럽니다. 다음 날로 돌려요.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 다음 날에 또 다른 아이디어가 확장이 되고 사고가 더 깊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끝내기 좋지 않은 애매한 지점에서 멈추면 신경이 쓰이는 거죠.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돼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자이가닉 효과라는 건데요.
0: 네.
1: 이 밖에도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루틴을 만드는 방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뭔가 좀 일을 하다가 네.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양치질을 하십시오.
0: 아.
1: 양치질만으로도 네. 우리 뇌가 리프레시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머리를 막 쓴 뒤에 네. 양치질을 하면 뇌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집중이 잘 안 돼요.
0: 네.
1: 그럴 때는 고양이 사진을 보라고 그럽니다.
0: 아, 그래요?
1: 왜냐하면 귀여운 아기 모습이나 네. 동물 사진을 보면 우리 뇌가 또 활성화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다 뇌를 연구한 분들의 실제 그 결과들인데요.
0: 네.
1: 뿐만 아니라 누군가 좀 모델이 되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0: 네.
1: 그 사람의 목표를 복붙하라라는 것도 소개가 됩니다.
0: 네.
1: 롤 모델을 설정하면 목표를 훨씬 더 달성하기 쉽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0: 네. 다양한 방법들 알려주셨는데요. 주변에 어떤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이것도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롤모델을 설정하는 거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1: 그렇습니다. 이 책에 모두 112가지 습관 설계의 기술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짧게 짧게 책에 소개된 방법들을 그냥 쉽게 어디든 펼쳐서 우리가 익힐 수 있는데요.
0: 네.
1: 모두 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습관들입니다. 책에는 건강 습관들도 함께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0: 네.
1: 목차만 읽어도 흥미롭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네. 폭식 때문에 고민한다면 이마를 툭툭 쳐라. 이게 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이마 태핑이라는 부분인데요.
0: 네.
1: 가벼운 터치만으로도 정체되거나 억압된 감정이 그 욕구가 해소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0: 아, 그렇군요.
1: 이게 이제 감정 자유 기법이라는 건데
0: 네.
1: 반복적인 작은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마를 톡톡톡 치는 이런 행동 부정적인 감정이나 욕구를 통제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0: 네.
1: 실제로 미국 뉴욕의 세인트루크 국제병원 연구진은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0: 네.
1: 손가락으로 30초간 이마를 톡톡톡톡 두드리는 행동만으로도 식욕을 절반에서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고요.
0: 아.
1: 이 방법만으로도 예. 우울증과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그럽니다.
0: 네.
1: 그냥 이마를 톡톡톡톡 30분 동안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네. 감정이 이완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0: 아.
1: 과학적 원리는 이 행동을 통해서 감정과 욕구를 억제하는 우리 뇌의 전두엽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0: 네.
1: 판단력을 키워줄 수 있다는 거죠.
0: 네.
1: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할 때는 작은 접시를 써라.
0: 아.
1: 당연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0: 네.
1: 작은 식기를 사용하면 네. 칼로리 섭취량이 줄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식사를 상상해라.
0: 네.
1: 먹는 걸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먹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0: 네.
1: 먹량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오래 앉아있지 마라. 인간은 움직이는 동물로 태어났다. 분노는 건강의 적이다. 한번 화를 내면 면역력이 6시간 동안 급격히 떨어진다. 라는 부분도 상당히 흥미롭게 읽히는 부분입니다.
0: 네. 어렵지 않은 행동들이어서 바로 해보면 좋겠는데요. 또 역시 먹는 얘기가 빠지지 않네요. 식습관도 빠질 수 없죠?
1: 그렇습니다.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0: 네.
1: 장수한 사람들에게 장수의 비결을 물어보면 좋은 습관을 많이 하기보다
0: 네.
1: 나쁜 습관을 버렸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네. 이야기한다고 그럽니다.
0: 네.
1: 사실 우리가 하는 습관 가운데 가장 나쁜 습관 정크푸드 먹는 거죠.
0: 그렇죠.
1: 이거 몸에 좋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요.
0: 네.
1: 끊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류가 본능적으로
0: 네.
1: 고칼로리 음식을 찾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크푸드를 먹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특히 뇌가 피곤할 때 그 욕구는 더 강해진다고 그럽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정크푸드를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아, 우리 뇌가 지금 되게 피곤하구나. 스트레스를 받고
0: 네.
1: 있구나. 그 신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뇌를 좀 리프레시를 해주면 정크푸드를 먹고 싶은 욕구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0: 네.
1: 뇌를 리프레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운동을 하거나 낮잠을 자거나 의식적으로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정크푸드를 먹고 싶은 욕구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0: 네.
1: 불확실하고 불안한 세상에서 멘탈 관리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네. 특히 부정적인 감정, 요즘에 오버씽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계속 이 감정 속에 빠져들면 좀처럼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0: 네,
1: 결국 그렇죠. 그 생각이 마음의 질병으로 이어지고 네. 삶 전체를 파괴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만 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책에는 좋은 습관을 하나 알려주고 있는데요. 리어프레이즈를 재평가라는 방법이 소개가 됩니다.
0: 네.
1: 우리의 뇌는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두개골 속에 갇혀 있거든요.
0: 그렇죠.
1: 바깥세계는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네. 뇌가. 뇌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은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 세계를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0: 아. 그렇겠네요.
1: 뇌는요. 네. 우리 몸에서 보내는 다양한 신호들 심박수, 네. 근육의 긴장, 네. 호흡의 속도에 의지해서 지금의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0: 네.
1: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몸에 지령을 내리는 게 우리의 뇌라는 거죠. 리어프레이즈는 이런 뇌의 특성을 이용한 기술인데요. 뇌가 두개골 속에 갇혀 있고 우리 몸의 신호를 통해서 나를 인식한다. 세상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뇌가 몸 상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0: 네. 그럼 뇌가 몸 상태를 해석하는 방법, 의도적으로 바꾸라.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1: 뇌를 속이는 건데요. 네. 사람들 앞에 나가기 전에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손이 떨립니다.
0: 네.
1: 이럴 때 이런 몸 상태를 뇌는 아, 얘가 지금 불안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1: 이렇게 되면 네. 우리 몸은 더 움츠러들고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0: 네.
1: 그럴 때 실제로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서기 전에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럴 때 다른 해석을 주는 겁니다. 뇌한테. 나 지금 되게 설렌다.
0: 아하.
1: 다른 신호를 주는 거죠.
0: 네.
1: 이러면 뇌는 흥분해서 에너지가 가득한 상태로 인식을 해서 몸을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바꿔줄 수 있다고 그럽니다. 뇌는 두개골 속에 갇혀 있어요.
0: 네.
1: 세상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신호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0: 네.
1: 나 자신이 내 뇌에게 다른 신호를 보내면 뇌가 우리 몸을 다르게 작동시킬 수 있다. 이 책은 작심삼일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0: 네.
1: 뇌는 원래 변화를 싫어하고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구조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0: 네.
1: 습관 잘 안 된다면 정신력이나 의지력을 문제 삼을 게 아니라
0: 네.
1: 게으른 뇌에 맞는 네. 습관 설계를 해보자. 이 책의 도움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오늘은 습관은 나의 힘 소개해 주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카니발의 거위의 꿈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장애인 학대 예방과 권익보호를 담당할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이 기관은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상담과 사후관리까지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번 공모의 신청 자격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공공기관이거나 장애인 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전북 지역의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접수는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동안이고요.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전북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이나 온라인 접수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장애인 권익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관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전북에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영화 속 장애 공감 토요 초대석 행복충전소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양혜승의 화려한 싱글.